0: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쪽에서는 주 4.5일제를 추진하고 메가 프로젝트는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면서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장윤기는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성범죄 목적 살인이라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범행 전 장윤기의 추가 성범죄 등 범행 전후 행적을 증거로 제출하자 계속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2차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도 유족의 동의 없이 폐기된 상황에서는 어떤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실체적 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경찰의 가족, 가해자가 일반인의 가족이었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은폐했겠느냐며 조직을 지키는 게 억울하게 숨진 아이와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보다 더 중요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보안책 등을 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 을박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에 검사 출신 등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의 한계와 검찰의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짚고 기존 형사사법 체계 개선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16일 저녁 9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대국민 연설 주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대응이 주된 내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중 교전이 재개된 이란을 내일까지 계속 공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보수 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이쇼에 출연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전 재개로 파괴될 위기에 놓인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MOU가 종전이라는 본계약으로 가기 전 단계를 맺는 것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며 그건 일종의 시험이었고 그들은 통과하지 못했으며 시험을 존중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3일 이란에 대한 사흘 연속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서 미 동부 시간 오후 4시 45분, 우리 시간 오늘 오전 5시 45분부터 최고 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겨냥한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테헤란 현지 시간으로는 14일 새벽 1시 55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이란군에 계속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군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ICA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9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3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9.6%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3.54달러까지 올라 미국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직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78.14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9.4%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통항 선박의 통행료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6% 내린 52,498.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지수는 0.79% 내린 7,515.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5% 내린 25,873.1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중앙선관위원회 포함해 증인 90여 명을 불러 1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고 선거 부실관리 의혹과 투표용지 인쇄비 꼼수 전용 문제 등에 대해 고강도 검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야는 앞서 청문회에 전현직 중앙선관위원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태훈 검경합동수사본부장 등 모두 9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나흘째 강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도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태풍 바비가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7도, 습도는 73%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간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나스닥은 1.55%, 그러니까 상당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하겠다면서 공습을 이어간 영향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여러모로 종전 양해각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통항 자유를 이야기했던 트럼프는 미국이 통항료를 받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지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장 초반 코스피가 한 1%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2% 넘게 빠졌는데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6,700선까지 뒤로 물러선 상태입니다. 문제는 최근 흐름을 보자면요. 낙폭은 크고 반등에는 힘이 없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가 8,000에서 9,000으로 갈 때 고객 자금도 빠르게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상당수가 고점에 물려있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런 투자 전략보다는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정신을 다 잡는 법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증시보다 더 힘 빠지는 게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 왜곡은 더 심해지고요. 매매, 전세, 월세 모두 급등세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그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간은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인데요. 과연 이 논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긴 할 것인가 의구심도 여전한 게 사실입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어제 코스피가 7,000선 마저 내놨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하루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기도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주식계좌를 여기도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체 바닥은 어디일까요? 왜 뒤늦게 장에 뛰어들었을까요? 많은 후회와 고통이 밀려오는 요즘의 주식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생생주식연구소에서는 이런 롤러코스피에 지친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위안과 공감을 전해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주식 중독 관련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박종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오랜만에 뵙는데 원장님 하면은 주식 투자하다가 많은 실패도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주식 투자 아예 안 하십니까?
1: 아, 그 예전하고 다르게 좀 예. 건강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뭐 장기 투자 이런 걸 하시는 겁니까?
1: 네, 무조건 장기 투자나 지수 예. 투자를 위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스마트폰 HTS나 주가를 여러 번 확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연은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은 2000포인트 중반에서 9000포인트까지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네. 원장님과 예전 생각 안 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1: 아, 제가 사실 그 이 생생경제에 나온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었는데
0: 그렇죠. 예.
1: 그때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4배 이상 올랐다가 코스피 지수가 네. 그리고 또 지금 오른 지가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이 무색하게 또 매도 사이드카가 여러 번 떨어지면서 오늘 뭐 7,000선이 깨졌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변화에 따지면 욕망과 불안이 네. 뇌를 마비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 그래도 저희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에 여기 생생경제에 나왔을 때 주식에 들어갔으면 이러면서 후회하셨다면서요.
1: 이게 아무리 평정심을 잡으려고 해도 사람의 욕망에 흔들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0: 그건 그래요. 예. 예.
1: 아무리 그 대뇌피질로 이성을 좀 약간 충분히 여윳돈 가지고만 이렇게 안전하게 주식을 하자. 10분의 1씩만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같은 장에서 편도체나 이성이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 편도체까지. 네.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내적인 고심 같은 걸 하실 것 같은데요. 주식으로 심리 상담 필요하시면은 오늘 우물정의 공구사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우물정의 공구사오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거의 9% 빠지면서 7,000선까지 무너지고 있고요. 무너졌고요. 오늘도 장 초반은 약간 뭐 힘을 낼랑 말락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 손님 많이 오셨습니까?
1: 제가 한 몇 주간은 일부러 예. 그 지수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식 문제로 오시는 그 신규 그 손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을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어제 특히 그 신규 그 환자 이 주식 중독이나 주식 손실, 네네. 주식 우울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0: 그렇다면은 원장님께서는 손님이 와봐야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이랑 어느 정도 거리를 계속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주식 전문 정신과 의사가 되신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제가 2017년, 2018년 이럴 예. 때 그 주식을 되게 좀 약간 무지성 투자, 내동매매 그리고 전 재산을 연끌해가지고 예. 한 3억 2천 가까이 손실을 봤는데 뭐 어떤 준비나 레퍼런스 없이 그냥 제가 뭐 포모 증후군이나 욕망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량주를 산 게 아니라 뭐 코스닥 종목, 뭐 제약 종목, 바이오 정치 테마주 이런 걸 했다가 큰 손해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심각하게 왔는데 제가 그 우울증 상담을 위해서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정신과에서 주식 중독, 이 주식 상담, 주식 우울증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게 정식 진단명으로 등재되지가 않았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단 기준, 치료법, 어떤 치료 경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주식 중독 자가 진단 그 기준을 만들고 치료 방법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예. 스스로 자가 치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중독 전문 상담을 하시는 정신과 의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전문성을 얻게 됐습니다.
0: 아직도 지금 국내에서 어떤 연구라든지 기준 같은 게 정립이 안 돼 있습니까?
1: 사실 이게 행위 중독, 일종의 도박 중독과 약간 비슷해서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나 투자주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도박적으로 투자를 하는 일부에 한해서는 도박 중독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어떤 의견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는 지금 주식 중독을 하나의 어떤 보조진단, 어떤 후보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0: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원장님의 많은 어떤 활약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손해는 얼마나 보신 겁니까 당시에?
1: 당시에는 3억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네. 정말 슬프죠.
0: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니까 그렇지. 당시에는 네. 정말 웃을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포머 증후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대체로 이 포머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제 저희 방송에 신세동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한국인들은 유난히 포머에 취약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포모가 이렇게 강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포모 심리를 나타내는 속담 같은 건 전 세계 어디에나 있기도 하잖아요.
1: 그 사실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포모 증후군을 느끼는 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라고 해서 DACC라고 하는 도조 안테리아 싱글레이트 콜텍스라고 하는 부분이 남이 잘 되면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따로 있어요.
0: 그럼 이건 화학적인 현상인 거예요?
1: 뇌 신경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에요. 이건 사이언스 논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칼에 찔리거나 불에 데 있는 통증하고 똑같이 남이 잘 되면 남이 뭐 몇천만 원, 몇억 정도의 수익을 봤다? 그러면 그 이상의 고통이 와요. 그 고통의 어떤 시비어리티 강도가 어느 정도라면 정치 사주라고 저희가 그 화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0: 정치 사주요.
1: 네, 그 단톡방에서 누가 하이닉스 나는 익절해가지고 2억 벌었다. 이걸 보면은 그 충격이 칼에 찔린 것과 불에 데인 것과 똑같고 정치 사주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내 부위가 증명이 됐습니다.
0: 내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1: 내가 질투심이 유별하거나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뇌에서 실제 통증과 똑같은 충격을 느껴요. 그 소셜 페인, 사회적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이게 특이점이 왔느냐, 조금 더 유별난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차단과 격리 상황에서 다른 나라랑 달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와이파이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0: 이해가 되네요. 그거는
1: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주식이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동학농 그 주식운동 그때 코로나 이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붐이 일었고 근데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차단과 심리적 그 차단이 되면서 더 SNS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와이파이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이죠. 타인의 성공과 타인의 어떤 명예, 타인의 어떤 비즈니스, 타인의 강남 아파트, 타인의 어떤 그런 부의 자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편집된 인증샷이고 편집된 나르시시즘의 어떤 자랑에 불과한데 그걸 너무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감의 상처로 받아들인 거죠.
0: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를 알게 되면서 휴대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생활이랑 관계없이 질투를 하게 된다. 이런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이파이가 이렇게 어디에서나 잘 터지는 게 오히려 어떤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이 굉장히 심한 때인 것 같아요. 첫급발이 개급발이란 말도 있고 반도체 투자했다가 굉장히 큰 이익을 봤던 분들 지금은 오히려 조금 손해로 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초심자의 행운 같은 것들 비기너스 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습니까?
1: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그 초심자의 행운이 주는 도파민이 우리의 기억 용량의 우선순위로 아주 강하게 뭐 마치 카지노에서 그 슬롯머신에서 잭팟이 터진 것처럼 일상을 마비시킬 정도의 어떤 도파민적 쾌감을 줍니다. 그 호르몬이 확 나와요. 그러면 자꾸 자다 이 반복된 쾌락으로 그 몰아가는 거죠. 너 다시 이걸 해서 다시 트라이를 해서 다시 이 도파민을 따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약간 도외시하게 되고 본업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자꾸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따야 된다. 이런 어떤 강제적인 목적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0: 그럼 도박이나 주식 중독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 심리가 마약 같은 걸 했을 때 느껴지는 강력한 쾌감 이걸 계속 찾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전이?
1: 비슷합니다. 그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기전이 똑같습니다.
0: 무섭다. 제가 사실은 웃으면서 할 얘기

0: 넣었는데 그게 두 배가 됐어. 이런 종류의 어떤 물질적인 도파민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일상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의 분산이 필요해요. 그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태도, 스탠스로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과도한 중독에서 벗어나올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이 도박, 마약 같은 걸 생각을 하더라도 마약의 그 일시적인 도파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0: 강하죠.
1: 이걸 떼내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 분산을 해라 라는 게 말씀만 들어선 쉬울 것 같은데 전혀 쉬운 과정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0: 과정이 필요하죠. 단계가 필요하죠. 처음에서는 우선 탈감작이 필요합니다.
1: 탈감정이요?
0: 주식 차트를 아예 안 보셔야 돼요. 앱을
1: 네네.
0: 지우셔야 되고 한동안은 스마트폰을 멀리하셔야 돼요. 거기가 1단계.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내 건강한 일상과 본업으로 집중을 하시고 세 번째는 그게 어려우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내가 요새 이 어떤 도파민의 쾌감과 기억 때문에 일상이 마비됐고 너무 힘들다.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1: 이것도 도박 중독의 어떤 치료랑 과정이 비슷하긴 하네요.
0: 비슷합니다.
1: 그래서 비슷비슷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5527번 쓰시는 분, 제발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다시는 국장을 넘보지 않고 미장으로 가겠으니 제발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아, 이 말에 많은 뼈가 들어있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분들, 어제 같은 블랙 먼데이 때는 빨간불에서 어떤 평가액이 다 파란불로 돌아서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물타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나는 이 가격으로 더 사야지 하고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 원장님께서도 이런 것들 과거에 많이 경험을
0: 그렇죠.
1: 해보셨잖아요. 왜 사람들은 잃은 돈일수록 더 무리해서 이걸 되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0: 본전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장에서 벌써 수익을 많이 봤는데 역시 포모 증후군에 대한 과도한 편도체적 자극 때문입니다. 쫓기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물타기를 해도 괜찮아요. 내가 원래 계획된 어떤 그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급히 돈을 끌어서 영끌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전세금 담보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겠다 이런 식으로 욕망에 휘둘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뭐 10분의 1씩 분산해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런
1: 아,
0: 식의 전략이 필요한데,
1: 그건 저가 매수.
0: 그렇죠. 그게 저가 매수가 아니라 내동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내가 지금 따가지고 뭐 평단을 낮춰서 빨리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속도에 그 중독이 돼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너무 급하게 이거를 어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0: 그렇죠. 투자라는 것이 농사를 짓듯이 1년을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삼성전자가 4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 1년을 바라보고 지금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 지금
0: 엄청난 수익을
1: 뭐
0: 얻었겠죠.
1: 10배에 가까운 수익이
0: 네.
1: 났죠.
0: 지금 투자자분들은 오늘 물타기 하시는 분들은 한 달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며칠 안에 단타 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업 트레이더나 스캘퍼가 아닌데, 내가 주식 전문가가 아닌데, 마치 성인 ADHD처럼 욕망에 마비돼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 내동 매수 이 말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개인들이 단타 매매를 했을 때 대부분은 손실을 보고 장에서
0: 맞아요.
1: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5784번 쓰시는 분 반도체 떨어졌다고 난리 나는 뉴스를 보면 그 정도 떨어진 걸 가지고 뭐내 코스닥은 더 박살났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체념하게 되는데 이런 저는 괜찮은 건가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체념하신 건 괜찮은 겁니까?
0: 이렇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겁니다. 아직 여유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어느 정도 손실을 많이 경험을 해서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마음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은 모든 자산은 우상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끝끝내는 승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식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채질을 한게또 하나 있어요. 이건 정부가 부채질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든지 여러 가지 ETF 상품들이거든요. 이런 도박성 강한 상품들 중독 현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개발한 주식 중독 자가 진단표에도 이 내용이 있다고요?
0: 레버리지를 쓸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고 공부를 하고 준비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레버린지가 마치 어떻게 보면은 가속도를 붙는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빨리 버겠다는 욕망에 편승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이 대국민적인 교육

0: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이 뭐 간단한 정말 교육만 받으면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과연 그걸 할 만큼 변동성을 견딜 만큼 지금 고점 대비 뭐그 단일 종목 반도체 레버리지는 뭐50% 이상, 60% 이상 떨어진 것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성숙하게 견디고 이거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 야, 개미란 표현 죄송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어떤 그 경제적으로 그
1: 네.
0: 합리적으로 준비가 되었는지는 조금 이 반성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1: 조금 더 교육이 더 명확했어야 됐다. 조금 전에 주식 중독 자가진단표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선물 옵션이나 2배 이상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항목도 있다가 들어가 있었어요. 요거를 보면은 나도 주식 중독일까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0: 뭐 일상을 마비시키거나
1: 예.
0: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영끌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하거나 내가 뭐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급작성, 갈급성, 금단 증상을 이기지 못하는 증상들이 있으면 주식 중독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두배 레버리지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뭐세 배짜리, 네 배짜리, 다섯 배짜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1: 그렇죠.
0: 두
1: 네.
0: 배를 넘는 레버리지를 쓰면 이건 주식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용 미수나 선물 옵션, 뭐 이런 어떤 그 파생 상품 이런 거를 무리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도
1: 네.
0: 주식 중독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일반적인 거는 뭐 주식 중독으로 내가 가족을 속이고 하다가 뭐 이혼이나 파혼이기 혹은 직장에서 이것 때문에 근태 문제가 생겼거나 뭐 권고사직 이런 거에 될
1: 아,
0: 정도로
1: 예.
0: 내 본업을 소홀히 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대인관계에 자꾸 주식 문제로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 이러면 주식 중독을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만드신 이 자가진단 항목이 총 14개 항목인데요.
0: 네.
1: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주식 투자로 근무 태도를 지적받은 적이 있다. 2번, 주식 때문에 가족과 다툰 적이 있다. 3번, 투자 뒤에 변명과 거짓말이 늘었다. 4번, 손실금 본전에 집착한다. 5번,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 6번, 선물 옵션 2배 이상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 중이다. 7번, 꼭 필요한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 8번, 단타 매매, 고위험 종목에 주로 투자한다. 9번, 급등주 검색 프로그램을 쓴다. 10번, 주식을 위해 신용, 미수 거래를 쓴 적이 있다. 11번, 투자 시작 뒤에 불면증, 불안 증세가 생겼다. 12번, 업무 시간에도 주식 창을 반복 확인한다. 13번, 주식 프로그램을 지우고 하루 만에 다시 설치한다. 14번, 월요일장이 불안해 주말에도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총 14개인데요. 언제부터 위험 증후군이라고 봐야 돼? 위험한 그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5개 이상 해당되시면
1: 예.
0: 이게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어,
0: 네.
1: 요 내용 어디 뭐 웹사이트 같은 데서
0: 네,
1: 확인할 때.
0: 뭐 얼마든지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1: 알겠습니다.
0: 무료 배포해놨기 때문에.
1: 예.
0: 네.
1: 원장님, 박종석 원장님의 이름을 검색해서 인터넷에 보면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5개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개 나왔습니다.
0: 다행입니다.
1: 예, 아직 멀쩡한 걸로. 업무 시간에도 저는 주식 시장을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서 1개 나왔습니다. 자, 주식 실패할 때 겪는 5단계 심리 변화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순응. 나의 단계를 알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0: 사실 많은 분들이 잘될 때는 스스로의 어떤 태도를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1: 아.
0: 주식만 오르면 내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든 영끌을 하든 뇌동매매를 하건 ADHD처럼 주식에 투자를 하건 상관은 안 하는데요. 성과랑 관계없이 내가 투자에 있어서 이거를 투자로 보는지 내 태도가 도박에 가까운지는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라임 테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포모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을 그 사람과의 그 사회 심리적 거리와 내 자아와의 연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1: 네.
0: 우리는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가 몇 조원 버는 거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1: 뭐
0: 네.
1: 다른 사람들이니까
0: 원래
1: 우리는 예.
0: 재벌이니까 그 정도의 어떤 거리가 생기면 크게 열받지 않아요. 근데 내 친구가 사회 닉스로 이번에 2억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상급지로 이사 갔다. 그러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정말 맨날 보던 맨날 치맥하던 친구가 네네. 그렇게 되면 그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그걸 자존감과 연결짓지 말아야 됩니다. 친구가 어떤 행운이나 아니면 좋은 어떤 투자로 인해서 나만큼 이만큼 차이가 벌어졌다. 나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 그런 본능과 그 열등감, 욕망, 그 불안에 너무 지나치게 휩싸이다 보면 편도체가 자극되고 코르티솔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0: 그럼 불면증 생기고 소화불량 생기고 다 연결이 됩니다.
1: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0: 네.
1: 문제네요. 이걸 빨리 따라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0: 그
1: 거네요.
0: 조급함 때문에
1: 네.
0: 빨리 뭘 사야겠다, 빨리 해야겠다. 우리가 갑자기 1,000만 원 몇 억을 벌수 있는 방법은 도박적인 투자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게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수 있는 방법. 내 연봉을 올리고 내가 승진을 하고 내 자영업이 잘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1: 예.
0: 걸리겠죠. 예, 그거를 하루아침에 몇주 만에 따라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내 본업, 내 최고의 우량주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성장에, 내 외연의 확장에, 내 자영업과 내 지금 실적에, 회사 내 실적에 승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 싶은 게 제가 스스로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나 자신밖에
0: 그렇죠.
1: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요. 8962번 쓰시는 분 중독 테스트 해봤는데 4번, 8번, 12번 이렇게 3개 나오셨다고 중독이 맞나 봐요. 우시는데 3개까지는 아직은 괜찮은 겁니까?
0: 3개 정도는 그
1: 예.
0: 약간 주황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1: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넘어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치유의 한마디, 어떤 그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제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연대의대 나왔고 서울대에서 뭐그 강사까지 했지만 인간은 절대 자기의 욕망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함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불안을 느꼈을 때, 조급함을 느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너무 심한 불안감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ADHD처럼 아무 행동이나 막 하게 됩니다. 사고 팔고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팔게 되죠. 지금도 반도체 그뭐 하이닉스나 삼전닉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변동성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0: 그 방향성이나 우상향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내가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여기 1,000만 원 정도 넣어두고 1년 정도는 안볼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먼저 깊게 고민하시고 종목에 휘둘리지 않고 정보에 너무 과한 TMI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내가 최고의 우량주다. 원장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주식연구소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화만 내다가 오랜만에 힐링의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에 지치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새롭게 선보인 거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새로 론칭한 저희 YTN 라디오의 경제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검색창에 YTN 경제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 시간 중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서 선정해서 커피 쿠폰이나 프로그램 내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0원 그리고

0: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우물정의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여기에 커피 쿠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 쿠폰 원하시는 분들은 커피 쿠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꼭 받으셔서 오전 9시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받아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한 번도 지금까지 이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영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부자가 되는 비법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부자 대세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남여구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나오시죠. 네. 오늘은 전화로 바쁘신가 봐요. 네. 아무튼 간에 요즘 부동산 시장을 네. 보면요. 매매, 네. 전세, 월세 모두가 불안한 그런 트리플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네. 약간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은 뭡니까?
1: 아무래도 이제 자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구조적으로 좀 수급이 불안한 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자산 시장 내에 좀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책 요인에 따른 이제 유통 물량 감소에 따라서 시장 전반의 수급 불균형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또 월세 환상이 가속화되기도 하면서 순수 전세 매물 역시 또 감소하고 또 전세 가격이 상승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도권 입주 가뭄이 또 본격화되는 시점이면서 전반적인 전월세 물량이 총량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전세 월세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 역시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정책 요인에 유동성 문제, 공급 부족까지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1: 이제 아무래도 현재 이제 새로 신규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조금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봄직한데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비탄력적 공급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단기간 공급 효과를 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중심의 이제 뭐 공급 또는 이제 유통 매물을 좀 늘리는 것들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또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부작용 말씀을 드렸냐면은 당장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전에 그 규제 지역 지정 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요. 이번에 동탄과 기흥, 구리를 지정한 다음에도 또 명확한 풍선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풍선 효과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과거의 풍선 효과의 강도나 속도 대비는 좀 낮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쨌든 뭐 취득세 중과 같은 세금

0: 규제 또는 대출 총량제나 DSR 같은 그런 대출적 규제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으로도 매수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보선 효과의 속도나 그 가격 상승의 강도가 거셌는데요. 근데 현재는 아무래도 세제적 규제뿐만 아니고 거시적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보선 효과가 빠른 속도로 전이되는 것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제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그 현상 자체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찾아서 실수요자들이 일종의 이동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이 좀 확산되는 움직임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들. 자, 그런데 여기에다 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어요. KB국민은행이 주담대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반토막으로 줄였고요. 우리은행은 안 줄였습니까?
0: 예,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수요자들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0: 아무래도 이제 6억이라는 대출 한도를 사용하고 있는 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그런 중하위 지역, 그 15억 이하 또는 10억 이하의 지역들 경우에는 실수요자분들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매수와 매도자 간의 거래가 일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따라서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임차인들이 매수하시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억에 줄어든 대출 한도에 맞춰서 인근의 생활권역을 공유하고 있거나 물리적 위치가 가까운 곳들 위주로 먼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이 대출 조이기가 능사는 아닐 텐데 어떤 상황인지 실수요자들이 조금씩 타격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최근에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노원구의 33제곱미터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이 7억 8천만 원이 됐다고 해요. 이게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까지 안 나와버리면 이거 서민들 입장, 뭐 계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이런 말 나올 법하거든요.
0: 예, 뭐 아무래도 이제 현재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전월세 시장이거든요.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시적인 주거 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주거 비용 상승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매수의 움직임을 발생시켜서 매매가 역시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급 구조 자체가 단기간에 어떤 공급 효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비아파트 중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의 빠른 공급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현재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나 종부세나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을 일정 부분 좀 완화해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본다고 하면 민간이 오피스텔을 다시 매수하면서 임대로 그걸 매물에 공급을 매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비아파트에 무한 매입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투트랙으로 민간을 통한 공급으로 그 채널에 굉장히 좀 유효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건축법상 지을 수 있는 곳이 거의 다 역세권들이고요. 그리고 1인 가구나 신혼부부 2인 가구분들의 수요도 일정 부분 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단기간에 효율적 공급 매개물로 오피스텔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사실 지금 정부 정책 가운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대체 전월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빨리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다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 될 것 같아요. 전세 대출 앞으로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증 비율 80%에서 70% 추가 인하하고 고액 전세 대출로 DSR 확대 적용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실수요자들 집을 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이제 아무래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임차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번 기회 조건에 맞춰서 갱신권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보증금 증액이나 이제 전세가격에, 그러니까 전세가격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월세로 좀 전환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월 현금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서 임차계약 물건 살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작용들이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부터 공급과 금융 세제 각 분야로 나눠서 부동산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도 할 예정인데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0: 네. 공급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아무래도 회의가 주관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어떤 내용들이 핵심이 될까요?
0: 아무래도 지금 가장 공급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 3기 신도시를 빨리 조속하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구도심에 대한 도심 공급 활성화도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에서 도심 공급을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정비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즉 사업 속도를 좀 지연시키는 병목 현상을 야기시키는 것들을 좀 해소해주는 실질적인 정책 고민이 좀 필요할 것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장에서는 사실 조합원들의 이주에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주비 대출 한도가 제한이 되면 사실상 이주의 속도가 좀 늦어지고 이는 이후 향후에 건물 철거 멸실 이후 이제 일반 분양까지 그 속도를 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인 것처럼
1: 네네.
0: 실질적인 좀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이주비 대출 완화 같은 핀포인트의 세심한 지원책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 맞습니다. 예예. 일정 부분 지원책이 이제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을 개발해서 그걸 통한 공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정비사업이 사실상 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내고 정부 입장에서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직접 개발하는 그 방식 역시도 투트랙으로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공급은 새로 짓는 것도 물론 있지만 기존에 네. 있던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도 공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0: 네,
1: 정부가 세제 개편에 대해서 고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세를 높여잡는 게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하고요. 뭐 대토론회가 있다고 해도 이게 네. 한 이 발표랑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0: 네.
1: 반영이 될 라는 의구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0: 네.
1: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높였을 때 이게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0: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까지 좀 인상시키는 것을 고민해 봄직한데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의 가중은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같이 이제 투자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에서는 투자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고령자분들의 매도하는 물량도 일부 출회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한 가지 또 반대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반영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전세 매물의 이제 월세화가 좀 가속화될 수 있고요.
1: 아, 네.
0: 그리고 또 조세 정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0: 예.
1: 정밀하게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어쨌건 고민이 정부에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의견을 내달라. 1주택과 다주택 보유세 차등을 얼마나 둬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묻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에
0: 예.
1: 대해서 한번 답을 주시겠어요?
0: 조언, 이제
1: 조언.
0: 가장,
1: 예.
0: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1주택자 종부세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위의 초고가 구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세분화하고 이제 별도의 차등고유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현재 7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종부세 구간을 좀 10단계 이상으로 촘촘히 나눌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 사이사이에 이제 실질적으로 중산층 또는 서민분들의 그 아파트 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이제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불혜택으로 좀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1: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네. 촘촘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0: 아무래도 이제 현재 아무래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장 주력 키는 강남과 한강벨트 그리고 그중에도 강남 그중에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될 건데요. 그래서 이런 곳들의 가격 강세가 사실 낙수 효과

0: 거를 통해서 타 지역의 가격 강세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고가로 핀셋화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좀 세일 구간을 촘촘하게 나눠서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특수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고령층 매도자분들의 좀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매도를 통해서 일부 자녀의 현금성 증여를 하고 이제 좀 다른 외곽 지역이나 이런 곳들로 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매물 증가나 가격 안정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그 과세 구간을 나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별로 그렇게 평가가 썩 좋지는 않단 말이죠.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을 꼽는다면은 연구원님은 뭘 꼽아주시겠습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의 일부 한정한 지역들은 해제를 좀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 제도라는 게 이제 세입자를 낀 이제 이른바 새낀 매물을 매도할 수 없게 되고 거래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전반적으로 좀 매물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구조적으로 매물이 전월세 매매 다 동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를 일정 부분 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진짜 정말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투기가 아닌 실수요를 위해서 거주 목적으로 소비하고 계신 그런 지역들에 한해서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좀 부분적으로 해제해도 뭐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양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신중하고 정밀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부자대세 오늘은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조금 전에 방송을 하다가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7억 8천만 원 전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가 아니라 매매였습니다. 요거 정정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당첨자분이 좀 많습니다. 5527번, 5167번, 8962번, 3477번, 0065번, 0369번, 8777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16번 쓰신 분, 하도 좋대서 안 하면 손해라서 몇 천만 원 벌었다는 이야기 듣고 예금을 다 빼서 삼전닉스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안 산 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주식을 투기성이 있게 너무 단타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지만요. 모든 자산의 가격은 대공황 이후로 항상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형 ETF 같은 것들 하면은요.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투기성을 빼고 접근하면은 주식시장만큼 좋은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6646번 쓰시는 분, 아이가 커가니 학군 좋은 쪽으로 무리해서라도 이사를 갈 계획 중이었는데 집값도 집값이지만 대출까지 막아버리니 서민들은 늘 우물한 개구리 마냥 사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네요 해주셨는데 사실 이 대출 정책은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요. 대출은 처음에 비투심했을 때 그때 잡았어야지. 지금 와서 실수요자들한테 타격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잡는 거는 좀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좀 쬐랬었어
5: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폭염과 장맛비 모두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차츰 비구름이 확대돼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낮에도 습도 높은 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32도, 광주 31도, 대구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동부간선 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용비교 부근 1차로에서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군자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도 청담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뒤쪽으로 천호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이후로도 한강대교를 목간 지점 2차로를 막고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8: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9: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2: 이제 유럽의 폭염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유럽은 불볕더위 쪽에 가깝고요.
13: 네.
12: 우리나라는 이제 찜통더위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으면 사실은 이 증발, 물이 잘 빠져나가 그러니까 증발이 잘 안 일어나니까
13: 예.
12: 피부가 그렇게 뽀송뽀송해지질 않잖아요.
13: 끈적끈적하죠.
12: 끈적끈적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열이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기온보다도 오히려 체감온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 예.
12: 열대주의보라는 것도 결국 이렇게 밤에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고 습기가 많은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밤에 잘 잠을 이루지 어려울 테니까 열대야를 조심하시라고 열대야 주의보를 내는데 이런 열대야 주의보가 비가 많이 와서 완전히 식기 전까지는 이런 더운 날씨, 끈적끈적한 날씨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 네, 근데 비 좀 그치고 나면은 그 높은 습도가 또 열기를 붙잡아서 또 체감온도 올리는 약간 극한 폭염이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12: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물론 장마철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나타날 텐데 일단 더위가 끝나는 시점은 최근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3: 예.
12: 9월 한 초순까지도 더위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더운 시기가 시작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요즘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나타나는 여름의 형태는 더위도 더위지만 폭염도 폭염이지만 폭우도 이어진다.
13: 같이, 예.
12: 그러니까 폭우와 폭염이 되풀이되는 날씨가 9월 전반까지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간에도 뭐 태풍이 올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이런 폭염과 폭우 둘 다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4: 네. 네,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한반도가 이중으로 된 그 소미불을 덮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유를 하던데요. 그게 어떤
12: 이제,
14: 말입니까?
12: 소미불이 두 겹이면
14: 네.
12: 아래도 있고 위로 있다는 거잖아요.
14: 네.
12: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소미불은 서쪽에서 온 소미불,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소미불.
14: 네.
12: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소미불은 남동쪽, 그러니까 일본 남쪽에서 온 소미불.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그 열을 가둬놓으니까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중 열돔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더운 거거든요.
13: 네.
12: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번에 왔던 폭염이 이게 뭐 장마철에 오는 폭염이 아니에요.

0: 왜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아주 뜨거울 때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기온이 39.9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경산에. 근데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그 중심이 조금 남쪽으로 처졌어요. 그래서 비구름이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내려와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장마가 끝나려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비구름들을 다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 시기가 보통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말쯤 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된다고 볼수 있고, 그
1: 예.
0: 전까지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형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2: 예,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1: 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3: 네, 제3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불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합니다.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백일을 벌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입니다.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은 경제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첫 나토 순방과 몽골 국빈 방문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방산과 첨단 기술의 글로벌 협력의 새 지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보탬이 될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더큰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계 질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내일 3주기를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듭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극심한 폭염과 또 많은 비가 번갈아 예보되고 있는데 취약계층과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문제에 관한은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일부터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확정하고 추진해왔던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전쟁 등 변화된 국정환경에 맞춰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좀 스트레스가 있으시죠, 다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의 핵심 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입니다. 부처청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분명합니다.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혹시 감사 또 수사 이런 책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웬만한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기록.
2: 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첫 일성으로 지금 상반기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1: 네, 또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뛰겠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며 2030 세대를 향한 어떤 정책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미 있는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계속해서 날씨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다 보니까 안전대책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강조했었는데 극한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0: 네. 폭염이 오면 사실은 신체 리듬이 깨지는 거잖아요.
2: 네. 네.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사병도 있고 뭐 일사병도 있고 한데 온열 질환자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열사병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열사병은 보통 일사병이 열사병 뭐가 다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2: 네.
0: 열사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체의 기능이 정지 상태다. 위급하다. 예. 119를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일사병 같은 경우는 탈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 예.
0: 그래서 약간의 뭐 현기증도 일어나고 땀을 좀 많이 흘립니다.
2: 예.
0: 오히려. 근데 열사병인 경우에는 땀을 흘리질 않아요. 몸이 뜨거워집니다, 오히려.
2: 예.
0: 그러니까 보통 땀을 안 흘리니까 뭐 안 더운 거 아니야 이렇게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의식을 잃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2: 예.
0: 그러니까 작업을 하던 도중에 물론 이제 요즘에는 철제 그 폭염에 대한 대비 중에 하나가 멈추는 거 아니니까
2: 그러니까 예.
0: 뜨거운 낮에는 활동을 멈춰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않고 일을 하시는 중에 이런 자기 몸이 신체가 정지되는 상태 인지 뭐 의식이 없다든지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든지 또는 뭐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열사병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119를 불러가지고 이송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에도 이제 초과 사망자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온열 질환자가 늘지 않습니까? 이 온열 질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 중에 대부분은 열사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사병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특히 지금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르신

0: 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더운 날씨,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한데요.
1: 일단 이제 이번 비로 아주 심각한 폭염은 살짝 좀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오면서 폭염주의보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대지가 식진
2: 전국적인 폭염과 장마와 관련해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3: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조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5: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6: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7: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8: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어느덧 제 나이도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맺은 인연도 서류상으로는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제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서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부부가 아등바등 돈을 모아서 집도 장만했죠. 그때 마련한 집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박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0년 차쯤 됐을까요?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그 길로 자기 짐을 싸서 훌쩍 집을 나가버렸죠.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지방에서 트럭을 문다더라, 큰 배를 탔다더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아이들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를 오롯이 저 혼자 키워냈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어디 사는지 생사조차 알 길이 없네요.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거든요. 그 전에 서류상의 꼬리표부터 깔끔하게 떼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소를 몰라요. 이러다가 소송 시작조차 못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네요. 20년 넘게 소식이 끊긴 남편의 주소지를 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끝내 소재를 찾지 못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양육비 한 푼 없이 혼자 두 아이를 번듯하게 키우셨어요. 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임경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사연자님처럼 집 나가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요. 혼인관계 정리가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일단 사연자님이 남편의 주소를 모릅니다. 남편의 주소를 모르니까 만날 방법도 없을 것 같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남편의 주소를 모른 상태로 재판상 이혼할 때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2: 우선 법원을 통하여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에 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님과 같이 송달이 어렵다면 네. 즉 최후에 알고 있는 초본상 주소지에도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공시송달이요. 그럼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2: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을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네. 그 밖에 관보, 공보 또는 신문게재,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시 등의 방법에 따라서 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네.
2: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았어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그 뜻을 게시하면 상대방이 마치 송달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일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송달이 된 걸로 보고 소송이 진행된다는 거죠?
2: 네.
1: 네.
2: 첫 공시 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생기고 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에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1: 네. 근데 이게 상대방이 이제 서류를 실제로는 받지 못하고 진행이 되는 절차잖아요. 네. 이거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걸로 이연이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2: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제한한 채 진행되므로 네. 만약 배우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시기를 놓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1: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진행돼서 이게 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를 몰랐다. 근데 이혼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혼이 된 날로부터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2: 네. 그래서 공시송달로 이혼이 확정되어 원고가 재혼까지 했더라도 네. 상대방이 추한 항소를 제기하면 이혼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고 1심 재판부터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1: 네.
2: 이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기존 이혼이 취소되거나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 판결의 안전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2: 그러니까 결국 공시송달은 서류 전달의 편의를 주는 것일 뿐 이혼 사유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1: 네.
2: 상대방이 출석하여 자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1: 네.
2: 그러나 추후 상대방이 다투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니 우선은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라도 이혼 청구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위자료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이제 공시송달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판결 받아도 소용은 없게 되나요?
2: 네. 사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통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지급 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상대방의 소재나 명예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2: 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송달 불능 상태의 배우자를 상대로는 재산적 청구를 제외하고 오직 이혼 여부와 친권 양육권 지정만을 신속하게 확정 짓는 방법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사실 재산 분할 청구는 남편이 해야 할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유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주소 알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상 이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고해서 상대방한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이제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후 상대방이 추한항소라고 하는 거를 제기하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이제 생활비와 양육비 모두 부담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사연자분 명의 부동산 재산 분할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 명의로 유지하는 데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공연을 공짜로 보여주고 건강 상담도 해주고 양손 가득 공짜 선물까지 주는 곳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인심 좋은 축제장 같지만 알고 보면 어르신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악덕 떴다방. 그러니까 불법 이동식 홍보관의 교묘한 상술입니다. 비싼 물건만 한가득 사오는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떴다방은 임시 홍보관을 열어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파는 방문 판매 업체를 말합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공연과 선물을 미끼로 접근한 뒤 고가의 제품을 권하는 수법을 씁니다. 문제는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방문 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망설이게 하거나 환불을 방해하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무료 공연이나 사은품을 미끼로 고가의 물건 구매를 권한다면 현장에서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가족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존박의 네 생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 30에서 100mm,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도 100mm 이상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주로 중부권 중심으로 오늘 저녁 8시 전후부터 자정까지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이니까요. 늦게 외부에서 활동하실 분들은요. 각별히 주의해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시리즈를 통해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디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디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 2부에서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벤 마르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지구방위 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1: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0: 이 세상에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보통은 11시 넘어서 시작했는데 네. 또 30분 일러졌다고 이렇게 오전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1: 그렇네요.
0: 가수분들이 오전에 노래를 안 하시는데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힘들게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두 가지 빌런에 대한 사연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오늘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과 함께 여러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연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첫 번째 빌런 일단 사연 제목부터 알려주세요.
1: 네. 외도로도 모자라 죽었으면 저주까지 퍼부은 아내의 실체입니다.
0: 벌써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1: 네.
0: 어떤 사연인가요?
1: 네.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되셨고요.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부부인데요.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직장을 이제 마치고 이제 늦게 귀가하는 날이 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 줄 알았는데 이제 집에서 우연히 고가의 명품 가방, 옷들, 그리고 숙박업소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이제 의심이 시작이 됐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아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니까 극심한 이제 스트레스를 남편이 받아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갈 정도로 쓰러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내는 상간남과 있었고요. 그때 이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내는 이제 상간남한테는 이제 수십만 원짜리 명품 선물을 하면서 아이 생일에는 만 원대 운동화를 사주고 시아버지 생신에도 그냥 성의 없는 선물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애들도 이제 아이도 눈치를 챘고요. 결국 남편은 이런 가정 유지하는 거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한 겁니다.
0: 결혼 10년 차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이 있고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시작을 하신 건데 일단 결론부터 이혼하셨나요?
1: 네, 이혼하셨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상간남 소송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0: 예, 근데 사연이 굉장히 만약에 남편 입장이다. 너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뭐 부인이 부정행위 한 것도 굉장히 충격일 텐데 그 상간남이랑 이제 본인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막 웃음거리로 삼으면서 이제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 확인하셨을 때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이 이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응급실에 간 거예요. 쓰러져서.
1: 네.
0: 근데 상간남이랑 아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를 나눴던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재판에서 드러났어요?
1: 네.
0: 뭐 서로 카톡 메시지 주고받은
1: 둘이 이제
0: 게
1: 카톡
0: 나왔나요?
1: 메시지 주고받은 거가요.
0: 이런 대화를 한 거 실질적으로 서로 이제 둘이 얘기한 건데
1: 네.
0: 이런 걸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떤 괘씸죄 같은 게 더 추가가 되나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톡이 부정행위에서 그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이제 드러나고 부정행위 정도 그리고 이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비난이나 아니면 조롱 이런 부분이 이제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가 이제 괘씸죄에 적용이 되고 위자료 액수에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이게 이혼 소송 하게 되면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런 증거 자료, 이른바 증거 자료들을 막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1: 그렇죠. 사실 이렇게 카톡 같은 경우에 뭐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이 남아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하면 본인의 이제 통화 내역, 카톡 이제 주고받은 거 삭제하고 집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네.
1: 예, 근데 통화 내역은 그렇게 지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판을 통하면 1년치가 다 이제 확보가 되고요. 카톡도 이제 삭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3개월치는 이제 카톡 로그 기록 조회라고 해서 보통 카톡 같은 경우 한 번 주고 받고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주고받은 시간, 횟수 이런 부분이 이제 드러납니다. 내용은 나오진 않고.
0: 결국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네요.
1: 네네.
0: 본인들이 지웠어도.
1: 그렇죠. 예.
0: 배우자의 외도 정황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일단 명품 선물들.
1: 네.
0: 상간남이 여자한테 선물한 거예요?
1: 네, 그렇죠. 상간남이 선물하고 또 이제 부인도 상간남한테 선물한 영수증.
0: 이런
1: 네.
0: 영수증을 확보를 그렇죠. 해야 되나요?
1: 예, 예.
0: 그리고 숙박업소 결제 내역.
1: 네.
0: 이것도 역시 영수증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1: 네, 맞습니다.
0: 이것만으로도 이미 뭐 외도라는 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명품, 저희 사실 이제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저희가 이제 주장, 그리고 반박 이렇게 하는 거 이외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반박들이 나옵니다. 이제 명품 선물 이런 거는 상간남한테 준 게 아니고 이제 뭐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이제 로비 선물이었다.
0: 아, 당연히
1: 이런 식으로
0: 뭐 그런 말을 하겠죠.
1: 예, 예. 그리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전날 이제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뭐 잠시 뭐 쉬러 들어갔다. 심지어 어떤 경우
0: 뭐 회의하러 갔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숙박업소에 이제 조용히 이제 색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런 변명까지 있어서
0: 네.
1: 네.
0: 네, 웃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 웃어서 죄송한데
1: 네, 속상합니다. 당사자들
0: 맞아요,
1: 입장에서
0: 맞아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1: 네, 맞습니다.
0: 허탈한 웃음이 나오네요. 어떻게 네.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1: 예, 네, 아, 잘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0: 그러니까 예. 만약에 뭔가 증거가 남아서 바로 인정하고
1: 네.
0: 내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1: 네.
0: 뭐 위자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가만히 돼요?
1: 좀 가만히 될 수 있죠. 그래도 반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군요.
1: 네네.
0: 근데 보통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증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1: 네.
0: 휴대전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내가 막 보면
1: 네.
0: 이것도 법적으로 걸린다면서요.
1: 그렇죠. 요즘 이제 핸드폰이 다 이제 패턴이나 비번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서 뭐 문자 메시지나 뭐 통화 내역이나 거기 있는 다른 내용을 이제 확보하는 거는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에 이제 위반한 거여서 상대방이 문제를 삼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0: 아, 상대방의 문제를 삼았을 경우만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1: 그렇긴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상간남한테 명품이나 선물 명목으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1: 네.
0: 자기네 집엔 지금 돈을 안 쓰지 않았어요?
1: 그렇죠.
0: 아이 지금 생일에 만 원대 운동화 사주고
1: 네.
0: 시아버지 생신에 성의 없는 선물했고
1: 네, 네.
0: 상간남한테 명품 선물하고
1: 네.
0: 이런 것들 경제적으로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뭔가 배상을 원한다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1: 이제 배상은 아니고요. 이제 가정 경제를 위해서 사용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간남한테 거액의 금원이 송금이 됐다라고 하면 그 금원도 이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는데 많은 금원을 소비했다라고 하면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당연히 기여도가 깎이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여성분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요?
1: 그렇죠.
0: 아,
1: 네.
0: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사준 거다.
1: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0: 네.
1: 본인이 번 거에 대해서 가정 경제에 사용을 해야 가정에 대한 기여가 있어서 재산 분해를 받아가는 건데 본인이 번 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썼다라고 하면은 재산 분할도 작게 받아가야 되는 거겠죠. 네.
0: 그렇군요.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앞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건 상간남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분 진짜 충격받으셨을 거고 이런 거 정신적으로
1: 네.
0: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1: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위자료 이제 산정할 때 위자료 산정이 이제 증액되는 원인이 됩니다.
0: 위자료 산정이 증액이 돼요? 남편이 실질적으로 그 상간남한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정신적인?
1: 가능합니다. 이제 이혼 소송에서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상간남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이제 보통 우리가 위자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위자료도 같이 예, 별도로 가능합니다.
0: 이 상간남은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 가정은 이혼을 했잖아요.
1: 네네.
0: 이런 소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그들의 배우자도 알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 상간남은 어떻게 됐습니까?
1: 이 상간남은 가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0: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1: 네.
0: 한 가정이
1: 그렇죠.
0: 또 깨지거나 그 가정도 불행해질 뻔했는데.
1: 네, 양쪽이 깨진 거는 아니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가끔씩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 네.
0: 또 이제 아이를 짚어봐야 됩니다. 아이도 얼마나 이게 충격을 먹었을까? 왜냐하면 아까 사연 읽어주실 때 그랬거든요. 엄마가 달라져서 네.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아이도 이제 알게 됐다. 그렇죠. 눈치채기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재판 과정에서 네. 혹시 뭐 아이의 의견도 묻고 이런 과정이 있나요?
1: 네. 아이가 이제 뭐 가사소송법상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13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뭐 요즘 아이를 자기 표현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10살 이상이면 거의 의견을 물어보고

0: 아이의 의사 반영해서 이혼 이후에 누구랑 잘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이 아이는
0: 이 아이는 아무래도 이제 아빠랑 원래는 사실 뭐 초등학생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엄마 쪽으로 많이 정해지긴 하는데요. 뭐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보다는 아빠 쪽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이도 제 생각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가정은 이제 아이, 아빠 함께 살게 됐고 부부 이혼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분쟁이 혹시 있었나요?
0: 친권 양육권 뭐 엄마 쪽에서도 주장은 했습니다만 이제 아빠가 이제 계속 아이 데리고 안정적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아빠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1: 여기서도 엄마가 주장을 했어요?
0: 네, 주장은 했습니다. 네.
1: 보통 그럴 때는 뭐를 이유를 들어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아이가 남자인지
0: 네.
1: 여자인지 모르겠으나
0: 네.
1: 자기 아이를 같이 살 때도 잘 케어를 안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럴 땐 뭐라고 주장하면서 친권을 주장을
0: 뭐
1: 합니까?
0: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친권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실제로 본인이 정말 키우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이제 양육비 주기 싫어서 주장하시기도 하고 또 아이를 좀 키우면 재산 분할해서 좀더 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쪽이 더 재산 분할에
0: 네,
1: 유리해요?
0: 약간은 이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1: 근데 아이를 또 그런 식으로 이건 이용한다고밖에 느낌이 안 들어서
0: 그렇죠.
1: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0: 네.
1: 그런 사연도 있다. 그런 일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외도도 모자라서 죽었으면 이런 저주까지 퍼부었던 아내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0: 네, 이 사연은 억대 빚 남편의 황당한 역공입니다.
1: 경제적인 문제인가 봐요.
0: 네.
1: 어떤 사연인가요?
0: 네, 이 부분은 결혼한 6년 차 이제 두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 이제 여성인데요. 결혼식 비용도 이제 신혼집 마련도 대부분 아내가 부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형편이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부담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 남편이 주식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저기 빚을 내서 투자를 했고요. 손실 규모가 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가족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10년 넘게 다닌 직장에 퇴직금까지 이제 중간 정산해가지고 남편의 채무 갚아줬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돌아온 거는 감사가 아니라 의심이었거든요. 남편은 부인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워크숍에서 이제 남자 직원들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거 문제 삼으면서 외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아내는 못 견뎌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근데 오히려 네가 바람을 폈으니까 나한테 위자료를 내라라고 반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분이 경제적으로도 헌신하고 이제 참고 지냈는데 이제는 근거 없는 외도 의심까지 받게 된 거죠.
1: 지금 이 가정은 이혼을 했나요?
0: 네, 이혼을 했습니다.
1: 여기도 이혼을 했네요. 여기는 아내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네요.
0: 네.
1: 빚내서 투자해서 억대 규모의 손실을 내서 아내가 자기 퇴직금까지 넣어가면서 그걸 어떻게 메워보려 했으나 빚도 갚아주고 남자가 또 의심을, 외도 의심까지 했네요.
0: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제 뭐 투자해가지고 손실 보고 채무가 생기고 이거 변제해 주는 경우에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잘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이제 소송을 하러 오시는 거긴 하겠죠. 근데 당당한 분들이 많아요.
1: 당당하다는 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당당한 거예요?
0: 내가 뭐 때리길 했냐, 뭐 바람을 폈냐, 같이 잘 살자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된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1: 근데 만약에 이걸
0: 네.
1: 법적으로 봤을 때 부부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0: 네.
1: 그런데 남자가 자기가 얼마를 예를 들어 빚을 내요.
0: 네.
1: 얼마를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걸 말을 안 했어요.
0: 네.
1: 이거는 문제가 되죠.
0: 그렇죠. 문제가 되죠.
1: 만약에 말을 했어요.
0: 네.
1: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0: 그렇죠. 서로 상의해서 우리 이렇게 투자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요.
1: 근데 여기는 지금 말을 안 해고 그랬군요.
0: 그렇죠.
1: 말을 안 하고 손실을 냈고
0: 네.
1: 그것만으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해요?
0: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집한채 있고 막 이런데 뭐말안 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

0: 그럼 그것만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좀 어렵죠.
1: 네.
0: 근데 뭐전 재산이 뭐 전세금 3억인데 뭐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부관계에 완전히 신뢰의 금이 갈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럼 그것도 당연히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1: 이혼 사유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배우자 만약에 이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한 명이 상대방 모르게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빚을 졌어요.
0: 네.
1: 그럼 이 상황에서 나머지 배우자가 이혼을 하는 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도 더 나은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1: 같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면?
0: 계속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면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갚을 수밖에 없겠죠.
1: 그렇죠.
0: 예. 그러면은 이제 이혼을 하시면 그 채무는 상대방으로 인한 손실이니까 상대방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재산 분할 받는 걸로 하는 게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더 유리하실 수도 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0: 예.
1: 물론 그것 때문에 이혼을 안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이혼을
0: 그렇죠.
1: 결정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퇴직금까지 했는데도 계속
0: 그렇죠.
1: 이거 방법이
0: 이제
1: 없으니까.
0: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한번 가지고 이혼을 결심하시지는
1: 맞아요.
0: 않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한
1: 경제적인
0: 번,
1: 건.
0: 예, 한번 정도는 그냥 이제 참고 넘어가고 특히 자녀가 있으면 뭐 양가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채무 그냥 변제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후에도 또 빚을 내서 투자를
1: 그러니까요.
0: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혼 결심하셨고 실제 이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혼을 안 하면 본인도 같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0: 그렇죠.
1: 간혹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 쫓아가는 채권자들
0: 네.
1: 있더라고요. 그거 법적으로 안 되죠.
0: 네, 안 되죠. 이제 부부 별산제고 이제 말하자면 남편의 채무는 남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채권자들이 이제 부인한테 당신 남편이니까 남편의 빚을 같이 갚아라.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맞지 않는
1: 아, 부부일
0: 거거든요.
1: 때도?
0: 그럼요.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이혼을
1: 그러네.
0: 한 이후는 당연하고요.
1: 당연한
0: 이혼하기
1: 거고.
0: 전에도 이제 채권자들이 뭐 부인이 뭐 보증을 섰다거나 뭐 이런 거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입니다.
1: 아,
0: 우리나라는.
1: 그렇군요.
0: 네.
1: 예,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 근데 여기서 남편이 조금 더, 한발더 나가신 건 부인 외도 의심이에요. 일단 이거는 의심이었습니까?
0: 네, 의심이었습니다.
1: 이런 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0: 네.
1: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0: 네.
1: 어떻게 판단하나요?
0: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의처증이라고 하는 거를 법원에 말하자면 알려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예, 증거가 없는데 본인의 부인이 바람폈다. 아, 뭐 같이 찍은 사진 이거 하나만으로 이제 이거는 바람핀 게 이제 분명하다라고 하면 뭐 판사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의처증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여기선 지금 남편이니까 이
0: 네.
1: 사람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재판
0: 그렇죠.
1: 과정 자체가?
0: 네. 오히려 이제 남편의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이 혼인 생활 중에 얼마나 부인을 힘들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추측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남편이 부인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수 있는 겁니다.
1: 아, 오히려 또그 부분에 아까 말했던 뭐 정신적으로
0: 네.
1: 많이 힘들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부인
0: 그렇죠.
1: 입장에선.
0: 네. 근거 없는 의심으로 이제 고통스럽게 한 거니까요.
1: 보통 의처증, 의부증 하면
0: 네.
1: 그게 어떤 진단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지금 정황상 이거는 의부증이구나, 의처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줘요?
0: 네, 의처증, 의부증은 이제 진단을 받기는 사실
1: 그렇죠.
0: 어렵고요.
1: 어렵지만 뭔가 이런 거
0: 예.
1: 있잖아요. 이거는 병적인 수준이다. 혹은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거를 좀 판단해 줄수 있는
0: 네.
1: 그런 게 없어도 돼요?
0: 근데 그게 이제 재판을 하면서 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1: 네.
0: 그리고 이제 이혼 재판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사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을 불러서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걸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도 양쪽이 상대방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조사관이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쓰게 돼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이 가정은 제일 큰 문제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돈 문제였습니다.
0: 네.
1: 반복적으로 투자 실패하고 계속 빚내서 투자하고 아내분이 갚아줘도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0: 네.
1: 이거 당연히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텐데 문제는 이 집이 지금 만약에 다 빚밖에 없고 재산이 없어요. 이럴 경우 네. 재산 분할 어떻게 돼요?
0: 이제 빚밖에 없으면 이제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분할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거의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빚을 제외하고 나머지 좀 남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남편 쪽이 이제 가져갈 게 거의 없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많은 재산이 남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걸로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투자 실패로 인한 부분은 재산 분할에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 가정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 아이도 양육권 같은 게 조정이 됐어요?
0: 네. 친권 양육권은 이제 엄마 쪽으로 갔습니다.
1: 근데 지금 아이 양육비 받아야 되잖아요.
0: 근데 이제 직장은 다니니까요.
1: 남자가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가정도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게 참 경제적인 거는 현실적인 거기도 한데
0: 네.
1: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어쨌든 뭐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보면 보통 같이 도와주게 되죠.
0: 그쵸.
1: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까지 이혼하신 건데 오늘 사연 두 가지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외도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였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이혼 고민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짧게 뭐 법적 조언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결국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도나 아니면은 남편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투자 실패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증거는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혼을 고민하시고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의 외도나 이제 남편의 투자 빚 이런 거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를 해 주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1: 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 방지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부 경남 해안에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차츰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특히 밤사이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비바람의 기온은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만 그래도 낮 동안엔 30도를 웃돌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8km 구간 정체는 꾸준하고요. 소래터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 이후로 다시 하계에서 청계터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로 목 간 지점 1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이후로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는데요. 원효대교로 목간 지점 4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혹시 라디오 들으십니까?
2: 아, 네, 왜요?
3: 얼마에 한 번 들으시나요?
2: 평일엔 맨날 듣는데요.
3: 무슨 프로그램 주로 들으세요?
2: 아, YTN 라디오 슬러생이요.
3: 네? 뭐라고요?
2: 아, 평일 오전 10시 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요.
4: 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0: 다시 돌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번에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라디오는 평일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귀가진이와 함께 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여러분 진짜 꼭 단 한 번만이라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1: 슬기로운 한 번만이라도 생활.
0: 슬기로운 한 번만이라도 라디오 생활.
1: 내 맘속에 들러 준다면 잠깐만이라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와 부동산 안정을 제시하며 성장동력 확보와 구조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고 세계무역 4강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쉐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군주가 현지 시각으로 11일 서거한 것과 관련해서 조전을 보내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오늘 오후 카타르로 출국해 조문 특사로서 이 대통령의 조의를 전하고 모레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중동 걸프국 국왕이나 군주가 서거할 경우 국무위원 등이 특사로 파견된 전례가 있는데 이번 협의 과정에선 카타르 측이 강 실장의 방문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50% 인쇄의 근거가 된 연구 용역의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해당 용역 업무를 맡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 책임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 12월 연구용역 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5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값의 차이가 지난달 9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 부동산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8천만 원, 전세는 6억 9천만 원으로 가격 차이는 8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국제유가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석유 수출국기국 생산량이 아닌 최대 수입국 중국의 물량 조절 능력이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유가가 급등했지만 중국이 올봄 원유 구매량을 대폭 줄이면서 유가 추가 상승에 확실한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수도권은 30에서 100mm,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도 100mm 이상 호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러나 온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을 나타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릴 때 혹시 선로 쪽으로 떨어질까봐 겁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 걱정 없이 지하철 타는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는 이 시설이 아예 없다 보니 누군가를 선로로 밀어버리는 이른바 묻지마 밀치기 범죄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승객들이 무서워서 벽에 바짝 붙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 지하철은 거의 모든 역에 이것을 설치한 뒤로 사고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해마다 수십 명이 선로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지난해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시설, 지금은 말레이시아와 중국, 브라질까지 수출되고

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승강장과 선로 사이를 막아 사람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원천 차단한 이 시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스크린 골프, 2번 스크린 샷, 3번 스크린 도어, 4번 스크램블 에그. 1번 스크린 골프, 2번 스크린 샷, 3번 스크린 도어, 4번 스크램블 에그.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0: 저도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이거는 참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건지 참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게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하나둘 생겨서 대부분의 지하철역에 이 시설이 설치된 것 같고 만약에 아직 뭐 없는 곳이 좀 있더라도 점차적으로 다 설치가 되지 않을까? 설치돼야 할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이 시설을 부러워하는군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거니까요. 뭘까요? 1번 스크린 골프, 2번 스크린샷, 3번 스크린 도어, 4번 스크램블 에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요. 평소에 즐겨 듣는 프로그램 말씀해 주세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편을 했잖아요. 지난주 7월 6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YTN 라디오가 개편을 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시작 시간이 10시 반으로 조금 늦춰졌어요. 대신에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게 됐죠.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의 문자와 함께 정답 받겠습니다. 승강장과 선로 사이를 막아서 사람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설. 1번 스크린 골프, 2번 스크린샷, 3번 스크린 도어, 4번 스크램블 에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말 속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소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준비되고 있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모바일 커피 쿠폰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편 기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념 평소보다 커피 쿠폰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2818번님, 새싹 문자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현 시대를 앞서가네요. 직장에서 항상 YTN 라디오 통해서 뉴스와 음악을 청취 애호하고 있습니다. 더위에도 한 줄기 청량수가 YTN 라디오 실시간 뉴스 음악 방송입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311번님은요, 안전은 과해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안전장치는 더욱 생활에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승강장과 선로 사이 막아서 사람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 원천 차단한 이 시설. 1번 스크린 골프, 2번 스크린샷, 3번 스크린 도어, 4번 스크램블 에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산티노 폰타나가 부릅니다. Love is an open door.
1: 오케이,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2: I love crazy.
1: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2: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because like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들,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50에서 70세 이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채용부터 취업, 상담, AI 이력서 작성까지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5070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내 6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남경아 베이비부머 기회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베이비부머 기회 과장 남경아입니다.
0: 예,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1: 네, 그 5070 일자리 박람회는 2024년에 처음 시작됐는데요. 올해로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한 2,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셨고요. 또 약 3만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만 명 정도가 현장에서 면접을 했고, 그중에 한 1,700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하는 등 매년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또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5070 일자리 박람회는 뭐 일자리 박람회들 많잖아요. 그리고 시니어분들을 위한 그런 기회도 많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박람회만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1: 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보통 박람회 그러면 당일 이제 행사 성격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사전에 그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직무 조사를 먼저 하고요. 또 현장에는 직업 상담사들이 계셔서 현장에서 즉석을 채용 연계를 돕고, 또 박람회 끝난 이후에도 그날 저희에게 이력서를 제출해 주셨던 분들에게 계속 사후 고용 연계가 이어지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취업할 때까지 저희가 기업과 구직자를 계속 연결한다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5070이 이제 연령대별로 굉장히 욕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일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유연한 일자리, 또 인턴십, 직업훈련 교육, 사회공헌 일자리 등 중장년의 욕구에 맞게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그런 그 부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경기도 전역에서 저희가 시군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내 6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0: 5070 일자리 박람회잖아요. 그러니까 50대부터 네네. 70대 분들까지가 다 해당이 되시는 건데, 70대 네네.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이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1: 저희가 이제 브랜드명은 5070 일자리 박람회인데, 실제로 뭐 이제 조기 퇴직한 40대가 오시기도 하시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요즘은 70대에도 굉장히 건강하고 활기차기 때문에 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또 이제 욕구별대로 이제 예를 들면 60대 후반이나 70대 같은 경우는 전일제 일자리보다는 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이런 것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맞춰서 맞춤형 조금 사업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뭐 나이 상관없이 중장년층, 뭐 노년층까지 다 가보실 수 있는 자리네요.
1: 네네, 맞습니다.
0: 예.
1: 네.
0: 5070 일자리 박람회, 어쨌든 예, 5070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네. 박람회 이름은 도민분들은 어떻게 참여하시면 될까요?
1: 저희가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아마 5070 일자리 박람회 이렇게만 치셔도 저희가 별도의 이제 홈페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행사 일정이나 참여 방법들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3주 전부터는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사 당일날 현장에 직접 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장에서 즉석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돕고 있으니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5070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 찾아보셔도 좋고, 현장에 직접 와도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현장 어느 현장 가면 됩니까?
1: 저희가 지난 7월 8일에 수원에서 하는 그 조금 이제 남부권역 박람회는 끝났고요. 바로 내일부터 이제 시군 순회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내일 7월 15일은 이천시에서 열립니다. 이천시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열리고요. 9월에는 안산시에서 열리고 10월에는 평택, 시흥, 하남 그리고 마지막 11월에 양주시까지 이렇게 박람회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도민분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좀 원하시는 일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경기도는 여전히 그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오신 5070 세대의 경험과 역량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셨다면 저는 5070 박람회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도민들을 여러분의 참여와 또 중장년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까지 경기도 남경아 베이비부머 기획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오늘 SAT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5275번님 매일 전화 기다리는데 이상한 전화만 오네요. 전화 받으면 꼭 슬라생만 들어서 똑똑해졌다고 외칠 겁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그래요. 저희가 두 번째 몇 번에서 왔더라라는 제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매번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제보 문자가 가끔씩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번호를 여러분 이 번호를 주목해 주세요라고 번호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왜 그런 제보 문자가 없을까요? 아직 받으신 분들이 없는 걸까요? 7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02로 시작되는 번호 모르는 번호도 받아주시고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5777번님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을 YTN 라디오와 또 TV도 듣고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즐거운 음악과 소식, 뉴스를 전해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YTN 라디오 이렇게 늘 들어주셔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616번님, 생명을 구하는 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공이 전화 받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보험 갈아타라고 전화만 오네요. 청취율 조사 전화 기다려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2883번님 영화배우 현빈의 귀족적 세련미와 가수 하수빈의 귀염성을 겸비한 무한 매력의 소유자 청산유수 일사천리 생방송 진행의 귀재 전 누구 말씀하시나 했습니다. 여기 갑자기 박기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네. 부끄럽지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요거를 따로 이렇게 제가 선택하여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말도 하셨거든요. 이것은 전철 승하차 시 승객 안전과 함께 철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도움되는 안전시설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오늘 이 정답으로 내드린 이 시설이 승강장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차 들어올 때 들어와서 차 문이 열릴 때 이게 같이 열리는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만 생각했는데 그 철로에서 올라오는 미세먼지도 차단해준다. 아 그렇군요. 이런 장점이 있군요. 정말 필요한 시설이네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예, 이것 오늘 정답 여러분 아시겠죠? 꼭 보내주세요. 3106번님은요. 오늘은 꼭 전화야 와라 이얍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짱이라고 외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오늘은 꼭 전화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해요. 1003번님은요. 어려서는 이 시설이 없어서 지하철 들어오면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편히 지하철을 기다리게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미국 뉴욕의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이 시설을 굉장히 부러워한다. 근데 그곳에는 묻지마 밀치기 사고가 있어서 되게 위험해서 사람들이 다 벽에서 기다린다. 달라붙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는 핸드폰을 또 많이 보다가 그 플랫폼 많이 걸어다니잖아요. 승강장 그러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예전에도 모르고

0: 실수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일만큼은 무조건 막아야죠. 그러니까 이 시설이 설치가 됐고 너무나 유용하다, 너무나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전국에 다 설치가 됐겠죠? 예, 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이거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뭘까요? 오늘 SAT 정답 한번더 내드릴게요. 문제. 승강장과 선로 사이를 막아서 사람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원천 차단한 시설. 뭘까요? 1번 스크린 골프, 2번 스크린 샷, 3번 스크린 도어, 4번 스크램블 에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서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YTN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10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그 아홉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방송문화위원장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교수입니다.
0: 예,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오늘은 유현재 교수가 띄우는 아홉 번째 편지 먼저 듣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 예, 여러분께 보내는 편지의 제목은 자살이랑 미디어랑 무슨 상관일까요? 로 잡았습니다. 일단 제가 팩트 몇 개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와 자살에 대한 참 잔인한 팩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10년 이상 OECD 국가 중 자살률 압도적인 1위. 2번,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 자살. 3번,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25년 기준 청소년 자살률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기록. 4번, 코로나 시기 코로나에 의한 사망자는 32,156명, 자살 사망자는 39,267명. 이상 다섯 가지 팩트들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자살 관련 심각성을 한 방에 상징할 수 있는 매우 뼈아픈 수치이자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타가 오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자살 관련 현실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팍 느끼게 하는 일종의 신호일 겁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YTN이 협업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통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현실을 곱씹어 본다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걸 해야 된다, 이것부터 하자 등의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따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말 그대로 뭐든지 해야 된다. 그것도 당장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자살 예방이 되냐라는 것들까지 싹 다 무조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자살 예방 노력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며 예외 없이 유의미한 논의라고 굳게 믿습니다. 가능한 많은 노력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일매일 없으면 못 산다는 바로 그 미디어와 자살 예방을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신문방송학과 교수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방송국에 있어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 예방을 위해 미디어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미디어와 자살하면 뭐가 떠오르실지 모르겠네요.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베르테르 효과부터 다양한 모방 측면의 악영향들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미디어 속 자살 유발 콘텐츠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 만들어내는 삐뚤어진 교육 효과도 논의해야 할 겁니다. 각종 SNS상 유통되고 있는 자살과 자해 관련 콘텐츠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거나 숨어있는 자살 유발, 자살 방조 관련 유해 콘텐츠들은 유심히 살펴보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심각성조차 깨닫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오늘 편지의 제목처럼 미디어랑 자살이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사회자님은 매우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살 관련 용어,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말과 이미지, 스토리 등을 꼼꼼히 짚어보며 과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콘텐츠 제작자들은, 플랫폼은 그리고 일반 대중들, 즉 여러분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인지 논의해보자 하는 겁니다. 일단 제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꼭 듣고 곱씹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주제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교수님의 그 편지를 정말 제가 아주 경청해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게 저희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중에 그 말씀하셨어요. 아니 미디어가 자살 예방과 뭔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들을 하실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이 이 자살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 분명히 악영향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시겠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1: 깔끔할진 모르지만 제가 신방과 교수인데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사, 뭐 미디어 회사 뭐 이렇게 하면 한 만 개 있대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인터넷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만 개가 전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경쟁을 하려면 똑같은 어떤 사회 현상이지만 그걸 어떻게든지 자극적으로 그다음에 알고리즘도 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살이란 건 사실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비극인데 그걸 또 이렇게 해서 뭐 헤드라인을 만들고 또 썸네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어떻게든지 만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편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삽니다. 네. 저도 못 삽니다.
0: 네. 네.
1: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24시간 다 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고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자극적인 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 자살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그 클릭을 유도하는 어떤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받아들이고 또 그걸 또 생활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참 좀 슬픈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또 이제 아시겠지만 뭐 온갖 뭐 이제 그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 속에서 정말 자살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들이 막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참 위험합니다. 네.
0: 너무나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최적화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손 안에 들고 다니니까요. 아마 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내용이 직접적인 자살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분 혹은 그 사람의 정신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콘텐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둘 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자살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제 옛날에 뭐 벌어졌다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 희화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극적으로 막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 예를 들면 동반자살 같은 말 예를 들어서 제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도 저랑 똑같이

0: 생긴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1: 네.
0: 예를 들어서 저 혼자도 그렇지만 제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 그게 어떻게 동반 자살입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동반 자살이란 말 쓰고 그다음에 막 음악도 부드럽게 깔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영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베르테르 효과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가지고 막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 제작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것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살이 뭔가 인생의 옵션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자살을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아 인생에서 살다가 힘들면 자살이 옵션에 있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뭔가 북돋아주는 게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능도 그렇고 뭐 자살 각이란 말이라든가 뭐 이런 사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연예인들이 네. 옛날에 이렇게 힘들어서 나는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돼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혹은 시도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도 안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데 그 옵션 선택에 뭔가 자살이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네네. 특히 많은 건데 거기서 뭔가 미디어가 이 트리거 역할을 해주면 안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 이거는 예전엔 많이 쓰이다가 요즘 또 많이 조심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살해 후 자살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좀 바꿔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방송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문의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것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이 맞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쓰는 그 용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실제 교수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한 1년 전에 이제 그거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이제 그런 전화를 제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보도주칙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역사적 연원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008년 정도부터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말자. 라고 하는 게 그때 분위기였어요.
1: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은가. 자살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극적이다.
0: 맞죠.
1: 그래서 누군가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도였겠죠.
0: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유럽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심할 때 아예 오늘부터 자살이란 말을 쓰지 말자라고 약간 캠페인처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인지 모르지만 자살률이 떨어졌어요.
1: 아,
0: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언론사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언론인들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1: 그렇겠죠.
0: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살이란 말을 안 쓰고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쓰셨어요.
1: 맞아요.
0: 근데 그건 전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1: 아,
0: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 그런 목적으로는 약간 뭐랄까 그 이제 뭐 한도가 다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이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나종호 교수님도 그
1: 맞아요.
0: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예.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는 자살이 절대 선택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이거 문화적으로도 접근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 내가 내 삶의 어떤 그런 일상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라고까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보면 자살은 선택이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이제 쓰지 말자라고 해서. YTN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고민도 하고 그걸
1: 맞습니다.
0: 실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살은.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이런 말인 거고 이제 많은 미디어들도 이제 용어들도 굉장히 잘 골라서 써야 된다. 이런 인식은 이제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도.
0: 맞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디어가 갈 길이 멀잖아요. 그걸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드라마, 예능, 뭐 웹, 특히 웹, 뭐 요즘에 OTT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숨어 있는 예를 들어 자살을 유도할 만한 어떤 근데 그것을 좀 미화한 듯한 뭐 그런 사례를 보신 게 있나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제가 특정한 드라마를 이렇게 뭐 지칭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는 제가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거나 검색을 해보거나 제가 뭐 직업이 그거니까 한번 이렇게 보면. 그 한 회당 뭐 많게는 막 10여 회 자살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
1: 그래요?
0: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게 왜 위험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줬을 때 왜 위험하냐라고 하면 그리고 그걸 왜 하지 말아야 되냐?
1: 네네.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살 장면이 있다고 해서 자살률이 높다라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제가 연구자지만 그런 연구 할 수

0: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연구자는 이게 인과관계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분명히 이거라는 걸 밝혀야 돼요. 그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결과 변수를 찾으려면 돌아가셨잖아요, 전부 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한 연구들은 꽤 있습니다. 제 연구도 있고 다수가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특히나 뭔가 감정적으로 몰입되기 쉬운 콘텐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살이라는 걸 너무 보여주고 막 자살 도구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걸 또 감정적으로 소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울고 그다음에 또 자살을 한 다음에 일정 부분 표면적으로 다 해결된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다 없어졌으니까.
1: 네네.
0: 그러면은 아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 그렇게까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지표가 제일 안 좋은 게 청소년 자살이에요. 아 근데 청소년이 아시겠지만 뭔가 사회학습 이론 이런 거 보면은 미디어의 효과 뭐 미디어의 영향할 때 제일 많이 영향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저는 저도 아버지지만 그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직업은 다 슬프지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우리 흔히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이게 모방 자살로 이어진다던가 뭔가 이제 그렇게 이끌어지는 그런 현상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10대 청소년 말씀하셨는데 일단 심리적 정서적으로 아직은 취약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더 받는 거겠죠.
0: 그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자살했을 때 일부 유서에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1: 에?
0: 이모티콘이.
1: 어떤...
0: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물론 그게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구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인이 자살을 생각할 때는 조짐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청소년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헤어질 때 내일 보자? 그러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의심할 수 있냐면 사실 저 나이만 해도 상갓집 한 10번 갔다 오니까 죽음이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절대 이거는 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란 걸 저희가 알겠어요. 꼭 그걸 알 수밖에 없죠. 성인들은.
1: 그렇죠.
0: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 경험에 노출되지도 않고 그런 와중에 어떤 착각을 할 수가 있냐면 위험한 거. 제가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거 예를 들면 1편에서 그 셀럽이 있죠. 드라마에서 자살로 죽었어요. 그 2편에서 살리더라고.
1: 아, 그런
0: 이게 편집 기술에 의해서.
1: 네, 네, 네.
0: 그러면 누군가 물어보겠죠. 아, 청소년이 그 속겠냐? 속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 죽음에 대해서 성인만큼 뭐랄까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1: 그렇죠.
0: 있다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1: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청소년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예를 들어 뭐 은어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서로 밈도 이렇게 돌고 뭐
0: 맞습니다.
1: 댓글 문화가 훨씬 편하고 이 친구들은.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어떤 소통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퍼져나갈 수 좀 있다는 것도 좀 위험성의 하나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1: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
0: 저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리고 생명연주희망재단에서도 모니터링하고 또 복지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잡히는 게 막 초성으로 이렇게 막 돼요.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그러면 뭔가 지으시우스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살을 의미하는 어떤 그 용어가 우리는 알 수 없는 뭔가 그런 것들이 유통되거나 그러면 그거는 AI에도 걸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뭔가 심층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무슨 꼰대라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 연구나 아니면 이 시스템이 좀 더 고도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 끼어들어서 뭔가 문화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일정 부분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1: 네.
0: 그 수치가 참 아파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몇 명만 이런 것들이 참 높아요, 우리가. 그럼 그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미디어와 관련된 건 꼭 이게 뭔가 정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 미디어에서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콘텐츠 제작자들은 뭘 신경 쓰면서 만들어야 됩니까?
0: 저는 그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반대편의 대척점에 있는 게 파파게노 효과라고 있습니다.
1: 네.
0: 그건 뭐냐면 내가 자살과 관련돼서 어떤 걸 생각을 할 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너찌가 발동을 해서 자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방송 들어오기도 전에.

0: 그 이제 국장님이랑 좀 대화를 좀 했었는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자살과 관련돼서 막 좀, 뭐랄까, 불안한 생각을 하다가도 누군가 안아준다거나 누군가 대화를 한다거나 누군가 웃어준다거나 누군가 물어봐준다거나 그큐 하나만 있어도 그러고도 또 할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게 또 가시면 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좀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일정 부분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 이제 마지막에 우리도 이렇게 보도 보면은 뭐 우울감 뭐뭘
1: 맞아요.
0: 느꼈을 때뭐 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디스클레이머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방송에서 조금 들어찼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OECD 전체 국가 자살률 평균 정도 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두 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막 표현의 자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한참 막 십몇 년 이렇게 막 네버엔딩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OECD 국가 평균 정도 자살률 떨어질 때까지 이 억지 노력이라도 좀 하자. 그러면 미디어 제작자들이 조금 참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1: 결국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단순히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것이
0: 현실이긴
1: 어떤
0: 한데.
1: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교수님이 그래서 자살 예방 보도 준칙 개정에도 직접 참여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책임 그 기준도 제시하셨는데 어떤 게 기준이 될수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뭐 전제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생명전주희망재단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드려요. 그 바쁜 분들이 전부 회의 때마다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예전에 뭐 유행했던 것 같은데 약간 빨간펜 선생님처럼 요건 안 돼요, 요건 안 돼요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파트너가 돼서 요걸 한번 막아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이 4.0이 이제 2024년에 나왔는데 사실 2011년부터 좀 관여를 좀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자살 보도 권고기 2.0 뭐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 추이를 이렇게 보면 막 이만큼 뭐 예를 들어서 항목이 10개였어요. 그럼 그게 5개로 줄었다가 다시 또 4개로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뭐 그런 거거든요. 자살 보도는 웬만하면 쓰지 말자. 그다음에 유가족을 보호하자. 그리고 자살 도구나 이런 것들 드러내지 말자. 그리고 이 원칙은 전부 다그 기성 언론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명이 5천만 명이 전부 다 미디어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이 모든 미디어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간단한 기준이라도 지키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사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살 예방은 지금 내 문제, 네 문제가 아니고요. 모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경우가 막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거는 분명히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끔 가다가 무슨 강연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살률 1위 국가에서 살고 싶어요? 자살률 1위 국가에서 살고 싶어요? 어느 나라가 그나마 좋은 국가예요? 라고 하면 말씀을 못 하세요.
1: 그러니까요. 왜
0: 그렇잖아요.
1: 어떻게 말을 해요?
0: 우리는 타살률 국가 1위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자살률 국가 1위랑 이렇게 부딪혀 보면 사실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 모든 노력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미디어가 해야 되는 노력. 그러니까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1: 앞서 이제는 5천만 전체가 다 이제 미디어 그냥 다 범주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개인 미디어가 많다 보니까 뭐 유튜브, SNS, 뭐 숏폼 콘텐츠까지 뭐 1인 미디어 많지 않습니까? 다 그냥 미디어네요.
0: 맞아요.
1: 다 미디어인 거고 그 미디어에서 지금 뭐 언론의 보도 준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살 보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유가족을 보호하자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직접 참여하셔서 그 기준을 만드셨는데 직접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제일 이게 안 지켜지더라. 준칙 중에 이거 제일 안 되더라 뭐예요?
0: 뭐 제일 가슴 아픈 건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이고요. 그뭐 제가 저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저도 유가족이에요. 근데 유가족과 관련돼서 사실은 그냥 그 일부 언론 미디어에서는 요거가 참 클릭이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유서가 나왔다라든가 아니면 죽기 전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살 현장과 관련돼서 뭔가 보였다라든가 집에 뭐

0: 뭔가 취재를 갔는데 뭐가 있다라든가. 근데 그 욕구를 누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참 많이 눌러주셨어요. 근데 그 유가족을 보호하고 유가족과 관련돼서 뭔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을 알지만 기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1: 네.
0: 그걸 다 아는데 어쨌든 요거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가족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자살을 감행하는 게 7배, 8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입니다. 극도로. 근데 이게 이제 그 뭐랄까 그 사람들 특별히 막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그 다음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유서공개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엄마라든가 뭐 아빠라든가 뭐 가족과 관련된 얘기 하면 안 되고 고인과 관련돼서도 뭔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게 참 안 지켜져요.
1: 그러네요.
0: 그게 참 안 지켜져서 그거는 좀 보호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결국 그 미디어를 잘 소비되게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소비자가 그런 거를 걸러내면 되는 거거든요. 즉 대중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중은 어떤 자세로 미디어를 봐야 될까요?
0: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본인들이 클릭하고 그다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한테 자살과 관련된 콘텐츠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만 그랬냐?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클릭하고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댓글에다가 뭔가 냉소적인 그런 사안을 다는 순간 알고리즘의 일부가 됩니다. 그분들 자체가 그 하는 행동이 알고리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자살 예방을 위한 알고리즘이 돼야지 자살 유발을 위한 알고리즘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악의 평범성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태인을 죽인 사람들이 막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일반인들이 이게 자기가 저지르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부작용이나 죄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보이면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피하기도 하고 알고리즘도 끊고 그다음에 주변에다 얘기도 해주고 그러다가 주변에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같이 좀 보듬어 주기도 하고 이런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스스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으면 합니다.
1: 예, 맞습니다. 이제 대중도 그냥 보기만 하는 나 재밌게 보면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게 우리가 보는 모든 게 미디어가 됐기 때문에 대중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끝으로 우리 청취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살 예방 행동이나 미디어 이용 습관에 있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처방전 뭐가 있을까요?
0: 이게 이제 그게 참 우리나라 약한데요.
1: 예, 한 20초 정도밖에 없네요.
0: 아, 예, 예. 그게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좀 심각하면 이제 뭔가 보인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그냥 물어봐 주고 지금 그냥 요 순간에 옆에 누구 있으면 그냥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도울 거 없으세요? 라고 그냥 웃어주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1: 예.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SAT 정답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목소리)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30에서 100mm, 경기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도 10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전북은 30에서 80, 영남권은 5에서 40mm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밤사이에 시간당 최대 50mm로 강하게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후텁지근함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순환로도 성수동 쪽으로 사근램프를 못 간 지점

1, 2차로 두 개 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밀리지는 않지만 미리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경제 대전환을 가속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등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생중계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140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인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보고에 나섭니다. 이어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업무보고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분리해 선출하는 안건은 부결됐다고 설명했는데 다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부에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위 문턱을 넘은 선호투표제는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구성을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아예 독식하는 것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여야 간에 마치 협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희탁 1차관, 주택정책 관련 실, 국, 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합니다. 국토부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만큼 주택공급 확대가 주된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대책, 수도권 우수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 2구 방안 등의 이행 상황과 당면 과제 등이 논의될

0: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가 지난달 9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 부동산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 8천만 원, 전세는 6억 9천만 원으로 가격 차이는 8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6월엔 격차가 7억 3천만 원이었지만 1년 만에 격차가 1억 5천만 원더 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지난 1년 동안 가파르게 오르며 격차가 확대됐는데 매매 가격이 14% 치솟는 동안 전셋값 상승률은 7%대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AI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반도체와 클라우드 대형주를 짓누르는 상황에도 애플은 주가가 급등해 시가총액이 두달새 6,500억 달러, 우리 돈약 975조 원 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애플 주가는 317.31달러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난달 25일 저점 이후 16% 반등해 시가총액이 4조 6,6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 떨어지고 S&P 500 지수는 3%, 나스닥 100 지수는 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애플의 올해 주가 상승률은 17%로 미국 7대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높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붑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에서 100mm,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도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충청권과 전북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시간당 최고 30에서 50mm의 거센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에는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밤사이 폭우와 강풍이 집중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이 예보되면서 선박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99개 항로 가운데 41곳의 운항이 막혔으며 여객선 49척의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인천항은 13개 항로가 통제돼 연평도와 백령도로 오가는 선박 운행이 제한됐고, 보령항은 6개 항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번 강풍은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열대저압부의 영향 때문으로 현재 서해 5도에는 사흘째 강풍주의보가,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 앞바다의 파고는 최대 3.5m까지 일겠고, 풍랑주의보는 내일 오전쯤 해제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 집중호우로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와 유가족의 첫 공동 추모식이 내일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유가족 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도식을 충청북도청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모 행사는 유가족, 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왔지만 올해부터 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해 공동 주최합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추모식에는 개회와 묵념을 시작으로 대통령 추모사 대독, 추모 영상, 추모 발언,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6도, 습도는 68%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7분입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지난해 말 기준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숨은 보험금이 무엇인지,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지만 계약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합니다. 만기 보험금과 중도 보험금, 휴면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1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보험 만기 사실이 있거나 연락처가 바뀌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또 소액이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전화 등을 통해 보험금 수령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내 보험 찾아줌, 누리집을 통해서도 무료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본인 인증만 하면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청구도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와 청구를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문자나 전화는 금융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숨은 보험금은 가능한 한 빨리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바로 지금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숨은 보험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0: ...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여고생 살해 사건 2차 공판에서는 장윤기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윤호 기자, 이 장윤기 수사 관계자들을 경찰과 검찰이 앞다퉈서 소환 조사 벌이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계된 경찰 7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자 가운데 입건된 사람은 앞서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박모 경감이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광주경찰청 형사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력팀원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발생 뒤 수사에 직접 참여했거나 보고를 받은 경찰들입니다. 우선 광주경찰청 형사과 경찰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고와 수사 지휘 전반을 살펴보고 있고요.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 경찰들에게는 장윤기 과거 성범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윤기에게 성폭행 의도, 살인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광주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 강력계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도 분석 중입니다. 검찰도 봐주기 수사나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체계상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은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최소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과정에 윗선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범행 두 달 만에 장윤기는 자신의 성폭행 목적 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장윤기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여고생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당시 생존자인 고등학생 이 남학생과 숨진 여고생 유족, 장윤기 지인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3: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중대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연초에 2%에서 1%포인트나 높인 3%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는 IMF나 OECD, 한국은행, KDI 등 주요 전망기관보다 0.4에서 0.5%가 높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에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경상 성장률도 12.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비전을 목표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0: 대한민국으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는 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높였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당초보다 1만 명 감소한 15만 명 증가로 전망을 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 수지 확대로 1,5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2,9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사흘째 공격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이란 해상 봉쇄에 대한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세게 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제한 대이란 해상 봉쇄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입니다.
2: 우리는 해협을 자극하고 있고 대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시행합니다. 봉쇄 조치는 아마 그들이 공격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1: 여기에 한 술 더 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2: 네, 보상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던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건이었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로 합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적은 없다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 봉쇄 재개와 통행료 징수 발표에 이란은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4월 휴전 이후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홍해 항로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3: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일축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통행료 20%는 과도하고 이란은 공정하게 징수하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란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협력하는 주변국도 전쟁의 불길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2: 전쟁이 지역 전체로 확산하면 전쟁의 불길이 이 지역의 모든 국가를 집어삼킬 겁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입니다.
3: 주변국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발사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지난주 미군의 공습이 재개된 이후 최소한 25명이 숨졌고 공습 범위가 내륙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항전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핵심 항로인 홍해 쪽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도의 공항이 공습을 받자 배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하고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습은 후티 반군 지도부가 탑승한 이란 항공기의 착륙을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사우디는 산하 국제공항을 공격하는 무모한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심각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3: 이에 따라 4년 가까이 유지됐던 양측의 휴전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란과 손을 잡고 확전에 나설 경우 홍해 항로를 볼모로 잡을 수 있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토환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양 진영을 대표하는 두 분의 지호입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5파전으로 확정된 민주당 오늘 게임의 룰을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선호투표제를 그냥 도입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파장이 클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당헌 단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서 올려오고
3: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2: 오늘 도저히 응답할 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서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그리고 우리 당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할 생각입니다.
4: 당규에는요. 순위투표, 선호투표를 내려면
3: 정청래 전
4: 중간에 계속 발표를
3: 대표입니다.
4: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당규에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를 한다 또 당규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마치 그렇게 하면 제가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난 그거 관계없다. 내가 불리하더라도 선호투표 그냥 결정되면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5: 그런데 당원 당규를 해결하고 해라.
4: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 무효 수송에 들어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일단은 선호투표제를 하기로는 했는데 보신 것처럼 친청계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원인 무효 소송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친청계가 지금 뭐 어떤 입장인 것 같으세요?
6: 아무래도 이번 최고위에서 예. 선호투표제는 통과가 됐고
0: 네.
6: 청년 최고위원제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0: 네.
6: 이런 어떤
3: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6: 분쟁이 생기면 당으로서는 공신력이 좀 흔들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0: 네.
6: 적정히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선호투표제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 측은
0: 예.
6: 아무래도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이 통과됐음에 의해서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서 정청래 후보 측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코어 당원들에게 어필하려고
0: 예.
6: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등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또 소송 제기까지
0: 예.
6: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0: 예.
6: 이번 선호투표제가 바로 직전 당대표인 정청래 전 대표가 선출될 때도 선호투표제를 도입했었고 그때 치러졌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제도 실제로 선호투표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는 두 명만 나왔기 때문에 선호투표제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는데 만약 정청래 대표 말대로 저것이
0: 예.
6: 문제라면
0: 예.
6: 정청래 대표의 대표직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때 선호투표제가 적용이 된 겁니까?
6: 선호투표제를 다 당무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0: 예.
6: 대부분 전준희를 통해서 최고에 올라와서 당무위에서 당규를 고칩니다.
0: 예.
6: 문제가 없게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까지 어떤 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저희 당의 어떤 선거 당내 경선에 공신력을 훼손할 수도 있어서 좀 그 부분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선호투표제가 결선을 안 가고 2위, 3위 후보를 같이 이제 표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상황은 당무의 의결은 됐는데 당원 당규는 안 고쳐졌기 때문에
1: 네.
0: 친청계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원래요,
0: 예.
1: 이 룰의 전쟁이
3: 신지호 전 의원입니다.
1: 전의 전쟁보다 훨씬 더 격렬합니다.
0: 예.
1: 왜냐하면 그 전의 전쟁은 뭐 7대3으로 나눠갔자 이런 타협이 돼요.
0: 네.
1: 근데 룰의 전쟁은 그 룰로 인해서 승패예요.
0: 그렇죠.
1: All one nothing입니다.
0: 돌이킬 수가 없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예, 나누는 것도 안 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 룰의 전쟁은 항상 그 전의 전쟁보다 훨씬 더 격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저런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뭐 선호투표제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일리 있는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건데.
0: 예.
1: 근데

0: 시비거리를 왜 만드는지 지금이라도 당원당규 개정 작업을 요즘에는요 오프라인으로 다 안 모여도 온라인상으로 의결하고 그러면 돼요.
1: 예.
0: 그냥 그래서 이렇게 좀 하자가 있을 것 같은 거는 좀 치유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가면 되는데
1: 네.
0: 저렇게까지 꼭 밀어붙이면은 뒤탈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1: 예, 예. 지금 이성현 최고위원 당원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했거든요.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그러면 친청계도 지금 경선 과정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거 선포한 것 같거든요.
2: 일단은 정청래 전 대표가
1: 예.
2: 결정이 되면 따르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이
1: 이 룰대로 진행될 것이다.
2: 진행될 거라고 보고 예. 아무래도 이성윤 전 최고위원이 검사 생활만 오래 하고
1: 예.
2: 초선 의원이고 민주당의 어떤 정신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1: 예.
2: 저렇게 돌출적인 행위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1: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2: 그럼요,
1: 보시는
2: 거죠? 그럼요. 저희
1: 예.
2: 민주당에서는
1: 예.
2: 그 룰 관련해가지고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 자체가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당의 공신력을 깨뜨린다는 게 지난 어떤 당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면 대부분의 캠프나 주자들이 다 따르고 예, 승복을 했지 저렇게 불복하고 전준이를 공격하는 행위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
1: 갑자기 왜 남의 당 비판을 하시나요?
2: 많이 생경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청계가 정청래 전 대표가 이렇게 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구도 자체가 2대 1, 3대 1 뭐 이런 구도이기 때문일 텐데요. 정청래 전 대표 어제 출마를 선언했죠.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는지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1: 오직
2: 정청래
1: 민심,
2: 전 더불어민주당
1: 오직
2: 대표입니다.
1: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3: 자기가 뭔 이재명 대통령
2: 지키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정청래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딸 아들도 안 찍을 거라고 봐.
4: 이번에 올바른 노선과 리더십으로 전 국무총리입니다.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흔들립니다. 대통령도 흔들릴 것입니다.
1: 많이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1: 많이
2: 대표입니다.
1: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3: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 놔두고 지금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명청대전하고 싸우는 이런 놈은 기가 막힙니다. 눈물이 날라 그래. 왜 이런 거지? 본인은 억울하다고 명청대전 없다고 그러지만 아니 그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빈 거지.
6: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그럼 기회가 와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1: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생각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7: 2대1, 3대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정당 방위는 하겠습니다.
8: 네, 어쨌든 뭐 게임의 룰도 선호 투표제로 정해졌고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될 텐데 어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대선 불출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유효성이 있을까요?
9: 그게 자기 정치 논란에서 조금 피해가려고 하는 예. 그런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지금 당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뚜렷한 노선 경쟁은 안 보여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공소 취소 문제,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화끈하게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던가.
8: 예.
9: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소 취소 문제는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문제 제기할 만한데 피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는 김민석 후보가 이거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8: 예.
9: 이대로 가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 피해자 같은

0: 피해자들이 속출한다. 근데 침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노선 경쟁이 없이 오로지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오로지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선 경쟁은 안 보이고 그런 파워게임만 이제 보이는 셈인데 그런 점에서 그 상당히 아쉽고 그런데 저는요 이미 뭐 저는 이제 국외자지만 바깥에서 보니까 이미 대세는 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정청래 전 대표는 불공정이라고 했는데 벌써 구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기 1, 2, 3이 구도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친명계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대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선호 투표제 같은 거 굳이 당원당규 개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게 밀어붙이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덧나게 돼 있어요. 당하는 쪽이요.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뭐 당하는 쪽이 그냥 뭐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않거든요.
1: 또 동정 여론이 좀 쏠릴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근데 그 동정 여론이 지금 정청래 후보에게 쏠린다 해서 아까 제가 대세가 기울었다는데 그게 뒤집힐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그런데 하여간 나중에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경선 이제 시작인데 너무 맥을 빼시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승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 카드를 꺼낸 거는 내 정치 아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 성공만을 바라본다. 이 진정성을 좀 알아달라 이런 의도 같은데 이게 좀 먹힐까요?
2: 그렇죠. 이제 워낙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자기 정치론 공격이 거의 뭐 폭격 수준으로 이렇게 당권 주자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자기 정치를 안 한다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확실하게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주장 뭔가
1: 불출마하겠다가 좀 아니에요?
2: 아니 이제 확실하게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다음 대선에 나의
1: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안 나가겠다.
2: 아니 이제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제 대선 시기는 28년에 또 저희 당대표 임기가 끝납니다. 대선은 30년이고 그러면 그때는 또 그럼 한 번 더 당대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답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계속 명확하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 민주당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제 정청래 당대표는 코어 지지층을 좀 결집시켜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하셨기 때문에 선명성에 좀 방점을 둔 것이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은 조금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 확장에 좀 방점을 두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뭐 기자가 대선 출마 기회가 와도 안 하겠다는 뜻이냐라고 했더니 잘 생각해서 알아주시길 바란다. 늘 기자에게 이게 해석의 숙제를 남기는 그 정청래 전 대표 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대선 불출마에 대해서 너무 엇나간 뜬금없는 얘기다. 누가 나가라고 했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무슨 명청대전이 없어지냐 그런 걸 스토커라고 그런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얼굴로는 총선 못 이긴다. 임기 4년 남은 대통령 두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그런 경우가 어딨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명청대전이 없다라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일종의 좀 스토커라고 표현을 했대요.
0: 근데 저도 그 집권 1년 차 그것도 상당히 그 기세가 좋은 이재명 정권 1년도 되지 않아서 여당 대표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는 처음 봐요. 87년 이후 현행 그 권력 구조가 시행된 이래 집권 1년 차에 여당 대표가 그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그 명청대전

0: 이라고 하면 정청래 후보가 좀 억울해하던데 억울해할 일은 아니고
1: 예. 명청대전은 맞는 겁니까?
0: 저는
1: 예.
0: 맞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자업자득인 거죠. 자업자득인데 지금 와가지고 나는 아니야. 그뭐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할 때도 아니 화끈하게 난 대선 안 나가고요. 그냥 총선 잘 당대표로서 총선 또 제1당 돼가지고 차기 정권 창출하는데 그 밑거름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대선 불출마한다. 이렇게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는 안 하겠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잘 알아서 해석해서 써주세요.
1: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래서?
0: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만 그 앞에 무슨
1: 예.
0: 전제 조건이 붙는 그 조건부 불출마 이런 거는요,
1: 예.
0: 의미 없어요.
1: 의미 없으니까.
0: 예, 그러니까
1: 예.
0: 저걸 가지고 이제 그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인한 그 자신의 불리함을 조금 이렇게 커버를 하려고 한것 같은데
1: 예.
0: 별로 뭐그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관련해서 평택을은 후보를 우리가 내지 않는 게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1: 예.
2: 전략 공천은 당 지도부에서 열몇 군데인가 모두 뭐 경선도 아니고 당 지도부에서 다 의사결정해서
1: 이런
2: 했고
1: 속내 얘기한 건 근데 좀 처음인 것 같아서. 예.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당 지도부는 그 당시 공천을 했고 행사를
1: 예.
2: 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아 그때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사실 그 어떤 당 지도부의 결정을 믿고 다른 당원들이나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엄청 우리 당 후보를 열심히 선거운동 했는데
1: 예.
2: 그것 자체가 경선도 아니고 당 지도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셔서 저희는 그냥 따랐는데 그걸로 이제 많은 또 조국 혁신당과 또 어떤 진보 유튜버들 간의 갈등이 양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공천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인정 아닌 인정을 하시는 것은 좀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면 믿고 따랐던 당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셨던
1: 예.
2: 것인지,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좀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전 대표가 한뿌리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통적 코어를 묻겠다. 김어준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코어 지지층을 묶을 적임자 나밖에 없다. 이거는 좀 당심에 호소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0: 근데 그것도 왜 본인만이 코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코어 지지층에 대한 그 어디가 코어 지지층인지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1: 예.
0: 그 대상의 범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뭐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뭐 친노, 친문 뭐 이쪽 그거를 이제 코어 지지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친명 쪽에서는 이제 뭐뉴 이재명까지 포함하는 뭐 그런
1: 예.
0: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요 사실 뭐그 멸칭 논란이 있었지만 문조 털레유 뭐 그게
1: 예.
0: 나왔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하면서 거기서 이탈해 버렸어요.
1: 예.
0: 그날부로
1: 예.
0: 확실한 거기서 더 이상 그 다섯 글자를 쓸 수가 없게 됐고 심지어 뭐 김어준 씨도 며칠 전에는 김민석 후보 그 계엄의 밤때그 해명하는데 그냥 쭉 판을 깔아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는요 거의 사면 초과 상태라고 전 보여지고, 그러니까 위에 그 리더급들이 이렇게 다섯 명 중에 두 명이나 빠지고 사실상 조국 그전 대표는 최근에 뭐 이상한 논쟁에 잘못 껴들어가지고 거의 그냥 정치적 영향력을 스스로 다 깎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해체 마비 상태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뭐 코어 지지층 결집 하는 게 어떤 그 치료적인
1: 예.
0: 그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어쨌든 뭐 선호 투표제가 오늘 이제 확정이 되면서 게임의 룰은 정해졌는데 후폭풍은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청년 행사를 또 찾았는데요.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3: 잠시 기회를 주시면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 그뭐제 성대모사하는
5: 장동혁
4: 분
5: 국민의힘
4: 중에
5: 대표입니다.
4: SNL에 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배추도사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또 누구 있더라 그 어쨌든 거기보단 잘해야 돼요. 네.
5: 청년 입이라고 하면서 청년을 병풍으로만 쓰는 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4: 됐어요? 괜찮았어요. 나중에 우리 공천 신청하면 가산점 줄게요. 결국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 그리고 어떤 혁신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지금 우리 지도부에 있는 분들과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놓고 싸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들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당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요즘에 뭐 장애의 무대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청년 행사도 찾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공천 신청하면 가산점 주겠다. 뭐 농담 아닌 농담 같은. 진담인가요?
0: 뭐 농담이겠죠. 저걸 예. 진담으로 얘기했으면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예. 저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농담을 한 건데 대단히 부적절한 농담이었다.
1: 예.
0: 이거를 이 공천 신청 때 가산점. 이 공천 신청자 입장에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데 자기 목소리 흉내 좀 잘 내줬다고 해서 예. 가산점 주겠다. 이게 농담 소재로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무슨 혁신을 얘기 자기 표 혁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곧 뭐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 하는데 장동혁 대표 하면 혁신하고는 그 대척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행이죠, 퇴행. 그러니까 윤 어게인 이쪽으로
1: 예.
0: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으로 다시 그냥 퇴행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 생각에는 이제 혁신이라고 할 텐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두 축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징계 정치 다시 꺼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장외 정치인데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저기서 그 장외 정치도 국민 다수의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장외 정치라면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1: 예.
0: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는요. 정말 그 다음번 총선 대선 승리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민심의 중앙값이 어딘지를 잘 보고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선점하고 거기서 열심히 이슈 파이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와 장외 투쟁을 함께하고 있는 저분들이 그러니까 청년인 건 맞아요. 청년 중에서 청년 대표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그 뭐 자유대학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뭐 청년을 뭐 대표하는 것처럼 예. 자꾸만 외향을 꾸며서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본인 입으로는 혁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퇴행적 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 어쨌든 뭐 장동혁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당 앞에서 안팎의 사퇴 압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임기 채우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2: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잘한 건 아니지만
1: 예.
2: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경기 남부권에서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앞으로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보수 세력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 선거 전망이 어두우면 비주류든 밖에 있는 어떤 분열 세력도 예. 다 안아서 뭔가 힘을 합쳐서 선거에 임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분열돼도 우리가 뭐 중타는 할 수 있어,
1: 예.
2: 안타는 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되다 보니까
1: 예.
2: 이분들이 쇄신과 성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기호 2번이라는 공천권을 가지고 우리끼리 있어도 충분히 총선 그리고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뭐 밖에 있는 한동훈 대표나 개혁신당 이런 분들과 뭐 협력할 필요가 있겠나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번 공천권을 쭉 가지고 가겠다.
1: 예.
2: 이런

0: 확신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장동혁 대표를 좀 끌어내리려면은 초기 선거 이후 한 달 내에 끌어내렸어야
1: 예.
0: 되는데 이게 어떤 에너지가 없고
1: 이제는 어려운 겁니까?
0: 이제는 장동혁 대표 좀 전에 자료 화면을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천 신청하면은 내가 가산점 줄게. 얼마나 여유롭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헤게모니 자체가 당권파에 이제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1: 진짜 안타까우신 거예요?
0: 안타깝습니다.
2: 안타까운 게 아니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뭐 진보 평론가가 민주당 쪽에 뭘 주문했냐면은 자꾸만 장동혁, 제1야당이 장동혁 체제라는 걸 전제로 하고 정치를 하지 말고 그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민주당이 정치를 해 나가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 저는 뭐 보수니까 그렇지만 그 평론가의 그 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 그게 정말 국가를 위한 정치인데 요즘 보면 민주당 쪽에서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 뭐 장동혁 대표 칭찬은 안 하는데 은근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래 갈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걸 좀 즐기고자 하는 쉽게 이지고잉 하고 싶은 그런 그 심리는 이해는 하는데
1: 지금 김주호 대변인 저격하신 건 아니죠?
2: 그건 아니지. 민주당 분들이 대체적으로
1: 예.
2: 그러더라고요.
0: 한 말씀만
1: 짧게
0: 드릴게요.
1: 부탁드립니다.
0: 이렇게 남 탓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당내 투쟁을 하셔서 뜻하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합니다.
1: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 나는 간다. 무소의 뿔처럼 간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뭐 징계의 계절도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3: 북값 가서
4: 예, 아프산 북값.
5: 홍준표 전
3: 도와준
5: 대구시장입니다.
3: 사람만 징계하거라.
4: 대표님.
3: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4: 그런가요?
3: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당의 후보가
4: 박민식.
3: 있는데
4: 예.
3: 그걸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가서 거기서 치킨 파티하며 시시덕거리고 또 어떤 애는 그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세 뭐한 달짜리 집까지 얻어놓고 그
4: 예.
3: 돌아다녔더만
4: 예.
3: 그러면 제명시켜야 돼요.
4: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복당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3: 난 복당 여부를 떠나서
4: 예.
3: 장동혁이하고 한동훈이는
4: 예.
3: 그 빙탄 불상용이다.
4: 그게
3: 얼음과 불은
4: 아.
3: 같이 있을 수 없다. 아마 그래 될 겁니다.
1: 일단 치킨 먹은 사람 제명해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센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보수의 원로로서 쓴소리한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뭐 감정 섞인 발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우리 앵커께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을 보수의 원로라고 칭해 주셨는데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고요. 저분은 스스로 탈영을 한 사람입니다.
1: 탈영입니까?
2: 탈영의 영은 군대가 아니고 진영을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2024년, 2025년인가요? 대선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니까 그냥 정계 은퇴 선언하면서 탈당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측근들이 반대 진영에 있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저분은 그런 점에서 탈영을 한 분이에요. 탈영. 진영에서 그냥 그 넘어간 분인데 근데 저분이 지금 아까 뭐 나와서 우리 당이라고 그래요? 저분 저 당적 없어요. 그리고 저 홍준표
5: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장외 정치 등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글레오?
1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6: 워킷 워킷 안전화.
1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9: 라디오 청취율 조사.
8: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9: 02.
8: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9: YTN 라디오.
8: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9: YTN 라디오.
10: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9: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9: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8: 어떻게 다르게?
9: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1: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0: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춤 고문, 뭐 물 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춤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 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14: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2: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이 볕을 조금 가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그래도 쨍쨍한 햇빛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더위는 조금 가시는 느낌인데요. 현재 서울 30.8도, 부산 29도, 광주 30.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는 없고 일부 구간에서만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작업 중인 곳이 많은데요.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당진분기점 갓길에서 노면 보수작업 중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평택과 홍성 구간에서는 바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적재물 실은 차량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감속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항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 위로 강북 방향 3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지금 태풍이 중국에 상륙해서 약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잔해가 유입이 되는 거죠?
2: 네, 우리나라는 이 편서풍,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에 위치를 하면서 1년 내내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이 편서풍대에 속해 있습니다. 또 이 태풍은 내륙에 상륙을 하게 되면 이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열에너지가 차단돼서 기상이 약해지거나 열대저압부 그리고 지금처럼 이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를 하면서 그 성질이 변질이 되거든요. 네. 사실상 이 태풍으로서의 지위는 상실이 되고 예. 소멸하는 셈입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 약화한 비구름의 경우 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보통 하루에서 이틀 뒤에는 한반도로 이동을 하거나 한반도 북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입니다.
3: 그러니까 그냥 태풍도 아니고 태풍에서 약화한 구름인데도 비바람이 집중될 수가 있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의 잔해이기 때문에 예. 그 중심부에는 고온 다습한 열대 수증기를 좀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2: 특히 이 밤사이 기온차가 좀 커지거나 이 찬 공기에 만나게 되면은 이 비구름이 좀 폭발적으로 재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산맥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의 경우는 이 부딪히면서 일부 지역에서 지형성 이 폭우를 쏟을 가능성도 큽니다. 잠시 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준비된 화면의 경우는 우리나라 민간예보업체에서 제공하는 날씨 영상입니다.
3: 예.
2: 네, 지금 보시면 천리안 영상인데요. 제가 움직여보겠습니다. 지금 서쪽에서 이동하고 있는 이 구름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입니다. 앞으로 이 북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현재 예보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으로 강수량이 지금 북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비를 뿌릴 걸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지금 예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보라색, 연한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남쪽이 더 바람이 센 거네요?
2: 해안 예. 쪽입니다.
3: 해안 쪽에?
2: 네, 맞습니다. 예. 해안 쪽은 초속 25m 이상
3: 예.
2: 그리고 내륙을 중심으로도 중요한 건 순간풍속이 초속 20m 안팎까지 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CCTV 화면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울진 쪽입니다. 지금 해안 쪽으로 일부 제가 서해안 쪽에 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 네.
2: 지금 이미 울진 쪽은 지금 바람이 이렇게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해안 지역은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서
3: 네.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해안 지역 바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2: 네.
1: 기상청에서 오늘 오전에 공식 네. 브리핑을 또 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였는데요. 이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밤사이 호우 상황과 최대 고비 시간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될 걸로 보이고 최대 강수량이 지금 중부지방 그리고 경기 북부 쪽 최대 120mm 이상이 예고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강수량이 좀 중요한데요. 극한호우가 내릴 수 있는 50mm 이상으로 현재 예보가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밤 사이가 그러니까 수도권은 지금 18시 이후부터 밤 자정 사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퇴근길 이후가 좀 네, 중요할
3: 예.
2: 걸로 보이고 강원 북부 같은 경우는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3시 사이 그리고 호남 지방, 충청 이남 지방에 같은 경우는 오늘 밤부터 자정 그리고 내일 새벽 사이에 가장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안팎의 지금 비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역에는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자를 받으신다면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네.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앞서 이번에 이제 바람 많이 분다 그거 지도 보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뭐 돌풍까지 불 수

0: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강풍 예비 특보 지역도 좀 살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호우와 함께 돌풍 구역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강수 때의 경우는 이 한 지역에 비가 오래 집중되기보다는 이 비구름이 좀 빨리 좀 이동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돌풍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이 현재 서해안과 이 수도권 지역 그리고 강원 내륙 또 동해안까지 앞서 제가 살펴드렸지만 초속 20m 이상의 비를 예보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 태풍급 돌풍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이 수준인지 좀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초속 20m 이상의 비가 바람이 불면은 몸을 가는 게 좀 힘들 정도고요. 예. 네, 그리고 25m 이상의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기와가 날아가거나 심한 곳에서는 이 가로수가 뽑히고 또 신호등이 넘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해안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측 지점을 좀 보다 보면은 아까 그 울진 같은 경우 그리고 전남 해안 같은 경우는 초속 35m에 가까운 태풍급 돌풍이 불기도 하거든요. 예. 이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바람이 불면 기차가 탈선하는 그런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네, 초속 한 20m 이상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이번에 비가 그친 뒤에 또 비 예보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이 큰데요. 이 구름이 좀 지나고 나서 주 후반이 되면 이 본격적으로 또 북쪽에서 좀 정체 전선이 또 남하하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남부 지방부터 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정체 전선이 남북 진동을 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이 찜통더위와 또 기습호우가 번갈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복합적인 좀 여름 재해에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일단 수도권은 오늘 저녁 6시 무렵부터 퇴근길에 비 내리고 또 지역별로 이제 비가 집중되는 시간이 다른데 이 밤 사이가 고비가 된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윤 기상재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나기도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2: 전기요금 부담에 댕방기기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해 무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주민들을 정영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오후, 쪽방촌 주민들이 하나둘 골목에 자리 잡습니다. 찜통 같은 방을 피해 조금이라도 바람이 부는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돗자리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거나 문을 활짝 열어둔 집도 눈에 띕니다.
4: 여름에는 덥지. 아니 찜통이야 찜통.
5: 서울 도리동 쪽방촌 주민입니다.
4: 바로 여기서 고트바이 이게 지나가는데 냉철로 한쪽을 비키고 이렇게 앉아 있어.
3: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주민들은 이웃의 안부부터 살핍니다.
6: 여기서 사람 안 죽어서 나가면 다행이야. 더운데. 아 더워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3: 에어컨이 있어도 마음 놓고 틀기는 어렵습니다. 각 방이 아니라 공용 복도에 설치돼 있는 데다 전기 요금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석 달 동안 쪽방 소유주에게 전기 요금을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주민들은 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7: 에어컨 많이 넣는다고 안 좋아하지요. 갖고 가서 한 번씩 들었다 틀고 껐다가 막 이러라고 그래.
3: 골목에 물 한 개를 뿌려주는 쿨링포그에 의지해왔지만 폭염이 닥칠 즈음 이마저도 고장났습니다.
8: 평소라면 골목에 물을 뿌려주고 있어야 할 쿨링포그가 전기 사용이 몰리면서 작동이 멈췄습니다.
3: 해가 져도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라 밤잠도 설치는 상황.
9: 설치할 때 이상 불죠.
10: 바람은 안 불죠.
9: 바람 안 불죠. 그러니까 뭐 밤에 애들 다 나가요. 들락날락해요.
3: 한여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잠정 합의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내일도 세게 때리겠다. MOU는 시험이었다라면서 이란을 향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군이 사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이란도 반격에 나서며 이 호르무즈 해협은 연일 화염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가까스로 열렸던 바닷길도 다시 막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부터 미군의 호르무즈 봉쇄 조치를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봉쇄도 모자라서 화물 가치에 무려 20%에 달하는 일방적인 통행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서는 불법이라고 하더니 정작 미국이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국제법적인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행세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안전통항 서비스료로는 20%가 너무 지나치다며 이란은 공정하게 걷겠다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간으로 17일 오전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는데요. 강경 기조 속에 전쟁 전면 재개를 선언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미 의회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재개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작 연설에서는 이란과는 관련이 이 국내 정치용 발언을 쏟아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죠.
1: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전쟁이 확전되거나 이런 이영종
2: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입니다.
1: 수 있습니다. 저는 이란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리가 기대했던 또 관심을 갖는 이슈보다는 다른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다른 이슈들 뭐 미국 내 국내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0: 자, 100일이 넘게 이어진 전쟁의 포성이 멈추며 안정되나 싶던 국제유가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하며 오늘 새벽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던 국제유가와 세계 경제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말로 세계를 흔들어 놓을지 트럼프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재개가 된 건 종전 합의 이후에도 이란의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이란이 이토록 벼랑 끝 도발을 이어가는 배경은 뭘까요? 권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이란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원동력은 내부의 급격한 권력 이동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을 계기로 강경파가 급속도로 세력을 결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던 온건파 외무장관에게 군중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진 것은 이들의 입지가 완전히 좁아졌음을 보여줍니다. 강경파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가 미국과의 타협이 아닌 긴장 고조에 있다고 보고 군사도발을 통해 내부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습니다. 당장 외무장관이 평화협상을 논의한 당일에도 혁명수비대는 보란 듯이 상선을 타격했습니다.
4: 우리는 범죄자 살인마들에게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맹세합니다. 이란 국영방송 대독입니다.
3: 극단적인 가성비 기반의 비대칭 전력이 대담함을 더합니다. 수천만 원에 불과한 이란의 자폭 드론은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하는 미군에게 심각한 소모전을 강요합니다. 수십 년간 지하 깊숙이 구축한 요새화된 미사일 기지도 미국의 공습을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4: 이란은 지리적 이점을 무기로 활용했으며 핵무기 개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찾아냈습니다. 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입니다.
3: 여기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의 전면전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정치적 약점까지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미국은 대대적인 공습과 호르무즈 역공세 등 초강경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를 전면전보단 자신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려는 압박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은 해역 전체를 완벽히 통제해야 하는 불리한 방어 게임에 갇혀 있고 주변 걸프 국가들마저 이란과 공존하는 현실론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란은 중동에 새로운 패권을 쥐겠다는 팍스 이라니카의 야망을 향해 위험한 벼랑 끝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5: 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에서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6: 네, 국회입니다.
5: 네, 민주당 게임의 룰을 놓고 논쟁이 길었는데 결국 선호 투표제로 확정이 된 거죠?
6: 네, 선호투표제는 후보별로 순위를 매기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표를 순위별로 재배분하는 방식인데요.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도 당일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그간 당원당규 위반이란 친청계 반대로 최고위가 파행을 거듭하며 논의가 공전해왔는데 후보 등록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아침 다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한 겁니다. 표결이 아닌 구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최고위원들 의견 수 이 이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원당규에 위반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최고위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나머지 최고위원 3명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파국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결단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는 안은 부결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당원들께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SNS로 짧은 입장을 냈고요. 김민석 전 총리는 청년 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반대로 무산됐다며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5: 네, 보안 수사권을 놓고도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의원총회를 연다고요?
6: 네, 오후 2시 열립니다.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조차 앞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상태인 만큼 의총에선 난상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 경쟁이 한창인 데다가 대다수는 여전히 전면 폐지 입장이 확고해 실제 궤도 수정이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보안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지금 필요한 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경찰개혁이라면서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건 단지 전당대회 국면 속 강성당원들을 위한 선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 중인데요. 이 법안은 오는 10월 문을 여는 중수청 공소청 개청 시점을 1년 늦추는 내용과 함께 검찰의 공소취소권 안을 삭제하는 조항도 포함됩니다.
5: 네, 또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6: 네, 그렇습니다. 국조특위 출범 뒤 첫 청문회인데요. 10시 개의한 청문회엔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 등 90여 명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 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안건도 여야 위원들 사이 논의됐는데요.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 입장을 펴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인 중앙선관위 주도로 재검표가 이뤄지면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청문회 초반부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 선관위 각종 비위 의혹 등 두루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 증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당초보다 1%포인트 대폭 올린 겁니다.
0: 소비자 물가는 2.6%, 취업자는 15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7: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지속되고 중동 전쟁 충격을 추경 등 정책 효과로 완충하면서 연초 2.0%에서 1.0%포인트나 높인 3.0%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IMF와 OECD, 한국은행, KDI 등 주요 전망 기관보다 0.4에서 0.5% 높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 기업들이 투자 분위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경상 성장률도 12.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 잠재 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7: 정부는 잠재 성장률을 높

0: 줄이기 위해 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2차 전지를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중동전쟁 등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K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 생산 세액 공제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높였습니다. 농축수산물 공급과 인하 등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당초보다 1만 명 감소한 15만 명 증가로 전망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 수지 확대로 1,5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2,9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 네, 요즘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창 보기 싫어서 아예 앱을 지워버렸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주식으로 인한 희노애락이 인터넷 밈으로 번지면서 투자자들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3: 저점이라 믿고 추가 매수했지만 주가가 더 미끄러지자 허탈해진 투자자들의 속내를 그룹 ATG의 인기곡 배드의 유행 안무로 풀어냅니다. 교회 기도회를 패러디한 장면에서는 고점에 매수한 SK하이닉스 주주들의 간절한 바람을 유쾌하게 녹여냅니다.
4: 자, 그럼 하이닉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일 때도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의 평단가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5: 우리 애아빠도 화가 아주 많이 났으니까 당신 각오해!
3: 넷플릭스 참교육에서 나온 유행어 우리의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도 주주들의 속마음을 빗댄 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한숨 지는 투자자들의 감정은 이렇게 인터넷 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액 주주만 지난해 말 기준 각각 400만 명과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증시 상승세를 타며 그 수는 더 늘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주식이 일부 투자자의 영역을 넘어 일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웃음과 한숨을 담은 밈도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 밈은 손실의 허탈함을 함께 웃어넘기게 하는 공감의 언어가 됐지만 실제 투자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6: 내국인 투자자들만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7: 석경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6: 독대고 물타기라든지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성이
3: 주식 밈의 확산은 노동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산 증식의 희망을 거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네, 이렇게 웃고 우는 주식장, 오늘도 추락입니다.
2: 정철진 네. 경제평론가와 함께 주식과 부동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1: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내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8: 그렇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8: 어제도
1: 떨어집니까?
8: 그랬었고요. 예. 특히 ADR이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나 성황리에 인기리에 흥행 상장이 됐고 주가도 좋았었는데 어제 SK하이닉스의 배신 뭐 이렇게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2,500에서 9,000까지 빠르게 갈 수 있었던 데에도 3전 닉스로 요약이 되는 반도체 주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런 흔들림에도 역시 3전 닉스의 흔들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이 다수설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저기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에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수급을 꼬여놨습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나쁜 쪽으로 꼬여놨기 때문에 이제 추락할 때 훨씬 더 크게 추락하는 이거를 이제 숏감마라고 하는데 파생시장에서나 있을 법한 행동이 우리 코스피 주식 현물시장에 나왔었고요. 여기에 설상가상 기름을 부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사태입니다. 이번의 모습을 좀 보면 좀 상황이 그동안은 무조건 탁 올 거야, 탁 올 거야 의식도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간밤에 유가가 장중에는 10% 정도 폭등했습니다. 20% 통행세 걷는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 이란 문제도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작용하면서 이제 최근에도 하락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지만 이제 7천이 깨지고 뭐 6,800도 깨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2: 뭐 전쟁 얘기도 해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 시장 중에 한국 시장이 유독 변동성이

0: 걸렸습니다. 그 전에는 6번이었는데, 근데 올해 7번 중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자, 3월 5일 거 빼고, 저거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펼쳤으니까, 그나마 좀, 좀 서킷 브레이커 걸릴만 하다 할거
1: 좀 이유가
0: 아니겠습니까?
1: 있었다
0: 이유가
1: 싶죠?
0: 있었다.
1: 네네.
0: 나머지 6번은요, 거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 정도 재료를 가지고 시장을 저렇게 마이너스 8% 이상씩 밀어버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수급이 왜곡이 있었고, 그건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역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다. 안 그래도요, 우리 한국 증시와 한국 경제가 삼전 릭스의 쏠림이 진짜 과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의 코스피 비중이 50%가 넘어요. 여기에 우리가 말한 S7이라고 하는 뭐 스퀘어, 전기, 삼성생명, 물산까지 합치면 우선주까지요.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쏠림이 많은데 이 쏠림을 더 극단화하게 되는 감마의 값을 훨씬 더 높이는 게 바로 레버리지 ETF가 그것도 삼전화 닉스 두 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3% 오르게 있으면은 이 레버리지 ETF의 롱감마 때문에 한 5%, 6%가 오른다고 치면 되고요. 떨어질 때도 훨씬 더 5%로 막을 거를 10%, 12%가 더 떨어지게 하는 이런 왜곡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5일 날 대통령 앞에서 금융위 업무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선책과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네. 국민주라고도 이제 할수 있는데 하이닉스가 뭐 배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급락세가 거의 칼날 같았다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뭐 기본적으로 ADR에 대한 세론이 좀 있었겠죠. ADR이 상장이 되면 이제 미국주에 뭐 미주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니까 미국의 같은 동급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의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세론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제 빠진 그런 대목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곳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뭐 한국투자증권도 있었고요. 미래에셋 증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도 보고서를 읽어보면 펀더멘털 전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고 메모리에 대한 뭐 수급 부족, 슈퍼사이클은 이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당초 생각한 것만큼의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의구심을 이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HBM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특히 HBM4가 가게 되면 마진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HBM4는 아주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마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HBM에 대한 의구심도 좀 함께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의구심이 이때까지 우리가 메모리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의 GPU와 함께 AI 칩이 잘 나갈 수 있었던 데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일명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라고 하죠. 아마존이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이제 AI 시대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막 진짜 엄청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걸 빨리 짓고 많이 지어야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서 패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앞뒤 안 가리고 자기 있는 돈다 쓰고 빚내서 쓰고 이런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누가 수혜를 보느냐? 마치 금강에 곡괭이 파는 사람이 뭐 대박을 터뜨리듯이 청바지 팔고 엔비디아와 거기에 따른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수혜를 받는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게이 빅테크가 돈 없다. 하이퍼스케일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예전만큼 저 캐펫 투자라고 하죠. 자본 지출이라고 저 화면에도 나왔는데 예전만큼 못할 거야. 이제부터는 캐펫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저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내년, 후년, 최태원 회장은 3년 더 간다고 한게 저들의 투자인데 투자가 줄면 아, 이 모든 성공 공식이 깨지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하이닉스를 끌어내리고 삼전과 함께 끌어내리면서 삼전 닉스가 흔들린 것입니다.
2: 아마도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궁금하겠죠, 현실적으로. 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할것 같은데요.
0: 저는 좀 기다려봐도 이제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겠죠.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가졌던 분들입니다. 근데 가졌던 분들도 뭐 제가 평단을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손절이라든가 대응을 못 하셨다면 되게 넋이 나가 계실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미 마이너스 30% 40%대에서 끊고 뭐 한다? 이게 좀 약간 어불성설이에요. 또 하나가 우리가 뭘 팔고 이제 이거를 보완하고 완충하려면 다른 곳으로 가서 잃었던 부분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경제, 한국 기업, 한국 증시 중에서 지금 삼전 닉스만큼 돈 버는 데 있나요? 삼전 닉스

0: 만큼 성장성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신규 진입하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예. 아, SK하이닉스 180만 원이면 되지 않나요? 뭐 170만 원이면 되지 않나요? 오늘 장중에는 160만 원도 잠깐 찍고 왔었는데 예.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라는데 신규 진입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이왕 늦으신 거잖아요. 예. 끝까지 안 하셨던 분들인데 예. 이제 22일입니다. 미국 시각으로요. 22일에 구글을 필두로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를 하면 이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분기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캐펙스 투자, 자본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까지가 줄줄이 네. 버티고 있고.
1: 그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
0: 맞습니다. 아마존이 7월 네. 31일이거든요.
1: 일주일 뒤인데.
0: 그렇죠. 네. 다 7월 말까지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구글은 오케이 통과돼가지고 아, 샀는데 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를 줄일 거야. 하면 또 떨어집니다.
1: 그랬다 많이 오르면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0: 근데 저는 마음이 좀 편한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만큼 뭐 수십억을 투자해서 네, 네. 팔자 고친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니시라면 저는 네. 아 이런 불안한 급등락 장세에서 게다가 이 레버리지 ETF가 워낙 좀 이 우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7월 말에 아마존 이 컨콜까지 네. 보고 들어가셔도 저는. 그 마음 좀 편한 값이 네.
1: 마음 편하게 살아라.
0: 그게 예. 좀 수익률 한 10%는 된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2: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캐펙스 투자의 네. 불안의 시작이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메타에서 내놓은 그 메시지 때문 아닌가요?
0: 네, 그렇기도 하고 메타가 남는 뭐 컴퓨터 파워를 가지고 클라우드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예. 메타 돈 떨어졌네 하고 이미 그렇게 수익을 챙긴다라는 게 앞뒤 안 가리고 투자와 정면이 상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빠졌는데 간밤에도 그랬고요. 한 이틀 전에도 그랬고 메타가 지금 계속해서 또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린다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과하게 해석했나 그렇게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누구 말도 못 믿고요. 진짜 컨퍼런스 콜로 가가지고 예. 너네 구글 어떡할래? 뭐 마이크로소프트 너네 투자 어떡할래? 우리가 이걸 듣는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시장이 먼저 빠졌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당장 22일 날 구글이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줄였다고 해서 더 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더 폭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뺐기 때문에 예. 줄인다라고 하면 아, 여기 언저리. 근데 문제는 급반등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급반등은 이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대목이 공존하게 됩니다.
1: 네, 오늘 정철진 평론가가 어깨가 상당히 좀 무거워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좀 참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시고
0: 늦지 않다.
1: 늦지 네. 않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너무 오르고 너무 떨어지고 이러니까 네. 이거 카지노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좀 심할까요?
0: 아니 저는 그래서 이 뭐 다른 곳에도 얘기하지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제 초강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약간 지금 뭐 양 당에 의해서 약간 예.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거에 도입된 이유도 좀 봐야 되겠죠. 이게 홍콩에 뭐 두 배 세 배가 있어가지고 외화 유출이 되기 때문에 국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막상 다른 통계라든가 보도를 보면. 그렇게 그 홍콩이라든가 미국에 돈 빠져나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나에 대한 좀 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보완책 아이디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예탁금 강화 쪽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현행 지금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뭐 3,000만 원 지금 많게는 거죠.
3: 코스닥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20번째 발동인데요. 과도한 변동성을 이어가는 주식시장과 전망이 어떤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0: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5: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6: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8: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9: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지난 2일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날 증인석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조재복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 A씨였습니다.
12: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피고와는 어떤 관계죠?
13: 혼인관계입니다.
12: 피고인의 폭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13: 혼인 신고를 한 뒤부터였어요. 욕하고 때렸습니다. 처음엔 저만 때렸어요. 경산에 살 때는 엄마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12: 그런데 대구로 이사한 뒤에는 달라졌다는 거죠?
13: 네, 그때부터는 엄마도 때렸어요. 하도 때려서 엄마가 혼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는데 화장실로 끌고 가서 또 때렸습니다.
11: 이날 증인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상황극 역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증인석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A씨 역시 한때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됐었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던 것이죠. 하지만
14: 김 검사, 아내가 시신 유기 과정에 함께 있었던 건 맞지만 이걸 공범이라고 볼 수 있을까?
12: 나도 그 부분이 걸려. 아내 역시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과 감시에 노출돼 있었던 것 같아.

0: 하거나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걸로 보여.
1: 그치? 가담했다기보다 또 다른 피해자로 봐야겠지?
2: 결국 A씨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존속 살해와 시신 유기, 감금과 가혹행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0: 증인, 말씀하세요.
1: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2: 피고인 조재복과 피해자의 딸 A씨는 현재도 법률상 부부인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형사재판과 별개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최근 공판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와 양형 판단,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문제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2: 네, 이 사건은 보도가 되자마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3: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3월 대구 신천에서 여행용 캐리어 안에 담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문과 DNA,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확인됐고 피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사위 조재복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재복은 장모를 약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시체 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조재복에게 존속살해, 시체 유기, 감금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고 아내는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 당시에는요,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A씨 역시 시체 유기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석방이 됐습니다.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왜 사체 유기에 가담했음에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가능했던 거죠?
3: 네, 언뜻 보면 의아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아내를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지배를 받아온 또 다른 피해자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홈캠 영상 등을 확보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의견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역시 지속적인 폭행과 감시를 받아왔고 갈비뼈 골절 등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아내가 자유로운 의사로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과 지배 아래 사실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최근 이 사건의 공판이 열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3: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뿐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사망할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내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 폭행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흐려진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증인신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단순한 뭐 양형신문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뭐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인신문이었네요. 이날 증인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이죠. 증인신문은 일반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3: 헌법상 형사재판은 국민이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공

0: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인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A씨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통제를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는 폭행 경위나 사생활, 정신적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날 A씨의 발언, 일부가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뭐가 있었는지, 어떤 점에서 혐의, 뭐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분석을 좀 해주세요.
0: 가장 주목할 부분은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무려 남편이 혼인시구 직후부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사한 뒤에는 심지어 어머니까지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흐려진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수천 번을 때렸다라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단순히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장시간 반복적으로 폭행을 계속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 양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게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죽을 줄은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아내의 증언을 보면 상태가 상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런 정황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을 해줄지 예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0: 법원은 피고인의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폭행했는지, 어떤 부위로 얼마나 강하게 때렸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이후 구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이 확인됐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더구나 사망 이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기보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존속살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그렇게 된다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A씨가 법정에서 남편을 남자라고 불렀다는 대목도 눈에 띄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일 텐데 심리적으로 남편이라는 표현조차 쓰기 어려운 상태였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런 표현이나 태도 이런 것들도 재판부가 참고하는 사항이 됩니까?
0: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통상 부부싸움이나 이혼소송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도 남편 또는 아내라고 하지 남자라고 이렇게 성별로 지칭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물론 재판부가 남편 대신 남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 태도나 감정의 변화도 함께 관찰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증인신문 내내 피고인을 일관되게 남자라고 표현했고, 최후에는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의미를 넘어 장기간 폭력과 지배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이미 배우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1: 검찰은 이날 부검 감정 결과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과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전해졌는데, 이런 자료들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0: 이번에 제출된 자료들은 단순히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범행의 배경과 피고인의 지배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고, 피해자와 아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과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0: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아내가 허락해준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했는지, 지속적인 학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정황은 피해자 A씨가 왜 쉽게 신고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는지, 검찰이 왜 A씨를 강요된 행위의 피해자로 판단했는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 또 하나 남은 문제가 현재 두 사람이 여전히 법률상 부부라는 점인데요. 피고인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혼 절차 진행 가능합니까?
0: 네,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과 이혼 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혼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협의 이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배우자가 구속돼 있고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합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협의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꼭 이렇게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0: 네,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속 중이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기 어렵더라도 소장은 교정시설을 통해 송달할 수 있고 소송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글스의 I Can't Tell You Wh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0: X파일.
1: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어제보다 낮 기온이 높은데 구름이 많아서 체감하기엔 한결 낮습니다. 그래도 공기 자체는 더워서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30.8도, 부산 28.6도, 광주 29.8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내리겠고요. 양은 1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에 영남권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4건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동부권에서 2건, 강서와 강남에서 각각 1건씩 처리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출구 중간에서 출구 지점 3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랑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그 외 반대편도 정체 보이고 있는데 중랑구 쪽에서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의정부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월계 1교 구간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난아들목에서 하월고 가는 길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많이 혼잡한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장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충청권은 지난주 폭우로 큰 피해가 났었는데 오늘 오후 비 예보가 있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 네, 또 경남 지역은 극심한 무더위로 농사일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낮 시간대를 피해 동이 트기 전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승훈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5: 네, 충남 부여 방울토마토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임영준 기자는 어디입니까?
6: 네, 저는 경남 고성 옥수수밭에 나와 있습니다.
3: 예. 자, 먼저 오승훈 기자, 현장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5: 네, 저는 지금 지난주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겼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방울토마토들이 물에 잠겼던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새빨간 토마토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비닐하우스 안은 온통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주 충남 부여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방울토마토 수확을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농가 피해가 더 컸습니다. 당시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많은 비에 이곳에 있는 비닐하우스 10동 6,600제곱미터 규모가 물에 잠겼습니다. 닷새가 지났지만 농가 주인은 일손이 부족해 제대로 된 복구 작업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았고 외국인 노동자라도 고용해 자체적으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막막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충남 부여군은 현재 침수 피해를 본 농가마다 현장 조사를 하며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액 등이 산정되는 대로 자원봉사 인력 등을 동원해 복구 지원에 힘쓸 예정이며 대부분 농작물 피해 보험을 들어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충남 부여에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됐는데 복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피해가 있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간 추가로 비 예보가 있어 농민들은 하루빨리 도움의 손길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네, 이어서 경남 고성에 있는 임영준 기자, 옥수수밭 수확 상황은 어떻습니까?
6: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축구장 두 개 면적과 맞먹는 13,000제곱미터 규모의 옥수수 밭입니다. 요즘 제철을 맞은 옥수수를 수확하느라 농가가 한창 바쁠 때인데요. 이곳에선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려 무더위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는 만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4도까지 치솟습니다. 이에 농부들은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를 피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일찌감치 일을 시작하는 건데요. 해가 뜨면 얼굴이 따가울 정도라고 합니다. 수확도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해야 하는 만큼 더위속 육체적인 피로도가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농촌에선 낮 시간대 작업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옷을 입고 작업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 자주 쉬는 게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는지 살피는 일도 중요합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면 농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피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네, 지금까지 농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밤 경기 북부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4: 태풍 바비가 남긴 열대 수증기의 영향인데 폭우와 함께 강풍도 비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7: 네, 비는 오후 늦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서해 5도에는 낮 1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경기도와 강원 내륙, 인천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은 30에서 100mm,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도 100mm 이상 호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은 30에서 80mm, 영남권은 5에서 40mm 내립니다. 시간당 강수를 보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가 최고 50mm, 서울, 경기 남부, 인천, 충청권, 호남권에 최고 30mm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태풍 바비의 영향입니다. 태풍은 중국에서 소멸했지만 여전히 고온 다습한 열대 수증기가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서해상에 머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

0: 중심이 북한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가장 주의가 필요한 곳은 남북 접경 지역입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 접경 지역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집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1: 네, 많은 비뿐만 아니라 강풍도 걱정이라고요?
0: 네, 태풍이 남긴 열대저압부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바람이 강해지면서 전국 곳곳이 강풍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강풍주의보는 인천 서해 5도와 경기 남부, 충남에 이어 호남권에도 발령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역, 부산, 강원 등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와 바람이 불지만 온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전국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을 나타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권석입니다.
1: 미국이 이란에 대해 사흘째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또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세게 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제한 대이란 해상 봉쇄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입니다.
4: 우리는 해협을 장악하고 있고 대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시행합니다. 봉쇄 조치는 아마 그들을 공격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에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4: 네, 보상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겁니다.
3: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던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건이었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로 합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적은 없다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7일부터 재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주 금요일 의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원 임시의장 앞으로 발송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 세척을 공격하면서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위반해 미국이 공격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대상에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방공망, 해상 전력 등이 포함됐으며 지상군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법을 위반한 대형 유조선 두 척을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오늘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영해 통제권을 침해하고 불법 항로를 이용한 아랍에미리트 국적 유조선 두 척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당 UAE 유조선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항법장치를 끈 채 기뢰가 매설된 항로를 통과하려 해 이를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이 미국의 연이은 공습과 해상 봉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미국과 협력하는 해상 자산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국제법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반대하던 미국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으면서 국제 석유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 통행료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 해운과 원유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5: unclear. You can call it a fee, you can call it a toll, call it whatever you want.
6: You are charging money to use the streets. 해협 통과를 이유로 요금을 걷는 건 지지할 수도 용인할 수도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그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7: 통행료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트럼프 행정부. 자연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무력 공방이 거듭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통행료 불가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나선 만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걷겠다는 겁니다.
6: 우린 석유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동맹국 보호 차원에서 고개를 식혔습니다. 철저히 보호했고 임무는 효과적이었습니다.
7: 뉴욕타임스는 통행료가 부과되면 운송비용이 2배 넘게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유 200만 배럴을 수송하는 유조선에 20% 수수료를 매기면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지만 당장 해운사들은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이란 공격 위험을 감수할지 아니면 이란과 손을 잡을지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는 지나치게 높다며 이란은 합리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국제 유가는 즉각 10% 가까이 수직 상승하며 에너지 시장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 수사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나연호 기자, 경찰이 수사를 경찰서 지휘부로 확대하고 있죠?
8: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수사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또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계된 경찰 7명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조사자 가운데 입건된 사람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박모 경감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발생 뒤 수사에 직접 참여했거나 보고를 받은 경찰들입니다. 우선 광주경찰청 형사과 경찰들을 상대로 사건 보고와 수사 지휘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들에게는 장윤기 과거 성범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윤기에게 성폭행 의도, 살인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광주경찰청장과 수사부장 강력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봐주기 수사나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체계상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은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최소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범행 두 달 만에 장윤기는 자신의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장윤기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여고생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당시 생존자인 고등학교 남학생과 숨진 여고생 유족, 장윤기 지인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1: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심 전 총장과 전무군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이후 3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이어 대검 간부와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두 달여 만에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장윤기에 이어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서도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자,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 어제 2차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 내리는 그 모습이 상당히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물론 이제 뭐 재판에서는 고개를 숙였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울분을 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9: 그렇습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사죄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대상은 유가족이 되어야 되고 피해자가 되어야 되겠죠.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장면들을 유가족과 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상정해 본다면 얼굴 뻣뻣이 들고 정면을 응시한다라는 것은 마치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나는 당당하고 억울하다라는 것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본인의 형을 선고하는 판사에게는 고개 숙이고 눈물도 흐리고 정말 반성한다라는 태도를 보이지만 나와서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소리치는 피고인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장면이 오버랩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네. 그러니까 재판정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조금 다른데 판사들도 이런 거를 고려를 합니까? 밖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요?
10: 사실 이제 이게 뭐 사람인 이상 예.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
1: 변호사입니다.
10: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이제 재판을 진행할 때 만약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진정으로 그게 반성을 하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크로스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반성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재판 과정에서 구두로 진술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반성을 하는 게 느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참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게 정말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뭔가 이제 외부에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이제 액션을 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불리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장윤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자신이 그 이전에 여고생 살해하기 이전에 성폭행했던 외국인 여성에게도 살해 의사가 담긴 발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9: 일단 이 살인에 대한 의사가 적극적으로 실제로 표명됐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어떤 그 성폭력 목적이 아니라 성폭력 과정에서 여차하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양형 기준에 따르면 극단적 생명 경시 사건 같은 경우는 양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 때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성향을 가졌다라는 것은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연쇄살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 사건, 여고생 살해 사건 이틀 전에는 한 외국인에 대한 성범죄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굉장히 폭력성이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걸 방증하고요. 이렇게 말했던 살인의 의도가 실제 이틀 뒤에 실행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의 범행은 우발적일 수가 없다. 계획적인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 수 있는 만큼 이때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수사와 신고가 이루어져서 이 후속적인 어떤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1: 네. 예. 자, 지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쿠팡에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을 했고 본안 선고 뒤에 30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 네, 앞서 법원은 정식 신문 전 내일까지 임시 정지를 결정한 바 있었고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본안 판결 선고 30일 뒤까지 연장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원이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효력 정지를 인용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또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이 살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찰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발언을 장윤기가 했다. 라는 부분도 인지를 했는데 왜 그렇다면 경찰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느냐, 강간 살인 혐의가 아니라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9: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 진실을 명확하게 파헤치기보다는 사건을 축소하는 데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사건들 여성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범죄인 경우에는 성범죄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범죄를 하려다가 발각될 염려나 저항이 생각보다 강했을 때 살인으로 귀결되는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살인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성범죄 목적이냐 또는 강도 목적이냐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도 살인이냐 강간 살인이냐 예. 보통 살인이냐는 양형과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단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동기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정밀한 수사이고 객관적인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양형에 유리한 죄만 적용을 했다라는 것은 편파 수사 가능성, 부실 수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것이고요. 증거를 찾지 못해서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질책으로 끝나겠지만 만약에 모종의 오의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한다면 직무유기도 성립할 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수사기관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했는가 의심에 몰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축소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장윤기가 최근 10여 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고 이채원 양 유족 측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11: 반성문에는 어떤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성적인 의도와는 무관했다는 취지로 좀 반성문을 작성해놨고요. 어떤 재판부나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네, 반성문을 보면 자신을 면해온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거,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자신을 보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냐,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 몇 면이 과연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 의미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의혹 제기들이 나오더라고요.
10: 그렇죠. 뭐 반성문이 사실 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정해진 네. 양식은 없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소위 생각을 하기로 진짜 반성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건 범죄에 있어가지고 지금 특히나 이 사건은 이제 단순 살인 사건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강간 등의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입장을 1차 그 재판했을 때는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이제 하고 뒤에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강간 등 살인에 대해서 의도를 처음에 인정을 하지 않았다가 뒤에 인정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반성문에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야 될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죄의 뜻인데 근데 그 피해자가 지금 그 사망한 여고생뿐만 아니라 다른 그때 당시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남고생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외국인도 지금 당시에 이제 성범죄의 어쨌든 피해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누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지도 사실 특정이 돼서 사과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과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있다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서 본인이 잘못한 것 더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범 방지를 위해서 물론 출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배제를 시켜놓고 네. 본인이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반성을 하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여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뭔가 재판부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내 부모님도 이렇게 우는데 유가족 측의 입장에서 어떤 얼마나 슬플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쓴 것을 보면 정말 조심스럽지만 사실 이제 구속이 되고 나면 다른 수용자들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끼리 반성문을 쓰고 혹시나 돌려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맞춘 것은 아닌지 이게 진정으로 진짜 반성을 하면서 그 내용을 쓴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예, 지금 반성문 부분을 함께 보고 계셨는데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리고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약간 그 재판장들에게 내가 이거 계획한 범죄가 아니다. 우발적인 범죄였다라는 거를 좀 호소하는 듯한 느낌으로도 좀 보이는데요.
9: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대책 없이 내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짓을 했고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으로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 본인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이 사건 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루어진 것이고 예. 이렇게 타인의 공감 능력이나 자성하고 반성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생명을 뺏어갈 정도의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 작성하느냐,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내가 재책을 덜기 위해서 작성하느냐, 이 부분은 평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이고요. 무려 3명에 대한 공격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죠. 살인, 살인미수, 강간살인입니다.
1: 네.
0: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왜 사람을 죽였는가? 이게 살인사건의 핵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도 그 항고하고 말하지 않고 부인하고 심지어 검찰 단계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리고 공판 기일에도 1차 공판 기일까지 입장을 유보했거든요.
1: 예.
0: 그러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쏟아지자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심은 나인 겁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서 이 성범죄만 뺄수 있으면 나는 조금 더 약한 형을 살수 있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아니면 이렇게 부인하다가 갑자기 인정하기는 어렵거든요.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반성문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책은 쉽게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인 사건 이후에도 본인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 대응한 거잖아요. 성범죄 목적을 알리지도 않았고 말도
1: 예.
0: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입장을 보류하기까지 했다가 블랙박스 케이블 타에 각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마지못해 변호인을 통해서 모두 인정합니다가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한 반성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1: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범죄 행위 자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게 되지만 그 이후의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성문 내용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중심적으로 어떤 참작의 그 감형 사유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고려를 하겠죠.
2: 그렇죠. 이제 법원에서도 지금 1차 공판기일 이후에 지금 이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백이 지금 진정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들 거고요.
1: 네.
2: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사실 이제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변호인이 먼저 이제 그 입장을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예라고 하면서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1: 네.
2: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 당시에 어떤 의도로 접근해서 어떤 범행을 할 생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으로서 길게 이야기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짧게 표현이 됐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로 본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자 했으면 애초에 수사 단계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고요. 늦었다라고 할것 같으면 재판 첫 길부터 그 성범죄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재판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것이 지금 뭐 리얼돌이 그 훼손됐다라는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증거로 제출됐다라는 부분이 나왔었고, 그 케이블 타이를 숨겼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 CCTV를 장윤기는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공판 기일하고 2차 공판 기일 사이에 확인했습니다.
1: 네.
2: 확인했을 때 자기가 아마 그때 당시에 조수석 그 뒷좌석을 열어놓고
1: 예.
2: 그리고 이렇게 끌고 그 15분 동안 어떻게 보면 뒤에서 접근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변호인하고 상의했을 때 아, 이거 이대로 가면은 승산이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정말 강하지 자기가 정말로 인정을 한다라고 했을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전에 1차적으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실을 인정을 하고 강간의 살인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야만 그게 진정으로 반성을 한 것이 맞고 양형사유로도 참작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예. 자, 장윤기가 이렇게 성범죄 목적을 인정한 걸 두고, 물론 이제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지금 수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윤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뭐 경찰 전반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 확대되는 걸좀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0: 여론 전환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개인 사건이 이제 개인 사건이 아니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까지 여러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1: 네.
0: 이런 중대 관심사는 양형이 높아질 수 있다. 여론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이 와중에 범행까지 부인하면 굉장히 사회적인 여론이 좋지 않아지고 본인에게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사회적 관심이 없으면 끝까지 다퉈봤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목적에 있어서. 하지만 그것을 염두해서 이렇게 전략을 수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부친의 징계는 이제 뭐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 부친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또 부친의 가족 중에도 경찰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3: 예.
0: 알려지면서 나이에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은 본인 중심적인 상황이죠.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부친의 뭐 지인들, 동료들이 피해가 되니까 이제

0: 서야 이제 자백을 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어떤 입장의 변화에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상처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 예.
0: 특히 피해자의 두 명은 또 미성년자잖아요.
2: 그렇지. 예.
0: 본인이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성범죄를 하려다가 죽이고 도와주려는 사람을 또 위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파렴치하고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범죄인지를 잘 모르고 행한 행동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멸을 도모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유치장에서 장윤기와 장윤기 부친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꼭 사회적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1: 예.
0: 그때 말한 발언과 지금 반성문에 적혀 있는 발언이 완전히 모순되거나 다른다고 한다면 판사님이 어떤 양형을 선택할지 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예. 어쨌든 지금 뭐 주변인으로 확장되는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제 검찰이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뭐 윗선까지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0: 중대한 범죄이니까요. 경찰 조직의 신뢰성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경찰이 증거에 손을 대거나 증거인멸을 도왔다라는 증거인멸죄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경찰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고요. 이제 국민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되거나 경찰 가족이 있는 사건 또는 경찰이 척박을 받거나 매수된 사건에 있어서 철저하게 수사가 될수 있겠느냐라는 궁극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했을 때 경찰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가 이 사건 수사의 결과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 예.
0: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인멸죄가 적용되어 있는데 나아가서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직무유기죄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수사관으로서의 직무 능력, 직무의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목소리에 따라서 왜 어떤 의도로 진짜 경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또는 어떤 부탁과 청탁을 구체적으로 받았는가 그 인적인 어떤 연관관계나 상부의 지시가 어떻게 내려져 있는지도 마땅히 파악해서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가 또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사건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어제 국회를 찾아서 보안 수사권의 존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3: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1: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3: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1: 진무엇입니까?
3: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는 저희는 질 높은 수사에 대한 게 중요한 것보다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1: 그렇죠.
3: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자,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의 보안 수사 단계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권에서 특히나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속도전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 좀 갖고 계세요?
4: 일단은 이제 사건이 워낙 다양하고 사건이 경찰에서 본 시각대로 그대로 검사를 거쳐서 재판까지 가서 이게 이제 정답이다라고 할것 같으면 사실 보안수사권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경찰이 1차로 수사를 했을 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처벌을 해달라고 했지만 또 이제 무혐의 불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 이 사건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 다양하고 특히나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증거가 명확한 사건은 사실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건 정말 조심스럽지만 장윤기 사건도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증거가 명확하다라고 볼수 있는 이 사건마저도 경찰이 이렇게 지금 증거를 제대로 이제 송치를 하지 않으니까
2: 예.
4: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사실
1: 네.
4: 그렇다라고 할것 같으면 애매한 사건들, 경계에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할것 같으면 검찰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개시 못하고 보안수사 요구만 해서 다시 경찰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경찰 입장에는 똑같은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거든요.
2: 예.
4: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권에서는 뭐 변호사를 붙여서 이걸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사실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렇죠. 특히나 이제 경찰, 검찰을 우리가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알아서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세금을 주고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건데, 우리가 변호사까지 우리 사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해서 조력을 받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과 검찰을 남겨놓고 보안수사권을 남겨둔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할 필요성은 적어도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우리 이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적어도 하나의 안전장치는 보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정치권에서도 실제로 이제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숙고를 해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4: 네, 이게 지난 7월 4일 새벽 4시경에 있었던 일인데 이 같은 이제 20대 친구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당시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시 이제 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렇게 이제 흉기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나서 또 제3자에게 또 도움을 청하는 그 전화를 또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 네. 전화를 하는 와중에도 이 가해자가 당시에 전화를 뺏어가지고 나 귀엽지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더 문제가 된 것이 한 시간 정도 바깥을 활보하고 다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뒤에 이제 경찰이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시간적으로 이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맞닥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검거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조금 이 사건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또 이제 부실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자, 이 사건의 가해자 피의자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그리고 뭐 편의점에 들러서 뭔가 바나나 우유를 사 먹는 모습 이런 모습까지 지금 포착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살해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그런 불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0: 네, 이 사건은 아직 부실 수사했다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예. 이제 이렇게 나체 상태, 혈흔이 묻어 있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충분히 강력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적하기만 할지 즉시 제압하거나 체포하지 않아서 예. 혹여라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가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또다시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히 사건 현장에 한 시간 만에 다시 재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편의점도 갔다가 뭐 정류장에서 앉아 있다가 유유자적 걸어다니다가 다시 피해 장소까지 돌아왔고 그 피해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 가해자를 제압을 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 가해자를 제압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나서서 이 범죄자를 제압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혹여라도 만약에 그 당시 흉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이 피해자 그 친구들까지 공격하는 예. 일이 있었으면 더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연히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상태에서 검거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예. 한마디로 강력범죄 의심이 드는데 강력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유가족들이 피 묻은 나체 상태의 어떤 피의자를 보고도 지나쳤다.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경찰 측에서는 멈추라고 지시는 했는데 도망갔다. 그리고 현장에 남은 혈흔을 따라서 추적하는 과정에 있었지 부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이런 상태로 나체로 활보하고 다닌다면 행인들에게는 위험했겠죠. 예. 그런 그렇죠. 점들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애초에 신고가 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나체로 피를 붙이고 돌아다닌 남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걸 강력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0: 근데 나체 상태 피를 묻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상황이 매우 비이상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강력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을 열어놓고 강력하게 즉시 할 수 있는 경찰권을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사정이 있을 거야. 예. 뭐 코피를 흘렸을 거야. 뭐 혼자 다쳐서 혈흔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상정해서 만연히 그 경찰력을 사용하다가 강력범죄가 또다시 발생하면 그때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살인사건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즉시 강력범죄에 대응해서 수사라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상황 같습니다. 네.
2: 이 남성이 지금은 이제 구속 상태고요. 강력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틀 후 16일에 신상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 남성의 신상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다 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개인의 이 신상을 SNS에 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적 제재 이런 이제 논란이 되면서 또 이제 이게 뭐 허위 사실 적시든 사실 적시든 이제 명예훼손으로 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올린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10일에 이게 그 신상 정보 공개를 하겠다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가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바람에 또 이게 16일까지 지금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뭔가 오판의 가능성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신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또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금 증거가 명확하고 뭔가 이의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좀 이렇게 이제 사적 제재라는 논란도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가해자가 사실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을 했던 근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어제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이유 중에 당사자 간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본 정황 근거 중에 뭐 또는 직접 증거 중에 여러 가지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대화 내용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대화 속에서 이 암묵적 묵시적으로 내가 이런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방향대로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대가 관계가 형성됐고 그 결과로 여론조사를 주는 대신에 공천에 개입해서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정황을 이제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본인의 영업을 했다라기보다는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서 모종의 대가 관계를 가지고 정치 자금을 주고 이 정치 자금의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실제로 김영선의 공청에 개입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다수 존재했던 거에 비춰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같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 두 재판부의 판단이 왜 다른 건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건희 대한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이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성에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마 앞선 김건희 씨의 1, 2심이 이제 무죄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제 이 판단도 무죄를 예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왜 이 두 재판장의 판단이 좀 달랐던 걸까요?
4: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제 김 여사 때 그때 이제 1, 2심 판단이 똑같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당연히 윤 전 대통령도 무죄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재판부가 하나의 증거를 놓고도 사실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할 여지도 있고 여기서 이제 봤던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끼면서 어떻게 보면 김 여사 그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까지 순차적이고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해주고 그 대가로서 어떤 이제 뭔가 지금 여기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 김건희 씨와 그다음에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이제 당시 대화 내용을 나눴을 때 뭐 좋은 건가요? 충성,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직원 받기로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대화 내용으로 이제 봤던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런 틀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무상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에 이런 합의가 없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뭐 한두 차례 정도 제공을 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당시에 뭐 명 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했던 것을 보면

0: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하지 않았을까. 재판부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던 그런 이제 쟁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자막으로 먼저 속보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에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는데요. 8개월 뒤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청했고 지난 2024년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 예. 자, 다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같은 사건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이런 상황에서 오는 16일에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오전에 특검이 상고심 선고 연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죄 판단이 나온 하급심 판결이 있고 서로 충돌되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판결의 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상고심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이고 또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법원은 법리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이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 얼마나 이 1, 2심의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번복시킬 만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인가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문자 내역이나 상호 간의 어떤 공모관계의 내용, 더군다나 명태균 씨 지위에 대해서도 양쪽 재판부가 완전히 다르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굉장히 고심할 것 같습니다.
2: 네. 어제의 이 그 윤 전 대통령 1심 판단을 오세훈 서울시장도 상당히 좀 유심히 지켜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루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어제의 판단이 오 시장 그 선고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일단 공소 사실 자체는 당시 이제 명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비용을 이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후원인이 3,300만 원을 대납을 했다. 예. 예,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사실 구조는 조금 이제 유사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내면에 이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지금 명태균 씨를 알고는 있다, 알고는 있고 만난 적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요구를 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 하고 있어서 그 안에 또 이제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실관계는 맞지만 증거에 따라서 이게 유무죄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좀 그 선고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취객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탈취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또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3: 그렇습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요. 이제 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서 아예 택시를 절도해서 운행을 했던 예. 사건입니다. 일단 시민과 경찰이 끝까지 추적 끝에 제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운전 중에 취객에게 폭행당했다라는 111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이 책이 그 취객이 폭행한 걸 그쳐서 나아가선 이렇게 운전석으로 넘어갑니다. 예. 술에 취해서 이렇게 택시를 탈취하고요. 이 반대편에 나타난 오토바이도 이 택시를 이제 추격하는 상황인데요. 하차를 요구해도 계속적으로 저렇게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 폭행죄로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또 술에 취해서 저렇게 택시를 운행하는 것도 음주운전이 적용될 예. 수 있고요. 택시 자체를 절도한 것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으쌰. MG 새마을 금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13: 건강해.
1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1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15: 건강기능식품.
16: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교통안전 1분 터.
18: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19: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2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1: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지난해 말 기준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숨은 보험금이 무엇

무엇인지,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지만 계약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합니다. 만기 보험금과 중도 보험금, 휴면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1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보험 만기 사실이 있거나 연락처가 바뀌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또 소액이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전화 등을 통해 보험금 수령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내 보험 찾아줌, 누리집을 통해서도 무료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본인 인증만 하면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청구도 바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문자나 전화는 금융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숨은 보험금은 가능한 한 빨리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바로 지금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숨은 보험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하늘엔 비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양이 가장 많겠는데요.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북부 내륙도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외에 중부지방에 30에서 100mm, 남부지방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6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포까지 속도 느리게 지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아직 처리 전인데 청담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구간 4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일산 쪽은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인데요. 뒤로 차간 간격 좁게 지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자교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 위로 강북 방향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 김 씨와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결과를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특검의 연기 신청 왜 이루어졌습니까?

0: 진 겁니까?
1: 네, 한마디로 어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해당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대법에 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어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앞선 1, 2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여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특검으로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정반대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선고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0: 네, 같은 사안에 대한 부부에 대한 판단이 어제 극명하게 엇갈렸네요.
1: 네, 기존 김건희 씨 사건 1, 2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인 조언을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도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기소된 혐의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이 확인되는 14차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원래는 모레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예정이었죠?
1: 네, 윤 전 대통령 판결 사흘 만에 대법원에서 같은 사건을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레인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과 함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연기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다소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1: 네,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맡는 겸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이후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이어 대검 간부와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기본 기능을 못해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에 대해선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추가 논의를 제안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사전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보고를 받은 뒤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는 등 제도를 너무 많이 변형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1차 목표는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닌 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발언을 신청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한성수 국무총리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 시장에게 서울시 재건축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부족 이유 등도 보고서에 넣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고 오 시장은 짧게 들어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회의 마무리 즈음 발언 기회를 다시 얻고 서울시 주택 행정에 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이 대통령은 나중에 하자며 제지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논의됐죠?
2: 네, 성평등 가족부는 최근 진행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공론화 결과를

0: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원민경 장관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을 한 살 낮추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하고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준을 한 살만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내리지 말고 다음에 토론을 또 한 번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오늘 국무회의 유일한 야당 배석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려다가 제지당했습니다. 세 차례 발언을 시도했지만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더 말을 잇지 못하게 되자 오 시장은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2: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3: 아, 지금 이거는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면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2: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저 정책실장님하고 저 국토부 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3: 네네.
2: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해서
4: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2: 뭐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5: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1: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축구협회에 대한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오늘 경찰이 부른 인물이 누굽니까?
6: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가운데 한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정혜성 전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1명이 활동했습니다. 경찰은 또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 등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축구협회 관련 고발 사건 9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일 사건을 모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 네, 경찰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까요?
6: 네, 경찰은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한 뒤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도 당시 회의 심의 내용이 실제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박주호 당시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는데 박 전 위원은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면 이사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몽규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등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 2년간 이어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5: 5천억 원대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이 추적 2년여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 범행에는 10대 청소년이 총판으로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양팔이 붙들린 남성이 공항을 통해 압송됩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 총책 40대 한국인 A씨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송환됐습니다. 국내 조직원들이 검거된 지 2년여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7개월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5곳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돈 규모는 5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거점을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A씨는 특히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사이트 총판 역할을 맡겨 회원 500여 명을 모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0: 경기
1: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0: 북부경찰청
1: 사이트 같은
0: 사이버범죄수사
1: 곳에 각종
0: 1대장입니다.
1: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송을 하면서
0: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은 인정하면서도 총판이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작년 청소년 12명을 포함해 조직원 35명을 검거한 데 이어 총체까지 구속 송치한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와 해외 조직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는 스마트팜 지하벙커에서 대마를 키운 혐의로 기소한 일당 2명을 10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오늘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금을 가로채 대마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업종사 의사 없이 위장전입 등 지원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이 1년 사이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상반기 주요 민생범죄에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999명으로 이 가운데 173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송치 인원 960명보다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2: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인천 영종구 중산동 일대 전기 공급은 재개됐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2, 3일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종구는 오늘 오전 재난 문자를 통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추가 정전 발생 우려가 있다며 전력 사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인천 영종구 중산동 일대에서 일대 2000호가 정전되고 승강기 받침 사고 등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3: 오늘도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가파른 하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요?
4: 네, 오늘 코스피 장중 최저치는 6,448을 기록하고 최고치는 6,979를 보이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치와 최저치 차이가 500포인트가 넘는 등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입니다. 앞서 0.56% 내린 6,769로 개장한 지수는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과 하락을 따라서 함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4만 원대에서 27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점심 이후로는 상승세를 보이며 26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낮게는 167만 원 선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190만 원 근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개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발표, 윌러 연준 이사의 매파 발언으로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중동 리스크와 미국 증시 약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28% 내린 797로 출발해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장중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한때 749까지 밀리면서 코스닥은 장중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3: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500원을 기록했고, 오후 2시 기준으로는 1,488.6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80원대 후반과 1,490원대 초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에 더해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으로 인한 달러 강세 등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외환시장에 유입되면서 수급 쏠림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1.2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3: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이 정식 거래 이틀째를 맞아 9% 넘게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9.32% 내린 152.3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상장 첫날인 지난 10일 기록했던 13.1% 급등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며 공모가인 149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창을 보기 싫어서 앱을 삭제했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주식으로 인한 희로애락이 인터넷 밈으로 번지며 투자자들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저점이라 믿고 추가 매수했지만 주가가 더 미끄러지자 허탈해진 투자자들의 속내를 그룹 ATG의 인기곡 배드의 유행 안무로 풀어냅니다. 교회 기도회를 패러디한 장면에서는 고점에 매수한 SK하이닉스 주주들의 간절한 바람을 유쾌하게 녹여냅니다.
6: 자, 그럼 하이닉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을 떼도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의 평단가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7: 우리 애아빠도 화가 아주 많이 났으니까 당신 각오해!
5: 넷플릭스 참교육에서 나온 유행어 우리의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도 주주들의 속마음을 빗댄 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한숨 지는 투자자들의 감정은 이렇게 인터넷 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액주주만 지난해 말 기준 각각 400만 명과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증시 상승세를 타며 그 수는 더 늘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주식이 일부 투자자의 영역을 넘어 일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웃음과 한숨을 담은 밈도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 밈은 손실의 허탈함을 함께 웃어넘기게 하는 공감의 언어가 됐지만 실제 투자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8: 내국인 투자자들만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지금 뭐 무턱대고 물타기라든지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성이
5: 주식 밈의 확산은 노동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산 증식의 희망을 거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미군이 이란에 대한 사흘째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5시간에 걸친 이번 작전으로 미군은 부쉐르와 차바하르, 자스크, 코나라크, 아부무사, 반다르 아바스를 포함한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해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이란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미사일 드론 기지, 해상 전력에 대해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5만 명 이상의 미군 병력이 중동 지역에 배치됐다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치명적인 공격력을 유지하며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 봉쇄 재개와 통행료 징수 발표에 이란은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4월 휴전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홍해 항로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1: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일축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통행료 20%는 과도하고 이란은 공정하게 징수하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란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협력하는 주변국도 전쟁의 불길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2: 전쟁이 지역 전체로 확산하면 전쟁의 불길이 이 지역의 모든 국가를 집어삼킬 겁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입니다.
1: 주변국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발사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지난주 미군의 공습이 재개된 이후 최소한 25명이 숨졌고 공습 범위가 내륙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항전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핵심 항로인 홍해 쪽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도의 공항이 공습을 받자 배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하고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습은 후티 반군 지도부가 탑승한 이란 항공기의 착륙을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사우디는 사나 국제공항을 공격하는 무모한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심각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1: 이에 따라 4년 가까이 유지됐던 양측의 휴전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란과 손을 잡고 확전에 나설 경우 홍해 항로를 볼모로 잡을 수 있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토환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종전 양해각서는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사흘째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전면전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맺은 이 종전 MOU는 일종의 시험이었고 이란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4: 사실상 좀 MOU에 대한 뭐 파기라고까지 보여줄 수 있는 좀 심한 발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3: 네.
4: 이렇게 나온 배경을 보게 되면 일단 지난주 7월 초부터 해서 이란이 지나가는 민간 상선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미국이 뭐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란 본토를 다시 이제 공습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이것에 대해서 이란이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또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양측 간의 어떤 종전 MOU를 맺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네네.
4: 그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실망을 한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MOU가 사실상 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 MOU에 대한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란을 때릴 것이다 이런 강력한 발언도 있었고요. 실제로 미군이 지금 사흘째 이란 남부를 공습을 했고 이란도 지금 반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금 미군이 공격한 이란의 시설들 어떤 시설들이 좀 있습니까?
4: 이렇게 보면은 이란의 이제 내륙 지역을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이란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면에 있는 항구 도시를 주로 공격을 했는데요. 되게 보면 그 이란 혁명수대 해군의 근거지가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네.
4: 방공망, 레이더 기지, 드론,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형 고속정들 같은 것들을 아마 많이 타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부 해안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예. 남부 해안 도시에 이제 군사 시설을 대상으로 공습을 미국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란은 선박을 지금 계속해서 겨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유조선 두 척이 이란 미사일에 피격을 당했고 사망자도 나왔다고 아랍에미리트 예. 정부가 밝힌 상황인데 이란은 왜 공격 대상을 유조선으로 삼았을까요?
4: 이란 우선 이 MOU, 이제 5조의 내용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죠.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통제에 따라서 배들이 지나갑니다. 60일 동안. 이렇게 뭐 통행료를 받지 않고 지나가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신들이 지정한 경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은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기관도 있으니까 그곳에 신청서를 내고 우리의 절차에 따라서 나가라고 하는 건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자동차 도로로 비유하자면 이제 2차선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측 북쪽 이제 노선이 있고요. 이제 아래 남쪽에 오만 측 노선이 있는데 지금 많은 배들이 이란에 통보를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측 오만 쪽 해안을 통해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국제해사기구,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오만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오만 측 수로에서 빠져나가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지금 MOU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배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란이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 배들이 어느 정도 좀 갇혀 있어야지 자신들이 발언권이 네네. 있는데 많이 배들이 빠져나가면 예.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것을

0: 그러니까 그 5조, 그
1: 예.
0: 5항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1: 네.
0: 미국은 그걸 두고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픽엑스
1: 네.
0: 마운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곡괭이 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군이 타격할 것이다. 여기가 어떤 지점입니까?
1: 곡괭이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제 이름이 많이 이제 불렸던 곳이긴 한데요.
0: 예.
1: 지난 전쟁, 그다음에 작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일 때는 이렇게 공습을 받지 않은 지역이긴 했습니다. 구체적

0: 하는 것이 감지되는데 이것이 아마도 이제 이란이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거나 만약에 뭐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핵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국제 원자력 기구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곡괭이산 같은 지역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란은 뭐 이것을 또 막으려고 할 것이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곡괭이산이 다른 이란 핵시설에 이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지금 이제 이란 측에서는 뭐 원심 분리기를 제작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원에 군사 행동이 이미 7일에 시작됐다라고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MOU를 파기하기로 생각을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0: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이란 측이 먼저 MOU를 파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지나가는 원래는 통항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란 측이 먼저 공격했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먼저 파기했다. 이렇게 지금 남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미국 의회와의 관계를 보자면 일어났던 군사적 행동, 무력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7일에 했는데 11일에 보고한 걸로 나오죠. 그렇다면 네. 뭐 48시간 이내에 원래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전쟁 권한법이라 해서 대통령과 의회 누가 과연 전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가 의회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럼 48시간 이내에 우리한테 먼저 통보도 했어야 되고 전쟁을 했을 때는 의회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이건 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고 예. 그럼 뭐 이렇게 뒤늦게라도 통보를 한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뭐 의회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또 이것에 대해서 전쟁 권한법 60일 당한 대통령이 정말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는 전쟁 권한법이었는데 또다시 미국 의회 내에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군사 행동과 함께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도 재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And we're controlling the straits. We're putting the blockade. The blockade was probably more effective even than hitting them. But I think the combination is the thing that really does.
4: Yeah, I want to be reimbursed because we're protecting a very rich portion of the world. We're spending money. And so what we've done is we are going to be reimbursed for protecting. 우리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겁니다.
2: 도돌이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 바깥을 또 미국이 다시 역봉쇄를 해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또 반복되는 상황 같은데요.
0: 그렇죠. 지금 이제 MOU까지 힘들게 체결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협상 국면보다는 당분간은 이제 압박 국면으로 서로 간에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갈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이란의 역봉쇄하기 전에 이미 지난주에 좀 놀라운 미국의 조치가 있었던 것이 이란산 원유 수출을 미국이 어느 정도 해제를 해줬었는데 7월 8일 우리 시간으로 계기로 해서 다시 그거를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란산 석유가 이제 다시 유통되지 못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온 것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하니까 다시 역봉쇄가 된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란의 자금줄을 또 차단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협상보다는 당분간은 뭐 이란을 우리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란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군사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이란을 약화시키겠다는 그런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이러한 이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보복을 할 것이니까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예. 대치 국면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저희가 녹취에서도 들려드렸습니다만은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종의 통행료를 받겠다. 구체적으로 이제 선적 화물의 20%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통행료는 이란이 먼저 그동안 주장을 했었고 미국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요?
0: 좀 하지 말아. 또 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란이 지금 뭔가 처음에 이제 항행의 자유를 위협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활동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미국이 기여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란 측 항로가 아니라 미국이 작전을 통해서 빼온 배들이 뭐 800척 이상이고 5월 초부터 계속 작전을 했던 것으로 나오고 4억 배럴에 해당되는 이제 석유가 시장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혀 있던.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는 항해의 자유를 지키겠다 했으면 됐는데 네. 20%를 받겠다 얘기를 함으로써 이란에 또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이고 아니 미국이 또 이렇게 다시 돈을 받으려고 하지 저는 아마도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을 향한 어떤 압박일 수도 있겠죠. 이란이 그 정도 능력 가지고 우리가 통제해서 뭐 배럴당 뭐 1달러씩 받는다고 하는데 예.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갖고서 호송까지 하면 더 받을 수 있어라면서 이란을 자극하려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란 미국 국내 정치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우선 하지만 외국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지지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라 다 어느 정도는 대가를 받고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조금 더 다독이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고요. 제가 좀

0: 강력하게 보는 것은 뭔가 동맹들을 향해서 하는 외침이 아닌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밀 작전까지 해왔는데 동맹들은 한 번도 배 한 척을 안 벌이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거 돈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경우는 그날 듣고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 정말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며칠간 보면서 지켜보면 될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20%를 받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일단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 게 이란이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말에. 그 외무장관이 오히려 이제 트럼프 말이 옳다라고 얘기한 거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고 하니까 아, 우리의 논리도 지금 통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차라리 우리는 자유항해를 위해서 노래를 할 것이고 그런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했으면은 상당히 좀 멋있게 끝났을 텐데 이렇게 빌미를 제공하고 또 서로 간에 뭐 서비스 경쟁을 하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더 싸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란에 이렇게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로 간에 지금 협상에 대한 의지가 좀 당분간 이제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지금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를 좀 비꼬는 식으로 아이들 장난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의 통제 또 돈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해협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2: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실제로 그 20%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셨는데, 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 국제사회 반발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런 어떤 자유항행의 원칙, 이런 것들을 그동안 지켜왔던 것이 미국 해군의 어떤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유무역도 이루어졌던 것인데 미국이 이것을 스스로 깨겠다. 그러니까 이란을 자극하고 어떤 동맹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조금 경솔하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그냥 미국이 좀 자극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국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건 뭐 국제사회가 나서서 동맹이라든가 뭐 적대국 할것 없이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건 뭐 만류해야 될 문제고요. 저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지금 이란이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계속 뭐 봉쇄를 한다, 안 한다, 역봉쇄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그만큼 서로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인식하는 데는 지금 서로 동의하고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고요. 이란 측 지금 뭐 협상을 지금 아직 자기들도 뭐 하지 않겠다. 지금 불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 모흐센 레자이라고 해서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하는 사람 그 얘기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이 원자폭탄보다 수십 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걸 보면 이란도 우리 호르무즈 해협 이거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이 부분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있는 권리는 아닌데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미국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서비스료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양측 다 지금 핵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상이 지금 깨진 상황이긴 하지만 핵 문제도 논의하기 앞서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만으로도 지금 양측 간의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 이제 그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피해 상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위태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응징하겠다라고 반응을 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0: 이 제보를 한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보에 따라서 원래 나토 회의가 있는 이제 튀르키예에 가서 앙카라 공항에서 원래는 새 비행기죠. 카타르가 선물했던 새 대통령 전용기를 타지 않고 옛날 전용기를 타고 갔다. 이것을 이제 뭐 이란이 노리는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이 정보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암살하겠다고 이란이 또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뭐 이스라엘 이런 제보를 했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정보를 받을 겁니다. 암살에 관한 정보도 여러 정보를 받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그런 비행기를 옮겨탄 것이 아마도 그렇지 않겠는데 충분히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뭐 암살을 할 경우에는 뭐 이란을 완전히 뭐 끝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양측 간의 갈등이 서로 간에 뭐 전면적으로 확전되는 건둘다 원치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뭐 암살이 정말로 이루어진다거나 미국 내에서 뭐 테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미군 사상자가 많이 나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게 돌발적으로 어떤 지금까지 지금 관리된 좀 충돌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조금 더 확전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긴 한데 뭐 그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죠.
1: 예, 그게 뭐 현실화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암살 시도 자체가 이란 측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출신 인사가 만약에 우리가 암살이 목표

0: 그러면 백악관 안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좀 도발하려는 의도가 좀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뭐 도발하는 거고 뭐 백악관 안에서도 가능하다면 자신들이 어떤 포섭한 인사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뭐 뜻으로도 읽히기도 예. 하는데요. 이란 저번 이번 장례식을 이번에 얼마 전에 한걸 보시다시피 구호 나온 것들이 트럼프를 뭐 이렇게 암살하겠다, 네네.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지금 격앙돼 있는 상태죠. 미국까지 뭐 협상보다는 오히려 복수를 해야 된다는 쪽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렇게 뭐 백악관 내에서 할 수 있을지 뭐 이것은 뭐 따로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 상당 강경파들이 지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해서라도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측에서는 그렇게라도 지금 발언을 함으로써 지금 격앙돼 있는 국민들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용적인 발언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실제로 그렇게 직접 백악관까지 찾아가서 이란이 암살할 능력이 있는지는 뭐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예.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1: 만약에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뭐 지금 책임을 아마 이란에게 지우는 쪽으로 하겠죠. 우리 미국이 상당 부분 많은 양보도 했었고 있는데 정적으로 현재 지금 교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란이 먼저 MOU를 파기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뭐 미국이 위대하다. 지금 이란은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네. 물가 같은 부분에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얘기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가 미국의 석유를 사기 위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이 아주 강력하고 위대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도 염려해 둬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란 문제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자신이 잘하고 있다. 이런 네. 식의 자신의 홍보형 어떤 연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짐작하고 있습니다.
2: 이번 대국민 연설 역시 트럼프 본인의 홍보용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밤사이 중부 곳곳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전주 33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며 내일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8: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

0: 행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어느덧 제 나이도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맺은 인연도 서류상으로는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제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서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부부가 아등바등 돈을 모아서 집도 장만했죠. 그때 마련한 집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박한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0년 차쯤 됐을까요?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그 길로 자기 짐을 싸서 훌쩍 집을 나가버렸죠.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지방에서 트럭을 몬다더라, 큰 배를 탔다더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아이들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를 오롯이 저 혼자 키워냈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어디 사는지 생사조차 알 길이 없네요.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거든요. 그 전에 서류상의 꼬리표부터 깔끔하게 떼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소를 몰라요. 이러다가 소송 시작조차 못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네요. 20년 넘게 소식이 끊긴 남편의 주소지를 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끝내 소재를 찾지 못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양육비 한 푼 없이 혼자 두 아이를 번듯하게 키우셨어요. 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임경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사연자님처럼 집 나가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요. 혼인관계 정리가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일단 사연자님이 남편의 주소를 모릅니다. 남편의 주소를 모르니까 만날 방법도 없을 것 같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남편의 주소를 모른 상태로 재판상 이혼할 때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2: 우선 법원을 통하여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에 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네.
2: 그런데 사연자님과 같이 송달이 어렵다면 네. 즉

0: 알고 있는 초본상 주소지에도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공시 송달이요. 그럼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0: 공시 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을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네. 그 밖에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시 등의 방법에 따라서 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네.
0: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았어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그 뜻을 게시하면 상대방이 마치 송달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일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송달이 된 걸로 보고 소송이 진행된다는 거죠?
0: 네.
1: 네.
0: 첫 공시 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생기고
1: 네.
0: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에 공시 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1: 네. 근데 이게 상대방이 이제 서류를 실제로는 받지 못하고 진행이 되는 절차잖아요.
0: 네.
1: 이거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걸로 이연이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0: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제한한 채 진행되므로
1: 네.
0: 만약 배우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시기를 놓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1: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진행돼서 이게 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를 몰랐다. 근데 이혼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혼이 된 날로부터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0: 네. 그래서 공시송달로 이혼이 확정되어 원고가 재혼까지 했더라도
1: 네.
0: 상대방이 추한 항소를 제기하면 이혼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고 1심 재판부터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1: 네.
0: 이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기존 이혼이 취소되거나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 판결의 안전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결국 공시송달은 서류 전달의 편의를 주는 것일 뿐 이혼 사유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1: 네.
0: 상대방이 출석하여 자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1: 네.
0: 그러나 추후 상대방이 다투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니 우선은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라도 이혼 청구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아도 이제 공시송달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판결 받아도 소용은 없게 되나요?
0: 네. 사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통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지급 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상대방의 소재나 명예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0: 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송달 불능 상태의 배우자를 상대로는 재산적 청구를 제외하고 오직 이혼 여부와 친권 양육권 지정만을 신속하게 확정 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면 뭐 이혼이나 아니면 아이를 누가 키울지 이거는 공시송달로 잘 진행이 되지만 재산을 받는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0: 네.
1: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집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 명의 집 그냥 그대로 소유해도 되는 걸까요?
0: 별거기간 생활비, 양육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였기에
1: 네.
0: 사연자 명의의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기여도 등을 고려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 재산분할 청구는 남편이 해야 할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유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배우자의 주소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상 이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고해서 상대방한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이제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후 상대방이 추한 항소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이제 생활비와 양육비 모두 부담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사연자분 명의 부동산 재산 분할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라도 사연자분 명의로 유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공연을 공짜로 보여주고 건강상담도 해주고 양손 가득 공짜 선물까지 주는 곳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인심 좋은 축제장 같지만 알고 보면 어르신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악덕 떴다방, 그러니까 불법 이동식 홍보관의 교묘

한 상술입니다. 비싼 물건만 한가득 사오는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떴다방은 임시 홍보관을 열어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파는 방문 판매 업체를 말합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공연과 선물을 미끼로 접근한 뒤 고가의 제품을 권하는 수법을 씁니다. 문제는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방문 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망설이게 하거나 환불을 방해하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무료 공연이나 사은품을 미끼로 고가의 물건 구매를 권한다면 현장에서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가족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존박의 네 생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 시간에는 시간 여유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에 살짝 분포하고 있는데 북쪽에 위치한 비구름이 점점 내려오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서 가장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많게는 100mm 이상 오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체 일찍 시작됐습니다. 정체 구간 뚜렷해졌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3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고 성수분기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 3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공항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공항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4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1시간째 처리 중인데 시간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나머지 차로에서 정체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양화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 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4: 네, 강풍으로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5: 네,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지금 인천항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한 시간 전쯤엔 비교적 잔잔했던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천항 관계자는 먼 바다에는 이곳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미처 출발하지 못한 여객선들이 부두에 묶여 있습니다. 인천항은 오늘 15개 항로 가운데 2개 항로를 제외한 13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연평도와 백령도 등으로 향하는 먼 바다 백길이 막힌 겁니다. 이곳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여객선 12척은 모두 운항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백길도 막혔습니다. 오늘 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중부지방의 경우 보령항 6개 항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99개 항로 가운데

0: 가운데 인천을 포함해 41곳이 기상 악화 등으로 운항이 막혔고 운항 예정이던 148척 가운데 49척이 발이 묶였습니다.
1: 네, 그럼 내일도 선박 운항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0: 네, 내일 운항 예보를 보면 인천의 경우 선박 10척이 결항 예정이고 114척이 운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항은 오전에 10척, 오후 6척이 결항 예정이고 보령항은 9척이 운항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 탑승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중국에 상륙했다 소멸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 앞바다의 파고는 1m에서 최대 3.5m까지 일겠고 먼 바다 파고는 높게는 5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먼 바다에 내린 풍랑주의보는 내일 오전쯤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2: 지난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청권에 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1: 네, 아직 복구도 못한 방울토마토 농가에서는 추가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은 기자.
3: 네, 충남 부여 방울토마토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피해 농가의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저는 지난주 내린 폭우로 이 물에 잠겼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다시 비가 온다는 소식에 이 비닐하우스를 여러 겹으로 밀폐를 해놓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땀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굉장히 한증막처럼 덥습니다. 이곳에는 방울토마토들이 물에 잠겼던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곳에 보이는 이 새빨간 토마토들이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고 있고 비닐하우스 안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주 충남 부여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방울토마토 수확을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농가 피해가 더 컸습니다. 당시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많은 비에 이곳에 있는 비닐하우스 10동 6,600제곱미터 규모가 물에 잠겼습니다. 닷새가 지났지만 농가 주인은 일손이 부족해 제대로 된 복구 작업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았고 외국인 노동자라도 고용해 자체적으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막막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4: 수해로 인한 뿌리가 잘못되면서
2: 피해 농가 주인입니다.
4: 자체가 수분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썩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냄새가 나요. 자원당 단체를 통해서 철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농가한테는 많은 힘이 되죠.
3: 이에 충남 부여구는 현재 침수 피해를 본 농가마다 현장 조사를 하며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액 등이 산정되는 대로 자원봉사 인력 등을 동원해 복구 지원에 힘쓸 예정이며 농가에선 대부분 농작물 피해 보험을 들어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충남 부여에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됐는데 복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피해가 있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간 추가로 비 예보가 있어 농민들은 하루빨리 도움의 손길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부여 방울토마토 농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2: 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잠시 주춤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1: 하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엔 영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5: 네, 경남 고성군에 있는 옥수수밭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5: 네, 그렇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더니 1시간 전부터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서 기승을 부리던 무대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축구장 2개 면적에 해당하는 옥수수 밭인데요. 요즘 제철을 맞았지만 옥수수를 수확하는 농민은 보기 어렵습니다. 낮 동안 워낙 더워서 아침에 수확을 하기 때문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지만 부산, 울산, 경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한낮 기온도 30도에서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농민들은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일찌감치 일을 시작하는데요. 수확도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해야 하는 만큼 더위 속 육체적인 피로도가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농민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0: 여름에는 정말 그 옥수는 진짜 힘듭니다. 한 7시 되면은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정말 덥고 얼굴이 따갑습니다.
1: 오늘 잠깐 햇빛이 가려졌지만 내일은 다시 뜨거워집니다. 따라서 농사일 뿐 아니라 야외 작업을 하려면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면서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 자주 쉬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고성 옥수수밭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2: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3: 무상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 김 씨와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결과를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이 특검의 연기 신청 왜 이뤄진 겁니까?
4: 네, 한마디로 어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의 심판결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해당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대법에 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어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앞선 1, 2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여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특검으로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정반대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2: 네, 연관 사건에서 부부에 대한 판단이 어제 극명하게 엇갈린 거죠.
4: 네, 기존 김건희 씨 사건 1, 2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인 조언을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도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기소된 혐의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이 확인되는 14차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 원래는 모레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었죠?
4: 네, 윤 전 대통령 판결 사흘 만에 대법원에서 같은 사건을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레인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동의교 청탁 의혹과 함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연기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다소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4: 네,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 혐의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찰연구원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맡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이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이후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이어 대검 간부와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쿠팡이 공정위의 총수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면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총수 변경 지정 처분과 4월 8일자 자료 제출 요청의 효력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존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2: 네, 민주당 의원총회 결론이 나왔습니까?
5: 네, 오후 2시 열렸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명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거쳐 완성하자고 말했습니다. 최근 장용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나 수사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보안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성당원 선물로 바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 중인데요. 이 법안에는 오는 10월 문을 여는 중수청 공소청 개청 시점을 1년 늦추는 내용과 함께 경찰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3: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논란의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죠.
5: 네, 그간 선호투표제는 당원당규 위반이라는 친청계 반대로 최고위가 파행을 거듭하며 논의가 공전해왔는데요. 후보 등록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오늘 아침 다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한 겁니다. 결국 친청계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박규환, 박지원 최고위원은 파국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선호투표제 도입을 담은 당규 개정에 부득불 동의했음을 밝혔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원당규에 위반되는 절차엔 참여할 수 없다며 최고위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다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는 안은 부결됐습니다. 잠시 뒤 오후 4시 당무위를 거쳐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당원들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SNS로 짧은 입장을 냈고요. 김민석 전 총리는 청년 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반대로 무산됐다며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2: 네, 지금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5: 그렇습니다. 국조특위 출범 뒤 첫 청문회인데요. 10시 개의한 청문회에선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 등 90여 명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 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안건도 여야 위원들 사이 논의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인천 송도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에 대해 국조특위 의결을 거치면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생각은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 입장을 펴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인 중앙선관위 주도로 재검표가 이뤄지면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어진 청문회 질의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와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 선관위가 전직 직원 가족회사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선피약 카르텔 논란 등 각종 비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사흘째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소셜미디어를 통해 5시간에 걸친 이번 작전으로 미군은 부쉐르와 차바하르, 자스코, 코나라크, 아부무사, 반다르 아바스를 포함한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해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이란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미사일, 드론 기지, 해상 전력에 대해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지난 7일부터 재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주 금요일 의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상원 임시의장 앞으로 발송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 세 척을 공격하면서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위반해 미국이 공격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대상에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방공망, 해상 전력 등이 포함됐으며 지상군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0: 보관신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햇볕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기온이 오르면요, 불쾌지수도 함께 올라가죠. 사소한 말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와 다투는 일도 많아집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지출은 늘고 충동구매 유혹도 커지는 시기인데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소비를 하다 보면 여름이 끝난 뒤에 통장은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리 예산을 세우고 계획한다면 마음도 통장도 훨씬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겠죠. 오늘의 머니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비만 치료제 과연 실비 보험이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고요.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고정 지출로 가계 부담이 될 때 뭘 먼저 정리하면 좋을지 해결책 알아봅니다. 마지막 도너리 상담소에서는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의 차이 알아봅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

0: 두 분과 함께 도움 되는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오늘도 시원한 모바일 커피 쿠폰 준비해놨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굿모닝 굿나잇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청취율 조사 응답 약속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전문가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도 같습니다. 상담 신청을 위한 문자번호 샵 0945번이에요.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사연과 고민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보죠. 머니인사이트 만나봅니다. 정부가 2027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 예산보다 10% 이상 많은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합니다. 아울러 내년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인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 기금에 투입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 청년 지방 교육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총지출 800조 원대 진입은 모두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 절차를 재배치해 한 번에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역대급 반도체 수출 호황에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처음으로 평균 3%대로 올라섰습니다. 주요 I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와 내수 회복 속도 등 하방 요인이 있으며 정부는 사회 구조 혁신을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만 치료제를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공유하는 성지 문화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격 비교부터 예약까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처방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정상 체중인 사람까지 치료제를 찾거나 가격만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면서 오남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저도 최근 뉴스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대학가 근처 주점들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1: 그 맞아요. 이유가 더.
0: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막 뭐 신입생 환영회다, 개강 총회다 이런 거 하다 보면서 모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술보다는 본인의 행복과 이런 몸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2: 저도 그 똑같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저도 봤었는데 이 주변을 보더라도 요즘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다니시거나 런닝을 뛰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운동원에서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주사 치료제에 의존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1: 예, 많이 늘어났죠.
0: 결국에는 이 주사를 활용해서 다이어트 트를 하는 치료제의 목적일 거잖아요.
1: 맞아요. 일단은 이 주사제가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누구나 사실 맞아도 되는 주사 치료제는 아니고요. 보통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된 거냐면 그 성인들이 2형 당뇨병 환자 이제 혈당 조절을 좀 도와주거나 이제 성인 비만 뭐 대부분 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비만인 경우가 많으니까 과체중 환자들한테 이제 체중 목적으로 처방을 해 주는 주사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주사 치료제 같은 경우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비만 치료 기준이 BMI 30 이상이 넘으셔야 되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혈증 같은 체중에 관련한 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투약을 하시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질환이 있는 분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투약을 하고 그러니까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사 치료제일 텐데 요즘은 이제 과체중이 아닌 사람들도 너무나도 쉽게 맞고

0: 보험으로도 보장이 가능한가?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1: 아, 물론입니다. 이 누구나 많이 가입하고 계신 이 실손의료비가 있죠. 이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이제 보장을 받을 땐 조건은 있습니다. 뭐 진단명, 그다음에 뭐 처방 목적, 그다음에 당화혈색소의 수치, 혈당 수치들을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건강보험에서 급여 처리가 되면 심사 후에 실손 보상이 이제 되실 수 있고요. 보험사는 뭐 처방전이나 진료비 영수증 등에 이제 적힌 질병 코드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코드가 이게 질병에 의한 코드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단순 비만에 해당하는 코드라면 감량 목적의 이제 처방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질병 코드가 있다면 실손 의료비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비만에 해당하는 코드라면은 이건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요, 주사 처방의 비용, 요거 만약에 질병 코드가 나왔다면 100% 실손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2: 그렇게 된다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어서 좋겠지만 이 실손을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서 통원 한도가 10만 원부터 최대 25만 원까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신 실손 의료비의 보장이 얼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차액분만큼은 또 나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신 다음에 처방을 받으시면 부담이 덜하시겠죠.
0: 그렇군요. 무작정 처방을 받기보다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자기 부담액도 체크를 하시고 보험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이런 다양한 질병 질환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한 보장들인지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라이프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의 맞춤 재무 상담 보험 점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문제들 속에서 알짜 정보를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군 라이프 솔루션,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을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먼저 만나봅니다. 권지은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 외벌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아들, 딸의 학원비 등 교육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생활비는 고정이 되어 있고 나갈 돈은 계속 많다 보니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0: 굿 라이프 솔루션 받기 위해 오늘 고민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화성에서 보내주신 40대 주부님이세요. 이 가정은 외벌이 소득인데, 그쵸? 아들, 딸 학원비, 교육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생활비도 엄청 많이 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정된 이 수입 안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은 통장이 텅장이 되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1: 특히나 이 자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학원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2: 교육비는 참 줄이기 힘들죠.
1: 맞아요. 그렇다고 이 고정 지출로 가계 부담이 되실 때에는 정리 좀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지출로 가계 부담이 될 때 정리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하시는 건 뭘까요? 1번 안방, 2번 생각, 3번 보험. 뭘 정리를 해야
2: 될까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0: 그렇죠. 일단 방.

0: 정리도 좀 해야 생각 정리도 되고 그래야 보험도 줄여야겠다 정신이 차려지는데 그래도 가계 부담이 될때 정리해야지 1순위로 꼽는 건 아마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 네, 뭐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경기가 어렵거나 이렇게 뭐 지방 경제가 조금 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느껴질 때는 사실 대부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살펴보잖아요. 대부분 보험을 먼저 건드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0: 그렇죠. 무작정 해지하면은 나중에 더큰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선 점검 후 정리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죠. 보험료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으면 이것도 안 줄일 순 없는 거거든요.
2: 그쵸. 벌써 저희가 굿모닝 굿나이프를 진행하면서 상담을 도와드린 지 벌써 5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은 고민이 하시는 부담이 보험료 부담 혹은 내 보장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서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1: 대부분이죠.
2: 사실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상담을 신청해 주신 청취자분도 기존의 보장을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게끔 정리를 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0: 그렇죠. 그럼 뭐부터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우리 주부 청취자분, 현재 상태는 어떠셨을까요?
1: 네, 일단 이 4인 가족의 총월 보장성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 월 보험료는 한 40만 원 정도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도하게 납입하고 계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뭐 실손의료비하고 종합보험 2건이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뭐총 4건으로 실손의료비, 뭐 종합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이두 분의 보험료로만 28만 원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0: 자, 다시 들여다보면 다 필요해 보여. 실손 의료비 필요해
1: 그렇죠.
0: 보이죠?
1: 뭐 구색은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죠.
0: 맞아요. 종합보험 2건 뭐 과하게는 안 느껴집니다. 암보험에 운전자 보험이니까 불필요한 상품을 가입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보장은 어땠을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 네, 이두 분의 종합보험 상품 경우에는 가입하신 지약 8년 정도가 되셨고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 암 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 뇌졸중 진단비 각각 1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 원, 그 외에는 질병수술비와 34대 질병수술비로 똑같이 보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0: 근데 딱 이름만 들어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우리가 피해야 하는 보장이 제일 좁은 범위는 없으니까 잘 가입한 것까지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귀에 딱 하나 들어오는 게 약간 이건 중복 아니야? 느껴지는 게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에요. 이거는 꼭 이렇게까지 겹치기로 가입을 하셨어야 됐을까요?
1: 네, 이게 콕잘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청취자님도 배우자님도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이제 보장이 넓게 준비가 잘 되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에 추가로 뇌졸중하고 또 급성심근경색까지 범위가 좁은 것들이 또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같이 유지한다. 2번, 부분 특약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낮춘다. 이게 두 번째 깨알 퀴즈입니다.
0: 아,
1: 뭐
0: 그러면은
1: 정답 나와
0: 저기
1: 있죠?
0: 실로폰 쳐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당연히 2번 부분 특약 삭제한다죠. 그렇죠. 너무 잘
1: 네,
0: 알죠. 이게
1: 맞습니다.
0: 보험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분만 지우개로 지우듯이
2: 그렇죠.
0: 내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걸 삭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맞아요. 우선 그 전에 증권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불필요한 특약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 특약이 9,000원, 심근경색 진단비가 4,000원의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총 13,000원의 불필요한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데 20년 납입 중에 현재 8년을 납입하셨으니 앞으로 12년을 더 납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87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셈이 돼버리는
1: 그렇죠. 더.
2: 거예요.
0: 맞습니다. 이게 뭐한 달에 13만 원이든 130만 원이든 13,000원이든 불필요한 돈으로 보험료를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보험 특약 삭제를 통해서 이런 부담을 좀 덜어내면서 보험료 지출을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 상태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배우자분은 좀 어떠셨을까요?
1: 뭐 배우자님도 뭐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두 개를 또 삭제를 했더니 여기는 또 남자분이라 보험료가 좀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18,000원 정도를 줄이실 수 있었고요. 그럼 총두 분이서 불필요한 특약, 이 범위가 좁은 특약을 삭제하면서 월에 3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큰 금액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고 지나쳤다면
1: 작은 금액도 매달. 아니죠.
0: 그렇죠. 3만 2천 원이라는 비용을 불필요하게 내가 중복으로 더 낼 뻔한 이 문제점을 잘 짚어

0: 주셨습니다. 상담받고 기존의 보장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 틀어막으면서 돈을 좀 덜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담 신청을 하신 보람이 벌써 느껴지셨겠어요.
1: 맞아요. 이 대부분 지출을 줄여야지라고 생각하시면 해지를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청취자분처럼 가입하신 지 8년이 지났다라는 건 나이도 8살이 많아졌기 때문에 똑같은 보장을 준비하시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납입을 하셔야 될 보험료까지 비교한다면 새롭게 가입할 때총 납입할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지를 무작정 생각하시기보다는 기존에 가입된 상품들의 점검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0: 그렇죠.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의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은 뭐가 달라요? 라고 청취자분들이 가끔씩 물어봐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 냈던 이 보험료 해지를 통해서 아깝게 날리지 않은 범위 안에서 살린 건 살리면서 보완할 거를 최소한으로 잡는 것. 그게 현명한 보장성 보험의 뼈대를 갖춰나가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청취자님과 남편분, 배우자분의 보험 리모델링이 그런 기준을 갖고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자녀 2명 남았어요. 아이들 보험은 어땠을까요? 엄마 아빠처럼 좀 불필요한 특약들이 있었을까요?
2: 네, 일단 그두 자녀의 보험은 각각 7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자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입하신 지꽤 됐고 현재 납입하신 지는 4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자녀분들의 보험에서는 사실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뭐 과하게 가입되어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30년 납입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고 이 진단비들이 아쉽게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0: 어린 자녀에게 갱신형 상품은 좀 나중에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것도 궁금해요. 왜 20년 납입이 아니라 30년 납입으로 보험료 길게 내게끔 가입을 하셨을까요?
1: 이게 이제 가입 당시 상품을 권유받으셨을 때 20년보다 30년 납입,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두 아이의 자녀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으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해요. 물론 이 납입 기간이 10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20년 납보다는 월 보험료가 부담이 적을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입자에게는 좋지 않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0: 월 보험료 부담 낮출 수 있는데 왜 가입자에게는 좋지 않다고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2: 예, 뭐 총납입 보험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20년 납이 이제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크긴 하지만 계산을 했을 때는 이 30년 납이 총납입액으로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이 총납입하는 보험료도 같이 따져 보셔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더큰 문제는 그것보다 이 보험료가 주요 담보들이 매번 갱신되면서 인상이 되는 이 갱신형으로 앞으로 뭐 92년 동안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걸 뭐 당연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0: 새로운 보장을 가입하면서 20년 납도 사실 길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긴 납입의 보험을 물려준다라는 건큰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을 준비하실 때에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보장의 범위, 납입 기간, 만기, 그리고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까지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사실 쉽지만 가입자들이 혼자서 일일이 내 보장을 체크하면서 완벽히 준비하시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실 거예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굿나이프, 굿머니 굿나이프 상담 통해서 이제 나에게 맞는 보장과 최소한의 보험료 지출, 그리고 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재무 계획까지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어야겠죠. 자녀 보험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된 걸까요?
2: 네, 일단 뭐 앞으로 이제 갱신이 뭐 수도 없이 이뤄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과감히 좀 해지를 권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다시 새롭게 준비해드린 거에는 뭐 진단비라든지 뭐암 비급여 치료비라든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이렇게 범위가 넓은 이제 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수술비 까지 이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도 월 보험료는 5만 원 수준에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자녀 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도 확 낮추면서
1: 그렇죠.
0: 청취자님 처음 이제 사연 시작할 때 고민이 교육비, 학원비, 생활비 지출 너무 빠듯해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좀 가정경제가 늘 팍팍하다였던 거잖아요. 상담 받으시고 좀 어떻게 숨통이 트인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1: 일단 보험료가 너무 과도하게 납입하고 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셨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지출을 줄일 수는 없었지만 근데 한 달에 따지고 보면 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줄어든 셈이거든요. 그럼 일단 첫 단계는 보험료의 지출을 줄였으니 그 다음 상담 때에는 월 가계에 대한 지출을 좀 파악을 해서 재무 상담까지 도움을 드리기로 했어요.
0: 그렇죠.
2: 저 뭐 4인 가족의 40만 원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5만 원만 사실 10% 이상만 줄여도 사실 잘 줄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장이 늘어났으니까요.
0: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도 비슷한 40대 아들, 딸, 자녀 둘 키우는 집인데 보험료 35만 원으로 이거 그래도 보장 구성이 다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쵸. 상담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보장성 보험은 그냥 지출입니다. 나가면 들어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과하게 불필요하게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적은 돈이어도 리모델링을 통해 줄일 수 있다면 줄여내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워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잘 듣고 있습니다. 1069번님, 굿머니 굿라이프 당연히 청출 1위 할 거라 생각 듭니다. 6359번님 고맙습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골라본 청취자님 질문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3559번님. 저는요. 60대 화물 운전을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매번 라디오 청취하면서 제 보험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비갱신형으로 가입한 상품도 있고 갱신형으로 가입한 상품도 있더라고요. 혼자서 이거 결정하고 해지하려니까 새로운 상품이 가입이 안 될까 봐 두 달째 유지 중이긴 한데 갱신형이 무조건 안 좋은 상품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1: 이 갱신형 상품을 저희가 좋지 않은 상품이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무조건 좋지 않은 상품도 아니에요. 이 가입자의 나이, 병력상, 집중 보장 기간에 따라서 비갱신형과 적절히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갱신형 상품에서도 나에게 맞는 상품과 또 맞지 않은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점검은 항상 꼭 필수라고 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앞에서 군 라이프 상담소 우리 자녀 보험 리모델링 할 때는 어린 나이의 자녀들한테는 갱신형 상품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청취자님이 이제 60대시란 말이에요.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팀장님이 이런 것과 비슷하게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신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2: 네, 이제 얼마 전 청취자님과 비슷한 사연에 이제 상담을 좀 도와드렸었는데요. 50대 청취자님이셨고 이 가입하신 상품을 보니까 한 10년 이상 납입하신 이 비갱신형 보험이 두 건 정도가 있었고요. 또 갱신형 보험 상품이 또 여섯 건. 네, 이제 14만 원 정도로 총 30만 원 보험료를 좀 납부하고 계셨었는데 뭐 그런 분 비슷한 분이 계셨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8건의 보험 상품 중 갱신형의 대부분이죠. 비중이 더 큰 건데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진짜 청취자님한테 필요한 것들이었을까요?
1: 네, 우선 이 비갱신형 두 건의 보험 상품을 보니까 진단비, 수술비 등이 잘 가입이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이었어요. 다만 13년 전 가입을 하실 때 8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신 게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셔서 이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는 적절하게 가입되어 있으신 상품들이었어요. 다만 총 6건으로 나누어 가입이 되어 있으신 갱신형 상품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으셨죠.
2: 맞아요. 이 갱신형 상품을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그중에 실손의료비는 가입이 아주 잘 되어 있으셨고요. 또 한 건은 20년 납 20년 만기 운전자 보험까지는 뭐 다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나머지 4건의 갱신형 상품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1: 네, 이 청취자분께서 기존 비갱신형 상품의 만기가 80세까지다 보니까 만기가 짧은 것 같아서 추가 보장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찰나에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으시게 됐고 이 보장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2: 전화 가입이군요.
0: 만기가 짧은 보장을 100세까지 받을 수 있게 추가 가입 권유를 받았

0: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거네요.
1: 네, 맞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갱신형 상품이잖아요. 이게 10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이제 100세까지 최대 보장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잘못 이해하신 건데요. 청취자님은 이 100세라는 말만 기억하시고 이게 갱신형이라는 걸 예, 이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족한 보장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예, 안심하시고 3년째 유지하고 계셨던 이유예요.
0: 그렇군요. 10년 갱신형 상품 100세까지 보장받는다를 그냥 나는 100세 만기 상품이다라고 비갱신형으로 오인하고 계신 상태였군요.
2: 맞아요. 근데 이렇게 유지를 하셨다면 10년째 갱신이 되는 시점에 돼서야 아실 수밖에 없으셨고
0: 그때서야 보험료가 오를
2: 그렇죠.
0: 테니까요.
2: 그때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걸 감안하시고 또 유지를 하거나 혹은 또 해지를 하셔야 되는 선택을 하셔야겠죠.
0: 그렇다면은 기존에 불필요하게 가입한 이 내권의 갱신 상품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1: 네, 뭐 여지가 없었습니다. 뭐 내용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과감하게 해지를 좀 권해드렸고요. 이 청신원님께서는 현재 고지혈약하고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그 외에 뭐 딱히 뭐 다른 치료력은 없으신 상태였고 이 비갱신형으로 충분히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을 가입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뭐 전화로 이제 이전에 보험 가입 건의를 하는 곳의 상품이 대부분들은 이제 갱신형 상품을 유도하다 보니까. 이 비갱신형과 이 비교를 하실 수가 없었던 게 좀 아쉬웠죠.
2: 맞아요. 그래서 이 내권의 갱신형 상품은 해지를 좀 하고요. 나머지 암에 관련한 진단비, 비급여 치료, 혈관질환 진단비 등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새롭게 도와드리고 이제 상담을 마치려고 하던 찰나에 저축까지 좀 도움을 드렸죠.
0: 아, 재무 점검도 원하신 상태였던 거군요. 간략하게 이건 어떻게 좀 도움을 주셨을까요?
1: 네, 일단 이전에는 뭐 직장을 다니시다가 은퇴 후에 지금 현재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는 동안에 뭐 목돈을 모으고 싶으신데 뭐 아시다시피 적금은 뭐 이율이 너무 낮고 요즘 주식을 많이들 하시긴 하지만 투자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으시기도 하고 이제는 원금 손실이 따르는 상품은 이제 부담이 된다고 명확하게 이제 의견을 주셔서 좀 안전하게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2: 네, 그래서 청취자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은행 상품보다는 이율이 높고 투자 실적에 따르지 않는 안전한 상품을 선택을 해드리기 위해서 5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5년을 거치하시게 되면 10년째에는 적금과 비교했을 때 약 7%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을 추천해 드렸어요.
0: 그렇군요. 중장기 목표로 목돈을 모으신다면 이렇게 추천받은 상품으로 차곡차곡 돈을 불려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취자님 고민 해결까지 같이 해봤어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방송 내용처럼 나에게도 보험이나 재무 고민이 있다는 생각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꼭 맞는 방향 함께 찾아드릴 굿모닝굿나잇 전문가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김연우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에서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점차 비구름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가장 많겠고 수도권에 30에서 100mm, 강원과 충청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버스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부산 방향은 회덕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반포대교부터 정체고요. 공항 쪽은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청담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은 양방향 정체입니다. 뚝섬로 옥수역 방향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한남역 구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마장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정체고 성수분기점 방향은 기름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봅시다. 1부와 2부에서는 배꼽 빠지는 코너죠. 정치 배치기 기다리고 있고요.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민주당 험지인 울산에서 최연소 광역단체장에 오른 분이죠. 유튜버 겸직하는 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답답한 정치판 이들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배치기 해드립니다. 정치 배치기.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상근 기자,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는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일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이제 일주일 해봤고 네. 두 번째 만남.
2: 네. 네.
0: 지난번 댓글에서는 우리 정상근 기자가 많이 치고 들어야 된다.
1: 네. 제가요.
0: 두 분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편하게 돈 벌어가면 안 된다.
1: 개인적으로는 두 분을 보고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3: 오늘은 더 재밌겠네.
1: 아, 그러니까.
3: 구경할 수 있겠네.
1: 완전히 마주보고 이제 네. 그러시겠어요.
2: 아,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0: 에이, 네. 옆에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한 건 처음입니까?
3: 네, 정말 처음입니다.
1: 아. 보통 이제 상대 토론하시니까 네. 네, 이게 마주 보면서 하시는
3: 네, 얼굴을 봐야 좀 분노가 치밀어 네. 오르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 오늘 정상근 기자님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1: 네. 아, 예. 재밌겠네요. 예.
0: 이따가 두 분 토론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법원이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효력 정지했습니다. 쿠팡 손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 결국은 김범석 의장이 뭐 있어야지만 쿠팡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뭐 어떻습니까?
1: 글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동일인 지정이라는 게 기업 총수가 된 거잖아요.
0: 예. 그러니까
1: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를 놓은 게 아니라 김범석이라는 개인 총수가 이제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게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법원이 뭐 판결을 했습니다만 이 동일인 지정으로 발생하는 효력이 사실은 그냥 그 친인척들의 뭐 이제 그 관련주 주식 공개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없는데 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3: 그러니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이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건 지극히 그냥 김범석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동일인으로 김범석이 이제 변경이 되면 이제 쿠팡이 제일 먼저 받는 불이익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아, 네 가지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자료 제출을 의무화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쿠팡이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해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들었다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료 제출 의무가 생기고 두 번째는 상호 출자, 순환 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계열사 A, B가 있으면 둘이 서로 매출을 막 이렇게 가지고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환 출자는 3자가 계속해서 돈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안 좋냐면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부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부도나면 연쇄 부도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우리 홈플러스도 보지만 회사 망하면 거기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김범석과 관련된 6천 이내 친족들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 주주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 보증도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돈 빌리면서 A 걸 B가 해주고 B 것을 A가 이렇게 보증 서주는 것도 안 되니까 돈줄이 막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의 돈 갖고 장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국내 기업 총수들은 이걸 다 불이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의무화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판례를 봐도 외국인도 외국인 사업자도 국내에 큰 영향을 주면 이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은 벌금형이 나온 거죠?
1: 벌금? 네, 벌금 2천만 원 네, 네. 선고됐습니다.
0: 예.
1: 그 김호준 씨가 이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뭐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관련된 뭐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고요. 판사는 이 범행 횟수가 좀 적지 않고 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0: 이게 어쨌든 형사 사건에서 벌금 나온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이동재 씨 같은 경우는 또 민사로 가겠네요.
2: 네, 그렇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죠.
0: 그러면 벌금 2천만 원 나왔다면 민사상 민사 손해배상은 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거는 이게 매체가 크고 영향력이 있고 속도 그 확산되는 속도가 빠른 매체일수록 이제 우리가 조금 허위 사실이라 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 물론 이제 김원준 씨 같은 경우는 아 내가 뭐 알고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이제 모르고 그랬다라고 확인했지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7월 7일부로 또 시행된 법에 의하면은 네. 이제는 만일 대형 유튜버 네. 방송사 마찬가지입니다.
2: 그렇죠.
0: 허위사실 유포하면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돼 있잖아요. 네. 이제 더 조심해야겠죠.
2: 네.
0: YTN 이동현 뉴스 정면수부에서는 허위사실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2: 네. 의도가 없으면 의도가 중요합니다.
1: 의도는 네. 있어도 허위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0: 허위사실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네.
0: 자, 보안수사권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오늘 민주당 의원이

0: 이제 공동 11명이 공동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이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안 되니까 아마 이 법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법안을 아마 낸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민주당이 지금 원사이드로 당론으로 결정된 거였잖아요.
1: 그렇죠.
0: 보안 수사권 네. 완전 폐지. 그런데 그게 아닌 이견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사안 같네요.
1: 어쨌든 그 홍기현 의원 등 이제 11명의 의원들이 이제 관련 법을 이제 공동 발의를 했는데 네.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그 특별한 사건들, 그러니까 뭐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 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건에 한해서는 이제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자 좀 그 내용으로
0: 뭐 민생과 관련된
1: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으로 발의한 것 같습니다.
0: 네. 게다가 지금 여성 단체에서도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다. 만일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그리고 관련한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지난번 여론조사보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은 더 부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러니까 제가 이 우리 옆에 있는 박상수 변호사 잘 아시지만 제가 국민의힘에도 몇 차례 경고를 한 게 뭐냐면 비교적 국민의힘에게 우호적인 언론 매체가 사설이나 칼럼으로 야 너희들 똑바로 해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이렇게 경종을 울리면 아무리 이게 맞는 것 같아도 한 번쯤 뒤돌아서 돌아봐야 된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비교적 민주당에게 많이 우호적이고 또 민주당과 함께 싸워왔던 그런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완벽함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민주당의 내부 구성원들이 지적을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한규 의원, 그러니까 원내수석 부대표가 또 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보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숙의하는 것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거고 어디 뭐 보니까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경찰하고 검사는 무고한 시민의 무료 변호사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변호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또 당원과 지지자들도 이 검찰에 대한 분노가 엄청 강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무조건 휩쓸려서 따라갈 게 아니라 용기 있게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도 저는 분명히 필요한데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래 봅니다.
0: 박상수 변호사님.
3: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그래도 보안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는 것 굉장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하는 그 민주당 당권파였죠. 구당권파. 이쪽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검찰 개혁이라 해서 보안수사권 폐지까지 밀어붙이는 분들, 좀 민주당 내에 이런 목소리, 그리고 같은 진영 내에서 뭐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같은 진영 내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게 무엇인지 한풀이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삶을 어디까지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냐 좀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왜 경찰한테만 기회를 그렇게 줍니까? 전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요. 경찰은 계엄에 참석 안 했습니까?
4: 참석이요?
3: 했어요. 계엄에 참여했어요. 네. 아니 제가 그때 12월 3일에 국회 왔을 때 국회를 포위하던 건 계엄군이 아니라 헬기 오기 전까지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전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사건도 결국 경찰 내부에서 그 은폐 조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왜 경찰은 이렇게 무슨 짓을 저질러도 계속해서 기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경찰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느냐? 내부적으로 견제한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경찰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백날 첫날 경찰위원회 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경찰위원회 실질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결론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 보안수사권이 지금 여권의 방향대로 완전히 폐지되면 변호사들만 일할 거리가 많이 생겨서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 정말 맞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그래서 어느 방송 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협회장이신가? 왜냐면 변호사 일거리를 계속 늘려주세요. 계속 늘려주세요. 특히 이 검경

0: 수사권 조정 검수 완박 이후에 변호사를 써서 고소장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제는 사건을 잘 봐주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혼자 들고 가도 많이 봐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변호사 꼭 통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수사가 약화되면서 민사소송을 같이 겸직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어떠냐면 경찰들이 자기들이 압수수색을 치기가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혹시 민사에서 이거 문서 제출 명령으로 해가지고 받아다가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요란한 개혁 멋있을지 몰라도 성과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고,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숙의하고 토론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은 당의 의견과 좀 다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론조사가 자세히 얘기하게 설명드리면, 최근 나온 여론조사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전 국민 대상 찬성한다가 24.7%, 반대한다가 42.7%, 논의를 좀 더 거치자가 28.2%입니다. 이건 뭐 전 연령대 지역별 다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가 더 높고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가 찬성한다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한다가 33.8, 반대한다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가 지금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연하고 진보당, 개혁신당, 다른 정당도 다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조국 혁신당만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가 50% 넘고 나머지 정당은 다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한다. 이렇게 국민 여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청래 전 대표는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또 보안수사권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제 하루 지나고 나면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어떤 입법 공백이 생긴다라는 것이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어지는 그런 입법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물론 우리 국민들 그리고 많은 민주당의 당원과 이 지지자들이 이 검찰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걸 같이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나름대로의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그게 저는 또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민주당이 똑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다행이다. 경찰이 잘못됐다. 견제 왜 안 하냐. 이런 말이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 국민의힘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 얼마 전에 김건희 씨만 해도 어쨌습니까. 검사들이 출장조사 갈 때 그때 국민의힘 뭐라 그랬어요. 네?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김건희 씨가 주식 잘 모르는데 아마추어래.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리하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정도는 좀 반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를 봤을 때 이게 좋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야지 그냥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경찰에게만 이 권한 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 안에서 올바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1: 예. 자, 정상은 기자님.
3: 네.
1: 민주당이 어쨌든 당론으로 결정해서 이제 법사위 단계로 들어갔고
3: 네.
1: 그 단계 넘어가면 본회의 넘어가는 거잖아요.
3: 그렇죠.
1: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만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긴 한데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일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법사위에서 지금 대비책을 좀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 대비책이 과연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4: 다들 그거를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미 나온 법안들에 그 충분히 그 보완책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시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박을 제시를 하면은 이미 합의된 지금 이제 검찰 개혁안을 지금 와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건 좀 검찰주의 이제 검찰이 좀 경도된 좀 그런 주장이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1: 토론을 하지 말자는 거죠. 대통령이 토론과 수기를 하라고 했는데.
4: 그렇죠. 이제 근데 그분들 얘기는 이미 토론과 수기를 통해 나온 법안이 이제 그거다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0: 저는 그 김민석 후보가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 그 당권 앞두고 그게 가능할까요?
0: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민주당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당원들도 설득을 해서. 이기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을 키우는 것 자체가 당원들의 민심은 내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1: 뭐 전략적으로 그렇겠죠.
0: 예.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사실 김민석 후보가 지금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민들과 당원들을 한번 믿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장윤기 사건의 이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조작은 이건 정말 경찰청 개청 이후 최대 스캔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공분도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치인으로서 그 당원들의 어떤 기존의 어떤 입장에 너무 이렇게 눈치를 보기보다는 대통령도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도 그런 대통령을 그런 따르는 후보로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민주당 진영에 있는 당원들에게도 아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1: 예.
0: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2: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표현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선거 출마한 사람한테 지금 네가 앞장서가지고 이 당원들하고 뭐 지지자들을 네가 설득해라 이건 말이 안 맞고 민주당이 뭐 김민석, 송영길 이분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이런 사람들이 참전하잖아요. 그러면 전당대 이슈가 다 그쪽으로 빨려들어.
1: 그렇겠죠.
2: 그럼 예. 절대 생산적인 전당대가 될 수가 없어요.
1: 그럼 강성필 부대의 생각은 전당대회 끝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금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분이 법사위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어떤 보안 수사권 보완을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의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원내에서 수기하면 된다.
1: 그러니까 지금 강성필 대변인 말처럼 지난번 민주당 법사위는 강경 일변도였거든요.
4: 그렇죠.
1: 이번 네. 법사위는 좀 다르더라고요.
4: 좀 김남희 의원도 들어갔고 네. 김남희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보안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 뭐 김동아, 박균태 의원도 그런 것 같고.
4: 네, 뭐 진보당의 손솔 의원도
1: 손솔 의원까지.
4: 네,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보안 수사권 존치에 대한 여론이 좀 높다면은 네. 또 해볼 만한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1: 근데 이게 사실은 한 두세 석 달 전만 해도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은 원사이드였거든요. 네. 한 9대1 정도. 근데 이게 지금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강성필 부대변인 여기저기 방송 가서 얘기하는 게 좀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2: 아니 뭐 저도 이 흐름이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박지원 의원도 뭐 그 유튜브 나가가지고 이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본인도 원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뭐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이 언론에 알려라. 그 다음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 또 한 얘기가 있죠.
2: 죄송해요.
0: 아니 피해자가 위원회에 가서 밝히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한규 의원이 매조지를 했죠. 보안수사권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일어났다. 이게 국민들을
1: 완전히 박은정 의원도 킥스 얘기도 했죠.
0: 그렇죠. 네. 박은정 의원의 킥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만만치 않게 이 반감을 불러일으킨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셔도 된다. 국민들의 민심이 변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강성필 부대변인도 쫄지 마세요.
2: 안 쫄았어요.
0: 네, 쫄지 마세요. 당당히 얘기하세요.
1: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여론을 바꾸는 데 트리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강경하게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 3, 4명이 이 보안수사권의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다 뭐 좀 어처구니 없으니까 네. 아 그러면 대안이 없구나 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대안이라고 내놓은 건 기존에 다 있었던 거고
2: 그렇죠.
1: 그러면 이거 다 폐지했을 때 부작용 국민의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지금 여론이 자꾸 바뀐 게 아닌가. 또 특히 박지원 의원이 좀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감촉이란 게
2: 아, 그 방향계입니다.
1: 방향계
4: 오늘 비가 올려나
0: 비가 온대요. 네.
1: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도 또 개정안을 냈다고 하니까 전당대회가 또 끝나면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봅시다. 이게 네. 원사이드라 하게 흘러가서 꼭 좋은 건 아니니까 말이죠.
2: 맞아요.
1: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나왔으니까 계속 해보죠. 자 선호 투표제는 도입하기로 했고 청년 최고 위원 선출은 도입하지 않는 걸로 했다.
4: 네.
1: 뭐 이건 뭐 딜입니까? 주고받기도 아니고 이렇게 됐죠?
4: 뭐 결국은 그렇게 뭐 많은 언론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제 선호 투표제를 반대하셨던 뭐 최고위원들도 이제 뭐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뭐 수용을 했다라는 뭐 입장을 밝히면서 또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1: 예. 선호투표제 도입은 뭐 그렇게 되고 사실은 뭐 저희도 몇 번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당헌 당규 이 코에 걸면 코리 귀에 걸면 귀걸이더라고요. 네. 뭐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B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참에 그냥 당헌 당규로 바꾸겠다 이건데 네. 선호 투표제가 도입되면 누가 유리하냐 분리 하나로 싸운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락 됐으니까 다만 20, 30대 청년들의 지지를 민주당이 못 받고 있다 해결해야 된다 늘 얘기했었는데 청년 최고위원 부결된 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2: 그러니까 저는 이익 투표를 했다고 봐요 예. 누가 최고위원들이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에는 제가 예측하건대 다음 전당대회 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있죠.
2: 예.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자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 명을 지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지역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청년 이렇게 해왔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 트랙으로 한다? 그럼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일단 한 자리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리? 여성 최고위원. 그러니까 여성 최고위원이 이 5위 안에 못 들면 자동으로 5위 안에 들게 해주잖아요.
1: 예.
2: 그런데 여기에 또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별도 트랙으로 뽑는다. 그러면은
1: 실질적으로 3명이다.
2: 실질적으로 3자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5자리 있는 거하고 3자리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왜 최고위원에 나가려고 하겠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다음 총선 공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실 개인적인 플랜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최고위원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이익투표의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주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아주 삐뚤어지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4: 좀 삐뚤어지게 좀 질문을 하면은 그래서 네. 사실은 선호투표보다는 이제 청년 최고가 더 쟁점이 아니었던가?
2: 아.
4: 네, 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선호투표, 뭐 결선투표로 뭐 1, 2위를 바꾸기는 좀 어렵잖아요. 뭐 그게 뭐 다들 인정을 하듯이 뭐 이렇게 크게 뭐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건데, 근데 이 청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명부를 아예 하나 또 빼놓는 거다 보니까 좀 여기서는 좀 이렇게 이해관계가 좀 많이 얽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제가 민주당 이야기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네. 최고위원을 한 명 더 늘리면 되잖아요.
2: 알아서 할게요. 아니, 사실 이건 있어. 야 그러면 대표가 그러니까. 지명제 최고 두 명을 하지 않고
0: 그래, 한 명
2: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0: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2: 네, 알아서 할게요.
1: 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오늘 만일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 두 명 중에 한 명은 네. 청년 최고 선출목으로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아 그러셨구나. 네,
1: 얘기를 했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의 미래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무능한 리더십이다라고 직격하면서 최고위원회 끝까지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청년 최고 그 카테고리 안 들어가도 네. 나는 그냥 당연직으로 싸우겠다 이거잖아요.
4: 선출직으로 가겠다.
1: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4: 근데 지금 이제 최고위원 후보분들 중에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정민철 씨의 좀 이렇게 방송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져가지고 인지도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2: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게 이게 이제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정민철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SNS에서는 자네가 되게 뭐 인지도가 높지만 이 선거라는 거는 조직을 이제 가동을 해야 되고 어쨌든 순회 경선을 하면 가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1: 예.
2: 그럼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 만날 거 아니에요. 다 SNS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부족한 것은 어떤 실질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원래 정민철 후보는 청년 트랙을 별도로 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마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에는 조금 차질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리해진 상황인 건 맞다.
0: 근데 뭐 제가 그 당대표 그 경선에 출마한 또 젊은 분 한 분 계시잖아요.
2: 김보미 후보.
0: 네, 예. 제가 그분 연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타당이지만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 내에서 그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이런 식으로 분출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출마 자체에 대해서도 의의를 둘 수도 있지 않을까.
2: 그럼요.
0: 이 친구가 이제 아직 30대가 안 됐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4: 당대표 후보 나오신 분이요?
0: 아니요.
2: 정민철. 20대.
0: 네, 20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이렇게 출마를 한다라는 것 그 자체로도 뭐 의의를 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도전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권의 세대 교체 있어야죠.
1: 그러니까 그래도 민주당 지금 그 청년 최고로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친명이 많은 것 같아요. 친청은 없고 뭐 그래서 반대하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친청 쪽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어쨌든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좀 있습니까? 보입니까? 젊은 층?
0: 저희는 지금 대표 선수 자체가 70년대생으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아직 60년대생에 머물러 있는 그 민주당보다는
4: 복당 안 하시지 않았어요?
0: 범보수라고 하시나?
1: 범보수.

0: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전당대회 원인 무효 소송에 들어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당은 당규를 바꾸면 뭐 이것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당은 당규 하여튼 저는 이런 발언 자체가 좀 되게 안타까워요.
2: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준이 구성하는 것도 당규에 비해서 조금 늦었는데 그때 최고위에서 당규를 바꿔가지고 전준이 구성을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좀 일정이 늦어졌으니까 좀 그런 적도 있지 않나요? 어차피 뭐 당규를 바꿔가면서 이제 치르기도 하는 건데.
1: 그러니까 또 본인이 당대표 하실 때 전준이가 구성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준이에서 또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당은 당규 꼭 당은 당규를 떠나서 우리가 하자를 잡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가 전준희의 의견을 심판의 의견을 존중했던 게 우리 민주당의 관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께서도 출마 선언문에 네가티브 안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전 좀 그런 오해가 될 만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2: 정당 방위는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었는데.
3: 근데 저는 하나씩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 일정을 보면 순회 경선이 충청도부터 시작하는 게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제3자가 보기에도 충청도 하면 논산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하게 경선 일정이 짜여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호 투표제는 또 김민석 후보한테 누가 봐도 좀 유리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하나씩 주고받았으면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순서에서 또 2부도 지금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2부 순서 재미난 얘기가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금방 돌아옵니다. 2부에서 이 세 분과 그대로 같은 멤버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2: 라디오 청취율 조사.
0: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2: 02.
0: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2: YTN 라디오.
0: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2: YTN 라디오.
0: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2: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0: 어떻게 다르게?
2: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4: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0: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0: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생명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미디어오늘 전 미디어오늘 기자랑 함께합니다. 자, 정청래 전 대표 이야기를 1부에서 했었는데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지난 2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당시 강덕구 최고위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신이 만났다.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전당대회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금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합당을 하라고 했느냐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 문제 같아요. 네.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지니까.
1: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이제 뭘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건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마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이행을 했는데 좀 내가 이제 화살을 맞고 있다 좀 그렇게 느껴지는 뉘앙스.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0: 근데 이게 알 수는 없는. 네. 그때도 논란이 돼서 저도 취재를 해봤고 제가 당시에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고 그 시사인에서 한 유튜브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그 홍익표 수석이 메시지를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닌가.

0: 이걸 다시 얘기하면 홍익표 수석도 곤란해질 텐데 이거 왜 다시 꺼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걸 꺼내서 누구한테 도움 된다고.
1: 저는
0: 그러니까 내가 합당을 주장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2: 뭐 여러 가지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재임 시절에 어쨌든 잘못됐던 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 합당 문제? 실패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합당 실패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 합당을 하냐 마냐 그것보다도 이걸 논의 없이 그냥 폭탄 발언으로 꺼낸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 혹자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 뭐 김민석 총리 다 합당에 찬성했다 뭐 친청 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합당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합당의 시기는 다 입장이 다를 수가 그렇겠죠. 있는 거예요. 네. 자, 1번 지방선거 끝나고 한다. 2번 총선 전에 한다. 3번 총선 끝나고 한다. 4번 대선 전에 한다. 5번 대선 후에 한다. 그러면 다 합당에 찬성하는 건 맞잖아요. 예. 하지만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걸 마치 모두가 일심동체로 얘기하고 논의를 꺼내지 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고 본인도 반대가 그렇게 거셀지 몰랐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결론은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런 차원에서 평택을 공천도 안 하는 게 맞았다. 그럼 본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계속 잘못되고 있는 분인 거예요.
0: 김영남 후보 후원 회장이었었는데.
2: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말을 꺼내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 말을 회자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게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3: 아니, 저는 좀 의아한 게 이 시점인데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홍익표 정무수석의 발언이라든지 뭐 우상호 전 수석의 발언은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이후에 나온 발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이제 시끄러우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약간의 좀 수습하려는 국면에서 나왔던 좀 그런 발언들이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이제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내가 이제 추진을 했다라는 취지로 좀 그렇게 저는 이렇게 들렸는데 그게 되려면은 뭐 이렇게 홍익표 정무수석이나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의 만남이 그 발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이후에 만난 예.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시점부터가 좀 저는 좀 의아하다.
4: 근데 저는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기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친노 친문으로 전선을 처음에 쳤는데 그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면서 그 전선이 좀 깨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살짝 틀어서 사실 내가 친명이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틀어서 음흠. 이렇게 된 거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게 그 지금 어차피 전선 자체가 친명 친청으로 그어져 있는 상황에서 별로 그 친명 쪽의 당원들한테는 안 먹힐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왜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나중에 써먹을 카드를 미리 하나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연결해서 예. 다른 이야기는 뭐 자체하더라도 합당을 했어야 했다 하고 평택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이 이야기를 김어준 씨 방송에서 한 거는 나름의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쭉 합당에 찬성했고 평택에서 조국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네. 당대표 전 당대표가 그 방송 가서 이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네.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2: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또 굳이 또 특정한 장소 가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특정한 세력과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합당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대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그. 지방선거 전에 당대표라는 분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승리할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내가 또 많은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훨씬 통합전당대회에서 훨씬 많은 표를 받아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도 이제 네가티브 하지 않고 정책 대결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좀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0: 예, 알겠습니다. 자,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현 시각 8,500분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오. 그 유튜브 구독자가 89만 9,500명입니다. 아니 90만에 500명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지금 이 순간 네. 오늘 90만 명이 달성됩니다. 네,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 솔선수범하겠습니다.
4: 아직 안 눌렀어요. 아직 안 눌렀어요. 출연한 만큼 다 눌러야지. 아, 다,
3: 이제 4만 9,990명. 9명만 하면 되는 거죠?
0: 네. 네, 많은 석원 감사드리고요. 네, 현 시각 시사 1등 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1부에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네, 주 에브리뉴스 의뢰로 2026년 7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브리 리서치에서 실시했으며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응답률은 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보면 지금 민주당 선출 당대표 선출 예비 경선이 중앙위 투표 50%,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5%,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서 컷오프하겠다 이 말이죠?
2: 네.
0: 몇 명입니까 컷오프가?
2: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8명으로 줄이고요. 당대표 같은 경우는 3명으로 줄입니다.
0: 3명으로. 그럼 지금 네. 5분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2명이 컷오프되는 거예요?
2: 맞습니다. 당대표는 2분, 최고위원은 1분이 되겠습니다.
0: 그러면은 정청래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후보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네요.
2: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근데 최고위원 선거도 있으니까
2: 네.
0: 뭐 당내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뭐 친청과 친명의 대결이 아니냐.
3: 네.
0: 그 친청 주자는 한 세 분 정도?
3: 그렇죠. 이 친청계에서는 이제 최민희 의원, 또 이성윤 의원, 한민수 의원이 거론이 되고 한민수 의원은 실제로 출마 선언을 한 걸로 좀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반면 친명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영호 의원, 박선원 의원, 이건태 의원, 또 서미와 정진욱 의원, 뭐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이제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 뭐 이렇게 또 있습니다.
0: 예. 그 뭐 당원들이 전략 투표는 하기는 어려울 테고 뭐 친청이든 뭐 친명이든 어쨌든 많은 자신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최고위원 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2: 네.
0: 뭐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최고위원 투표는 1인 2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뭐 물론 한 진영에서 후보가 많이 나간다는 것이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자칫 표가 분산돼가지고 오히려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조금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컷오프까지는 뭐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중간 정도에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다라고 했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 거는 뭐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4: 그러니까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직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0: 네.
4: 자기가 준비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래서 뭐 기다려줘야죠. 정점식 원내대표의 시간입니다.
0: 아니 의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의원도 목소리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4: 의원들은 우리 당의 의원들은 좀 민주당이랑 달라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에 집회가 있었는데 이 부산 집회에 장동혁 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부산 현역 의원, 우리 당 현역 의원 17명 중에 딱 두 명이 참석했습니다.
3: 그럼 행동을 네. 안 한 거 아니에요?
4: 아니죠. 그걸로 보여준 거죠. 당대표가 왔는데 부산에 왔는데 당대표가 있는 행사에 당연히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현승 의원이랑 조승환 의원 두 명만 딱 참석했고 15명이 불참을 했어요. 그건 이제 나는 장동혁 대표와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사실상 그렇게 보여준 거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약간 좀 체면을 구긴 셈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결정을 할 텐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안을 정할 때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달라. 이건데 정점식 원내대표의 시간이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전에는 무조건 승부를 보게 돼 있습니다.
0: 내년 6월이면 너무 긴가? 1년 남았는데.
4: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요.
0: 아.
4: 네, 저는 한 올 연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0: 그 지금 아까 제가 라디오 시청자 실시간 시청자 유튜브 네. 말씀을 드렸는데.

0: 근데 얘기하는 도중에 9천 명이 넘었었거든요.
1: 네.
0: 국민의힘 이야기하니까 바로 500명 빠졌어요.
1: 아, 예.
2: 그러니까 박상수 변호사님 솔직히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하니까 실망해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1: 뭘 실망해서 나가요.
0: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당내 분열이
2: 네.
0: 좀 세졌다.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가지 민주당 얘기하면.
2: 그러긴 합니다만 뭐 근데 저는 그래요. 아 그래도 저희 민주당은 최소한의 어떤 투쟁 정신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니다. 맞은 건 맞다. 그리고 또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나름의 그래도 좀 냉각기를 가지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있고 결국은 대세에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도 말씀하셨듯이 9대1 구도로 가다가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서 좋은 의견을 내니까 또 수긍하고 바뀌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니 뭐 당대표가 오는데 그 안 나가는 게 행동입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냥 누구 하면 딱 총 떠매고 직을 걸고 딱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직을 걸고.
2: 아니 직도 최소한 뭐 다선 정도 되는 분들이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직 걸고 나 다음번에 불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 체제로 가자. 내가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잘하겠다.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0: 야, 불출마 선언하고.
2: 네. 불출마 선언해야
1: 제가 얼마 전에 김성태 전 의원이랑 식사를 한번 했는데 김성태 전 의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당에 해서 그런 전통이 있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때 김용태 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불출마 선언 쭉 하면 김용호 의장 있을 때나 이렇게 예. 뭐 해가지고 쭉 불출마 선언하면서 김성태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0: 그 전에 또 소장파들이 있었죠.
1: 맞아요. 네, 그런 그렇죠. 전통이 네.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야성이 사실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고 최근에
3: 한동훈 의원밖에 없죠.
1: 그렇죠.
2: 네. 아, 이런 얘기하고 또 500명 빠진다고.
1: 오늘도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한동훈 의원께서 네. 의원이
2: 아, 이제 지금 우리 한동훈 의원?
1: 아, 뭐 우리예요. 우리 맞아. 맞아.
2: 해당 얘기를 막 먹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1: 우리 한동훈 의원이 지금 그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돼서 정청래, 뭐 김용민, 김한규 의원 등과 이제 토론하자고 지금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오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붙으면서.
0: 언론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지금 유튜브 댓글창은 보안수사 폐지하면 안 된다가 많고 문자로 오시는 분들은
2: 네.
0: 보안수사 폐지해야 된다. 그것도 많아요. 달라 이게.
2: 네.
3: 팽팽하네요 여전히.
0: 팽팽합니다.
1: 그러니까 쫄지 마요.
2: 내가 언제
3: 직을 걸고.
1: 직을 걸고.
2: 걸 게 없어 나는.
1: 얘기해. 부대면인 있잖아. 쫄게 직을 걸고.
0: 근데 지금 박상수 변호사가 한동훈 의원 얘기했는데
2: 네.
0: 한동훈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반대를 했고 장동혁 당대표는 뭐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처벌해야 된다. 법으로 위법이다. 뭐 이랬단 말이죠. 쉽게 복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뭐 이거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국에는 뭐 순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특히 민주당과 우리 사이에 아주 격전지가 돼버렸죠. 부울경. 여기에서는 한동훈식 보수와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식 보수가 이제 지난 북구갑 선거에서 결판이 났어요. 43-15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한 42 정도 부울경에서 가져가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울경에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장동혁식 보수로 갔다가는 우리 전멸한다 민주당한테. 왜냐하면 부울경은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멸한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고 그런 위기감 속에서 당연히 콜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근데 그때 총선 때는 그 장동혁 씨가 대표가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이제 물러나게 만들고 그 다음 국면에서 이제 일들이 좀 일어나겠죠.
0: 조갑재 씨가 한동훈 의원 보고 창당해라. 새로운 당을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조언을 하던데.
1: 저희는 나갈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민주당만 좋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북갑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보수가 분열되었을 때 부산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심정으로 저도 이번에 전당대회 민주당이 잘 치러서 두 개로 나눠지면 좋겠어요.
2: 아니 근데 그게
3: 뭔가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1: 저도 그래요. 저도
2: 진짜 선으로 말씀드린 건데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과의 이 관계를 보면 네. 한동훈 의원이 세만 있다고 하면 용기를 낸다고 하면은.

0: 창당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텃밭에서는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고 중원 나가가지고는 우리가 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1: 근데
0: 거예요.
1: 조국 혁신당은 지민비조 해가지고는 그 완전히 트랙을 둘로 나눠가지고 나눠 먹는 방식으로 간 거였잖아요.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정청래 대표 측이 패배한 다음에 그쪽 패배한 세력들을 흡수해서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조국 혁신당과 정청래 대표 쪽이 합쳐져서 지금의 민주당과 수도권에서 후보를 각자 낸다? 아,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모든 수도권 전 지역구에서 해볼 만한 지는데 그런 상황이 오는 거를 민주당 지지자들도 제일 싫어하듯이 보수 지지자들도
2: 예,
1: 똑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좀 강하고 뭐 주가 지수도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비판이 좀 나온다. 결국은 변동성 레버리지 문제, 정부 책임 아니냐 그런 주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그런 주장이 있죠.
0: 아니 우리가 이 자유경제 시장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사실 개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2: 예?
0: 개입을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레버리지가 그러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걸 얘기를 했었어야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뭐 정부 탓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저는 이제 정리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논의를 해야지. 뭐 잘될 때는 뭐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안 해주면서 뭐 조금만 틀어지면 그러다 당장 내일 또 오르면 그때 또 대통령이 잘했다고 할 겁니까?
1: 아, 근데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야죠. 이건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그 후배 중에 지금은 증권사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사석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레버리지 ETF는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정부에서 홀짝 게임을 연 거다. 이건 진짜 홀짝 게임이다. 근데
3: 아니 근데
1: 전 국민이 다 홀에 걸었는데 지금 짝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3: 근데 다른 나라에도 그 레버리지 상품은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1: 뭐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변동폭을 키우는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변동폭을 키운 거는 맞으니까.
2: 그래서 어쨌든 정부도 지금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보완 대책이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좀 보고 어쨌든 이재명 정부 전에 2,400 하던 주가가 뭐 9,000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은 7,000포인트 무너지고 6,000 오늘 아마 6,000 후반
3: 네, 그래도
2: 포인트였죠. 예.
3: 어제보다는 뭐 조금 올랐는데
2: 어제보다
3: 사실상 이제
2: 올랐습니까?
3: 보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2: 예. 그래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진보 성향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이 매불쇼나 뉴스공장 같은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과 유사한 수준의 정파성을 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해당 채널들의 주요 출연진도 겹친다. 정상근 기자나 강성필 대변인도 많이 출연하지 않나요?
3: 저는 뭐 가끔 저는 뭐 많이 출연하진 않고 네 가끔 나갑니다.
2: 정상근 기자는 매불쇼나 뉴스공장 안 나가는 것 같고
3: 뉴스공장에서 하는 그 5시 프로그램에
2: 따로
3: 거기 나가죠.
2: 김어준 씨 진행하는 건 아니고
3: 네네
2: 이동형 TV에 좀 나가시고
3: 거긴 좀 나가고요. 주요 서식지고요.
2: 주요 서식지고 우리 뭐 강 대변인은 이동희 TV는 안 하는 것 같고 매불쇼에 나가시죠?
0: 불러주시면 나가고 매불쇼도 나가고. 저는 뭐 근데 전 TV 조선이건 채널A이건 뭐 어떤 방송이든 부르면 다
2: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0: 그래서 제가 종편 수계 아닙니까? 전 나가서 다 싸웁니다.
2: 근데 아마 여기 이 논문 이런 것 같아요. 진보 언론이라고 표방했는데 보수 패널들은 안 부른다. 이게 쟁점인 것 같아. 핵심. 그러니까 진보 언론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유튜브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쪽인 평론가들만 불러서 한쪽을 편향되게 방송하지 않느냐.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1: 글쎄요. 제가 지금 출연하는 TV조선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2: 그것도
1: 최근에 아니 근데 최근에 전순희 변호사가 저랑 같이 패널로 출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같이 또 해보니까. 오세요. 티저나 이런
0: 아니 저는
1: 아니 유튜브
3: 종편
1: 쪽에
3: 나가시잖아요.
1: 유튜브 쪽에.
0: 근데
1: 그러니까
0: 제가
1: 종편 프로그램은 이렇게 맞추는데 유튜브는 조금 그렇게 확실히 양쪽 다좀 그렇게 하는 것
2: 그렇죠.
1: 같긴 해요.
2: 아무래도.
1: 예, 유튜브는.
0: 아 근데 제가 솔직히 저만큼 양쪽 활발히 나간 사람 없잖아요. 냉정하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양쪽을 불러가지고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안 봐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린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린치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안 나가요. 그러니까 공정한 발언 기회를 주고 하면 되는데 앵커까지 뭐 3대 1로 싸우는 그렇죠? 데 제가 간다는 것은 조금 아마
1: 저는 그렇게 출연 많이 하고 있어요.
0: 언제요?
1: 어,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네.
0: 난 당신 편이야.
3: 아닌데 저희는 변호사님 편입니다.
1: 우리 따뜻하긴 합니다.
2: 강성필 대변인은 그 매불쇼 가서 3대 1로 싸우고 있던데요?
0: 그래서
1: 어, 맞아. 거기 가서 진짜 네. 요즘에 응?
0: 저는 이제 매불쇼에서도 사실 이제 그 린치 당한다는 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지자들도 나가지 말란 말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있도록 더 나가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말 많이 하고 저는 또 최욱 씨가 저에게 줬던 어떤 나름의 어떤 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많은 얘기를 듣고 종편 가서 잘 싸워달라라는 그런 취지를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튜버만 바라보게 되면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진다. 뭐 더 정파적이게 된다. 뭐 장점과 단점이 유튜버의 시사 방송이 있겠습니다만은 단점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서 듣고 보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부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강성 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3부에서 김상욱 울산시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100mm, 경기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곳곳으로 이어지겠고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비가 내리면서 다소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용인과 서창분기점 일대로 빗길이고요. 영동고속도로 돌아서 인천 들어가는 길 양재에서 용인, 동수원에서 북수원, 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막히고 있고요. 군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로도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남동 부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처리 때문에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속도가 내려가고요. 인천 쪽으로는 석수에서 광명터널 남동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오는 길도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초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험지인 울산에서 최연소 광역단체장에 오른 인물입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예.
1: 아니, 그 서울아 또 물 마시고 있었어요. 서울 물 마셨네요.
0: 서울 물은 다릅니까?
1: 예, 아리수. 우리 울산에는 고래수.
0: 아, 고래수라고 있습니까? 예. 예.
1: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네.
0: 그 댓글에 네. 살 많이 빠졌다고.
1: 아, 네. 요즘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0: 예, 바빠서? 걱정이
1: 정말
0: 많아서?
1: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잠시라도 쉴 수도 없고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도 많은 데다가
0: 예.
1: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공격이
0: 예.
1: 들어오죠.
0: 예.
1: 그러니 정말 열심히 해도 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조금 여유 생기잖아요. 죄 짓는 것 같아요.
0: 어허.
1: 조금 마음 편하고 몸 편하면 죄 짓는 것 같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예. 갈아놓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아까 방송 슛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잠도 잘 못 자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1: 네.
0: 건강 관리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1: 그렇게 많이 얼굴이 상했습니까?
0: 아니 저 제 말이 아니고 댓글에서. 네, 건강 관리 좀 하시고 오늘 그 삼성 SDI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기업 유치 투자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울산으로?
1: 네 맞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삼성 SDI 방문했고 또 예. 곧 내일 SK 또 SOL 등등등 방문 예정인데요. 우리 울산은 아무래도 산업도시입니다.
0: 예.
1: 산업도시가 계속해서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투자와 또 이게 업그레이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는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미리 듣고 영업하는 마음으로 시에서 열심히 잘 모실 테니 더 많이 투자하시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삶도 함께 지켜주십시오.
0: 예.
1: 또 생태계 같이
0: 예.
1: 만듭시다.
0: 예.
1: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0: 이게 뭐 김상욱 울산 시장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1: 맞습니다.
0: 지금 지방이 전체적으로 젊은 인구가 좀 빠지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없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때 120만을 넘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108만까지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요. 좋은 일자리가 의외로 너무 없습니다.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지난주에는 SK그룹과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인재 양성 1,400명 규모의 이제 계약학과 체결도 하고요. 계속해서 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성과가 있으시길 예, 응원드립니다.
1: 근데 되게 억수로
0: 네.
1: 되게 어색해요. 제가 여기 뉴스 전면 승부를 참 즐겨 나왔는데
0: 네네.
1: 우리 이동형 작가님이 딱 계시니까 여기 뉴스 전면 승부 맞나? 제가
0: 네.
1: 되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0: 네네.
1: 왔는데
0: 네네.
1: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동형 작가님 참 좋아하는데 좀 우리 이동형 작가님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저 긴장하고 있습니다.
0: 유튜버 플랫폼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지상파 플랫폼엔 거기에 맞게끔 또 진행을 합니다.
1: 되게 좀 낯설어요.
0: 예, 감사드리고요. 저는
1: 네.
0: 우리 시장님 맨 처음에 울산 내려가서
1: 네.
0: 그 업무 보고 등등을 생중계하시더라고요.
1: 네.
0: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 안 될 텐데 뭐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1: 네.
0: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시장님은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내려가셨는데
1: 네.
0: 업무에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저렇게 딱 공개를 하실까? 그래서 들었어요.
1: 자신감이 있어서 공개를 했다기보다는 뭐 못하면 못하는 모습도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0: 투명성.
1: 생각이었습니다.
0: 예, 예.
1: 제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 주권을 확립하겠다를 기치로 걸었습니다. 그러면 뭐 저의 못하는 모습, 모자란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죠. 제가 사실 이번에 행정은 처음 하는 거니 당연히 모자란 모습이
0: 예,
1: 있을 겁니다.
0: 예.
1: 또 경험도 당연히 부족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치밀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보고서도 그날 가서 그때 보면서 바로바로 하는 거거든요. 미리
0: 예.
1: 볼 수도 없고.
0: 예.
1: 그런데도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한 것은 잘하든 못하든 있는 그대로 시민들은 보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0: 예.
1: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뭐 대통령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잘하고 계신다. 한마디 했던데.
1: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0: 근데 처음에 이제 국무회의 공개할 때도
1: 네.
0: 그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공무원들을 강하게 이제 휘어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 잘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 좀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시장님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1: 아, 이게 해보면요. 처음에 그렇게 돼요.
0: 아, 좀 답답하고 그래요?
1: 처음에 그렇게 돼. 근데 요새 보면 제가 하는 거 보면 조금 좀 많이 유해졌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죠. 아, 처음에는 울컥하는 마음 이거 뭐지? 이랬다가 이제 요령이 생기면서 아 그래 울컥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공개로 하실 부분 하시고 이제 또 왜냐하면 그분들도 또 다 사정 얘기를 또 들어봐야 그럼요? 되는 거니까 예, 예. 또 제가 그래서 원칙을 좀 세웠습니다. 뭐냐면은 기관장급 또는 고위공무원급 협회장급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오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근데 일반 평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담 많이 들 수 있어요.
0: 예.
1: 일반 평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얼굴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예. 경우에 따라 또 보안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예. 산업단지를 준비한다. A, B, C 입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공개 가능한 것 또 공개하면 안 되는 것 좀 구별해서 이제 하고 조금씩 요령이 늘고 있습니다.
0: 예. 그 본인 유튜버도 하시잖아요.
1: 좀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0: 지금 20만 넘었다고 하던데.
1: 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0: 예. 예.
1: 수익은 전혀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수익 영원입니다.
0: 예. 수익은 영원이고.
1: 네, 수익은 영원이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0: 왜냐하면, 매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1: 네. 매일 아침 이제 저희 9시부터 6시까지가 공무원들 정식
0: 근무시간?
1: 근무시간이잖아요. 예. 근데 뭐 저는 어차피 새벽부터 새벽까지로 그냥 달리기는 하지만
0: 예.
1: 그래서 8시 반부터 9시까지 신문을 읽어드리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댓글 보면서 민원을 받고 또 저녁에 좀 일정이 허락하면 한 9시 반부터 한 10시 정도 또 30분 정도 댓글 보면서 민원과 또 소통을 예. 하면서 그리고 또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문자로 참 많이 옵니다. 하루에 한 6,700통 정도 문자가 오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곳곳의 많은 문제와 또 비리와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 과거에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SNS로 민원을 받고
1: 네.
0: 또 SNS로 지시하고 이런 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비슷한 것 같네요.
1: 저는 몰랐는데 네. 따라하고 있어요.
0: 유튜버로 그렇게 이제 민원도 받고
1: 그런데 네.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유가 제가 시장 광역시장이 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외로운 처지예요. 일단은 시의회가 야당이 3분의 2 이상을 점거했고
0: 지금 현재?
1: 3분의 예. 2가 넘는다는 건 의미가 이게 또 다른 과반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0: 예, 예, 예.
1: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3분의 1 기준은 있어야 거부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3분의 예. 2 이상을 야당이 점거해버렸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지역의 특성이나 모든 부분들을 또 제가 기득권 타파를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쉽게 말해 전부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0: 이 수단마저 사라져 버리면 저는 사실 완벽히 고립되기 쉬운 상황이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전거 페달 밟는 마음으로 절대 속도가 줄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1: 예.
0: 절박감이 좀 있습니다.
1: 근데 핸드폰 번호가 공개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그러면 안 좋은 문자도 많이 올거
0: 많이
1: 아니에요?
0: 오죠.
1: 예.
0: 엄청나게 오죠.
1: 속상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 반사하죠.
1: 근데 뭐 이제는 뭐 울산시장에 취임하시고 이제 울산시장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좀
0: 네.
1: 덜할 텐데 과거에는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는
0: 네.
1: 뭐 중앙당 이야기도 좀 하고 중앙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0: 국회의원은 그게 일이죠.
1: 그러니까
0: 그걸, 그걸 열심히 소신껏 잘 얘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1: 예.
0: 의무입니다. 네.
1: 특정 인사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0: 네.
1: 뭐
0: 국회의원은 그러라고 뽑아놓은 거 아닌가요? 그거 안 하면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는
1: 뭐
0: 거죠.
1: 특정 정책에 대해서도 좀 세게
0: 그렇죠. 또
1: 이야기하고
0: 정책을 내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게 국회의원의
1: 그러니까
0: 일이죠.
1: 그럴 때 이제 문자 폭탄이 온단 말이에요.
0: 네.
1: 상관없습니까? 그래서 소신대로.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대로 자신의 양심과 또 가치관 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입니다.
1: 예.
0: 국민들께 그거 하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해야죠. 욕먹더라도.
1: 예.
0: 그러니까 그 생각해요. 칭찬받으려면 봉사활동 해야지. 정치를 왜 합니까? 이거는 욕먹더라도 할 일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1: 예.
0: 있습니다.
1: 지역 언론하고 대립각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0: 끌려가지 않고
1: 예.
0: 뭐저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
1: 아닌데?
0: 아니에요. 근데 뭐 아닌데 끌려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또 사실 제가 광역시장이니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습니다. 불러서 홍보비 더 줄게 해버리면 쉬워요. 하지만 함부로 기득권의 손을 잡고 휩쓸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로지 모든 기준이 시민의 이익이고 시민이 주인되고 청렴하고 공정한 그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사실 지역에 우리 이름도 못 들어본 작은 신문사들도 많고요.
1: 그럼요.
0: 엄청난 또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또 지역의 그런 상당 부분 그런 카르텔들은 지역의 행사, 축제, 또 홍보비 이런 것들로 또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또 지역에서 그 언론의 힘을 이용해서 사업의 이권에 개입해 있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거기에 시장이 함부로 손을 맞잡고 박수치고 있으면 자칫 시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저를 길들이려고 도리어 공격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1: 근데 지역 언론과 어쨌든 척지면은
0: 저만 손해죠.
1: 그렇죠. 정치인 쉽지 않은데.
0: 근데 저는
1: 이 결기를 그 임기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저는 오직 시민의
1: 예.
0: 이익만 바라보고 시민만 바라보겠습니다.
1: 예.
0: 근데 그러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럼 맞습니다. 예.
0: 아유 뭐 나 내 몸 편하려면 그냥
1: 예.
0: 딴 거 하면 되지.
1: 우리 유튜브 댓글로 신투님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0: 네.
1: 시민을 시장님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0: 그래서 김성욱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틀린 부분은 비판받고
1: 예.
0: 잘한 부분은 칭찬받고 또 제 힘이 부족한 부분은 시민들의 힘과 시민들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또 정책을 추진하고
1: 예.
0: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문자로 육하나 공하나님께서 김상욱 시장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전직이 어렵게 해놓고 간 거 치우느라 고생하시고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라고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이런 응원 덕분에 힘이 납니다.
1: 예. 그 최근
0: 이동윤 작가님도 저 응원 좀 해주세요.
1: 아니 그 댓글만 내가 쫙 뽑아서 읽었지 않습니까?
0: 아 이것도 많구나.
1: 이게 응원이에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최근 여론조사 보면 P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전문가들 분석 보니까 부산의 전재수, 울산의 김상욱 두 단체장이 너무 일을 잘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0: 제 입으로 그거 얘기하기 이상하잖아요.
1: 자기 자랑 시간입니다.
0: 아 그래도 어떻게 내 입으로 해요? 저 우리 이동윤 작가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1: 예.
0: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윤 작가님?
1: 저는 동의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민망해서
1: 예.
0: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
1: 예.
0: 모자람이 많습니다.
1: 뭐 지난번에 그 오세훈 시장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0: 네.
1: 시장은 야당이고
0: 네.
1: 이제 민주당의 시의원 도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0: 네.
1: 이게 뭔가 좀 오세훈 시장이 뭐 하려고 그러면 반대가 너무 심해서 잘 안 되더라. 여소야대다 보니까. 근데
0: 네.
1: 지금 울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0: 뭐
1: 여소야대 네. 이상으로 3분의 2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0: 3분의 2가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외로운 상황이죠.
1: 그러니까 뭐 조례 네. 재정이나 네네. 예산안 획득이나 그분들의
0: 도움 없이는 네. 사실상 제가 식물시장이 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그게 싸우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설득도 필요하고.
0: 그래서 저대로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처음 시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취임식 때도 거의 대다수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오지 않으셨고 또 취임식 하는 날 아침에 취임도 안 했는데 일 안 한다고 막 기자회견 하시고 취임도 안 했는데 그리고 계속 이제 또 지금 울산의 현안 문제들이 다 일이라는 게 연장선상에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잘못된 일은 검토하고 멈추기도 해야 되고 새 일은 새로 찾아가야 예, 되는 건데 예, 예.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좀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알잖아요. 사실 다 어떤 사이인지. 예. 그래서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시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니 시의원들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협치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대로도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간 나는 대로 각 이제 시의원님들 지역구별로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현안에 제가 직접 가서 시장에 광역시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잘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접 가서 이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당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의원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겁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시의원님들 빛나게 해드리자.
1: 예.
0: 그러면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일 열심히 하고 시의원님들을 빛나게 해드리자.
1: 예.
0: 그러면 시의원님들도 함께 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사실 시의회가 존재하고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요. 그게 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조금의 작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만큼만은 같다고 믿고 있고요. 저부터 믿고 저부터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습니다.
1: 예. 그 선거 때 이번 선거 때 진보 단일화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네. 그러면 그 단일화가 계속 이루어지느냐 정책적이라든가.
0: 지금 각별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사실은 김종우 선배님과도 정말 친형제 지간처럼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원래 계획은 김종우 선배님을 부시장님으로 모시고 또 김진석 선배라고 또 진보당에 제가 예. 오래 친하게 지낸 선배가 있어요.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해서 진보당을 이제 시정 안으로 확 넣으려고 했는데 진보당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있고 또 우리 김종우 선배님께서 이제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장 안에 들어오지는 않으셨지만은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고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최근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을 네. 울산 제조산업 AX 민간협의체 명예고문으로 임명했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0: 도망가지 말라고 발목 딱 잡아놓는 겁니다. 울산에서 도망가지
1: 떠나지 마라.
0: 예, 부산 사람이지만 자꾸 울산역 안 내리고 바로 부산역으로 내려갈까 봐 울산역 내렸다가 부산역 가시라는 의미로 명예시민까지 위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0: 네.
1: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사활을 걸겠다.
0: 네.
1: 뭐 몇백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0: 네.
1: 여기 울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 울산에는 지금 AIDC, AI 데이터 센터. 이게 지금 우리가 울산에서 40메가짜리를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60메가 추가로 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아직 배가 고프다. 곱하기 10배, 20배. 즉 2기가까지는 가야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 계획 하나. 또 하나는 울산의 삼성 SDI가 배터리 ESS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피지컬 AI에 탑재될 배터리죠. 이 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걸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쪽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이것만 해버리면은 사실은 고용 창출 효과나 세수 효과나 지역 발전 효과 적어요.
1: 예?
0: 저는 그래서 이걸 산업 생태계 측면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AX를 선도하겠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AIDC를 그냥 데이터 센터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울산에 있는 지역 대학들과 함께해서 계약학과 체결해서 인재 양성으로 같이 가고
1: 예?
0: 상업 생태계 협조 생태계 다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현대중공업과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여러 조선 AX 분야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1: 예?
0: 이것을 울산의 유니스트 울산대 울산과학대 함께 진행하면서 조선 산업 AX 전환에 있어서 만큼은 울산이 메카다. 이런 걸 만들어가는 거죠.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독특하게 하고 있어요. SK와 계약학과 체결하면서도 유니스트 울산대 울산과학대의 계약과 티오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유니스트 울산대 울산과학대에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유니스트 티오 계약학과 TO의 절반을 지스트, 디스트로 채워주세요.
1: 예.
0: 그래서 울산 인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인재를 함께 모아서 계약학과로 키워주십시오. 또 울산대는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와 함께 교환학생을 받고 함께 또 TO를 해서 여기서 교육시켜서 또

0: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네트워킹을 자꾸 만들기 위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게 뭐 그러면 졸업생의 뭐 몇 퍼센트까지 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0: 그렇죠.
1: 발굴하고 육성하고 네. 나중에 취업까지 하는.
0: 취업을 하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전남대 다니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울산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와서 개학학과 혜택을 받아서 나중에 졸업한 후에 전남 쪽에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거기에 일하러 취직을 바로 가는 거죠. 그럼 좋지 않습니까?
1: 그럼요. 요즘에 뭐 반도체 고등학교도 뜨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0: 자꾸 우리끼리 만사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네. 같이 해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댓글창에 똑같은 글들이 여러 개 올라오던데 네. 울산 시청 앞에 논밭이 웬 말이냐라는 이 어떤 말이죠?
0: 원래 울산 시청 앞에 울산 시청이 울산시의 중심부에 있겠죠, 당연히. 네. 거기에 원래 광장이었는데 전인 시장님께서 그걸 돈을 들여서 논을 조성을 하셨어요.
1: 원래 광장이었는데?
0: 예, 논을 조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1: 그래요?
0: 벼를 기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이런 댓글이 달리는군요.
0: 근데 벼를 이제 공무원들이 기르세요.
1: 아하.
0: 그래서
1: 뭐
0: 좀
1: 그 전임 시장이 뭐 무슨 생각이 있었는 모양이죠? 공무원을 통해서 그걸 논밭을 했다는 게?
0: 네, 청렴미라고 하더라고요.
1: 청렴미.
0: 예.
1: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원래대로 하느냐. 공원을 만들거나 심휴식처를 만들거나 광장을 만들거나 주차장을 만들거나 네. 수소충전소를 만들려면 또 네. 세금이 들어가겠죠.
1: 그렇죠.
0: 근데 그대로 두면 벼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나 일해야 되는데.
1: 아하.
0: 또 공무원들한테 그런 거 어떻게 함부로 시켜요. 아하. 공무원들도 다 자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관리는 되고 있는데 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1: 그게 대도시의 트렌드죠. 네. 숲 또 휴식.
0: 예. 물론 시민들께서 아 이게 벼구나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만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시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1: 저는 몰랐는데 댓글에 예. 아마 울산 분들이 많이 댓글 달아주신 것 같네요.
0: 네.
1: 그럼 뭐 광화문 광장에 논을 조성한 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이 달렸군요.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조성에도 세금이 들어가고 유지에도 세금이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되게 어색해요.
1: 뭐가요?
0: 맨날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작가님 뵙다가 이렇게 너무 진중한 모습을 보니까.
1: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저기 네. 자 물론 뭐 울산에서 열심히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또 중앙당일도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또 민주당 단체장 소속이니까.
0: 네 맞습니다.
1: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뭐 시장님 보시기도 당이 약간의 분열? 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도 그렇고 전당대회 끝나면은 다시 하나로 스무스하게 뭉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뭉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또 성숙도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혼란스럽죠.
1: 예?
0: 하지만 필요한 혼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혼란이라는 것이 이제 더 들춰보면 뭐 혈통, 계통
1: 뭐
0: 이쪽 따지는 예. 측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넓게 따지는 측이 있고 예. 자 근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민주라는 이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1: 예.
0: 민주가 뭔가요? 시민이 주인인 겁니다. 네. 시민이 주인이지 정치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예. 주인이 아닌데 무슨 계통이 있습니까? 무슨 계파가 있고 몇 년 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있느냐 그래서 시민들께 도움이 되느냐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민주당의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통합 얘기를 하셨던 예. 거예요. 뭐냐면 사회 안정 원칙 준수 이런 보수의 기능과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기억해 나가는 진보의 기능을 함께 통합적으로 쓰면서 이걸 가지고 오로지 도구로서 시민의 이익에 봉사해서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 이것이 민주의 모습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이 이런 민주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가는 그런 과정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꾸 개파로 팝을 지으면서 상대를 폄하하고 정치인이 주인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권력자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자체가 이미 반민주입니다.
1: 그래서 최근에 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참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0: 저요? 네. 제가 그랬나요?
1: 네. 이게 논란이 자꾸 생기니까.
0: 아, 네. 네. 저는 뭐 유시민 작가님이 참 훌륭한 분이시죠. 네. 네. 뭐 제가 배울 것도 정말 많고 존경하는 분인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편협하게 자꾸 나누어 들어가는 모습. 예. 제가 자꾸 그 얘기를 드리는데요. 나누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1: 뭐 ABC로 나누고 그런 말씀이에요.
0: 그렇죠. 예. 시민이 주인, 그게 민주의 의미잖아요. 예. 정치인이 주인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자꾸 하고 싶습니다. 왜 정치인이 시민들을 도구와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시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이 도구일 뿐입니다.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
1: 자, 20초 남았습니다.
0: 벌써요?
1: 예, 울산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어,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요. 제가 아직 모자람이 많습니다. 또 배워야 할 점도 많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마음 이거 하나만 지켜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이익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1: 네,
0: 이동훈 작가님
1: 고맙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김상욱 울산시장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1: 오케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5: Walk it, walk it 안전화.
1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쇼는 훌라
1: 한 번 맛보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장맛비 또 무더위 이중고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4: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 교통안전 1분 터.
2: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YTN에 이 대통령의 해당 집이 수일 내에 매각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토의 중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8년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려 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한 토의 중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진행하던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 시장이 할 말은 서류로 받겠다고 말했고, 이에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에 전달한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 참석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의 정비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이 제재당한 걸 두고 이재명 정부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했다면서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시장이 사전에 보고서까지 전달하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한성숙 총리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무시했다며 쓴소리는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불통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국회 파업을 이어가기로 선택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민 무시, 민생 뒷전, 막말 정치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민생 보이콧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이번 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별도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관련 절차가 공수처 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아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 관련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쿠팡이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4월 8일자 자료 제출 요청의 효력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1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6mm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7: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8: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선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9: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활동하셨다.
10: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석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지난 2일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날 증인석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조재복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 A씨였습니다.
2: 증인 신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피고와는 어떤 관계죠?
3: 혼인 관계입니다.
2: 피고인의 폭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3: 혼인 신고를 한 뒤부터였어요. 욕하고 때렸습니다. 처음엔 저만 때렸어요. 경산에 살 때는 엄마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2: 그런데 대구로 이사한 뒤에는 달라졌다는 거죠?
3: 네, 그때부터는 엄마도 때렸어요. 하도 때려서 엄마가 혼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는데 화장실로 끌고 가서 또 때렸습니다.
1: 이날 증인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상황극 역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증인석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A씨 역시 한때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됐었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던 것이죠. 하지만
4: 김 검사, 아내가 시신 유기 과정에 함께 있었던 건 맞지만 이걸 공범이라고 볼 수 있을까?
2: 나도 그 부분이 걸려. 아내 역시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과 감시에 노출돼 있었던 것 같아. 저항하거나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걸로 보여.
4: 그치? 가담했다기보다 또 다른 피해자로 봐야겠지?
1: 결국 A씨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존속살해와 시신 유기, 감금과 가혹행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2: 증인, 말씀하세요.
3: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1: 피고인 조재복과 피해자의 딸 A씨는 현재도 법률상 부부인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형사재판과 별개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최근 공판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와 양형 판단,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문제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1: 네, 이 사건은 보도가 되자마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5: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3월 대구 신천에서 여행용 캐리어 안에 담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문과 DNA,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확인됐고 피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사위 조재복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재복은 장모를 약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시체 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조재복에게 존속살해, 시체 유기, 감금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고 아내는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 당시에는요,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A씨 역시 시체 유기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석방이 됐습니다.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왜 사체 유기에 가담했음에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가능했던 거죠?
5: 네, 언뜻 보면 의아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아내를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지배를 받아온 또 다른 피해자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홈캠 영상 등을 확보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의견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역시 지속적인 폭행과 감시를 받아왔고 갈비뼈 골절 등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아내가 자유로운 의사로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과 지배 아래 사실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최근 이 사건의 공판이 열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5: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뿐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사망할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내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 폭행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흐려진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증인신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단순한 뭐 양형신문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뭐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인신문이었네요. 이날 증인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이죠. 증인신문은 일반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5: 헌법상 형사재판은 국민이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인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A씨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통제를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는 폭행 경위나 사생활, 정신적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날 A씨의 발언, 일부가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뭐가 있었는지, 어떤 점에서 혐의, 뭐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분석을 좀 해주세요.
5: 가장 주목할 부분은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무려 남편이 혼인시구 직후부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사한 뒤에는 심지어 어머니까지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흐려진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수천 번을 때렸다라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단순히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장시간 반복적으로 폭행을 계속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 양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게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죽을 줄을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아내의 증언을 보면 상태가 상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런 정황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을 해줄지 예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5: 법원은 피고인의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폭행했는지, 어떤 부위로 얼마나 강하게 때렸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이후 구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이 확인됐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더구나 사망 이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기보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존속살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그렇게 된다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A씨가 법정에서 남편을 남자라고 불렀다는 대목도 눈에 띄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일 텐데 심리적으로 남편이라는 표현조차 쓰기 어려운 상태였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런 표현이나 태도 이런 것들도 재판부가 참고하는 사항이 됩니까?
5: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통상 부부싸움이나 이혼소송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도 남편 또는 아내라고 하지 남자라고 이렇게 성별로 지칭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물론 재판부가 남편 대신 남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 태도나 감정의 변화도 함께 관찰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증인신문 내내 피고인을 일관되게 남자라고 표현했고 최후에는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의미를 넘어 장기간 폭력과 지배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이미 배우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1: 검찰은 이날 부검 감정 결과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과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전해졌는데, 이런 자료들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5: 이번에 제출된 자료들은 단순히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범행의 배경과 피고인의 지배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고 피해자와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과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내가 허락해준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했는지, 지속적인 학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정황은 피해자 A씨가 왜 쉽게 신고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는지, 검찰이 왜 A씨를 강요된 행위의 피해자로 판단했는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 또 하나 남은 문제가 현재 두 사람이 여전히 법률상 부부라는 점인데요. 피고인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혼 절차 진행 가능합니까?
5: 네, 가능합니다. 형사재판과 이혼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혼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협의 이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배우자가 구속돼 있고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합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꼭 이렇게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5: 네,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속 중이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기 어렵더라도 소장은 교정시설을 통해 송달할 수 있고 소송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글스의 I Can't Tell You Wh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밤사이 중부와 호남지방은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100mm, 경기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서쪽 지역은 태풍급의 강풍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 한 번 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정체가 심합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서울 시내 간선도로 곳곳으로 평소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 평소보다 참 어려워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답답하고요. 가양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들도 원효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위에서만 15분이나 필요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도 있기 때문에 4차로 뒤로 많이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시간을 앞두고 수도권 일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2: 경기 남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 발효가 예정된 가운데 밤에는 경기 북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3: 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입니다.
1: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한 시간쯤 전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바람이 거세지면서 하천 주변의 나무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하천의 유속도 빨라졌고 빗물에 떠밀린 낙엽들도 계속해서 떠밀려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지역에서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차량이 떠내려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 어딘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3: 네,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제가 있는 이곳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 안성, 평택, 시흥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파주 등 경기 북부 일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오후 4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시군별 강우령과 기상특보, 시설물 통제 및 주민 대피 현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청은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퇴근길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된다면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길을 걸을 때 침수지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호우는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옥외 광고물이나 가로수 등 전도나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서해와 남해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백길도 막혔습니다.
2: 인천항을 포함해 여객선 운항이 잇따라서 통제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4: 거셀 대로 거세진 바닷바람에 여객선들이 꼼짝없이 부두에 묶였습니다. 승객들로 붐볐던 터미널은 한산하고 전광판에는 운항 통제를 알리는 안내가 잇따라 떴습니다.
5: 이는 배가 결항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안내가
6: 여행사 대표입니다.
5: 손님한테는 결항이라고 취소 안내가 갔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4: 인천항에서는 전체 15개 항로 가운데 13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섬을 잇는 뱃길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7: 이곳 항구 안쪽은 비교적 잔잔해 보이지만 여객선이 지나야 할 먼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운항이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운항 정보에 섬 주민과 여행객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8: 백년도에 구경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해서 배가 뜰지 궁금해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4: 인천뿐 아니라 보령항 등 전국 99개 항로 가운데 40여 개 항로가 한때 통제됐고 50척 가까운 여객선이 부두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강풍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용객들은 출발 전 선사나 터미널을 통해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거센 물결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2: 특히 서울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김수영 캐스터.
9: 네, 기상센터입니다.
1: 네, 현재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까?
9: 네, 지금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구름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빗줄기도 조금씩 굵어지고 있는데요.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시간당 최대 50mm,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시간당 최대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서해안에 이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도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충청과 전북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돌풍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관측되는 가운데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서쪽 지역에서는 초속 20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확대되겠습니다. 호우 피해와 함께 강풍 피해에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영동과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9도, 광주 31도, 강릉 33도, 포항 37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제주도와 호남에서 또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1: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특별수사단이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정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 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6: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10: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6: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1: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12: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6: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1: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국민의힘이 외부 전문가들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만 봐도 경찰 선의에 기대,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전문가라면

0: 하면 똥과 된장을 척보고 구별해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퍼먹고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민주당이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안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이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개정안에는 성폭력, 스토킹 등 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행위 등 민생 침해 범죄, 그리고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의 보안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1: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의혹의 핵심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소환도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승원 기자입니다.
2: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2년 전 홍 전 감독을 선임했을 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11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전력강화위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불러 심의 내용이 실제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홍 전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며 2년 동안 끌어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당시 전력강화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고발 사건 등 9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맡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소환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90여 명을 불러놓고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1: 여야 간 송파 지역 재검표 공방 속에 인천 쌍둥이 득표 재검표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실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가 중앙선관위 보고를 토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당별 추천 참관인 100여 명과 선관위 직원 440명이 투입돼 직접 수검표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개표 반영은 쟁송을 거쳐야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검표 실행 시점을 놓고 여야는 국조특위 첫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4: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5: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재검표 당장이라도 해서
6: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사 대상이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 이른바 쌍둥이 득표 부정개표 의혹도 재검표로 검증하자는 제안과 함께 국회 의결만 되면 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7: 송독 1, 2동이 나오니까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자,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이결해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자칫 부정선거론에 불똥이 튈까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9: 수치적 이상에 대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쟁송을 갖는 것과 우리가 검증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여야는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지 사태 당시의 부실 대응과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1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시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셨습니까?
5: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그래서 그런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따로
5: 서울시
11: 선관위
5: 상임위원입니다.
12: 선관위 전관 가족 회사에게 175억 원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같이 근무했던 분이 나가서 수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다 물품 쓸어가는 거.
3: 제3자냐 야당 추천이냐 선관위 특.

0: 시험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기류입니다. 다음 달 1일까지인 국정조사 시한을 앞두고 올림픽공원 재건표 시점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발생했던 서울시 일부 지역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선거소송에 대해 선거관리 초유의 사안이라면서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넘겼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서울시 선관위의 선거소청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의 투표소에서 이 투표 중단과 마감 시각 초과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 판단에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다수의 선거소청이 병행심사 중이고 그 쟁점이 중첩되는 만큼 서울시 선관위가 곧바로 단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 독립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쓰레기로 가득한 집안에서 반려견 수십 마리를 학대한 6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 자치단체가 한 차례 나서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홍성국 기자입니다.
3: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아지 여러 마리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람을 경계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 현관 입구, 사람 키높이까지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그 위로 개들이 나와 짖습니다. 집주인은 64살 여성 A씨.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주택 등 다섯 곳에서 모두 52마리의 반려견을 사육한 건데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실제로 A씨가 반려견들을 방치하던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개 짖는 소음과 이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5: 많이 짖었죠. 많이 짖고.
6: 이웃 주민입니다.
3: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수의사와 함께 반려견 45마리를 구조했는데 18마리는 심장사상충에 감염됐고 일부는 영양실조 등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려견 폐사와 질병을 확인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7: 유해 환경에다가 반려견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8: 이상기 춘천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7: 그 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때 보급을 안 해주니까 네. 그로 인한 또 문제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발생하는 거고.
3: 앞서 자치단체는 지난 2023년과 25년 A씨 소유 아파트에서 각각 17마리와 27마리의 반려견을 구조했지만 또다시 반려견 방치가 반복됐고 A씨는 결국 처벌받게 된 겁니다. 경찰은 생명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2: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40대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징역 20년을, 아내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편취한 83억 1,405만 원을 연 5%의 지연 손해금을 더해 공동 배상하고 남편의 경우 추가로 갈취한 4억 5,900만 원을 더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용한 무당을 안다고 속여 8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차량 안에 50대 여성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6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주거지인 파주시 아파트로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투신해 숨진 상태였습니다.
2: 미국이 이란에 대해 사흘째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또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3개 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제한 대이란 해상 봉쇄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입니다.
6: We're controlling the straits. We're putting the blockade back. The blockade was probably more effective
8: even than heading into the Pacific. Combination
9: of things that really does. 프로모즈 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6: Yeah, I want to be reimbursed.
8: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에 대한 대가를 받기 원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9: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던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건이었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로 합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적은 없다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직접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조속히 회복되길 희망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발언의 정확한 배경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8: 조금 전 7시 11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강풍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입니다. 재해 지역은 인천 중구 운서동 강화군 옹진군입니다. 오늘 7시 10분 인천 강화 옹진 인천 영종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공사장과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코스피가 장 내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0.73% 오른 6,856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0.56% 내린 6,769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최저치로 6,448을 기록하고 최고치로는 500포인트가 넘는 6,979를 기록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오늘 반도체 대형주의 등락을 따라서 변동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데 삼성전자는 3.34% 오른 26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3.69% 오른 191만 3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2: 요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창을 보기 싫어서 앱을 삭제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1: 주식으로 인한 희로애락이 인터넷 밈으로 번지며 투자자들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0: 저점이라 믿고 추가 매수했지만 주가가 더 미끄러지자 허탈해진 투자자들의 속내를 그룹 ATG의 인기곡 배드의 유행 안무로 풀어냅니다. 교회 기도회를 패러디한 장면에서는 고점에 매수한 SK하이닉스 주주들의 간절한 바람을 유쾌하게 녹여냅니다.
11: 자, 그럼 하이닉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을 떼도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의 평단가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12: 우리 애아빠도 화가 아주 많이 났으니까 당신 각오해!
10: 넷플릭스 참교육에서 나온 유행어 우리의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도 주주들의 속마음을 빗댄 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한숨 지는 투자자들의 감정은 이렇게 인터넷 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액 주주만 지난해 말 기준 각각 400만 명과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증시 상승세를 타며 그 수는 더 늘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주식이 일부 투자자의 영역을 넘어 일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웃음과 한숨을 담은 밈도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 밈은 손실의 허탈함을 함께 웃어넘기게 하는 공감의 언어가 됐지만 실제 투자 판단

0: 투자는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1: 내국인 투자자들만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2: 박병훈
1: 없어서
2: 이화여대 경제학과
1: 지금
2: 교수입니다.
1: 무턱대고 물타기라든지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성이
0: 주식 미매 확산은 노동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산 증식의 희망을 거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지난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팡이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는데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4: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쿠팡이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약한달전 신문기일 당시 쿠팡과 공정위는 2시간 반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쿠팡 측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돌연 동일인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상장사인 쿠팡이 한국법상 의무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투자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반면 공정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우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적법한 변경 지정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현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소명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총수를 김 의장으로 바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은 별도 본안 소송 판단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처분의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 공정위는 본안 소송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5천억 원대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이 추적 2년여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는 10대 청소년이 총판으로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양팔이 붙들린 남성이 공항을 통해 압송됩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 총책 40대 한국인 A씨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송환됐습니다. 국내 조직원들이 검거된 지 2년여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7개월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5곳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돈 규모는 5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거점을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A씨는 특히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사이트 총판 역할을 맡겨 회원 500여 명을 모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그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2: 김성경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1대장입니다.
6: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송을 하면서
5: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은 인정하면서도 총판이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작년 청소년 12명을 포함해 조직원 35명을 검거한 데 이어 총책까지 구속 송치한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와 해외 조직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보고 때와는 달리 국민참여단 질의 순서도 있는데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올해 송곳 검증을 받을 업무 보고 대상은 25개 정부 부처와 18개 청, 7개 위원회, 그리고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1차 업무 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추진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9: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8: 먼저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업무 보고의 막을 엽니다. 둘째 날엔 오전과 오후를 나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

0: 상황을 만드는 거,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 거, 이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도 일상적으로 잘 수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 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 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 특히 국무위원들을 향해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업무를 기획, 집행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YTN에 이 대통령의 해당 집이 수일 내에 매각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토의 중 나는 이제 집이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8년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덥고 습한 날씨 탓에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는데요. 손을 자주 씻고 또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4: 꿉꿉함이 가시지 않는 장마철은 1년 중 세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전염병이 빠르게 퍼집니다.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 등이 유발하는 장관 감염증은 5년 새 무려 84%나 증가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습관인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물은 끓여 먹거나 생수를 마시는 게 좋고 캔 음료는 먹기 전 뚜껑 주변을 닦아줍니다. 음식도 충분히 익혀 먹고 설사 증상이 있으면 요리하는 걸 자제해야 합니다. 생선과 고기, 채소는 도마를 나눠서 손질하고 조리 후엔 소독해 보관합니다.
5: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이면 날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6: 허영임 꽃게 도산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5: 만약에 익혀서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고기나 해산물 것처럼 장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도록 권해드리고요.
4: 집 주변 고인물은 제거하고 모기가 많은 곳에선 덥더라도 긴 팔, 긴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침수 지역에서 일할 경우 작업복과 장화를 꼭 착용하고 상처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7: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습니다.
3: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7: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십니까.
7: 네, 장윤기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장 그리고 형사과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이 됐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만 보면 지휘라인으로 지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8: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형사과장 그리고 서장까지도 입건이 됐다. 이 말은 이 사건을 뭐 단순히 일선 수사팀장 정도의 일탈이다 이렇게 이제 보지 않고 결국에는 윗선까지도 상당히 개입을 했을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도 피의자로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까지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뭐 명시적이든 혹은 묵시적이든 이런 지휘 라인에서 특정한 지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정황이 확인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자기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 오히려 뭐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뭐 지금까지 그 밖에 그 주장들과 배치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뭐 수사팀 내부에서도 당시에 윗선에서 이거 살인죄 적용이 아니라 그런 성범죄 목적의 살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뭐 장윤기 아버지를 찾아가라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다라는 그런 각종 의혹들이 이미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됐을 때 결국에는 뭐 상당히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만한 상황들이 많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이들의 이 영향력이 행사된 의심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경찰 조직 신뢰도에도 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8: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전에 수사팀장이 상당히 이제 의혹의 중심에 있었을 때는 그때까지는 뭐 혹여 뭐 이 사건 자체는 결국에는 뭐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경찰서장까지도 입건이 된 있는 상황에서 경찰 내부적인 조직적인 문제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0: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전체의 그런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지만은 일단 현 시점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만으로도 신뢰도가 상당히 지금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결국에는 이 수사 라인에서 어느 한 순간 이런 부당하다라는 그런 지시들이 걸러진 게 없었다는 점 역시도 비판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비위가 있을 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이 기능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도 뭐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지금 검찰과 경찰이 동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압수수색도 돌아가면서 벌이고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는데 뭐 본격적인 자존심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런 평가가 뭐 사실 좀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 자체의 심각성을 따지더라도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뭐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고 당연히 관련 인물들을 빠르게 소환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 배경을 봤을 때 이번 수사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뭐 자존심 대결이다라는 평가도 뭐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이 논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뭐 추후에 검찰의 그런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뭐 최대한 면밀히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는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반면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강력한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수사도 상당히 좀 충실하게 진행을 했을 거고 마무리 역시 잘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양측의 양 기관의 입장이 너무나도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존심 대결이란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뭐 경찰에서는 이 장윤기의 핵심 단서들을 폐기했던 이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하던데 사실 이제 장윤기 부친이 폐기하거나 그동안 은닉한 증거물들이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이제 다수인데 지금 와서 이제 징계 여부를 고민한다는 건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뭐 사실 보도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징계 절차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현재 결국 장윤기의 아버지 그리고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물론 뭐 지금까지 상황을 보더라도 성실 의무 위반이라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을 수는 있긴 하지만 예컨대 이제 법령 위반 문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본인이 직접 아들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 이거는 뭐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사실 뭐 그 밖에도 직권 남용을 교사했다든가 혹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사가 최소한 1차적인 결론이 나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들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고 이후에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늦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진행하는 것이 뭐 순서상으로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만약에 뭐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게 뭐 처벌이 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 징계령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결국이든 뭐 관련 법들 특히 이제 경찰공무원의 징계령 기준 같은 것 들이 적용이 될 거고 뭐 여기서는 단순 뭐 경찰 감봉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이제 징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는 뭐 미리 짐작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결국에는 파면과 같은 가장 중한 징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형사 사건의 결론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 보더라도 아무리 이제 이 범인의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결국 경찰의 전체적인 신뢰를 완벽하게 훼손을 시킨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점 역시도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 예상을 하더라도 뭐 가장 무거운 그런 징계가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장윤기 가족이 경찰 지휘를 이용해서 청탁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형사권입니까?
0: 일단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조금 봐야 되고 또 그 청탁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컨대 단순히 뭐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조금 부탁을 한다, 좀 잘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만으로 형사 사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컨대 뭐 구체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데 뭐 관련된 정보를 달라거나 예. 혹은 나아가서는 내가 처리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관련자들이 조금 처리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증거 인멸의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범죄 사실 일부를 축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그래서 단순 살인으로 바꿔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실제로 그 부탁을 듣고 단순 살인으로 적용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예컨대 수사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직권 남용을 남용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 그걸 또 교사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직권 남용 교사가 성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이제 교사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했는지 또 그 부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되어야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또 장용기가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장용기가 이제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말을 보면은 결국에는 앞으로도 실제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중대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뭐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될, 청취를 했어야 될 내용입니다. 뭐 실제로 경찰이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1: 네.
0: 이제 사실 안타까운 지점이긴 합니다. 예컨대 이런 비판도 가능은 하죠. 그때 뭐 빠르게 이제 이 장윤기의 신변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있었던 이런 끔찍한 범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비판 혹은 아쉬운 지점들을 지적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행 자체는 이제 결국 여고생을 살인하기 한 이틀 전에 발생을 했고 이 신고는 하루 전에 신고가 됐습니다.
1: 네.
0: 경찰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장윤기의 신변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하루밖에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컨대 뭐 긴급체포까지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뭐 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기엔 조금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지점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장윤기 반성문을 보더라도 이 피해자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성문 내용이나 어떤 아버지 등 이 경찰 수사 확대 이후에 작성된 시점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0: 결국에는 이제 반성의 태도가 보이는지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돼서 양형에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판단을 받을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출했다라고 하는 그 반성문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피해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는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다라든가 혹은 뭐 일상의 한 조각 정도가
2: 예.
0: 뭐 그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문구를 본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이 반성문의 내용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평가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성문이 제출되기까지의 그런 과정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의 와서야 이런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자신의 모든 범죄를 지금에 와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정황들을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 아닌가 진지한 반성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형량을 계산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슷한 시각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뭐 재판 결과에서 이런 반성 유무와 관련해서 장윤기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른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 경북 경산에서도 일이 있었는데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투성이 나체로 또 돌아다닌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엽기적인 가해 돌발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지난 4일 오전 4시에 이제 경산에 본인의 아파트에서 친구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친구를 폭행하기 시작을 했고 그만하라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얼굴을 심지어 물어뜯는 그런 엽기적인 행각까지도 벌렸습니다. 또 심지어는 범행 중에 다른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서 뭐 자기가 귀엽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후에는 뭐 편의점에 가서 나체로 편의점에 가서 뭐 우유를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길가를 배회하는 모습들이 찍혔기 때문에 뭐 상당히 범행 내용도 잔혹하고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행

0: 쪽도 뭐 상당히 좀 엽기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 예, 근데 뭐 이렇게 내용들만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엽기적인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이코패스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0: 일단 그 부분 당연히 이제 경찰 측에서는 검토를 할 겁니다. 프로파일링을 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 심리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이런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을 할 겁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긴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뭐 정말 뭐 술에 취해서 발생했던 일인지 아니면은 뭐 반사회적인 성향이 발현된 것인지 사실 뭐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술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들이 너무 엽기적이기도 하고 친구의 얼굴을 물어뜯는다든가 혹은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2: 서정민
0: 않게 얘기를 하는
2: 변호사입니다.
0: 그런 모습들, 그 이후에 뭐 편의점에 나체로 활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술에 취한 그런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점들이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경찰의 수사력 논란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범행을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배회를 할때 순찰차를 마주쳤는데 이때 경찰이 이제 즉각 제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초동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렇습니다. 일단 당시에 이제 이 가해자가 나체로 또 피가 묻은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었고 이제 경찰은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이 CCTV 영상을 보면은 순찰차와 이 가해자가 조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20초 정도가 넘는 시간 동안 조우하는 상황들이 찍혀 있는데
3: 네.
0: 가해자를 보고 순찰차가 멈추는데 가해자는 이 순찰차를 보고 나서 뭐 손을 흔들기도 하고 또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이때 이 순찰차의 차량이 문이 열리는 장면은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즉각 내려서 이 가해자를 추적한다거나 제지하거나 혹은 제압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입장, 특히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가해자를 직접 현장에서 조우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제압하지 못했다, 않았다. 이것은 수사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초기 신고 자체가 살인 사건이 아니었고 또 거리에서 피의자가 발견이 됐지만 도망쳐서 이 혈흔을 보면서 추적 중이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일면 뭐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당시에 이제 신고 자체가 살인 사건으로 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신고가 됐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뭐 곧바로 제압을 하거나 체포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찰의 그런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응이 다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이런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 특히나 이제 그런 저항들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정지시켜놓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심 검문을 할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뭐 내려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했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가해자가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뭐 예상을 해본다면 나체로 심지어는 몸에 혈흔까지도 묻어있는 상황인데
1: 예.
0: 그걸 봤다라면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좀 예측을 하고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경찰의 입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가해자를 뭐 제압을 한다든가 혹은 멈춰 세우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네. 근데 이제 유족 측이 살인 혐의 외에도 시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보완 수사가 검토될 수 있는 걸까요?
0: 뭐 일단은 지금 뭐 경찰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 확인을 좀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국 이 가해자가 잡힌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피해자의 옆에 눕기도 하고 또 피해자의 그런 현금이라든가 시계 등을 가지고 이제 나온 그런 상황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사체에 대한 손괴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 수사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뭐 경찰은 당시 정황을 봤을 때나 혹은 시간적인 간격을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3: 네.
0: 아마 이제 이 부분 유가족들이 또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할 겁니다. 뭐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이제 검시 같은 것, 그러니까 사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혹여라도 이제 살인과 다른 그런 가해 행동이 보인다 한다면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호우 강풍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등 풍수에 관련 부서 공무원 22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5명 등 모두 37명이 근무합니다. 시군별 강우량과 기상특보, 시설물 통제 및 주민대피 현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발생한 서울시 일부 지역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선거 소청에 대해 선거관리 초유의 사안이라며 중앙선관위에 판단을 넘겼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서울시 선관위의 선거소청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 중단과 마감 시각 초과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리 판단에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관리위원장의 부부의 선관위 부담 해외 출장의 결재자는 노 전 위원장 자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노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부인과 함께 간 세 차례 해외 출장 서류 모두 최종 결재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의 부인이 동행한 출장은 지난 2022년 호주 뉴질랜드, 2024년 독일 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 스웨덴 출장으로 당시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 부인의 여비도 일정 부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수행 차량이 전북 정읍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옹동면 옹동교차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수행 차량 넉 대 가운데 한 대가 50대 여성이 몰던 소나타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대법원장 수행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읍지방법원 격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동 중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른 차에 타고 있어서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소나타 승용차가 적색 전멸 신호일 때 교차로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이틀째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내일 오후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합류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주간조 조합원들이 오후 1시 반에 야간조가 밤 10시 10분에 각각 조기 퇴근하는 방식의 부분 파업을 내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모레 중앙쟁의 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등 향후 투쟁 강도를 결정할 방침이고 여름 휴가 전 타결이 무산될 경우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하한선은 올해보다 2.7% 오른 시급 1,600원, 상한선은 5.25% 오른 1,860원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는 260원 차이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며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4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2mm입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9: 닥터 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동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3: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2: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4: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에 비가 내리고 있고 경기 서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경기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중부 내륙과 전북에 30에서 최대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9도, 대전 30도, 광주 31도가 되겠습니다. 기상 상황이 도로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도로 곳곳으로 빗물이 많이 고여 있고요.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은 평소 같은 시간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까지 서게 되면서 부근으로 더 발이 묶이는데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답답한 진행을 보이고요. 중간에 고장차 지점은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만 11분 정도 필요하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까지 13분 걸립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램프에서 정릉까지 20여 분 걸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경기 남부에 이어 북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3: 오늘 밤까지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4: 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입니다.
1: 네,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4: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한 빗줄기가 세차게 내려쳤는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시면 바람의 영향으로 물살이 조금 빨라졌고 또 빗물이나 나뭇잎 등이 떠내져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곳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양손에 우산을 꼭 붙잡고 지나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는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3: 예,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4: 네, 오늘 저녁 7시 10분을 기해 경기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의정부시 고양시 등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오후 6시에는 이곳 김포시를 포함해 안산, 시흥,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도는 오후 4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시군별 강우량과 기상특보, 시설물 통제 및 주민 대피 현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청은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퇴근길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길을 걸을 때 침수 지역에 진입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호우는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옥외 광고물이나 가로수 등 전도나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서해와 남해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백길이 막혔습니다.
3: 인천항을 포함해서 여객선 운항이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 거셀대로 거세진 바닷바람에 여객선들이 꼼짝없이 부두에 묶였습니다. 승객들로 붐볐던 터미널은 한산하고 전광판에는 운항 통제를 알리는 안내가 잇따라 떴습니다.
6: 제가 결항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안내가 이미 예약된 손님한테는
7: 여행사
6: 결항이라고 취소 안내가 갔기 때문에 여기 100%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5: 인천항에서는 전체 15개 항로 가운데 13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섬을 잇는 뱃길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8: 이곳 항구 안쪽은 비교적 잔잔해 보이지만 여객선이 지나야 할 먼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운항이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운항 정보에 섬 주민과 여행객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9: 백령도에 구경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해서 배가 뜰지 궁금해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5: 인천뿐 아니라 보령항 등 전국 99개 항로 가운데 40여 개 항로가 한때 통제됐고 50척 가까운 여객선이 부두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강풍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용객들은 출발 전 선사나 터미널을 통해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거센 물결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

0: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경기와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2: 비바람이 거세지면서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중북부 지역은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캐스터를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3: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1: 점차 비가 강해지고 있다고요?
3: 네, 퇴근길 이후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면서 이곳 상암동도 다소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비와 함께 바람도 다소 강한데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서쪽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인천에는 조금 전 강풍경보까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비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밤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와 영서 북부, 서해 5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에는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대 80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서쪽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습도 높은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도, 대구와 광주 26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 35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제주도와 호남에, 이후에는 충청 이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와 하천 급류 등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1: 본격화한 무더위에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94명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 18명과 비교하면 5.2배 수준입니다. 지난 11일 온열 질환자가 116명 발생한 뒤 그제 93명, 어제 94명으로 사흘 연속 100명 안팎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842명,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내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내일부터 북한을 방문합니다.
2: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의 방중에 이어서 곧바로 중국 대표 전략가의 방북이 성사된 건데 북중러 연대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 전략가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책사로도 알려졌는데 중국의 당대당 외교를 담당하는 정협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 내 권력 서열 4위인 왕 주석의 방북은 북한의 넘버2 박태성 총리가 최근 중국을 공식 방문한 직후 이뤄지는 겁니다.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고리로 양국 최고위급 인사가 보란듯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지난달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 간의 만남이 부쩍 잦아지고 있습니다.
5: 앞으로도 조중 친선을 가장 준비한 지 1위 전략적 사업으로 견제하고 본관 전략적 관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4: 전문가들은 중국 대표 전략가이자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 구상을 설계한 왕 주석이 직접 움직이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6: 중국도 북한도 이게 서로가 서로의 어떤 국가의 국가의 어떤 관련 문제가 대학교 아니라 교수입니다. 함께 서로 지켜가야 할 체제적 자산으로 상호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4: 한미일이 향해서는 북중협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상징적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중동으로 향한 사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다지고 있는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앞으로 더 강화될 걸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연초 2%에서

0: 3%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1: 하지만 수출과 내수의 온도 차이는 물론 자산 격차에 따른 양극화, 특히 청년 취업난이 문제로 남았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 한국은 근로자 만 명당 산업용 로봇 수가 1,220대로 세계 1위입니다. 인공지능도 가세하면서 고용 둔화, 특히 청년 취업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호황인 ICT 분야는 고용 창출력이 낮고 서민 일자리 저수지인 건설 부진은 이어지는 등 수출과 내수 편차가 큽니다. 1분기 외부 감사 대상 법인 영업이익률을 보면 반도체가 속한 전자, 영상, 통신장비 영업이익률 42.2%에 힘입어 제조업이 18.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내수기업이 많은 비제조업 영업이익률은 5.7%로 떨어졌습니다. 대기업은 14.8%인 대비해 중소기업은 4.7%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세대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인공지능 전환으로 충격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2030년까지 청년 전문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양성하고 청년형 ISA 출시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완화 등 인생 주기 단계별로 도약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3: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2: 또 지방과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과 세제를 개편합니다.
4: 기업의 생산적 활동과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
5: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4: 비수도권 이전 지원금 비과세 등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겠습니다.
2: 이런 전략에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은 지난해보다 4만 명 감소한 15만 명으로 낮아지고 건설 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예측 2.4%보다 크게 낮아진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극화와 청년 취업난 해소가 여전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하한선은 올해보다 2.7% 오른 시급 1,600원, 상한선은 5.25% 오른 1,86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60원 차이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며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다면서 최소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6,400선과 6,900선을 오가다 6,8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1: 코스닥은 장중에 급락해 올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6: 코스피는 6,700선에서 출발해 6,900선까지 올랐다 6,400선까지 내리는 등 500포인트나 급등락한 끝에 0.7% 오른 6,857로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에 7,000선 코앞까지 갔지만 개인 순매수에 밀려 7,000선을 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선주 포함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60%를 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요동을 쳤고 두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7: 레버리지 ETF가 생기고 나서부터 무슨 대한민국 시총 1위
5: 대학생
7: 2위
5: 투자 동아리 회장입니다.
7: 장 시작할 때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개 빠지면서 시작하고 하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저도 힘들었습니다.
6: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낙폭이 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급락하면서 반도체 주에 개인 매도세가 몰렸고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8: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거래를 통해서 사왔던 물량들이
5: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8: 이 부분을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 매수함으로써 전체적인 수급 압박 부분은 해소돼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고 금융과 전력, 바이오 일부 종목만 상승세였습니다. 코스닥은 1.9% 내린 784로 마감해 연이틀 하락했는데 장중에 낙폭이 5% 이상 커져 올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에 국제유가가 급등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상장 이후 40조 규모 달러화 유입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1,49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B2 지표인 신용거래 이용자 잔고가 줄면서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신용거래 이용자 잔고는 지난 13일 기준 6거래일 연속 하락해 34조 7,88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4월 21일 34조 6,946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사흘째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 또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3개 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제한 대이란 해상 봉쇄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입니다.
10: 우리는 해협을 장악하고 있고 대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시행합니다. 봉쇄 조치는 아마 그들을 공격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대통령입니다.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10: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돈을 쓰고 있습니다. 보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9: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던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건이었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로 합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적은 없다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미국과 무력 충돌을 재개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국영 IRIB 방송 등 현지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X에 미국 무인기 격추와 맞물려서 지난밤 이란 의회에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고 썼습니다. 법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행사와 외국 상선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3: 경동 나비엔.
1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 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8: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1: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2: 듀엣토의 더 클래식.
23: 7월 14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4: 나우코 그리고 노르웨이 숲, 팀 알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14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나오코 그리고 노르웨이의 숲 팀 알호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팀 알호프의 새 음반 Between Here and Nowhere가 나왔습니다. 이 음반은 팀 알호프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한 것입니다. 하루키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음악과 팀 아로프가 직접 작곡한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방금 들은 곡도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과 관련이 또 있는 것일 것 같아요.
0: 우리나라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하루키의 소설이 있는데 원래 제목이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비틀즈의 노래 제목을 딴 건데 나오코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1: 그러고 보면 하루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싶은데 음악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또 있나요?
0: 현대음악 작곡가인 막스 리히터의 2006년 음반 Songs from Before도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바치는 헌정 음반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음반은 음악만 있는 게 아니고 무라카미 소설의 일부를 영어로 낭독하고 사이사이에 리히터의 작품이 삽입되었다고 하네요.
1: 어떻게 보면 참 부럽다 싶은 음반인데 혹시 한국 소설가에게 영감을 받은 경우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강 작가에게 헌정하는 음반 같은 건 또 있을 법도 싶고요. 채식!
0: 음악 아니지만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무용극으로 제작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식물이 되어가려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무용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헌정한 막스 리히터의 음반 Songs from Before 중에서 한 곡입니다. Sunlight, 막스 리히터의

0: 히터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곡이 수록되는 바는 작곡가 막스 리 히터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또 모아놓은 것.
1: 사실 음악과 문학이 서로 영향을 받은 사례는 클래식 음악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문학 작품을 클래식 음악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클래식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문학 작품도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가장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크로이처 소나타가 아닐까 싶어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은 크로이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곡을 처음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크로이처 소나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곡을 듣고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소설을 발표했고요.
1: 피아니스트인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의 이야기죠. 아내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와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하는데요. 남편은 그 음악을 들으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고 확신하게 되고 결국 질투 끝에 아내를 살해한다는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죠.
0: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체코의 작곡가 야나첵은 톨스토이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현악 4중주곡에 또 담았어요. 그래서 야나첵의 현악 4중주 1번은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1: 그러니까 음악, 문학, 음악의 순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것이네요.
0: 꼬꼬무네요.
1: 아,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중에서 1악장,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르에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어느덧 제 나이도 예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맺은 인연도 서류상으로는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제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서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부부가 아등바등 돈을 모아서 집도 장만했죠. 그때 마련한 집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박한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0년 차쯤 됐을까요?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그 길로 자기 짐을 싸서 훌쩍 집을 나가버렸죠.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지방에서 트럭을 몬다더라, 큰 배를 탔다더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아이들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를 오롯이 저 혼자 키워냈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어디 사는지 생사조차 알 길이 없네요.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거든요. 그 전에 서류상의 꼬리표부터 깔끔하게 떼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소를 몰라요. 이러다가 소송 시작조차 못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네요. 20년 넘게 소식이 끊긴 남편의 주소지를 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끝내 소재를 찾지 못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양육비 한 푼 없이 혼자 두 아이를 번듯하게 키우셨어요. 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임경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사연자님처럼 집 나가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요. 혼인관계 정리가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일단 사연자님이 남편의 주소를 모릅니다. 남편의 주소를 모르니까 만날 방법도 없을 것 같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남편의 주소를 모른 상태로 재판상 이혼할 때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2: 우선 법원을 통하여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에 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네.
2: 그런데 사연자님과 같이 송달이 어렵다면 네. 즉 최후에 알고 있는 초본상 주소지에도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공시송달이요. 그럼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2: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을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네. 그 밖에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시 등의 방법에 따라서 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네.
2: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았어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그 뜻을 게시하면 상대방이 마치 송달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일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송달이 된 걸로 보고 소송이 진행된다는 거죠?
2: 네.
1: 네.
2: 첫 공시 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생기고
1: 네.
2: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에 공시 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1: 네. 근데 이게 상대방이 이제 서류를 실제로는 받지 못하고 진행이 되는 절차잖아요.
2: 네.
1: 이거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걸로 이연이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2: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제한한 채 진행되므로
1: 네.
2: 만약 배우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시기를 놓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1: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진행돼서 이게 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를 몰랐다. 근데 이혼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혼이 된 날로부터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2: 네. 그래서 공시송달로 이혼이 확정되어 원고가 재혼까지 했더라도
1: 네.
2: 상대방이 추한 항소를 제기하면 이혼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고 1심 재판부터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1: 네.
2: 이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기존 이혼이 취소되거나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 판결의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2: 그러니까 결국 공시송달은 서류 전달의 편의를 주는 것일 뿐 이혼 사유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1: 네.
2: 상대방이 출석하여 자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1: 네.
2: 그러나 추후 상대방이 다투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니 우선은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라도 이혼 청구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아도 이제 공시송달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판결 받아도 소용은 없게 되나요?
2: 네. 사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통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지급 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상대방의 소재나 명예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2: 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송달 불능 상태의 배우자를 상대로는 재산적 청구를 제외하고 오직 이혼 여부와 친권 양육권 지정만을 신속하게 확정 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면 뭐 이혼이나 아니면 아이를 누가 키울지 이거는 공시송달로 잘 진행이 되지만 재산을 받는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2: 네.
1: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집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 명의 집 그냥 그대로 소유해도 되는 걸까요?
2: 별거 기간 생활비 양육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였기에
1: 네.
2: 사연자 명의의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기여도 등을 고려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사실 재산분할 청구는 남편이 해야 할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유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배우자의 주소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상 이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고해서 상대방한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이제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후 상대방이 추한 항소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이제 생활비와 양육비 모두 부담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사연자분 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라도 사연자분 명의로 유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공연을 공짜로 보여주고 건강상담도 해주고 양손 가득 공짜 선물까지 주는 곳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인심 좋은 축제장 같지만 알고 보면 어르신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악덕 떴다방 그러니까 불법 이동식 홍보관의 교묘한 상술입니다. 비싼 물건만 한가득 사오는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떴다방은 임시 홍보관을 열어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파는 방문 판매 업체를 말합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공연과 선물을 미끼로 접근한 뒤 고가의 제품을 권하는 수법을 씁니다. 문제는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방문 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망설이게 하거나 환불을 방해하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무료 공연이나 사은품을 미끼로 고가의 물건 구매를 권한다면 현장에서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가족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존박의 네 생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역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차츰 동해안에도 바람이 거세지겠고요.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낮 기온 29도가량 되겠고요. 남부지방 전주는 31도가 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오늘 기상 상황 때문에 도로 상황이 무척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평소보다는 확실히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요. 풀리기도 늦게 풀리고 속도 내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좀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있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 2차로 쪽에 또 고장차까지 있어서 여기도 잘 보시면서 통과를 하셔야겠고요. 그 전에 한강대교 부근으로는 유난히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조금 더 감속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에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국제 석유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 통행료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 해운과 원유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3: 수수료든 통행료든 해협 통과를 이유로 요금을 걷는 건 지지할 수도 용인할 수도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그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4: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트럼프 행정부. 자연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무력 공방이 거듭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통행료 불가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나선 만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걷겠다는 겁니다.
3: 우린 석유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국 보호 차원에서 거기를 지켰습니다. 철저히 보호했고 임무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뉴욕타임스는 통행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2배 넘게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유 200만 배럴을 수송하는 유조선에 20% 수수료를 매기면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지만 당장 해운사들은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이란 공격 위험을 감수할지 아니면 이란과 손을 잡을지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는 지나치게 높다며 이란은 합리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국제 유가는 즉각 10% 가까이 수직 상승하며 에너지 시장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직접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 데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발언의 정확한 배경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 네, 산사태 위기경보 속보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산림청이 경기와 강원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지난주 호우 이후 관심 단계로 낮췄던 위기경보를 다시 높인 것으로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12.3 비상기험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혐의를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등의 혐의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5: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6: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7: 이승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부장판사입니다.
6: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5: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0: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은 전무곤 전 기획조정부장이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논의에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부장은 모레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어제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특검이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선고를 단 사흘 앞두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반영해 추가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선고 연기 신청이란 승부수를 던진 건 이번 윤 전 대통령 판결이 그간 아픈 손가락이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청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판단을 상당 부분 뒤집었지만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홍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온 것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약이나 지시는 따로 없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비건 윤석열과 비건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2: 이번 연기 신청은 이미 결론을 내렸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를 향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해당 상고심은 선고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과 축구협회 임원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2: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의혹의 핵심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소환도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최수훈 기자입니다.
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2년 전 홍 전 감독을 선임했을 때 전력강화위원의 위원으로 활동한 11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전력강화위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불러 심의 내용이 실제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전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며 2년 동안 끌어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당시 전력강화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고발 사건 등 9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맡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 경찰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소환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대한체육회는 오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20일 재심의 결과 한 달 이내 출전 정지 또는 경고로 감경될 경우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봉황대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1: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내 불법 체포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이 경찰관은 피의자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고 수사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0: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긴급체포서에는 A경위가 탐문수사를 하던 중 길에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고 적었습니다. B씨는 결국 구속됐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면담 단계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B씨가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더니 갑자기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관과 피의자 사이 통화 녹음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보안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A경위가 자진 출석한 B씨를 밖으로 불러내 경찰서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불법 체포였던 건 물론 체포 당시 정황이 적힌 수사 기록도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A경위는 또 압수조서 등에 B씨를 체포한 현장에서 절도 피해품인 현금을 압수했다고 기재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B씨는 훔친 돈을 게임장에서 일부 소비한 뒤 나머지를 게임장 업주에게 맡긴 상태였고 A경위는 게임장 업주가 은행에서 인출한 보관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구금됐던 B씨를 석방하고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보안수사를 통해 수사 전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 이후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감찰에 나섰습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1: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10대 남매와 그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 형사 1부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아버지 명의로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로 10대 A양과 남자친구를 기소하고 남동생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딸의 남자친구만 단독 사기 혐의로 송치하며 수사를 종결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남매가 공모한 범행 전모를 밝혀내고 강도 혐의 등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2: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여론 형성을 유도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화려하게 대비했던 SK하이닉스가 불과 사흘 만에 국내외 증시에서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축포를 쏘아올린 지 며칠 만에 반전이 벌어진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지난 10일 SK하이닉스는 미국 예탁증서 ADR을 이용해 뉴욕시장에서 본격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모가 $149로 조달한 금액만 약 40조 원.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4: The next chapter of SK하이닉스 begins today.
5: SK하이닉스의 다음 장은 오늘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입니다.
3: 하지만 사흘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 본주가 하루 만에 15.37% 폭락했고 그날 밤 뉴욕에서는 ADR마저 9.32% 떨어지며 공모가 언저리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인 오늘은 장중 160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겨우 일부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미국 상장 기대감이라는 상승 요인이 사라진 탓이 컸습니다. 실제 미국 상장이 이뤄지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가 이어진 셈입니다. 주가 등락을 두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도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주 대신 빅테크로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한 외국 증권사 보고서와 함께 메모리 장기 계약 체결로 예상보다 낮은 단기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도 커졌습니다.

0: 장기 공급 계약은 가격 상한을 제한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격 급락도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1: 대부분은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고 하고 있고
2: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1: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장이 완공되질 못해요. 사이클이 좀 옅어져서 장기간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고
0: 시장의 시선은 이제 이달 말로 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또 SK하이닉스가 발표할 2분기 실적과 공급 계획 등에 따라 시장이 또 한 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3: 반도체 초과 이윤 배분 등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사회 혁신 방향을 제시할 노사정 논의의 장이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말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발표했죠. 쿠팡이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는데요.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쿠팡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쿠팡이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약 한 달 전 신문기일 당시 쿠팡과 공정위는 2시간 반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쿠팡 측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돌연 동일인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상장사인 쿠팡이 한국 법상 의무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투자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반면 공정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우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적법한 변경 지정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현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소명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총수를 김 의장으로 바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은 별도 본안 소송 판단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처분의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 공정위는 본안 소송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8: 라디오 청취율 조사.
7: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8: 02.
7: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8: YTN 라디오.
7: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8: YTN 라디오.
9: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10: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0: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11: 어떻게 다르게?
10: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2: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9: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햇볕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기온이 오르면요, 불쾌지수도 함께 올라가죠. 사소한 말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와 다투는 일도 많아집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지출은 늘고 충동구매 유혹도 커지는 시기인데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소비를 하다 보면 여름이 끝난 뒤에 통장은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리 예산을 세우고 계획한다면 마음도 통장도 훨씬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겠죠. 오늘의 머니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비만 치료제 과연 실비 보험이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고요.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고정 지출로 가계 부담이 될 때 뭘 먼저 정리하면 좋을지 해결책 알아봅니다. 마지막 도너리 상담소에서는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의 차이 알아봅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도움 되는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오늘도 시원한 모바일 커피 쿠폰 준비해놨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굿모닝 굿라이프를 향한 응원 의 메시지 그리고 청취율 조사 응답 약속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전문가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도 같습니다. 상담 신청을 위한 문자 번호 샵 0945번이에요.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사연과 고민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보죠.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정부가 2027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 예산보다 10% 이상 많은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합니다. 아울러 내년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인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 기금에 투입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 청년 지방 교육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총지출 800조 원대 진입은 모두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 절차를 재배치해 한 번에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역대급 반도체 수출 호황에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처음으로 평균 3%대로 올라섰습니다. 주요 I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와 내수 회복 속도 등 하방 요인이 있으며 정부는 사회 구조 혁신을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만 치료제를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공유하는 성지 문화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격 비교부터 예약까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처방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정상 체중인 사람까지 치료제를 찾거나 가격만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면서 오남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저도 최근 뉴스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대학가 근처 주점들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1: 그 맞아요. 이유가 더.
0: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막 뭐 신입생 환영회다, 개강총회다 이런 거 하다 보면서 모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술보다는 본인의 행복과 이런 몸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2: 저도 그 똑같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저도 봤었는데 이 주변을 보더라도 요즘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다니시거나 런닝을 뛰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운동원에서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주사 치료제에 의존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기도
1: 요즘에,
2: 하더라고요.
1: 예, 많이 늘어났죠.
0: 결국에는 이 주사를 활용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치료제 목적일 거잖아요.
1: 맞아요. 일단은 이 주사제가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누구나 사실 맞아도 되는 주사 치료제는 아니고요. 보통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된 거냐면 그 성인들이 2형 당뇨병 환자 이제 혈당 조절을 좀 도와주거나 이제 성인 비만 뭐 대부분 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비만인 경우가 많으니까 과체중 환자들한테 이제 체중 목적으로 처방을 해주는 주사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주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비만 치료 기준이 BMI 30 이상이 넘으셔야 되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혈증 같은 체중에 관련한 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투약을 하시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 질환이 있는 분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투약을 하고 그러니까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사 치료제일 텐데 요즘은 이제 과체중이 아닌 사람들도 너무나도 쉽게 맞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2: 맞아요. 아무래도 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식단 조절 그리고 운동을 통한 감량도 있긴 하지만 사실 원하는 목표까지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주사 치료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한 달 평균 3kg에서 5kg 정도가 감량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이 주사 치료제를 찾는 분들도 많으신 거죠.
0: 그렇죠. 근데 미용 목적이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앞서 얘기 나눈 것처럼 당뇨나 고혈압, 과체중에 대한 질병에 보조제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치료제를 사용한다면 이게 보험으로도 보장이 가능한가?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1: 물론입니다. 이 누구나 많이 가입하고 계신 이 실손의료비가 있죠. 이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이제 보장을 받을 땐 조건은 있습니다. 뭐 진단명, 그다음에 뭐 처방 목적, 그다음에 당화혈색소의 수치, 혈당 수치들을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건강보험에서 급여 처리가 되면 심사 후에 실손 보상이 이제 되실 수 있고요. 보험사는 뭐 처방전이나 진료비 영수증 등에 이제 적힌 질병 코드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코드가 이게 질병에 의한 코드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단순 비만에 해당하는 코드라면 감량 목적의 이제 처방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질병 코드가 있다면 실손 의료비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비만에 해당하는 코드라면은 이건 실손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요. 주사 처방의 비용 요거 만약에 질병 코드가 나왔다면 100% 실손 청구 할 수 있는 걸까요?
2: 그렇게 된다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겠지만 이 실손을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서 통원 한도가 10만 원부터 최대 25만 원까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신 실손 의료비의 보장이 얼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차액분만큼은 또 나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신 다음에 처방을 받으시면 부담이 덜 하시겠죠.
0: 그렇군요. 무작정 처방을 받기보다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자기 부담액도 체크를 하시고 보험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이런 다양한 질병 질환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한 보장들인지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머니 굿라이프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의 맞춤 재무상담 보험 점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문제들 속에서 알짜 정보를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군 라이프 솔루션,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을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먼저 만나봅니다. 권재은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 외벌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아들, 딸의 학원비 등 교육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생활비는 고정이 되어 있고 나갈 돈은 계속 많다 보니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0: 굿 라이프 솔루션 받기 위해 오늘 고민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화성에서 보내주신 40대 주부님이세요. 이 가정은 외벌이 소득인데, 그쵸? 아들, 딸 학원비, 교육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생활비도 엄청 많이 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정된 이 수입 안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은 통장이 텅장이 되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1: 특히나 이 자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학원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2: 교육비는 참 줄이기 힘들죠.
1: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고 이 고정 지출로 가계 부담이 되실 때에는 정리 좀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지출로 가계 부담이 될 때 정리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하시는 건 뭘까요? 1번 안방, 2번 생각, 3번 보험. 뭘 정리를 해야 될까요?
2: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0: 그렇죠. 일단 방 정리도 좀 해야 생각 정리도 되고 그래야 보험도 줄여야겠다 정신이 차려지는데, 그래도 가계 부담이 될 때 정리해야지 1순위로 꼽는 건 아마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2: 네, 뭐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경기가 어렵거나 이렇게 뭐 지방 경제가 조금 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느껴질 때는 사실 대부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살펴보잖아요. 대부분 보험을 먼저 건드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0: 그렇죠. 무작정 해지하면은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선 점검 후 정리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죠. 보험료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으면 이것도 안 줄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벌써 저희가 굿모닝 굿라이프를 진행하면서 상담을 도와드린 지 벌써 5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은 고민이 하시는 부담이 보험료 부담, 혹은 내 보장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서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2: 대부분이죠.
1: 사실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상담을 신청해 주신 청취자분도 기존의 보장을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게끔 정리를 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0: 그렇죠. 그럼 뭐부터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우리 주부 청취자분, 현재 상태는 어떠셨을까요?
2: 네, 일단 이 4인 가족의 총 월 보장성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 월 보험료는 한 40만 원 정도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도한 납입하고 계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뭐 실손의료비하고 종합보험 두 건이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뭐 총 네 건으로 실손의료비, 뭐 종합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이 두 분의 보험료로만 28만 원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0: 자, 다시 들여다보면 다 필요해 보여. 실손의료비 필요해 보이죠.
2: 그렇죠. 뭐 구색은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종합보험 두 건 뭐 과하게는 안 느껴집니다. 암보험의 운전자 보험이니까 불필요한 상품을 가입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보장은 어땠을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 네. 이 두 분의 종합보험 상품 경우에는 가입하신 지 약 8년 정도가 되셨고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 암 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 뇌졸중 진단비 각각 1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 원, 그 외에는 질병수술비와 34대 질병수술비로 똑같이 보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0: 근데 딱 이름만 들어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우리가 피해야 하는 보장이 제일 좁은 범위는 없으니까 잘 가입한 것까지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귀에 딱 하나 들어오는 게 약간 이건 중복 아니야? 느껴지는 게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에요. 이거는 꼭 이렇게까지 겹치기로 가입을 하셨어야 됐을까요?
2: 네.

0: 예, 콕잘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청취자님도 배우자님도 이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이제 보정이 넓게 준비가 잘 되어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에 추가로 뇌졸중하고 또 급성심근경색까지 범위가 좁은 것들이 또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같이 유지한다. 2번, 부분 특약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낮춘다. 이게 두 번째 깨알 퀴즈입니다.
1: 아,
0: 뭐
1: 그러면은
0: 정답
1: 저기
0: 나와 있죠?
1: 실로폰 쳐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당연히 2번 부분 특약 삭제한다죠. 그렇죠. 너무 잘
0: 네,
1: 알죠. 이게
0: 맞습니다.
1: 보험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분만 지우개로 지우듯이
2: 그쵸.
1: 내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걸 삭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맞아요. 우선 그 전에 증권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불필요한 특약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 특약이 9,000원, 심근경색 진단비가 4,000원의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총 13,000원의 불필요한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20년 납입 중에 현재 8년을 납입하셨으니 앞으로 12년을 더 납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87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셈이 돼버리는
0: 그쵸,
2: 거예요.
1: 맞습니다. 이게 뭐 한 달에 13만 원이든 130만 원이든 13,000 원이든 불필요한 돈으로 보험료를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보험 특약 삭제를 통해서 이런 부담을 좀 덜어내면서 보험료 지출을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 상태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배우자분은 좀 어떠셨을까요?
0: 뭐 배우자님도 뭐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두 개를 또 삭제를 했더니 여기는 또 남자분이라 보험료가 좀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18,000원 정도를 줄이실 수 있었고요. 그럼 총 두 분이서 불필요한 특약, 이 범위가 좁은 특약을 삭제하면서 월에 3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큰 금액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고 지나쳤다면
0: 작은 금액도 아니죠.
1: 그렇죠. 3만 2천 원이라는 비용을 불필요하게 내가 중복으로 더 낼 뻔한 이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기존의 보장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 틀어막으면서 돈을 좀 덜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담 신청을 하신 보람이 벌써 느껴지셨겠어요.
2: 맞아요. 이 대부분 지출을 줄여야지라고 생각하시면 해지를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청취자분처럼 가입하신 지 8년이 지났다라는 건 나이도 8살이 많아졌기 때문에 똑같은 보장을 준비하시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납입을 하셔야 될 보험료까지 비교한다면 새롭게 가입할 때 총 납입할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지를 무작정 생각하시기보다는 기존에 가입된 상품들의 점검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1: 그렇죠.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의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은 뭐가 달라요? 라고 청취자분들이 가끔씩 물어봐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 냈던 이 보험료 해지를 통해서 아깝게 날리지 않은 범위 안에서 살린 건 살리면서 보완할 거를 최소한으로 잡는 것. 그게 현명한 보장성 보험의 뼈대를 갖춰나가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청취자님과 남편분, 배우자분의 보험 리모델링이 그런 기준을 갖고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자녀 2명 남았어요. 아이들 보험은 어땠을까요? 엄마 아빠처럼 좀 불필요한 특약들이 있었을까요?
0: 네, 일단 그 두 자녀의 보험은 각각 7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자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입하신 지 꽤 됐고 현재 납입하신 지는 4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자녀분들의 보험에서는 사실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뭐 과하게 가입되어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30년 납입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고 이 진단비들이 아쉽게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1: 어린 자녀에게 갱신형 상품은 좀 나중에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것도 궁금해요. 왜 20년 납입이 아니라 30년 납입으로 보험료 길게 내게끔 가입을 하셨을까요?
2: 이게 이제 가입 당시 상품을 권유받으셨을 때 20년보다 30년 납입,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두 아이의 자녀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으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해요. 물론 이 납입 기간이 10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20년 납보다는 월 보험료가 부담이 적을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입자에게는 좋지 않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1: 월 보험료 부담 낮출 수 있는데 왜 가입자에게는 좋지 않다고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0: 예, 뭐 총납입 보험료에 대한 얘긴데요. 결국에는 20년 납이 이제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크긴 하지만 계산을 했을 때는 이 30년 납이 총납입액으로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이 총납입하는 보험료도 같이 따져 보셔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그것보다 이 보험료가 주요 담보들이 인상 매번 갱신되면서 인상이 되는 이 갱신형으로 앞으로 뭐 92년 동안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걸 뭐 당연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1: 새로운 보장을 가입하면서 20년 납도 사실 길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긴 납입의 보험을 물려준다라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을 준비하실 때에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보장의 범위, 납입 기간, 만기, 그리고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까지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사실 쉽지만 가입자들이 혼자서 일일이 내 보장을 체크하면서 완벽히 준비하시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실 거예요.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굿나이프, 굿머니 굿나이프 상담 통해서 이제 나에게 맞는 보장과 최소한의 보험료 지출 그리고 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재무 계획까지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어야겠죠. 자녀 보험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된 걸까요?
0: 네, 일단 뭐 앞으로 이제 갱신이 뭐 수도 없이 이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과감히 좀 해지를 권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다시 새롭게 준비해드린 거에는 뭐 진단비라든지 뭐 암 비급여 치료비라든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이렇게 범위가 넓은 이제 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수술비 까지 이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도 월보험료는 5만 원 수준에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자녀 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도 확 낮추면서 그쵸. 청취자님 처음 이제 사연 시작할 때 고민이 교육비, 학원비, 생활비 지출 너무 빠듯해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좀 가정경제가 늘 팍팍하다였던 거잖아요. 상담 받으시고 좀 어떻게 숨통이 트인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2: 일단 보험료가 너무 과도하게 납입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셨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지출을 줄일 수는 없었지만 근데 한 달에 따지고 보면 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줄어든 셈이거든요. 그럼 일단 첫 단계는 보험료의 지출을 줄였으니 그 다음 상담 때에는 월 가계에 대한 지출을 좀 파악을 해서 재무 상담까지 도움을 드리기로 했어요.
1: 그렇죠.
0: 저 뭐 4인 가족의 40만 원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5만 원만 사실 10% 이상만 줄여도 사실 잘 줄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장이 늘어났으니까요.
1: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도 비슷한 40대 아들, 딸, 자녀 둘 키우는 집인데 보험료 35만 원으로 이거 그래도 보장 구성이 다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쵸. 상담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보장성 보험은 그냥 지출입니다. 나가면 들어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과하게 불필요하게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적은 돈이어도 리모델링을 통해 줄일 수 있다면 줄여내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워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있습니다. 1069번님, 굿모닝 굿나이프 당연히 청출 1위 할 거라 생각 듭니다. 6359번님 고맙습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골라본 청취자님 질문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3559번님. 저는요. 60대 화물 운전을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매번 라디오 청취하면서 제 보험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비갱신형으로 가입한 상품도 있고 갱신형으로 가입한 상품도 있더라고요. 혼자서 이거 결정하고 해지하려니까 새로운 상품이 가입이 안 될까 봐 두 달째 유지 중이긴 한데 갱신형이 무조건 안 좋은 상품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1: 이 갱신형 상품을 저희가 좋지 않은 상품이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무조건 좋지 않은 상품도 아니에요. 이 가입자의 나이, 병력상, 집중 보장 기간에 따라서 비갱신형과 적절히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갱신형 상품에서도 나에게 맞는 상품과 또 맞지 않은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점검은 항상 꼭 필수라고 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앞에서 군 라이프 상담소 우리 자녀 보험 리모델링 할 때는 어린 나이의 자녀들한테는 갱신형 상품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청취자님이 이제 60대시란 말이에요.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팀장님이 이런 것과 비슷하게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신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2: 네. 이제 얼마 전 청취자 님과 비슷한 사연에 이제 상담을 좀 도와드렸었는데요. 50대 청취자님이셨고 이 가입하신 상품을 보니까 한 10년 이상 납입하신 이 비갱신형 보험이 두 건 정도가 있었고요. 또 갱신형 보험 상품이 또 6건. 네, 이제 14만 원 정도로 총 30만 원 보험료를 좀 납부하고 계셨었는데 뭐 그런 분 비슷한 분이 계셨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8건의 보험 상품 중 갱신형의 대부분이죠. 비중이 더 큰 건데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진짜 청취자님한테 필요한 것들이었을까요?
1: 네, 우선 이 비갱신형 두 건의 보험 상품을 보니까 진단비, 수술비 등이 잘 가입이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이었어요. 다만 13년 전 가입을 하실 때 8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신 게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셔서 이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는 적절하게 가입되어 있으신 상품들이었어요. 다만 총 6건으로 나누어 가입이 되어 있으신 갱신형 상품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으셨죠.
2: 맞아요. 이 갱신형 상품을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그중에 실손의료비는 가입이 아주 잘 되어 있으셨고요. 또 한 건은 20년 납 20년 만기 운전자 보험까지는 뭐 다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나머지 4건의 갱신형 상품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1: 네, 이 청취자분께서 기존 비갱신형 상품의 만기가 80세까지다 보니까 만기가 짧은 것 같아서 추가 보장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찰나에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으시게 됐고 이 보장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2: 전화 가입이군요.
0: 만기가 짧은 보장을 100세까지 받을 수 있게 추가 가입 권유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신 거네요.
2: 네, 맞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갱신형 상품이잖아요. 이게 10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이제 100세까지 최대 보장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잘못 이해하신 건데요. 청취자님은 이 100세라는 말만 기억하시고 이게 갱신형이라는 걸 예, 이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족한 보장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시고 3년째 유지하고 계셨던 이유예요.
0: 그렇군요. 10년 갱신형 상품 100세까지 보장받는다를 그냥 나는 100세 만기 상품이다라고 비갱신형으로 오인하고 계신 상태였군요.
1: 맞아요. 근데 이렇게 유지를 하셨다면 10년째 갱신이 되는 시점에 돼서야 아실 수밖에 없으셨고
0: 그때서야 보험료가 오를
1: 그렇죠.
0: 테니까요.
1: 그때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걸 감안하시고 또 유지를 하거나 혹은 또 해지를 하셔야 되는 선택을 하셔야겠죠.
0: 그렇다면은 기존에 불필요하게 가입한 이 내건의 갱신 상품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2: 네, 뭐 여지가 없었습니다. 뭐 내용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과감하게 해지를 좀 권해드렸고요. 이 청신원님께서는 현재 고지혈약하고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그 외에 뭐 딱히 뭐 다른 치료력은 없으신 상태였고 이 비갱신형으로 충분히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을 가입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뭐 전화로 이제 이전에 보험 가입 건의를 하는 곳의 상품이 대부분들은 이제 갱신형 상품을 유도하다 보니까 이 비갱신형과 이 비교를 하실 수가 없었던 게 좀 아쉬웠죠.
1: 맞아요. 그래서 이 네 건의 갱신형 상품은 해지를 좀 하고요. 나머지 암에 관련한 진단비, 비급여 치료, 혈관질환 진단비 등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새롭게 도와드리고 이제 상담을 마치려고 하던 찰나에 저축까지 좀 도움을 드렸죠.
0: 아, 재무 점검도 원하신 상태였던 거군요. 간략하게 이건 어떻게 좀 도움을 주셨을까요?
2: 네, 일단 이전에는 뭐 직장을 다니시다가 은퇴 후에 지금 현재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는 동안에 뭐 목돈을 모으고 싶으신데 뭐 아시다시피 적금은 뭐 이율이 너무 낮고 요즘 주식을 많이들 하시긴 하지만 투자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으시기도 하고 이제는 원금 손실이 따르는 상품은 이제 부담이 된다고 명확하게 이제 의견을 주셔서 좀 안전하게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그래서 청취자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은행 상품보다는 이율이 높고 투자 실적에 따르지 않는 안전한 상품을 선택을 해드리기 위해서 5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5년을 거치하시게 되면 10년째에는 적금과 비교했을 때 약 7%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을 추천해드렸어요.
0: 그렇군요. 중장기 목표로 목돈을 모으신다면 이렇게 추천받은 상품으로 차곡차곡 돈을 불려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취자님 고민 해결까지 같이 해봤어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오늘 방송 내용처럼 나에게도 보험이나 재무 고민이 있다는 생각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꼭 맞는 방향 함께 찾아드릴 굿모닝굿나잇 전문가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김현우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9시 47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입니다. 제 지역은 인천 강화군입니다. 조금 전 9시 45분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이 금지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 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바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많은 저녁 시간입니다. 비도 비지만 강풍도 비상인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과 충남,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에는 오전까지 초속 25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고요. 전주는 31도까지 오르고 주 후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그리고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차량 이동이 무척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재에도 이동하기가 어려운데요. 물이 고여있는 곳도 많고 시야확보도 어려운 데다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의 하류 부근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사고 차량 때문에 뒤쪽으로 따르는 차량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한강대교 부근으로는 물도 많이 고여서 전방 주시 잘하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부 순환로 따라가는 게 성수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좀 더디고요. 반대쪽으로 월곡 부근도 더딥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경기 지역 일대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곳곳에 많은 비가

0: 내리고 있습니다.
1: 내일 새벽까지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김포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
2: 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입니다.
0: 예, 지금 한눈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2: 네, 오후 5시쯤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지금까지도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빗줄기가 눈에 띄게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제 신발과 바지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시는 하천은 비가 많이 내려서 이미 흙탕물로 변했고 또 바람의 영향으로 유속도 빨라졌습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우산을 양손에 꼭 쥐고 조심스레 하천을 건너다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지역에서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차량이 떠내려가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 새벽까지 쭉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도 알려주시죠.
2: 네, 오늘 저녁 7시 10분쯤을 기해 경기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등 파출차지수는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오후 6시에는 제가 있는 이곳 경기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 시흥, 평택, 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이른 오후부터 경기 지역 20여 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오후 4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시군별 강수량과 기후특보, 시설물 통제 및 주민 대피 현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는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하천 주변 산책로와 계곡, 급경사지, 농수로 등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하천 범람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호우가 강풍을 동반하는 만큼 옥외 광고물이나 가로수 등 전도나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0: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걱정입니다. 이 서해와 남해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뱃길도 막혔습니다.
1: 인천항을 포함해 여객선 운항도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거셀대로 거세진 바닷바람에 여객선들이 꼼짝없이 부두에 묶였습니다. 승객들로 붐볐던 터미널은 한산하고 전광판에는 운항 통제를 알리는 안내가 잇따라 떴습니다.
4: 해가 결항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안내가
5: 여행사 대표님한테는
4: 결항이라고 취소 안내가 갔기 때문에 여기 100%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3: 인천항에서는 전체 15개 항로 가운데 13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섬을 잇는 뱃길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6: 이곳 항구 안쪽은 비교적 잔잔해 보이지만 여객선이 지나야 할 먼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운항이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운항 정보에 섬 주민과 여행객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7: 백령도에 구경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해서 배가 뜰지 궁금해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3: 인천뿐 아니라 보령항 등 전국 99개 항로 가운데 40여 개 항로가 한때 통제됐고 50척 가까운 여객선이 부두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강풍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용객들은 출발 전 선사나 터미널을 통해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거센 물결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곳에 따라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밤에 쏟아지는 폭우는 대피도 구조도 더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한밤중 도심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남서부에 시간당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날입니다. 잠든 사이 들이친 빗물에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깊은 밤 충남 서산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번개가 2,500번 넘게 치면서 기상청 관측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대피도 구조도 어렵게 만드는 어둠 속 폭우,

0: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낮에도 기습폭우를 뿌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해가 지면 지표면이 식어 하층 제트가 형성되는데 이 제트 기류를 타고 바다의 수증기까지 빠르게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2010년 이후 서해와 남해가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달궈지면서 바다가 뿜어내는 수증기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그 온난화 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그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0: 한 번 오면 큰 피해를 부르는 야행성 폭우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폭우 예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대피 시스템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 이번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의 원인은 이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 바비입니다.
3: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에는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바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태풍 바비는 중국에서 약화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주는 거군요.
4: 네, 9호 태풍 바비는 어제 오후에 중국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방향을 틀어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한반도를 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찬 공기를 만나 온대저기압으로 바뀐 뒤 북한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중부지방의 비바람도 한층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비구름이 중서부 대부분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경기 북서부를 중심으로 지나며 시간당 3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기 서부와 북부, 강원 북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비뿐 아니라 바람도 강한데요. 인천 강화와 옹진, 영종에는 강풍경보가 발령 중이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와 서부, 충남 서부, 호남 해안과 제주, 그리고 영남 일부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 9시 기준 충남 태안에는 초속 19.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시속으로 환산하면 70km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대 100mm, 충남과 전북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는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비는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강약을 반복하는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졌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번에도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임진강과 한탄강 등 접경 지역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3: 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에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그러면 언제쯤 그칠까요?
4: 네, 비는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해안가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고 모레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2: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습니다.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정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6: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7: 의심할 수 있으신가요?
5: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0: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2: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0: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 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3: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과 축구협회 임원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제 정봉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소환이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2년 전 홍 전 감독을 선임했을 때 전력강화위원의 위원으로 활동한 11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전력강화위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불러 심의 내용이 실제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전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며 2년 동안 끌어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당시 전력강화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고발 사건 등 9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맡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 경찰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소환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대한체육회는 오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오는 20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재심의 결과 한 달 이내 출전정지 또는 경고로 감경될 경우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봉황대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50% 인쇄의 근거가 된 연구 용역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해당 용역 업무를 맡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 책임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합수본은 서울 동작구 선거관리위원 2명과 투표 보관함 폐기업체 대표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90여 명을 불러놓고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송파 지역 재검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는데 인천 지역에서 있었던 이른바 쌍둥이 득표 재검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6: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가 중앙선관위 보고를 토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당별 추천 참관인 100여 명과 선관위 직원 440명이 투입돼 직접 수검표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개표 반영은 쟁송을 거쳐야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검표 실행 시점을 놓고 여야는 국조특위 첫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7: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8: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7: 재검표 당장이라도 해서
9: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사 대상이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 이른바 쌍둥이 득표 부정개표 의혹도 재검표로 검증하자는 제안과 함께 국회 의결만 되면 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8: 송독 1, 2동이 나오니까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자, 국회에서 증언 감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6: 다만 자칫 부정선거론에 불똥이 튈까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1: 수치적 이상에 대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쟁송을 낳을 것과 우리가 검증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 여야는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지 사태 당시 부실 대응과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1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시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셨습니까?
13: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4: 그런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 송광호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15: 선관위 전관 가족 회사에게 175억 원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같이 근무했던 분이 나가서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다 물품 쓸어가는 거.
6: 제3자냐 야당 추천이냐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기류입니다. 다음 달 1일까지인 국정조사 시한을 앞두고 올림픽공원 재검표 시점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6: 네, 계속해서 내리는 비와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금 인천 강화군에는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를 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만큼 현재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로 격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폭우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비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사흘째 공격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7: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세게 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제한 대이란 해상 봉쇄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입니다.
18: 이란 해협을 장악하고 있고 대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시행합니다. 봉쇄 조치는 아마 그들을 공격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7: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18: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7: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던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건이었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로 합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적은 없다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6: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직접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행료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발언의 정확한 배경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선언하자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 전쟁까지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유럽 선물 거래소에서 9월 브렌트유 인도분은 배럴당 83.3달러로 9.6%나 올랐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6년 만에 최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4% 급등하며 배럴당 80달러 선을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특히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 선언이 불을 질렀습니다.
20: 아직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지 알 수 없지만 사소한 발언도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패트릭 대한 국제 유가 분석 전문가입니다.
19: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의 유조선과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자 세계 2위의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수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 현재 석유제품 문제로 약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차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19: 이렇다 보니 무더위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량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대 변수는 중국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언제 다시 원유 구매를 늘리느냐가 유가 급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앞서 올봄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자 원유 구매를 대폭 줄이면서 유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6: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혐의를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종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등의 혐의입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21: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2: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하여
20: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부장판사입니다.
22: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21: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은 전무곤 전 기획조정부장이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논의에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모레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6: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어제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3: 특검이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선고를 단 사흘 앞두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반영해 추가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선고 연기 신청이란 승부수를 던진 건 이번 윤 전 대통령 판결이 그간 아픈 손가락이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청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판단을 상당 부분 뒤집었지만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홍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온 것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약이나 지시는 따로 없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22: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23: 이번 연기 신청은 이미 결론을 내렸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를 향해 하급심에서 정

0: 반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해당 상고심은 선고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지난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발표했죠. 쿠팡이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는데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쿠팡이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약한달전 신문기일 당시 쿠팡과 공정위는 2시간 반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쿠팡 측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돌연 동일인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상장사인 쿠팡이 한국 법상 의무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투자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반면 공정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우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적법한 변경 지정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현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소명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총수를 김 의장으로 바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은 별도 본안 소송 판단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처분의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 공정위는 본안 소송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3: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0: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3: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0: 맞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며 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3: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0: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4: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5: 저는 가무조정실장입니다.
3: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6: 20억도 네. 꽤
5: 김용범
6: 많습니다.
5: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네.
3: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것 같은데.
0: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핵심 쟁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7: 조금 전 10시 22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난 지역은 경기 김포시입니다. 10시 20분 경기 김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0: 했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 당규에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를 한다 또 당규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내가 불리하더라도 선호 투표 그냥 결정되면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2: 그런데 당원 당규를 해결하고 해라.
1: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 무효 수송에 들어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도저히 응답할 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0: 자,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기의 룰이 정해졌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반발하면서 최고위원직도 이제 내려놨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선호 투표, 결선 투표가 결국 이제 선호 투표로 결정이 됐는데 이 논란은 양쪽이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이미 뭐 결정은 됐습니다만 선호 투표로.
0: 예.
4: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전 대표의 말은 당 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0: 예.
4: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당규 66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당원에는 이제 과반수 득표자를 이제 당 대표로 뽑는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결선 투표 등 이런 예.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등이란 때문에 이제 말은 돼요. 당원에서는
0: 근데 당원은 문제가
4: 됐고,
0: 없는데
4: 등이란 그 한 글자가 있으니까 예. 단어가 근데 여기 이제 당규 66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 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그건 당원하고 똑같아요.
0: 예.
4: 여기까지 전 문제가 없는데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에서 정하되
0: 예.
4: 그리고 이제 이 정한 전준위 사항을 최고위원회나 뭐 당무위원회가 의결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의 방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아.
4: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당 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이제 기정사실로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하면. 당규에 또 선호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어떤 단어는 결선 투표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여기.
0: 예.
4: 그래서 저렇게 주장할 근거가 있긴 있는데 꼭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호 투표라는 것도 뭐 다 내용들은 아시겠고 이제 하도 말들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들을 선호 투표도 결선 투표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넓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양측의 정청래 전 대표 측이나 김민서 전 총리 측 등이 얘기하는 양측의 논리는 다 논리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하면 제일 정확하죠. 그러니까 선호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없지만 당규에
0: 예.
4: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했단 말이죠. 기정사실화해서 결선
0: 투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당규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선호 투표제를 실시하기로 한 거잖아요.
4: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당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룰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선호 투표도 결선 투표 방식은 분명해요. 호주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하니까
0: 예.
4: 또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장 후보 선출할 때 이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선호 투표가 안 된다는 명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정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뭐 내가 나한테 불리해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 무효 소송에 들어가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불씨를 좀 남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5: 그 민주당의 지금 대표 경선, 지도부 경선이 갈수록 점입 가경이잖아요. 뭐 서로 상호 간에 뭐 격렬한 공방, 치고받는 공방이 이루어지고 거기다 이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뭐 내가 대통령한테 더 충성을 하느냐, 뭐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저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원 당규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민주당만 그런 거 아니고 국민의힘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정당의 당원 당규라는 것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조항과 마찬가지의 그런 엄밀성이나 정밀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건 약속한 거거든요. 서로가 네. 이렇게 하자라고 네.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이 또 얼마든지 서로 합의에 의하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의 관측 포인트는 선호 투표제를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가 아니고 그걸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그 혈투잖아요.
0: 예.
5: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또 저기 김어준 TV에 나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는 이거 소송 내면은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라고
0: 예.
5: 하면서 뒤끝이 왕창 장렬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그 정청래 계라고 알려진 이성윤 이 최고위원은 아예 나는 최고위원 사퇴할래 이러면서 나와버렸는데 예. 솔직히 사회 타

0: 해봤자 별 의미도 없는 게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1: 어쨌든 이제 그런 모양새가 우리 불리한데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0: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색을 왕창 내는데 생색 내고 흔쾌하게 좋아. 이제부터 페어플레이 해. 이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지만 그러나 이거 판다 뒤집을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어허. 이렇게 된 거여서 아, 참, 정말 갈수록 심각한 사태로 번져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2: 어차피 이제 유불리에 따른 주장으로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은 이쪽에 김미소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 등이 뭐 연대는 어쨌든 성향, 방향성이 같잖아요, 지금. 그건 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선호 투표하면은 대단히 불리해요. 이 자체 논리로만 볼 때는. 그러니까 네. 이제 정 전 대표가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하려면 일본에서 처음에 과반을 득표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쉽겠느냐. 예.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그걸 이제 우려하는 거겠죠. 이제 정청래 예. 전 대표 측에서는 말이죠.
1: 근데 예. 오늘 같은 최고위에서 또 하나가 안건이 있었는데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그 방안은 친청계의 반대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친청계는 이제 선출직 대신에 이제 지명직으로 하자 그런 주장인데 선출직으로 하면은 자신들한테 불리하다 그런 계산이 있는 건가요?
0: 후보가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시민 씨가 그랬잖아요. 뭐 그 용역 철거 용역 얘기하면서 촉법 용역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촉법이라는 네. 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좀 젊은 세대, 젊은 평론가들이나 젊은 정치인들 중에서 그 청년 최고에 나올 만한 사람들 중에서 친청계보다는 친명계가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거 왜 안 하냐 가자 예. 국민의힘도 한다 이런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친청계에서는 그거 왜 해야 돼 갑자기 뭐 이런 입장인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직이 5자리인데 거기 이제 여성 할당까지 합치면은 청년까지 거기서 이제 선출하게 되면은 보장되는 자리가 3자리씩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2: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처럼 그런 것도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김영남 전 그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예. 그리고 정민철 정책위 의장 네. 부의장인가요? 뭐 이런 사람도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부결됐죠 지금.
1: 네, 네, 네.
2: 최고위원에서 청년 뽑는 게 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된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분 제가 얘기한 그 두 사람 두 청년이 정청래 전 대표가 대단히 비판적이었다고요. 아하. 비판적이었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친청계 쪽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게 친명계 쪽으로 할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1: 예.
2: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최고회의가 구성되더라도 설령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가 또 되더라도 이 친명계 발언권이 세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1: 구성이
2: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누가 대표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주장은 일단 자신이 대표가 되고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당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최고위원을 지명하겠다는 거예요.
1: 네.
2: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어차피 양측에 다 모든 게 정치적 유불리니까 이건 뭐 그건 뭐 나무랄 게 아닌데 명분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명분은 저는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점점 2030의 이반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민주당이. 그거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2030 여성들에게. 네. 그럼 청년 몫으로 선출직을 하면 이게 지명직이 되는 말이죠. 대표에 사실 종속돼요.
1: 네.
2: 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선출직이 되면 대표한테 종속되지 않거든요. 발언권이 세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대정신이나 여러 가지 민주당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는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하는 게 맞았다. 이미 뭐 지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그래서 이제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부결된 데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보셨습니다만은 정청래 전 대표가 이 당대표 선거 출마 다음 날 이제 어제 했죠. 그리고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어 지지층, 그러니까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고 이걸 한 대 묶는 적임자는 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그거는 김어준 씨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코어 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들리겠냐 약간의 협박같이도 들리거든요. 우리 코어 지층 다 무너지면 불행한 일 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싸움이 이 지경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은 계속 나는 대통령을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나는 끝까지 대통령을 지켜줄 거야.

0: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힘이 제일 센 사람인데 무슨 저 당대표 후보 나오면서 뭐 대통령을 지켜준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한테 정치인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지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나는 대선 후보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해는 잘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대선은 2030년에 있는 건데 아 2026년에 당대표 선거하면서 뭘 대선 후보에 나가고 말고를 얘기를 합니까?
1: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리고 내가 나가고 싶은 아니 그거는 그때 당시에 당원과 국민들이 위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뭐 본인이 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얘기를 함으로써 언론에서는 다른 두 후보 송영길이나 혹은 김민석 후보한테 아, 정청래 후보는 대선 안 나온다는데 후보는 나오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엉뚱하게 지금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뭐 대선 후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적절해 보이지도 않고 왜 그 민생이라든가 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그다음에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대통령과의 의리 끝까지 지킬 사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민주당이 오늘 또 상당히 이제 큰 그 또 모임 집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당내에서 우려가 이어지니까 지도부는 또 추가 논의도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이 대원칙에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총 15명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10명 안팎이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3: 이 정도면 말이죠. 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신중하게 그야말로. 네. 왜냐하면 이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당내 강경 생각도 있어요, 지금. 그럼 꼭 당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뭐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경찰에게만 수사를 전적으로 맡기고 검찰이 공소만 하는데 일단 문제가 있고 이게 증거인멸이라든지 공소시효 임박했거나 중대범죄라든지 또 이게 경찰의 부지수사가 연면되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없겠어요. 인간에게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때 검찰이 공소를 담당하는 게 아닌데 공소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수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전혀 못하게 한다는 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거든요. 그건 맞지 않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일상적인 논리로 볼 때도. 그렇게 되면 이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죠, 방향은.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뺏는 거니까. 근데 이걸 완전히 폐지라는 말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존치시키자.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신중론의 요체거든요. 그야말로 코어예요. 아까 말한 그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걸 촘촘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당내 강경파가 우려하는 거는 이른바 개혁성 선명성을 내세우면서 만약에 보안수사권을 부여하면 아주 예외적으로라도 말이죠. 경찰의 사실은 수사권이 다시 부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직접 수사권은 없어요 지금.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지? 보안 수사권을 이제 폐지하고 그런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 경우 등등해서 만약에 그때 그럴 때 보안 수사권 준다고 해서 그 지금 당내 강경파 일각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일이 생기기가 어렵다고요. 구조가 지금 완전히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 수사 없어져요 10월 달에. 이거 너무 과도한 요구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한 여쭤보고 싶은 게. 개혁성과 선명성 주장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걸 묻고 싶어요. 당내도 그런 여론이 나오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민변도 그렇고 참여인들도 그렇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여론인 거예요. 그걸 따르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대개 여론에 조응하는 게 정치예요.
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려진 진보 시민단체들도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 그러게요.
1: 심지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고민정 의원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그거를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좀 늦춰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도 나왔고 그리고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으로 별도로 지금 법안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전에 얘기했던 완전 폐지하고는 좀 다른 기류가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0: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자기 당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총리도 얘기를 했고 당시의 총리 그다음에 지금 그 법무부 장관도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진보적 시민단체들, 법률가들 다들 이렇게 하면은 후유증이 심각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잖아요. 그걸 해야지 우리가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라는 이름을 듣기 위해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아니 도대체가 검찰개혁의 알맹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그저 그 껍데기뿐인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밀어붙인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될 수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야 이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 아니 그럼 객관성 수사의 객관성은 도대체 어디서 담보할 겁니까? 그다음에 검사가 언론에 만약에 그 경찰이 수사가 이상한데 이거 고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면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면 된다. 그동안에 피의사실 공포죄를 문제 삼아야 된다고 앞장서 목청 높였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뭐 검사는 이번에 장윤기 사건 경찰 가족의 문제라면 검찰 가족은 없느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법관은 가족이 없고 언론인은 가족이 없습니까? 모두가 다 가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이걸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운동권 탈레반식 사고방식이에요.
3: 예. 저는 예. 운동권 탈레반도 탈레반인데 이 전당대회 때문에 더 그렇다고 봐요.
1: 전당대회 앞두고
3: 이게 전당대회 아니면 이 정도로 이렇게 강경 주장 안 할 것 같아요.
1: 예.
3: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른바 이제 그 강성 권리당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무조건 전면적 폐지해야 된다. 뭐 일말의 어떤 예외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기류 아닙니까? 그분들의 기류이기 때문에
1: 예.
3: 전당대회가 아니라면 이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권리당원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이 룰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더라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강성 당원이 완전히 휘둘려요. 우리나라 정당들이.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여론조사 70, 30, 당원 70이니까 이 국힘이나 민주당이 전부 권리당원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제도 자꾸 정치의 하나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1: 오늘 이제 의총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정책의총해서 외부에서도 이제 뭐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같이 의견을 또 나눈다고 하니까요. 어떤 의견들이 또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6.3 지방선거 후에 처음으로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제지가 되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는데요. 현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5: 아, 지금 이거는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예, 예 그러면 방금 전에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저 정책실장님하고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6: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7: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 내용과 최대한 거부감 없게 잘 전달드리고 싶었던 그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1: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준비했다가 한성숙 총리한테 일단 1차적으로 저지당하고 나중에 이제 이 대통령이 한번 뭐 인사 겸 해간 게 처음 그 자리했으니까 인사하라고 했는데 다시 부동산 얘기를 꺼내니까 거기서 또 2차적으로 저지를 당하고 나중에 한 얘기는 서울시청 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국무회의를 전부 다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사실 그런 자리에서는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돼서는 그 정보가 유출됨으로 해서 뭐 투기가 벌어진다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그 국무회의를 공개하겠다면서.

0: 본인이 국무위원들을 막 깨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질타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냥 다 공개가 돼도 되는 거고, 서울시장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데 총리와 대통령이 다 나서서 아니 뭐 다음에 하시죠, 서류로 내시죠. 그런데 뭐 하려고 공개 국무회의를 합니까? 만약에 정말로 말 그대로 그 공개 취지에 맞게 한다면 거기서 대통령한테도 정말 속된 말로 맞짱 뜨면서 대통령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가셔야죠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지 진짜 그게 공개의 의미가 예. 있는 거죠.
1: 예.
0: 대통령이 혼내는 모습만 내보내지는 그런 국무회의 공개한다는 건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저런 장면은 오세훈 시장 갈 때마다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네요.
1: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서울시청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한 셈이 네. 됐습니다. 이제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상당히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 저희 발언권이 제지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국무위원 참석 대상은 아닌데 국무위원 배석자예요.
1: 배석자죠.
2: 그 배석자의 예. 범위를 넓혔잖아요, 이번에. 전남 광주 특별시장도 참여하게 하고.
1: 예.
2: 전국, 제가 알기엔 전국 시도 지사연합회 회장인가 협회회장인가 이분도 이제 참석하게 넓히는 거예요, 자꾸. 예. 지방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거니까.
1: 예.
2: 그렇다면 적어도 서울시장의 저런 발언은 들어보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단 이런 걱정 했으면 직해요. 어차피 정부의 방향과 좀 반대되는 방향이 나올 거예요, 지금. 네. 서울시의 주택정책 많이 비판해 왔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게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국무회의가 정치 토론 비슷하게 될 거를 우려했던 것 같은데 선하게 해석한다면.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봐 오세훈 시장 얼마나 얘기 길게 하겠어요. 그래도 발언하겠다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본 자리 아닙니까? 공개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 저 같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예.
1: 그러니까 한성숙 총리하고 이제 대통령의 그 짧은 대화에 의하면은 국민 대토론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련이 되는 모양이에요.
2: 그때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라 이런 건데. 그때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고 좀 얘기하게 놔뒀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날씨가 지금 아주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경기 김포에 호우 경보로,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다는 소식 막 들어왔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이제 중부를 지나면서 경기 김포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지금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주, 인천, 서울 곳곳 또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서해와 남해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백길도 막혔습니다. 인천항을 포함해서 여객선 운항이 잇따라 통제됐는데요.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거셀대로 거세진 바닷바람에 여객선들이 꼼짝없이 부두에 묶였습니다. 승객들로 붐볐던 터미널은 한산하고 전광판에는 운항 통제를 알리는 안내가 잇따라 떴습니다.
2: 해가 결항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안내가 이미 예약된 손님한테는 개량이라고 취소 안내가 갔기 때문에 여기 100%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1: 인천항에서는 전체 15개 항로 가운데 13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섬을 잇는 뱃길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3: 이곳 항구 안쪽은 비교적 잔잔해 보이지만 여객선이 지나야 할 먼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운항이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운항 정보에 섬 주민과 여행객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4: 백년도에 구경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해서 배가 뜰지 궁금해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1: 인천뿐 아니라 보령항 등 전국 99개 항로 가운데 40여 개 항로가 한때 통제됐고 50척 가까운 여객선이 부두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강풍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용객들은 출발 전 선사나 터미널을 통해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거센 물결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그럼 오늘 밤 비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비와 함께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중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윤유라 캐스터.
5: 네, 기상센터입니다.
0: 예, 현재 비가 가장 집중된 곳 어느 지역입니까?
5: 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짙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인데요. 시간당 45mm 이상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도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 강화에 이어서 경기 김포에도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요. 경기 서부와 북부 그리고 강원도 철원과 하천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오겠고 그 밖에 수도권은 30에서 100mm, 또 강원 북부 내륙은 100mm 이상, 충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 3시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최고 50mm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문제입니다. 인천에는 강풍 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에 서쪽 지역과 남해안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에서는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제주도와 호남 지역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서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6: 조금 전 10시 53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서울시 너부대교 홍수주의보 발령 안내입니다. 10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장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네.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가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극한 호우로 키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7: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부터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0.6도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평균 17.7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늘어납니다.
8: 아무리 상승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실제 강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7: 수증기가 풍부해지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전국에서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를 전망할 때 대기뿐 아니라 바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한 호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해수면 상태 분석이 더해지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또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강력팀장도 같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장윤기의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경찰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 이채원 양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 등을 숨기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

0: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상훈 내역을 보면 박 경감은 지난 2022년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적 조서에 박 경감이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으며 특히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하는 등 공이 지대한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자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지도부는 수기를 강조하면서도 후퇴는 없다고 밝혔는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집결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갈림길 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도부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수기와 치열한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박탈, 대전제는 변함없었습니다.
2: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1: 다음 주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별도 개정안 발의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11명은 보안수사권이 모두 없어지면 여성과 아동, 장애인과 노인 같은 약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3: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의원입니다.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 여기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재차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하는 등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자중질환 속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 깃발 아래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에는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여론전에 당력을 쏟았습니다.
4: 장윤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5: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1: 또 외부 전문가들은 물론 강력 범죄 사건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6: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5: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6: 정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오만과 독선.
7: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안수사권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합니다. 민주당의 전면 폐지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막판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자진 출석한 절도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불법 체포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고 수사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긴급체포서에는 A경위가 탐문수사를 하던 중 길에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고 적었습니다. B씨는 결국 구속됐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면담 단계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B씨가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더니 갑자기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관과 피의자 사이 통화 녹음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보안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A경위가 자진 출석한 B씨를 밖으로 불러내 경찰서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불법 체포였던 건 물론 체포 당시 정황이 적힌 수사 기록도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A경위는 또 압수조서 등에 B씨를 체포한 현장에서 절도 피해품인 현금을 압수했다고 기재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B씨는 훔친 돈을 게임장에서 일부 소비한 뒤 나머지를 게임장 업주에게 맡긴 상태였고 A경위는 게임장 업주가 은행에서 인출한 보관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구금됐던 B씨를 석방하고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보안수사를 통해 수사 전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 이후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감찰에 나섰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반려견 수십 마리를 데려와 학대한 6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치단체가 한 차례 나서서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같은 일이 반복됐고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5: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아지 여러 마리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람을 경계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 현관 입구, 사람 키 높이까지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그 위로 개들이 나와 짖습니다. 집주인은 64살 여성 A씨.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주택 등 다섯 곳에서 모두 52마리의 반려견을 사육한 건데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 실제로 A씨가 반려견들을 방치하던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개 짖는 소음과 이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0: 많이 짖었죠. 많이 짖고 냄새가 너무 많았죠.
5: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수의사와 함께 반려견 45마리를 구조했는데 18마리는 심장사상충에 감염됐고 일부는 영양실조 등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려견 폐사와 질병을 확인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1: 유해 환경에다가 반려견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12: 이상기 춘천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11: 그 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때 보급을 안 해주니까 네. 그로 인한 또 문제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발생하는 거고.
5: 앞서 자치단체는 지난 2023년과 25년 A씨 소유 아파트에서 각각 17마리와 27마리의 반려견을 구조했지만 또다시 반려견 방치가 반복됐고 A씨는 결국 처벌받게 된 겁니다. 경찰은 생명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0: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1인 기획사를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로 방송인 박나래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은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연초 2%에서 3%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내수의 온도 차이는 물론 자산 격차에 따른 양극화, 특히 청년 취업난이 문제로 남았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3: 한국은 근로자 만 명당 산업용 로봇 수가 1,220대로 세계 1위입니다. 인공지능도 가세하면서 고용 둔화, 특히 청년 취업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호황인 ICT 분야는 고용 창출력이 낮고 서민 일자리 저수지인 건설 부진은 이어지는 등 수출과 내수 편차가 큽니다. 1분기 외부 감사 대상 법인 영업이익률을 보면 반도체가 속한 전자, 영상, 통신장비 영업이익률 42.2%에 힘입어 제조업이 18.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내수기업이 많은 비제조업 영업이익률은 5.7%로 떨어졌습니다. 대기업은 14.8%인 대비해 중소기업은 4.7%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인공지능 전환으로 충격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2030년까지 청년 전문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양성하고 청년형 ISA 출시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완화 등 인생 주기 단계별로 도약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14: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13: 또 지방과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과 세제를 개편합니다.
15: 기업의 생산적 활동과
12: 구현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5: 제재 지원 시 지방 우대 근로자의

0: 대한 비소득권 이전 지원금 비과세 등 지방우재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겠습니다.
1: 이런 전략에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은 지난해보다 4만 명 감소한 15만 명으로 낮아지고 건설 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예측 2.4%보다 크게 낮아진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극화와 청년 취업난 해소가 여전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공의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세종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4.4% 오른 시급 1,770원을, 경영계는 3.1% 인상한 1,640원을 12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양쪽의 차이는 13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홈플러스 일반 노조가 메리츠 금융그룹과 만나 MBK 파트너스와 메리츠 금융, 노조가 함께하는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홈플러스 일반 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서 메리츠 금융 경영진과 면담한 뒤 메리츠와 MBK 양측에 3자 회동을 제안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 금융은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며 나머지 자금은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 경기도 성남의 정자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30대 남성 한 명이 차에 치여 숨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이 다쳤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흰색 승용차가 인도를 가로질러 길가 시설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섰습니다. 승용차에 치인 버스 뒷부분도 사고 충격으로 찌그러졌고 가로수도 쓰러졌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 정자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5: 정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일로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4: 돌진한 차에 치인 30대 보행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50대 여성 운전자와 10대 동승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가 들이받은 자전거 거치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이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도 뒷바퀴가 빠져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부서진 자동차 파편도 가득합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 외에 승객은 없었지만 버스 정류장이 근처라 하마터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6: 여기 항상 그 버스 타느라고 줄을 서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침 새벽이라,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사람들이 줄이 없었어요.
4: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네, 호우 관련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호우 경보로 발령이 격상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경기 김포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었는데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는 접근을 하지 말고 긴급 재난 문자나 마을 방송 등의 대피 안내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호우 관련 특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상 정보에 더욱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14살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안이 보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의 경우 1년 하향은 미약한 것 아니냐면서도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정부, 전문가, 시민협의체가 내린 결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 중대, 반복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13살부터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8: 강력,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전문가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강경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의 46.7%는 강력, 중대, 반복범죄에 한해 하향을, 30%는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유지는 17%

0: 예, 그쳤습니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경찰 검거는 2만 천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2배 늘었고, 세부적으로 폭력 2.8배, 강간과 추행 1.98배, 절도 1.97배 등 강력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 아예 법원 심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강력 중대범죄를 분류해 처벌하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다며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2: 정성호
1: 설정하고
2: 법무부
1: 있거든요.
2: 장관입니다.
1: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그.
0: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 촉법소년의 연령을 한 살만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느냐며 연령 하향폭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3: 낮추긴 낮춰야 될것 같고요.
1: 네네.
3: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모두 문제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 의견도 한번 수렴을 또 한번 해보시죠.
0: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은 확인됐다며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여론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복용을 하다 보니 사고도 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복용하는 임신 중지 약물로 세계 100여 개국에서 합법화됐지만 국내에서는 복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이렇게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보고 때와는 달리 국민 참여단 질의 순서도 있는데 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올해 송곳 검증을 받을 업무 보고 대상은 25개 정부 부처와 18개 청, 7개 위원회, 그리고 국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1차 업무 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추진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6: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5: 먼저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업무 보고의 막을 엽니다. 둘째 날엔 오전과 오후를 나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차례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나머지 업무 보고는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는데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업무 보고는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는 건 물론 매회 20명이 넘는 국민 참관단이 함께합니다. 국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
6: 소위 개혁,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거,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 거, 이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도 일상적으로 잘 수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7: 특히 국무위원들을 향해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업무를 기획, 집행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호우 관련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권 그리고 서부권에도 호우주의보가 지금 내려졌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가 현재 수도권을 지나는 중입니다. 날씨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5천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이 추적 2년여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는 10대 청소년이 총판으로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양팔이 붙들린 남성

0: 형이 공항을 통해 압송됩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 종책 40대 한국인 A씨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송환됐습니다. 국내 조직원들이 검거된 지 2년여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7개월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5곳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돈 규모는 5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거점을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A씨는 특히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사이트 총판 역할을 맡겨 회원 500여 명을 모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2: 경찰
1: 사이트
2: 관계자입니다.
1: 같은 곳에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송을 하면서
0: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은 인정하면서도 총판이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작년 청소년 12명을 포함해 조직원 35명을 검거한 데 이어 총책까지 구속 송치한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와 해외 조직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문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5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전 의원은 출석했습니다.
4: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했던 SK하이닉스가 불과 사흘 만에 국내외 증시에서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축포를 쏘아올린 지 며칠 만에 벌어진 이 반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지난 10일 SK하이닉스는 미국 예탁증서 ADR을 이용해 뉴욕 시장에서 본격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모가 149달러로 조달한 금액만 약 40조 원.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6: The next chapter of SK 하이닉스 begins today.
7: SK 하이닉스의 다음 장이 오늘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광노정 SK 하이닉스 대표 이사입니다.
5: 하지만 사흘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SK 하이닉스 본주가 하루 만에 15.37% 폭락했고, 그날 밤 뉴욕에서는 ADR마저 9.32% 떨어지며 공모가 언저리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인 오늘은 장중 160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겨우 일부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미국 상장 기대감이라는 상승 요인이 사라진 탓이 컸습니다. 실제 미국 상장이 이뤄지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가 이어진 셈입니다. 주가 등락을 두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도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주 대신 빅테크로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한 외국 증권사 보고서와 함께 메모리 장기 계약 체결로 예상보다 낮은 단기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도 커졌습니다.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은 가격 상한을 제한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격 급락도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8: 대부분은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고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장이 완공되질 못해요. 사이클이 좀 옅어져서 장기간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고.
5: 시장의 시선은 이제 이달 말로 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또 SK하이닉스가 발표할 2분기 실적과 공급 계획 등에 따라 시장이 또 한 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4: 요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창 보기 싫어서 앱을 삭제하셨다는 분들도 많죠. 주식으로 인한 희로애락이 인터넷 밈으로 번지면서 투자자들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저점이라 믿고 추가 매수했지만 주가가 더 미끄러지자 허탈해진 투자자들의 속내를 그룹 ATG의 인기곡 배드의 유행 안무로 풀어냅니다. 교회 기도회를 패러디한 장면에서는 고점에 매수한 SK하이닉스 주주들의 간절한 바람을 유쾌하게 녹여냅니다.
10: 자, 그럼 하이닉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일 때도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의 평단가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11: 우리 애아빠도 화가 아주 많이 났으니까 당신 각오해!
9: 넷플릭스 참교육에서 나온 유행어 우리 애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도 주주들의 속마음을 빗댄 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0: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한숨 짓는 투자자들의 감정은 이렇게 인터넷 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액주주만 지난해 말 기준 각각 400만 명과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증시 상승세를 타며 그 수는 더 늘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주식이 일부 투자자의 영역을 넘어 일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웃음과 한숨을 담은 밈도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 밈은 손실의 허탈함을 함께 웃어넘기게 하는 공감의 언어가 됐지만 실제 투자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1: 내국인 투자자들만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2: 이원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1: 무턱대고 물타기라든지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성이.
0: 주식 밈의 확산은 노동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산 증식의 희망을 거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번의 전원회의 끝에 조금 전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의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 6,30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했을 때 올해보다 7만 9,420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이 공익위원이 낸 권고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27명 위원이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의결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날씨 관련한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 지역에 이 폭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조금 전 밤 11시를 기해서 전남 진도에는 폭풍 해일 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달에 의해 인력이 강해짐에 따라서 만조 시간에는 바닷물의 높이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요. 이럴 때 폭풍 해일 주의보가 발표됩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분들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만조 시간 이후 조위가 급격히 낮아져서 특보 유지 시간은 길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전남 진도 지역 폭풍 해일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에서 서도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파 간 갈등 속에 후보 등록 이틀을 앞두고서야 선출 방식을 결정한 건데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4: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룰 세팅을 마쳤습니다. 찬반 이견이 명확하게 갈렸던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5: 결선 투표 강준현 실시
2: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5: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습니다.
4: 진통 끝에 의결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6: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2: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4: 최고위원입니다. 하지만 친청계가 역시 반대했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표면상으론 친청 친명 양측의 요구가 절반씩 반영된 셈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일단 당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서로 방점은 달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언급했고
7: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면 거기에서 오는
2: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4: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세 주자는 일제히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8: 청년 문제도 아까 이 글을 써서
2: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8: 아쉽다고 말씀 드리고
9: 일관되게 그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되면
2: 전 더불어민주당
9: 2030 청년위원 2명 지명직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 그 미래청년위원회를 작성시키고 거의 부대표급으로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앞서 정 전 대표가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걸 두고도 주자들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전 대표는 무엇을 해도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냐는 공격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0: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아, 여기 20억 넘어요? 아, 집 없어 이제.
2: 집 한 채 있습니다.
3: 김성석 국무총리.
2: 근데 20억 넘습니다.
1: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네.
4: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즈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요청합니다.
5: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주세요.
2: 아, 지금 이거는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4: 한 총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주문도 추가합니다.
1: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 주십시오.
5: 네, 들어있습니다.
4: 국무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긴 했지만 오 시장이 주택 문제로 운을 띄우려 하자 대통령에게 또 한 번 가로막혔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자로 참석한 오 시장은 규정상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 의견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보고서만 제출하고 돌아온 오 시장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5: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서울시장입니다.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만으론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늦어진 이유를 대통령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하게 분석한 2차 보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지난해 말 기준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숨은 보험금이 무엇인지,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지만 계약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합니다. 만기 보험금과 중도 보험금, 휴면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1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보험 만기 사실이 있거나 연락처가 바뀌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또 소액이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전화 등을 통해 보험금 수령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내 보험 찾아줌, 누리집을 통해서도 무료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본인 인증만 하면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청구도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와 청구를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문자나 전화는 금융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숨은 보험금은 가능한 한 빨리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바로 지금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숨은 보험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7월 14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나우코 그리고 노르웨이 숲 팀 알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14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나오코 그리고 노르웨이의 숲 팀 알호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팀 알호프의 새 음반 Between Here and Nowhere가 나왔습니다. 이 음반은 팀 알호프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한 것입니다. 하루키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음악과 팀 아로프가 직접 작곡한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방금 들은 곡도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과 관련이 또 있는 것일 것 같아요.
0: 우리나라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하루키의 소설이 있는데 원래 제목이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비틀즈의 노래 제목을 딴 건데 나오코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1: 그러고 보면 하루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싶은데 음악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또 있나요?
0: 현대음악 작곡가인 막스 리히터의 2006년 음반 Songs from Before도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바치는 헌정 음반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음반은 음악만 있는 게 아니고 무라카미 소설의 일부를 영어로 낭독하고 사이사이에 리히터의 작품이 삽입되었다고 하네요.
1: 어떻게 보면 참 부럽다 싶은 음반인데 혹시 한국 소설가에게 영감을 받은 경우는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한강 작가에게 헌정하는 음반 같은 건 또 있을 법도 싶고요. 채식 이렇게.
0: 음악 아니지만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무용극으로 제작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식물이 되어가려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무용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헌정한 막스 리히터의 음반 Songs from Before 중에서 한 곡입니다. Sunlight, 막스 리히터의 음악입니다.

0: Sunlight, 막스 리히터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곡이 수록된 음반은 작곡가 막스 리히터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또 모아놓은 것.
1: 사실 음악과 문학이 서로 영향을 받은 사례는 클래식 음악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문학 작품을 클래식 음악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클래식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문학 작품도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가장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크로이처 소나타가 아닐까 싶어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은 크로이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데 이 곡을 처음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크로이처 소나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곡을 듣고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소설을 발표했고요.
1: 피아니스트인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의 이야기죠. 아내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와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하는데요. 남편은 그 음악을 들으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고 확신하게 되고 결국 질투 끝에 아내를 살해한다는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죠.
0: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체코의 작곡가 야나첵은 톨스토이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현악 4중주 곡에 또 담았어요. 그래서 야나첵의 현악 4중주 1번은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1: 그러니까 음악, 문학, 음악의 순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것이네요.
0: 꼬꼬무네요.
1: 아,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중에서 1악장,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르에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2: 비건 윤석열과 비건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1: 이번 연기 신청은 이미 결론을 내렸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를 향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해당 상고심은 선고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12.3 비상경험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2차 종합특검은 어제 심 전 총장과 전모군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심사는 내일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기간 연장과 함께 수사 대상의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파견 공

0: 공무원 증원과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1: 국제법을 근거로 호르무즈해협 통행료에 반대하던 미국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으면서 국제 석유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통행료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 해운과 원유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2: Clear. You can call it a fee. You can call it a toll. Call it whatever you want. If you are charging money to use the straits, we won't support it. We won't tolerate it. We won't allow it.
3: Well, first of all, we believe international waterways should be free of tolls, and that's been our position.
4: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트럼프 행정부. 자연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무력 공방이 거듭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통행료 불가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나선 만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걷겠다는 겁니다.
5: But we don't need it. But we need it from the standpoint of protecting allies, etc., etc. We're protecting all of them, and we've done a very effective job.
4: 뉴욕타임스는 통행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두 배 넘게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유 200만 배럴을 수송하는 유조선에 20% 수수료를 매기면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지만 당장 해운사들은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이란 공격 위험을 감수할지 아니면 이란과 손을 잡을지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는 지나치게 높다며 이란은 합리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즉각 10% 가까이 수직 상승하며 에너지 시장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직접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행료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발언의 정확한 배경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선언하자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 전쟁까지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6: 유럽 선물 거래소에서 9월 브렌트유 인도분은 배럴당 83.3달러로 9.6%나 올랐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6년 만에 최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4% 급등하며 배럴당 80달러 선을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특히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 선언이 불을 질렀습니다.
7: I'm not expecting that we're going to see record-setting prices yet. Any small impact is going to have a very big ripple effect on not just one country but all of us.
6: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의 유조선과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자 세계 2위의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수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무더위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량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대 변수는 중국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언제 다시 원유 구매를 늘리느냐가 유가 급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앞서 올봄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자 원유 구매를 대폭 줄인

0: 이면서 유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코스피가 장 내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0.7%가량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0.73% 오른 6,85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4조 1,000억 원가량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어제 반도체 대형주의 등락을 따라서 변동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3.34% 오른 26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3.69% 오른 191만 3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화려하게 대비했던 SK하이닉스가 불과 사흘 만에 국내외 증시에서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축포를 쏘아올린 지 며칠 만에 벌어진 이 반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지난 10일 SK하이닉스는 미국 예탁증서 ADR을 이용해 뉴욕시장에서 본격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모가 $149로 조달한 금액만 약 40조 원.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3: The next chapter of SK하이닉스 begins today. And we invite all of you to ride it together.
2: 하지만 사흘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 본주가 하루 만에 15.37% 폭락했고 그날 밤 뉴욕에서는 ADR마저 9.32% 떨어지며 공모가 언저리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인 어제는 장중 160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겨우 일부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미국 상장 기대감이라는 상승 요인이 사라진 탓이 컸습니다. 실제 미국 상장이 이뤄지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가 이어진 셈입니다. 주가 등락을 두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도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주 대신 빅테크로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한 외국 증권사 보고서와 함께 메모리 장기 계약 체결로 예상보다 낮은 단기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도 커졌습니다.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은 가격 상한을 제한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격 급락도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4: 대부분은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고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장이 완공되질 못해요.
5: 사이클이 좀 옅어져서 장기간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고.
2: 시장의 시선은 이제 이달 말로 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또 SK하이닉스가 발표할 2분기 실적과 공급 계획 등에 따라 시장이 또 한 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8: 당신은 나의 동반자.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계속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수도권을 지나 점차 강원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와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수도권 일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는데 비바람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 바비가 방향을 틀어 북한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다만 비구름이 시속 50에서 60km로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1시간 전 서울과 경기 동부에 집중됐던 강한 비는 지금은 강원으로 중심을 옮겼는데요. 특히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비구름이 걸쳐있는 경기 가평과 강원 홍천, 원주 등에는 시간당 3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기 북서부와 서울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경기 양평과 가평, 강원 춘천과 홍천에만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인천 강화와 옹진, 영종에 내려졌던 강풍경보도 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강원 산간과 영남 동해안 등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인 만큼 강한 바람에는 계속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경보도 풍랑주의보로 완화됐고 전남 진도와 추자도의 폭풍해일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대 100mm, 충남과 전북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새벽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서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번에도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임진강과 한탄강 등 접경지역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1: 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은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비는 언제쯤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5: 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해안가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고 목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7: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6: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7: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6: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며 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7: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6: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8: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
7: 저는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9: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7: 20억도 많아요?
8: 예. 네.
7: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6: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핵심 쟁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국무회의 참석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목소리를 듣는 첫 대국민 토론회에선 주택 공급과 규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김윤덕 장관과 김희탁 1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 학계, 업계,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동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사업장들이 멈춰서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 인정 비율이 크게 축소돼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진 데 따른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사회적 협의체에선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13살부터 처벌하자는 결론이 도출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 범죄의 경우 1년 하향은 미약한 것 아니냐면서도 예민한 사안인 만큼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0: 정부, 전문가, 시민협의체가 내린 결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 중대, 반복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13살부터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1: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전문가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강경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의 46.7%는 강력, 중대, 반복범죄에 한해 하향을, 30%는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유지는 17%에 그쳤습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경찰 검거는 2만 1천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2배 늘었고, 세부적으로 폭력 2.8배, 강간과 추행 1.98배, 절도 1.97배 등 강력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 아예 법원 심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강력 중대 범죄를 분류해 처벌하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0: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 촉법소년의 연령을 한 살만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느냐며 연령 하향폭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3: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고요.
2: 네네.
3: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모두 범죄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 사이에 네. 우리 국민 의견도 한번 수렴을 또 한번 해보시죠.
0: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은 확인됐다며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여론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자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지도부는 수기를 강조하면서도 후퇴는 없다고 밝혔는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집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5: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갈림길 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도부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수기와 치열한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박탈, 대전제는 변함없었습니다.
6: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5: 다음 주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별도 개정안 발의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11명은 보안수사권이 모두 없어지면 여성과 아동, 장애인과 노인 같은 약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7: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5: 여기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재차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하는 등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자중질환 속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 깃발 아래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에는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여론전에 당력을 쏟았습니다.
8: 장윤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5: 또 외부 전문가들은 물론 강력범죄사건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9: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오만과 독선.
10: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됩니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안수사권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합니다. 민주당의 전면 폐지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막판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SNS에 민주당 의원들은 비겁하게 자기들이 장악한 안방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고 숨지

0: 말고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적었습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와이튼 24 이어갑니다.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수도권과 강원을 지나 점차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시속 50에서 60km로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비를 뿌리는 지역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 춘천과 홍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과 전북에는 최대 60mm, 수도권과 충청,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가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극한 호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부터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0.6도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평균 17.7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늘어납니다.
6: 아무리 상승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실제 강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5: 수증기가 풍부해지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전국에서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를 전망할 때 대기뿐 아니라 바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한 호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해수면 상태 분석이 더해지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4: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주변 식당과 상점 등 상가 건물 230여 채 전기 공급이 끊겨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과 낙뢰로 전신주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밤 11시쯤 복구했다.

0: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 951세대가 덥고 습한 날씨에 냉방을 하지 못하는 등 2시간여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가간 비바람에 날아온 물체가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내내 극심한 변동 속을 보이다가 0.7%가량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0.73% 오른 6,85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4조 1,000억 원가량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어제 반도체 대형주의 등락을 따라서 변동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3.34% 오른 26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3.69% 오른 191만 3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했던 SK하이닉스가 불과 사흘 만에 국내외 증시에서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축포를 쏘아 올린 지 며칠 만에 벌어진 이 반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지난 10일 SK하이닉스는 미국 예탁증서 ADR을 이용해 뉴욕시장에서 본격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모가 $149로 조달한 금액만 약 40조 원.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2: The next chapter of SK하이닉스 begins today. And we invite all of you to ride it together.
1: 하지만 사흘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 본주가 하루 만에 15.37% 폭락했고, 그날 밤 뉴욕에서는 ADR마저 9.32% 떨어지며 공모가 언저리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인 어제는 장중 160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겨우 일부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미국 상장 기대감이라는 상승 요인이 사라진 탓이 컸습니다. 실제 미국 상장이 이뤄지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가 이어진 셈입니다. 주가 등락을 두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도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주 대신 빅테크로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한 외국 증권사 보고서와 함께 메모리 장기 계약 체결로 예상보다 낮은 단기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도 커졌습니다.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은 가격 상한을 제한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격 급락도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3: 대부분은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고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장이 완공되질 못해요. 사이클이 좀 옅어져서 장기간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고.
1: 시장의 시선은 이제 이달 말로 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또 SK하이닉스가 발표할 2분기 실적과 공급 계획 등에 따라 시장이 또한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0: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입니다. 최소 인상을 내세운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3.7% 오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월 223만 6,300원을 받습니다. 3.7% 인상은 2023년 5% 오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심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다며 최소 인상을 주장했고,
5: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만큼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과 치약업종의 현실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고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표결에서 무산됐습니다.
6: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4: 경영계가 요구한 산업별 구분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돼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자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적용 대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7: 지금 요청하고 있는 논의가 굉장히 좀 제도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4: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0: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 증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당초보다 1%포인트나 대폭 올린 수치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2.6%,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8: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지속되고 중동 전쟁 충격을 추경 등 정책 효과로 완충하면서 연초 2.0%에서 1.0%포인트나 높인 3.0%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IMF와 OECD, 한국은행, KDI 등 주요 전망 기관보다 0.4에서 0.5% 높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 기업들이 투자 분위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경상 성장률도 12.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 잠재 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8: 정부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2차 전지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중동전쟁 등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K-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 생산 세액 공제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높였습니다. 농축수산물 공급가 인하 등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당초보다 1만 명 감소한 15만 명 증가로 전망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 수지 확대로 1,5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2,9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아니야.
1: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비구름이 수도권과 강원을 지나 점차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새벽까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요. 현재 비바람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4: 네,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수도권과 강원을 지나 점차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강원 평창과 정선, 경북 영주 등에는 지금도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는데요. 앞으로 강원과 전북에는 최대 60mm, 수도권과 충청,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끝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임진강과 한탄강 등 접경지역 하천의 수위 상승에도 계속 대비해야 합니다. 바람도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경기 서해안을 제외한 수도권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해안가와 제주, 강원 산간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5m의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새벽 2시를 기준으로는 전남 영암과 목포, 신안, 무안의 폭풍해일주의보도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3: 네, 그럼 비는 언제쯤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까?
4: 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과 해안가에서는 높은 물결과 너울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고 목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3: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 951세대가 덥고 습한 날씨에 냉방을 하지 못하는 등 2시간여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에 날아온 물체가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주변 식당과 상점 등 상가 건물 230여 채의 전기 공급이 끊겨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과 낙뢰로 전신주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밤 11시쯤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0: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2: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1: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2: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1: 맞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며 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2: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3: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
2: 저는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4: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2: 20억도 많아요?
3: 예.
2: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1: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핵심 쟁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유일한 야당 배석자로 참석했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과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 공급, 세율 과표 조정 등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려다 제지당하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양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아, 여기 20억 넘어요? 아, 집 없어 이제.
5: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2: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6: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즈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요청합니다.
7: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5: 아,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6: 한 총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주문도 추가합니다.
2: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 주십시오.
7: 네, 들어있습니다.
6: 국무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긴 했지만 오 시장이 주택 문제로 운을 띄우려 하자 대통령에게 또 한 번 가로막혔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자로 참석한 오 시장은 규정상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 의견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보고서만 제출하고 돌아온 오 시장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7: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6: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만으론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늦어진 이유를 대통령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하게 분석한 2차 보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공급난 해결을 주제로 열린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비아파트 공급 회복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토론회가 형식상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책에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8: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진행된 각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 한 국토교통부 토론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9: 잘 반영해서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8: 토론회에선 닥치고 공급이라는 정책 기조와 달리 공급이 더디다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도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발이 묶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 등 조달이 어려워지며 주민들의 이주와 사업이 더뎌진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10: 노후 도심지에서는 현금으로 이주가 가능한 분들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느꼈습니다.
8: 또 정부가 129 대책으로 용산 정비창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의 반발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11: 야당 지자체장들하고도 얼른 그 협의를 하셔서 자주 만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용산 과천 이런 데들도 공급이 되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빨리 보여주는 게
8: 청년 취약층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까지 끊겼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빌라 건설이 힘들어졌다며 대출 문턱을 낮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 신축 공급을 담당하는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도 같은 LTV가 0%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에게는 LTV 0%를 하는 것을 좀 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 온갖 민원이 쏟아진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주거복지 로드맵 없이 의견만 듣는 자리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3: 정부의 입장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의 안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국민에게 이렇게 열어놓고 물어보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8: 남은 이틀간 금융과 세제와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금융위와 재경부가 이어가는데 각종 요구가 이달 말 세제 개편 등을 앞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 아니면 의견 수렴에 그치는 요식 행위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5: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16: 네, 감사합니다.
17: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18: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9: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
18: 굿모닝 매거진 해.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

0: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3: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의 강도는 한층 약해졌습니다.
4: 다만 서해상에서 새로운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어 새벽까지는 곳곳에서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현재 비바람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 바비가 남긴 강한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고 내륙에는 약한 비구름이 넓게 분포하면서 곳곳에 비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북서쪽의 찬 공기와 남서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다시 만나면서 서해상에서는 새로운 비구름대가 발달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부여와 강원 화천 등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는데요. 앞으로 강원과 전북에는 최대 60mm, 수도권과 충청,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끝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임진강과 한탄강 등 접경지역 하천의 수위 상승에도 계속 대비해야 합니다. 바람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소 약해졌습니다. 경기 서해안을 제외한 수도권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고 해안가와 제주, 강원 산간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도 해제됐지만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고 5m의 높은 물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남 영암과 목포, 신안, 무안에는 폭풍해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3: 네, 비는 언제쯤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5: 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과 해안가에서는 높은 물결과 너울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고 목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3: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4: 기상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가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극한 호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부터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0.6도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평균 17.7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늘어납니다.
7: 아무리 상승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실제 강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6: 수증기가 풍부해지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전국에서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를 전망할 때 대기뿐 아니라 바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한 호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해수면 상태 분석이 더해지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3: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습니다.
4: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적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9: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10: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8: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1: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12: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8: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특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 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3: 고 이채원 양 살인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 등을 숨기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적조사에 박 경감이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으며 특히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하는 등 공이 지대한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1996년 경찰에 입직한 박 경감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지난 2023년엔 박 경감 팀이 광주청 으뜸 형사팀으로 뽑히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43차례나 상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자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4: 지도부는 수기를 강조하면서도 후퇴는 없다고 밝혔는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집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3: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갈림길 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도부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수기와 치열한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박탈, 대전제는 변함없었습니다.
14: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13: 다음 주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별도 개정안 발의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11명은 보안수사권이 모두 없어지면 여성과 아동, 장애인과 노인 같은 약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15: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3: 여기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재차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하는 등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자중질환 속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 깃발 아래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에는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여론전에 당력을 쏟았습니다.
16: 장윤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13: 또 외부 전문가들은 물론 강력 범죄 사건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7: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오만과 독선.
18: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됩니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안수사권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합니다. 민주당의 전면 폐지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막판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0: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가 증인 90여 명을 불러놓고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2: 여야 간 송파 지역 재검표 공방 속에 인천 쌍둥이 득표 재검표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실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가 중앙선관위 보고를 토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당별 추천 참관인 100여 명과 선관위 직원 440명이 투입돼 직접 수검표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개표 반영은 쟁송을 거쳐야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검표 실행 시점을 놓고 여야는 국조특위 첫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4: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재검표 당장이라도 해서.
5: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사 대상이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 이른바 쌍둥이 득표 부정개표 의혹도 재검표로 검증하자는 제안과 함께 국회 의결만 되면 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6: 송도 1, 2동이 나오니까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자, 국회에서의 증언 감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이결해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자칫 부정선거론에 불똥이 튈까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8: 수치적 이상에 대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쟁송으로 다툴 것과 우리가 검증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여야는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지 사태 당시 부실 대응과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9: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시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셨습니까?
10: 글쎄, 그런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챙기진 않았습니다.
11: 선관위 전관 가족회사에게 175억 원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같이 근무했던 분이 나가서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다 물품 썰어가는 거.
0: 제3자냐 야당 추천이냐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기류입니다. 다음 달 1일까지인 국정조사 시한을 앞두고 올림픽공원 재검표 시점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2: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그럼 비는 언제쯤 모두 그치게 되는 겁니까?
2: 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과 해안가에서는 높은 물결과 너울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고 목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 951세대가 덥고습한 날씨에 냉방을 하지 못하는 등 2시간여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에 날아온 물체가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3: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주변 식당과 상점 등 상가 건물 230여 채 전기 공급이 끊겨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과 낙뢰로 전신주 전선이 끊어진 걸로 추정된다며 밤 11시쯤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3: 기상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가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극한 호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부터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0.6도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평균 17.7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늘어납니다.
5: 아무리 상승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6: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입니다.
5: 실제 강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4: 수증기가 풍부해지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전국에서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를 전망할 때 대기뿐 아니라 바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한 호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해수면 상태 분석이 더해지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습니다.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정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건데요.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8: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확인 말씀 있으신가요?
7: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9: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10: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7: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특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1: 고 이채원 양 살인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 등을 숨기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상훈 내역을 보면 박 경감은 지난 2022년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적조서에 박 경감이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으며 특히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하는 등 공이 지대한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1996년 경찰에 입직한 박 경감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지난 2023년엔 박 경감 팀이 광주청 으뜸 형사팀으로 뽑히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43차례나 상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내 불법 체포한 혐의로 현재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고 수사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 피의자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긴급 체포서에는 A경위가 탐문 수사를 하던 중 길에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 체포했다고 적었습니다. B씨는 결국 구속됐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면담 단계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B씨가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더니 갑자기 긴급 체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관과 피의자 사이 통화 녹음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보안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A경위가 자진 출석한 B씨를 밖으로 불러내 경찰서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불법 체포였던 건 물론 체포 당시 정황이 적힌 수사 기록도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A경위는 또 압수조서 등에 B씨를 체포한 현장에서 절도 피해품인 현금을 압수했다고 기재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B씨는 훔친 돈을 게임장에서 일부 소비한 뒤 나머지를 게임장 업주에게 맡긴 상태였고 A경위는 게임장 업주가 은행에서 인출한 보관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구금됐던 B씨를 석방하고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보안 수사를 통해 수사 전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 이후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감찰에 나섰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발달 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고 이를 알게 된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며 1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산진 경찰서는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특수절도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경찰에게 없다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자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지도부는 수기를 강조하면서도 후퇴는 없다고 밝혔는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집결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2: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갈림길 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0: 지도부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수기와 치열한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박탈, 대전제는 변함없었습니다.
1: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2: 한경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1: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0: 다음 주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의원 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별도 개정안 발의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11명은 보안 수사권이 모두 없어지면 여성과 아동, 장애인과 노인 같은 약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3: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2: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0: 여기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재차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하는 등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자중질환 속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 깃발 아래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에는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여론전에 당력을 쏟았습니다.
4: 장윤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지금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0: 또 외부 전문가들은 물론 강력 범죄 사건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5: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오만과 독선.
6: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2: 먼저 부산 둘레차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6: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안수사권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합니다. 민주당의 전면 폐지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막판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7: 선관위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가 증인 90여 명을 불러놓고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간 송파 지역 재검표 공방 속에 인천 쌍둥이 득표 재검표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실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가 중앙선관위 보고를 토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당별 추천 참관인 100여 명과 선관위 직원 440명이 투입돼 직접 수검표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개표 반영은 쟁송을 거쳐야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검표 실행 시점을 놓고 여야는 국조특위 첫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9: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2: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해서
10: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8: 이른바 쌍둥이 득표 부정개표 의혹도 재검표로 검증하자는 제안과 함께 국회 의결만 되면 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11: 성동 1, 2동이 나오니까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2: 윤상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입니다.
12: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이결해 주시면 저희들 하실 수 있습니다.
2: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입니다.
8: 부정선거론에 불똥이 튈까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3: 수치적 이상에 대해 가지고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13: 쟁송으로 다툴 것과 우리가 검증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 여야는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지 사태 당시 부실 대응과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14: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시고
2: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5: 글쎄 그런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것은
2: 신광호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15: 제가 따로 챙기진 않았습니다.
13: 선관위 전관 가족회사에게 175억 원
2: 신동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3: 같이 근무했던 분이 나가서 수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다 물품 썰어가는 거.
8: 제3자냐 야당 추천이냐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기류입니다. 다음 달 1일까지인 국정조사 시한을 앞두고 올림픽공원 재검표 시점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50% 인쇄의 근거가 된 연구 용역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해당 용역 업무를 맡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책임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22년 12월 연구용역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에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수부는 책임연구원을 상대로 이 같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배경과 이후 선관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캐물었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발생한 서울시 일부 지역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선거 소청에 대해 선거관리 초유의 사안이라며 중앙선관위에 판단을 넘겼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서울시 선관위의 선거 소청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 중단과 마감 시각 초과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 판단에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현재 다수의 선거 소청이 병행 심사 중이고 그 쟁점이 중첩되는 만큼 서울시 선관위가 곧바로 단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건 독립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부의 선관위 부담, 해외 출장의 결재자는 노 전 위원장 자신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신동우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노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부인과 함께 간 세 차례 해외 출장 서류 모두를 최종 결재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의 부인의 동행한 출장은 지난 2022년 호주와 뉴질랜드, 2024년 독일과 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와 스웨덴 출장으로 당시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 부인의 여비도 일정 부분 부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0: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3: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2: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3: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2: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며 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3: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 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2: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4: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3: 저는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5: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3: 20억도 많아요?
4: 예.
3: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2: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핵심 쟁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보고에 나섭니다. 이어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데 보고 내용은 모두 생중계됩니다.
6: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10: 7월 15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1: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에서 오 사랑한 나의 아버지 오미오 바비노 까로 소프라노 박혜상이 부릅니다.

0: 7월 15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에서 오 사랑한 나의 아버지 오미오 마피노카로 소프라노 박혜상이 불렀습니다.
0: 7월 14일 어제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소프라노 박혜상의 리사이틀이 열렸습니다. 박혜상은 한국가곡 연대기라는 제목의 이 음악회에서 신라 향가와 판소리에서 영향을 받은 곡을 비롯해 다양한 동서양의 노래가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요. 프로그램 1부는 신라 향가 찬기 파랑가와 시조 북천이 말다커늘 슈베르트의 물레 젓는 그레첸 판소리 사랑가를 부르고요. 2부에서는 김순남의 산유화 김주원의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같은 한국 가곡과 구아 스타비노의 장미와 버드나무 포레의 이스판의 장미 쿠르티스의 나를 잊지 말아요 같은 곡을 함께 배치했다고 합니다.
1: 일방적인 독창회와는 전혀 다른 구성인 것 같아요. 박혜상의 음악적 고민이 담겨있는 프로그램

0: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악기 편성에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성악가 피아노 중심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니라 대금, 첼로를 더해 동서양 음색이 만나는 구조를 택했고요. 피아니스트 문재원, 대금 연주자 이아람, 첼리스트 이호찬이 함께 무대에 올라 호흡을 맞췄습니다.
0: 이 소프라노 박태상에 대해서는 언젠간 한 번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싶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먼저 음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While You Live 그리고 서정주 작시, 김주원 작곡,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태상이 부릅니다.

0: 작곡가들의 곡까지 여러 곡이 들어있고요. While You Live라는 곡은 박혜상이 작곡가 루크 하워드에게 직접 위촉한 곡이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박혜상은 다른 성악가들처럼 잘 알려진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계속 고민하면서 새로운 레퍼토리를 계속 발굴해 나가는 성악가라고 할수 있죠.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고레츠키의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 중에서 2악장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 요헨 리더가 지휘하는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원조, 음식 이름 앞에 이 두 글자가 붙으면 왠지 맛도 더 좋을 것 같고 역사도 있어 보이고 괜히 믿음이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원조라는 말, 장사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때론 법정 다툼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2: 너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 딸기 맛도 있고, 아, 그래도 역시 메론하지.
3: 와, 이거 어릴 때부터 먹던 건데 아직도 잘 나가나 봐.
2: 맛있잖아. 너도 이거 먹을 거지?
3: 그래. 그런데 이거 메로나가 아닌데?
2: 뭔 소리야? 딱 봐도 메로나인데.
3: 아니야, 이거 봐. 메론바잖아. 이름이 바뀌었나?
1: 멜론 아이스크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 냉동고에서 익숙한 초록색 포장을 보고 집어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이 문제를 두고 실제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오래 쌓아온 포장 이미지를 따라한 것이냐, 아니면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과일색을 쓰는 것까지 막는 게 정당하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문제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2: 너 그 뉴스 봤어?
3: 무슨 뉴스?
2: 대패 삼겹살, 그거 백종원 대표가 만든 거라고 했었잖아.
3: 아, 그치. 90년대 햄 슬라이서를 잘못 샀는데 거기에 삼겹살 넣으니까 고기가 마치 대패로 민 것처럼 나와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아마?
2: 그런데 법원에서 그거 원조라고 보긴 어렵단 판단이 나왔대.
3: 어? 에이, 그럴 리가. 상표 등록도 했다 그랬지 않았나?
1: 최근 또 하나의 원조 논란이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이스크림이 아닌 고기,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대패 삼겹살입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과거 방송에서 자신이 대패 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유튜버가 그거 사실이 아니다,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최근 법원은 백종원 대표가 대패 삼겹살의 원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원조라는 말의 법적 의미, 그리고 식품업계에서 반복되는 원조 분쟁 사례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은 이른바 식품업계에서의 원조 논란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패 삼겹살 원조 논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백종원 대표가 그동안 방송에서 대패 삼겹살을 내가 처음 개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왔던 모양이에요.
4: 네, 보도에 따르면 백

0: 박종원 대표는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1993년 육절기를 구입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구입해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게 됐고, 고기가 대패로 민 것처럼 말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대패 삼겹살을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대패 삼겹살 상표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는 대패 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 부산과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판매한 음식점이 있었다며 최초 개발자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0: 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백종원 대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한 PD가 유튜브에서 백종원 대표가 대패 삼겹살의 원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여러 차례 공개하자 더본코리아의 한 가맹점주가 이 영상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고 매출까지 감소했다라며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즉, 원조 여부 자체를 다투기 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해당 영상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백종원 대표가 직접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건 아니고요. 가맹점주가 그 문제 제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내 손해를 배상해라라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다 이 말씀인데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0: 법원은 원고인 가맹점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패 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 부산 지역에서 유행했던 음식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 삼겹살을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독창적인 음식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김 PD의 유튜브 영상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김 PD의 문제 제기는 공익적 목적의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백종원 대표가 1990년대에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표를 등록했으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원조 아니냐? 이거 어떻습니까?
0: 예, 저도 뭐 상표 등록만 가지고 마치 특허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요. 하지만 상표 등록과 원조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표권은 특정 이름이나 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그 사람이 해당 음식이나 제품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백종원 대표는 대패 삼겹살 상표를 등록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최초 개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상표 등록과 원조 여부는 별개의 법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그러면 이 법원 판단을 계기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백종원 대표가 원조라고 알고 그 브랜드를 믿고 계약했는데 뭐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든지 원조라는 말을 믿고 내가 거래를 했다. 원조라는 말을 믿고 내가 사 먹었다. 심지어는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조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거나 그 표현을 신뢰에 거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책임까지 인정이 되려면 단순히 원조라고 홍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이 허위였는지, 그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까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만으로 곧바로 대규모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광고나 홍보 방식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1: 그런데 음식점에서 이런 원조 논란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뭐 떡볶이집, 냉면집, 뭐 해장국집, 뭐 족발집, 오래된 맛집 골목을 가보면 한쪽에는 이 집이 원조, 뭐 맞은편에는 여기가 진짜

0: 진짜 원조, 뭐 원조의 원조 막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정말 먼저 시작한 집은 어떻게 가르고 다른 집에 원조라고 쓰면 이게 뭐 허위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라든지 부정 경쟁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까?
1: 네, 원조라는 표현 자체를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 수많은 식당들이 영업을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최초가 아닌데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정도로 원조라고 광고한다면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 시기, 지역에서의 인지도, 소비자들의 인식, 오랜 사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집 골목에서 서로 원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0: 이런 원조 논란, 대패 삼겹살이나 음식 전문의 문제는 아닙니다. 식품업계에서 비슷한 이름, 포장, 색깔과 이미지를 두고도 법적 공방이 반복돼 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메로나와 메론바 소송이죠. 이 사건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1: 네, 보도에 따르면 빙그레는 자사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와 매우 비슷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서주의 메론바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킨다며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빙그레는 연녹색 바탕, 중앙에 제품명, 양쪽에 멜론 사진 등 전체적인 포장 이미지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서주의 메론바가 이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둘이 매우 흡사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반면 서주는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그 과일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디자인의 유사성을 부인했습니다.
0: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달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1심에서는 빙그레, 그러니까 메로나가 졌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메로나가 이겼습니다. 메론바가 진 거죠. 왜 판단이 달라졌습니까?
1: 네, 얼핏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도에 따르면 1심은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과일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빙그레가 패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적인 색상 하나만 보지 않고 바탕색의 명도와 채도, 글씨 위치, 멜론 사진의 배치 등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의 결합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또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두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답한 점과 메로나가 장기간 사용하면서 형성한 식별력을 인정해 빙그레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0: 저도 이거 사실 두 제품을 다 봤는데 헷갈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냉동실에서 꺼내 보니까 그제서야 메론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빙그레가 승소한 케이스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비슷한 소송이 여럿 있었지만 승소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네, 맞습니다. 국내 식품 업계에서는 유사 포장이나 미투 제품을 둘러싼 소송이 여러 차례 그동안 있었지만 대부분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팔도의 불닭볶음면 사건, 이름도 굉장히 유사하죠.
0: 그러네요.
1: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MB의 컵반 포장을 문제 삼았던 사건 등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로나 사건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나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0: 네. 이런 소송에서 원조 업체, 그러니까 먼저 제품을 만들고 오래 팔아온 업체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준비를 좀 미리 해놓으면 좋겠습니까?
1: 예,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외관이나 이름만 보고도 특정 업체를 떠올릴 정도의 식별력이 형성됐냐라는 점입니다. 또한 상대방 제품이 그 명성에 편승하려 했다는 점, 실제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메로나 사건에서는 약 20년 동안 동일한 포장 이미지를 유지해왔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높은 인지율과 혼동 가능성이 확인된 점, 또한 후발 업체가 포장을 변경하기 전에는 원고 메로나 제품의 매출은 약 732억 원이었던 반면, 피고 메론바 제품의 매출은 약 1억 9천만 원에 불과해 서주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메로나 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을 변경한 시점과 그 이후에 매출 변화 추이를 볼때 원고 제품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0: 것으로 상당히 의심된다라는 점을 종합해 빙그레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더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숨기려고 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0: 이 공적 조서에 박경감이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으며 특히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하는 등 공이 지대한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1996년 경찰에 입직한 박경감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았고요. 지난 2023년엔 박경감 팀이 광주청 으뜸 형사팀으로 뽑히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43차례나 상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속도전에 나섰던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터져 나오는 중입니다.
1: 지도부는 수기를 강조하면서도 후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집결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갈림길 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도부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수기와 치열한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박탈, 대전제는 변함없었습니다.
3: 이제 한 명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4: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2: 다음 주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별도 개정안 발의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11명은 보안 수사권이 모두 없어지면 여성과 아동, 장애인과 노인 같은 약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5: 단 한 명이라도
3: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여기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재차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하는 등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자중질환 속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 깃발 아래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에는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여론전에 당력을 쏟았습니다.
6: 장윤기 사건을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2: 또 외부 전문가들은 물론 강력 범죄 사건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7: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3: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7: 정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오만과 독선.
8: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8: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안수사권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합니다. 민주당의 전면 폐지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막판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 계파 간 갈등 속에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서야 선출 방식을 결정한 건데요.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룰 세팅을 마쳤습니다. 찬반 이견이 명확하게 갈렸던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10: 결선 투표
3: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습니다.
9: 진통 끝에 의결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3: 오늘부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9: 하지만 친청계가 역시 반대했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표면상으론 친청 친명 양측의 요구가 절반씩 반영된 셈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일단 당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서로 방점은 달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언급했고
11: 혼란이 계속
3: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1: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9: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세 주자는 일제히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3: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2: 아쉽다고.
13: 일관되게
3: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3: 2030 청년위원 2명 지명직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청년 위원회를
3: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3: 거의 부대표

0: 으로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앞서 정 전 대표가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걸 두고도 주자들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전 대표는 무엇을 해도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냐는 공격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미리 말한 거라 해명했지만 김 전 총리와 송 전 대표 모두 뜬금없고 생뚱맞은 얘기라고 직격했습니다.
2: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겨우 룰 세팅을 완료한 민주당. 터져나오는 계파 갈등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봉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목소리를 듣는 첫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규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김윤덕 장관과 김희탁 1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 또 학계와 업계, 언론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사업장들이 멈춰서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 인정 비율이 크게 축소돼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진 데 따른 사업장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4: 네, 정부가 곧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6: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5: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6: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5: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며 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6: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5: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7: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
6: 저는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8: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6: 20억도 많아요?
7: 예.
6: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9: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핵심 쟁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유일한 야당 배석자로 참석했습니다.
3: 주택 정비 사업과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 공급, 또 세율 과표 조정 등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아, 여기 20억 넘어요? 아, 집 없어 이제.
10: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6: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11: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즈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요청합니다.
12: 총리님, 저 서울시장
1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아, 지금 이거는 그냥
13: 한성수 국무총리입니다.
10: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11: 한 총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0: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주문도 추가합니다.
1: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2: 네, 들어 있습니다.
0: 국무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긴 했지만 오 시장이 주택 문제로 운을 띄우려 하자 대통령에게 또 한 번 가로막혔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자로 참석한 오 시장은 규정상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 의견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보고서만 제출하고 돌아온 오 시장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2: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만으론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늦어진 이유를 대통령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하게 분석한 2차 보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4: 이번에는 지난 보고 때와 달리 국민참여단의 질의 순서도 있는데요.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올해 송곳 검증을 받을 업무 보고 대상은 25개 정부 부처와 18개 청, 7개 위원회, 그리고 국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1차 업무 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추진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1: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5: 먼저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업무 보고의 막을 엽니다. 둘째 날엔 오전과 오후를 나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차례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나머지 업무 보고는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는데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업무 보고는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는 건 물론 매회 20명이 넘는 국민 참관단이 함께합니다. 국정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
1: 소위 개혁,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 것, 이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도 일상적으로 잘 수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6: 특히 국무위원들을 향해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업무를 기획, 집행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애초 전망보다 1%포인트나 대폭 올린 수치입니다.
4: 소비자 물가는 2.6%,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7: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지속되고 중동전쟁 충격을 추경 등 정책 효과로 완충하면서 연초 2.0%에서 1.0%포인트나 높인 3.0%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IMF와 OECD, 한국은행, KDI 등 주요 전망기관보다 0.4에서 0.5% 높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 기업들이 투자 분위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경상 성장률도 12.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 잠재 성장률 3%,
9: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입니다.
8: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

0: 해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1: 정부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2차 전지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중동전쟁 등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K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 생산 세액 공제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높였습니다. 농축수산물 공급가 인하 등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당초보다 1만 명 감소한 15만 명 증가로 전망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 수지 확대로 1,5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2,9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2: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입니다.
3: 최소 인상을 내세운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3.7% 오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월 223만 6,300원을 받습니다. 3.7% 인상은 2023년 5% 오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심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다며 최소 인상을 주장했고
5: 류기정 사용자위원입니다.
6: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과 취약업종의 현실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고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표결에서 무산됐습니다.
7: 특수고용 플랫폼
5: 류기서 근로자위원입니다.
7: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4: 경영계가 요구한 산업별 구분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돼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자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적용 대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5: 지금 권순원 최저임금 위원장입니다.
8: 논의가 굉장히 좀 제도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4: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15.6mm입니다. YTN 뉴스 FM.
9: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10: 라디오 청취율 조사.
9: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10: 02.
9: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10: YTN 라디오.
9: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10: YTN 라디오.
11: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10: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0: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9: 어떻게 다르게?
10: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2: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0: 입니다.
1: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2: 근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비는 내리지만 또 해는 떠오르는 좋은 아침입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빨리 뉴스를 전해드리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새벽 출근하다 보면 신호등 전멸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령껏 통행하라 이런 뜻인데 지금의 경제 상황도 비슷해 보입니다. 파란불, 빨간불이 아니라 전멸등 같습니다. 중동 정세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안정에 간밤 해외 증시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나스닥 ADR은 큰 폭으로 또 올랐고요. 여전히 변동성 우려 크죠. 외신 와수다에서 고승혁 소장,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에서 딜라이트 경제 오진성 마켓 에디터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오르거나 말거나 내 월급이나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3.7% 오른 1,700원입니다. 관련 소식 뉴스 첫기에서 강현구 뉴스 셰프가 맛깔나게 전해드립니다. 전멸 신호등의 뜻 무조건 멈춰라도 아니고요. 무조건 가라도 아닙니다. 조심하라가 뜻이겠죠. 조심조심 오늘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를 잘 헤쳐가시도록 지금 가장 일찍 저희가 응원합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자, 출근길 시간을 절약해 드리겠습니다. 낭비 재료. 하지만 맛과 영양은 아주 풍부한 당신이 맛볼 가장 신선한 시사 한 그릇 뉴스 맛집 뉴스 첫끼 YTN 라디오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실제 요리도 좀 잘해요?
1: 아, 네. 자취를 좀 오래 했어가지고 간단한 음식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0: 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자취생의 손맛 저도 오래 봤기 때문에 보통 아니죠. 자, 그렇게 오늘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유산균이라고 또 스스로를 표현하셨네요.
1: 네, 뉴스 제가 잘 소화시켜드릴게요.
0: 어우, 소화 잘 되는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내년 최저시급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첫 소식은요?
1: 내년 최저시급 10,700원.
0: 와, 2026년 올해 시급이 지금 10,320원이잖아요.
1: 네.
0: 380원 오른 거네요.
1: 맞습니다. 올해보다 3.7% 인상된 건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0: 그냥 합의가 된 건 아닐 것 같고요. 노동계, 경영계 최초 제시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1: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에서 6.3% 올린 시간당 12,000원. 네. 경영계는 동결한 10,320원을 제시했죠.
0: 네, 서로의 입장이 좀 달랐네요. 그 근거는 뭐죠?
1: 노동계는 임금 오르는 속도가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0: 네.
1: 실제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시급이 18.3% 올랐는데
0: 네.
1: 그동안 서울의 김치찌개 100원 평균 가격이 25.3% 올랐다고 합니다.
0: 네.
1: 또 작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 12곳의 직장의 평균 점심값이 11,583원이었는데 1시간 일하고도 점심 못 사 먹는다 이렇게 강조했죠.
0: 아이들 학원 다니면 밥은 사 먹고 다녀 이러고 용돈 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한 끼 만 원씩 넘으니까 부담이 커요. 근데 또 그 소상공인 분들은 여러 가지 재료비, 인건비, 또 연료비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경영계는 또 어떤 입장에서 동결하자고 했습니까?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빠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 네.
1: 경영계는 꾸준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줄이게 되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거다. 이 근거로 동결 주장했습니다.
0: 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결국 합의가 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조정이 된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1: 맞습니다. 양측이 좀 중간에서 만납시다 이런 식으로 점차 간격을 줄여왔는데요.
0: 네.
1: 이번에 12차례나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금액 차이를 130원까지는 줄였습니다.
0: 네.
1: 그런데 올해 합의는 불발이 됐습니다.
0: 예.
1: 양측 합의로 최저임금 결정된 건요. 1998년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8번밖에 없었는데요.
0: 예.
1: 합의 불발되면서 투표로 붙였고요. 투표 통해서 노동계안이 11표, 경영계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0: 한당 1,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1: 예. 자, 뭐이 여파는 봐야 될것 같고요. 문득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0: 네.
1: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0: 얼마 받으셨어요?
1: 2,400원이었어요.
0: 2,400원.
1: 갑자기
0: 아이고야.
1: 시대 격감이네요. 자,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0: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3%.
1: 와, 3%면 뭐 지금 경제 상황 보면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올해 초보다 높아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정부는 2026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에서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실질 국내 총생산이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네.
0: 올해 초에 2% 제시했는데요. 그거보다 1%포인트 올려잡은 거죠.
1: 그러면 약간 하반기에 경제가 괜찮다 이런 신호로 봐야 될까요?
0: 맞습니다. 이 역시 반도체 호황이 좀 반영된 전망인데요.
1: 네.
0: 정부의 전망치 3%는 한국은행 KDI OECD, IMF의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1: 네.
0: 뭐 최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좀 조기에 이행하는 분위기가 이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이 된 거죠.
1: 예.
0: 또 경제 성장세 덕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3만 달러 돌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자, 그래도 물가 상승률도 또 있잖아요.
0: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높게 잡았습니다. 올해 초에 2.1% 잡았는데요. 반년 만에 2.6%로 높게 잡았습니다. 중동전쟁 여파 그리고 원화 약세가 반영이 된 건데요. 다만 정부 물가 상승률 역시 다른 기간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정부의
1: 예.
0: 정책 효과 기대가 좀 반영된 전망치라는 거죠.
1: 예, 기대치라고 좀 해석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잠재 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3, 4, 5네요. 이 비전을 밝혔는데 앞으로 계속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요.
0: 서울시장과 국무총리 간 국무회의 신경전.
1: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인데 원래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가합니다.
0: 네.
1: 어떤 얘기가 있었죠?
0: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열렸는데요.
1: 네.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무회의에 서울시장 배석했습니다.
1: 네.
0: 이번 국무회의 주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었죠.
1: 대통령 주재로 관련 부처 보고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잖아요.
0: 네,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의 보고가 끝난 후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1: 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쑥 한성수 국무총리에게
1: 예.
0: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라면서 발언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1: 배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발언은 국무회의의 의장인 총리한테 발언권을 얻어야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하지만 한성수 국무총리는 지금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시장님 관련 주실 거는 서류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듣겠다 이런 거네요.
0: 네, 이에 오 시장은 방금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 국토부 장관하고 부총리께는 전달을 드렸는데 오늘 발언 기회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죠.
1: 이게 인사말에서 내가 보고서 갖고 온 거 말로 다 할게. 약간 좀 긴장감이 살짝 돌았을 것 같아요.
0: 네, 이후에 회의 끝나고 회의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1: 예?
0: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한다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대통령이
1: 발언권을 주셨네요.
0: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아쉬운 것은 하면서 말을 시작을
1: 네.
0: 했는데 다시 부동산 얘기를 꺼내려고 하자 대통령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라면서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1: 네. 지금 뭐 주식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문제도 있고요. 오늘 금융위원회 주재 주택금융토론회 또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 통해서 경제 세제, 세수 관련돼서도 좀 조정이 있을 거고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뭐 가장 핵심적인 민생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좀 국민들이 그렇구나라고 끄덕거릴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0: 부동산 토론회 시작. 다양한 의견 나온 첫 토론회.
1: 역시 소식과 연결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희탁 1차관, 학계, 업계,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 청년, 신혼부부 등 60명이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1: 예.
0: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모았죠.
1: 예, 좀 부동산 정책에 다양한 비판도 나왔다고 하고요. 특히 뼈아픈 좀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토론 참여자들이 적극적이었다고요?
0: 맞습니다. 모 위원장이 정부가 신속 공급 대책을 말하면서 지금 그 필요한 자금을 막는 건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1: 네.
0: 아파트는 많이 짓겠다면서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필요한 대출을 규제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토론의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1: 예, 뭐 시장 과열 또 빚을 과도하게 내서 주택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있고 또 갭 투자 같은 것들 좀 이상현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이 공급과 좀 박자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가 만만치 않아요.
0: 네. 비 내리고 강풍 부는 초복 날씨.
1: 대단합니다. 이거 얼마나 더 내려요?
0: 아, 오늘 전국에 비 이어집니다. 앞으로 강원과 전북에 최대 60mm, 수도권과 충청,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소화 잘 되는 뉴스, 뉴스 유산균. 균보다는 셰프가 나아요.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7월 6일 개편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른 아침에 같이 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출 보시면 매출 오릅니다. 네,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도 열었잖아요. YTN 경제 라디오 들어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이콘 누르시고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저희가 이 구독해주신 분들께 상당한 상품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 제가 그걸 또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구독 인증 화면, 핸드폰 어떻게 화면 캡처하시는지 아시죠? 찍어가지고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리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공유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아침 6시 20분 해봅시다. 활기찬 뉴스 프로그램 그거 듣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시면 또 역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국민 참여 응원 프로젝트도 계속됩니다. 아침 기상 안 되시는 분들 아이 좀 깨워주세요. 우리 선생님 좀 깨워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 1449님이요. 저 24번째 생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소소하게 외식하고 왔는데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음악도 신청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침에 깨워드리는 서비스도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음악은요 저희가 음악이 시간이 되면 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저희가 늘 행복한 아침이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0: 네. 우리는 지금 해가 뜨지만 다른 곳은 지금 해가 지고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각기 다른 모습인데요. 이 모습들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빨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외신 1만여 건을 분석하는 대단한 능력자가 있습니다. 뉴스 산타도 있었는데요. 뭐랄까요. 뉴스 슈퍼맨도 있네요. 이분은 뉴스 슈퍼맨입니다. 고승혁 AI 뉴스랩 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슈퍼맨 치곤 조금 그래도 인상이 부드러웠는데 안경은 슈퍼맨 같아요.
1: 예, 아, 수염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인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 예, 자 궁금하신 분들은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이브 화면 보시면 우리 고승혁 소장 볼 수 있습니다. 외신 왔수다 첫 번째 소식은요. 자 미국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놓고 정면 충돌인데 약간 그 골목 막고 있는 형님들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이란에 대한 해상 재봉쇄를 선언했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무려 화물 가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0: 비싼데요.
1: 맞습니다. 미군이 안전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로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문제는 그동안 미국이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점인데요. 정작 자신들도 똑같은 방식을 꺼내들었다 비판이 나옵니다.
0: 야, 왜 통행세 걷어? 아, 저희가 걷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20%라뇨? 아니 원유 가격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상당할 것 같아요.
1: 엄청납니다. 그 ING 리서치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 통행료가 현실화될 경우에 페르시아만에서 유럽까지 원유 운송 비용이 배럴당 $10에서 $26로 거의 두 배 넘게 뛸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200만 배럴을 싣는 초대형 유조선 기준으로 하면요. 3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450억 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죠. 시장은 즉각 반응했는데요. 런던 선물거래소 브렌트유는 하루에 9.6%나 뛰었습니다. $83 선을 넘었는데요. 6년 사이 최대 상승률입니다.
0: 아니 이러면 물가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고요. 뭐 증시, 세계 금융 난리 납니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이란은 아예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폐쇄한다. 이렇게 맞불을 세게 놓고 있는데요. 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요. 미국의 적대 행위로 해협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발표했고요. 혁명수비대는 선박 통행 재개의 유일한 길은 미군의 작전 중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재밌는 점은요. 이란 예. 외무장관이에요. 예. 미국 대통령 말이 맞다. 안전통항을 제공하면 보상받아야 한다며 미국의 논리를 우리가 통행료 받는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이란 팝니까 미국 팝니까 두 형님들이 골목 가로막고 왠지 저는 저희들은 좀 뜯기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또 철회했어요.
1: 이게 철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오락가락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0: X 소셜에 중동 지도자들과 뭐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결과 20% 보상 수수료를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 무역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 이것도 역시 협상 카드처럼 쓴 거네요.
0: 맞습니다. 대규모 미국에 대한 투자로 통행료를 대신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1: 자, 상황이 길어지니까 세계 에너지 업계가 아예 호르무즈를 없는 셈 치자. 이것도 재밌어요.
0: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까지 걸프지 원유 수출량의 45% 이상을 호르무즈를 우회할 거라 전망했고요.
1: 예.
0: 2028년이 되면요, 그 비중이 우회하는 비중이 75%까지 늘어날 거란 관측까지 네.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는요, 우회 항구와 송유관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뭐 심지어 아직은 뭐 확인된 말은 아닌데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비축기지, 그러니까 미리 옮겨두는 건 거죠.
0: 네네.
1: 한국을 아주 잘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0: 맞습니다.
1: 예, 이렇게 호르무즈 뭐 계속 졸으면서 두 나라 싸우면 또 인간들은 대안을 찾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0: 예.
1: 1년 전보다 무려 54%가 폭증한 상황인 거죠. 사상 최대 집계치라고 합니다.
0: 근데 이게 단순히 대출이 늘었다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인데요.
0: 네.
1: 주가 지수의 하루 등락률을 2배, 3배로 추정하는 고위험 상품인데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네. 듣는 분들이.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운용 자산이 2배로 불어나서 2,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예로 들면서
0: 예.
1: 3월 이후에 300% 올랐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는 700% 가까이 폭등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고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0: 야, 이거 진짜 뭐 어렵습니다. 이게 상승장에서는 좋긴 한데 하락장에서는 또 그만큼 출렁이고 지금도 증시 수급 불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하락 국면에서는 손실과 매도 압력을 동시에 증폭시킨다 경고합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최근 한국의 증시의 급변동, 서킷브레이커 발동 사례를 이 위험성이 먼저 드러난 사례로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0: 네.
1: 시장을 떠받친 현금 완충력, 즉 투자자들의 여유 자금 여력을 보여주는 순신용 잔고는요. 오히려 마이너스 9,917억 달러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0: 예, 다행히 뭐 CPI 같은 거 발표 때문에 조금 한숨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요. 한 번에 갑자기 많은 이익을 노리는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도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어떻게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소식. 예.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 따끈따끈하게 봤어요. 아, 사실은 저희 제작진끼리
1: 네.
0: 이번 월드컵, 2016 월드컵 누가 우승할 것이냐. 저는 스페인에 걸었거든요.
1: 예.
0: 아유, 스페인이 올라갔습니다.
1: 이게 결국 스페인이었죠.
0: 예.
1: 스페인이 프랑스를 2-0으로 완파하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이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는 건요. 우승을 차지했던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무려 16년 만에 이렇게 밟았습니다.
0: 아니 근데 득점왕 노리는 음바페도 있었고 프랑스
1: 예.
0: 그러면 뭐 원래 세계 최강인데 경기 내용은 모르겠어요. 스코어는 일단 일방적으로 스페인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1: 네. 일단 전반 초반에 미켈 오야르사발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이렇게 앞서갔고요.
0: 예.
1: 후반 들어서는요. 페드로 포로가 추가골을 꽂으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 네.
1: 이번 대회 내내 단 1실점에 그쳤던 스페인의 촘촘한 수비가 이번에도 빛을 발했고요. 킬리안 은바페를 앞세운 프랑스의 화력은 끝내 터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0: 예, 1, 2, 3, 4위가 각축을 다투는 모습이라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만 아유, 우리도 올라갔으면 이런 아쉬움은 계속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수비력 대단하고요. 그라운드 밖에서도 뜨거웠다고요?
1: 예, 이게 이제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0: 네.
1: 프랑스의 이제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우이 전 총리가 자국 매체 칼럼에서 프랑스 대표팀을 겨냥해서 저 정도 성적을 내면서도 프랑스인 없이 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0: 무슨 소리예요? 다 프랑스인인데.
1: 그러니까 이민자 가정 출신 선수가 많다라고 인종적으로 폄훼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직접 SNS에서 외국인 혐오라고 규탄할 정도로 스페인 내 정치권 파장은 컸습니다.
0: 네.
1: 다만 그런 신경전과는 별개로 프랑스 스페인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의제연합 모임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0: 네.
1: 축구장에서는 상대편이지만 국제안보에서는 한편이다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0: 축구 놓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뭐 최근에도 또 은바페 얘기도 하면서 그죠.
1: 예.
0: 이런 뭐 특정 지역 대륙 얘기를 하는데 이 지구 어디든 하루 만에 가는 시대에 무슨 소리입니까? 어쨌든 결승 상대 어디서 가려집니까?
1: 맞습니다. 16일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나머지 4강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 승자가 스페인과 우승을 다투게 되는데요.
0: 누가 올라갑니까?
1: 되게 어려운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스페인이 결승전까지 가서 웃는지 보고 있고요. 아니 AI 뉴스랩 전망지수 라는 게 있네요.
1: 예, 저희가 이제 AI로 한국을 제외한
0: 네.
1: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등 외신 뉴스 1만 건을 한 주간 일반권을 분석해서
0: 네.
1: 한국의 안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별점으로
0: 와.
1: 한국의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미리 예측해보는 한 주간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고승혁 있었습니다.
0: 고승혁 대표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건데요. 여러분 해봅시다가 이렇게 알찬 프로입니다. 어떻습니까?
1: 예, 예 일단 자연어류를 분석해서 긍부정 단어의 비율을 분석해서 낸 수치인데요. 네. 일단 안보 전망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 5점 만점에서 2점으로 비교적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0: 좋아, 나빠 보면 나빠 쪽이 더 크네요.
1: 예, 맞습니다. 악재가 좀 많은데요. 앞서 전해드린 호르무즈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에너지 항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예. 북한이 최근 서해상으로 발사체를 쏘면서 한 달여 만에 도발을 재개한 그랬죠. 점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호재도 있는데요. 국산 전투기 KF

0: 21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완납되면서 예. 자주 국방에 탄력이 붙었단 평가도 나옵니다.
1: 어, 신박합니다. AI 1만 건으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세계를 그려주고 경제적은요.
0: 예, AI 뉴스를 경제 전망 지수도 별점 5점 만점에 2점으로 비교적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1: 그렇죠.
0: 예, 악재는 앞서서 전한 미국의 B2 폭증과 연준의 매파 전환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고요.
1: 예.
0: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세 및 수출 규제 리스크도 뚜렷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 예.
0: 동시에 중국이 자동차의 월간 수출량이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해서 네.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리스크를 반도체 호황이 홀로 맞서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와, AI 뉴스랩으로 저희가 1만 건의 기사를 분석해서 좋으냐 나쁘냐의 방향성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또 잠시 후에 오진석 마켓 에디터와 함께 경제 소식은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늘도 역시 AI처럼 똑똑해졌습니다. 뉴스 슈퍼, 아, 외신 슈퍼맨
0: 네.
1: 고승혁 AI 뉴스랩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하. 네, 요즘 주식시장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주식지수도 철렁철렁합니다. 뭐 놀이기구냐라고 하는데요. 놀이기구도 아니고 이 정도면요. 뭐랄까요. 아주 높은 파도에 휩쓸리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내 계좌를 지킬 생존 전략 짜보겠습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오늘 알려주실 코치분은요. 바로 딜사이트 경제 오진석 마켓 에디터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오원입니다.
1: 뉴욕 증시도 있었지만 먼저 우리 시장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질 정도인데 6,800선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좀 지켰어요?
2: 일단은 사수를 좀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0.7% 올랐고요. 코스닥이 아쉽게도 1.9% 빠졌는데 코스피는 어제 이제 오전에 매도를 막 쏟아내다가
1: 네.
2: 오후에 반등을 했죠.
1: 네.
2: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6,856포인트로 6,800선 지켜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 예.
2: 어제장을 좀 요약을 하자면 개미들의 눈물의 투매 그리고 아하. 기관과 외국인의 줍줍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2: 일단은 뭐 하루에 어제 매물만 나온 게 4조 1,400억 원이 나왔는데
1: 네.
2: 이 중에 기관이 3조 2천억 외국인이 9,600억 원 받아내면서 V자 반등 오후에 시도를 했고요.
1: 예.
2: 뭐 이 정도면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싼 거 아니냐. 결국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1: 예.
2: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1: 네.
2: 사실 그제랑 어제 우리 증시가 장 초반부터 오전장에 불안했던 게 SK하이닉스 실적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1: 네.
2: 한 이 증권사에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60조 초반대를 찍었는데
1: 네.
2: 이게 사실 미국에서 봤을 때나 우리가 봤을 때나 시장 전망치가 65조 원,
1: 그랬어요.
2: 6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낮은 숫자를 전망을 하다 보니까
1: 네.
2: 이게 굉장히 좀 우려가 커진 거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 베라루빈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가 출하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분기 전망은 낮췄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고요.
1: 예.
2: 그리고 오늘 미국장 조금 전에 끝났는데 일단 ADR이 미국에서 27%나 급등을
1: 다시 올랐어요.
2: 했어요.
1: 네.
2: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 예.
2: 그리고 바클레이즈가 목표가를 ADR을 330불로 잡으면서
1: 네.
2: 오늘장 말고 어제장 대비해서 두 배를 잡아준 거죠.
1: 본주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렇죠. 엄청나게 큰 프리미엄을 계속 받을 거다라는 평가를 좀 주면서 매출 기대감. HBM 가격 인상 가능성,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위장 흐름이 굉장히 하이닉스가 좋았기 때문에
1: 네.
2: 이런 우려들을 조금 더 해소하고 가는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 예,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나 이 업황이 이 산업이 이 종목들이 나쁜 게 아니라 레버리지 ETF가 시장을 너무 출렁이게 하는 거다라고 분석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2: 일단 시장 보시는 분들, 전문가분들, 제 주변 분들도 이거는 뭐 장이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아니고
1: 네.
2: 수급적으로 기형적인 요소가 단기적으로 발생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2: GS가 얘기한 부분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
3: 예.
2: 보자면 실제로 2000년 이후에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네. 26년 동안 13번이 발동이 됐는데
3: 맞아요.
2: 그중에 5번이
3: 올해.
2: 지금 5월 27일 네. 단기 종목 레버리지 출시된 이후에 ETF 나온 이후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3: 예.
2: 이제 거기에 투자자들의 93%가 개인이에요.
3: 예.
2: 그래서 개인 보호 장치가 조금 미비한 상황에서 하락 장세가 겹치다 보니까 일종의 그 레버리지 ETF 청산 물량까지 시장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내렸다 이렇게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3: 예.
2: 긍정적인 부분을 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잖아요.
3: 네네.
2: 월요일장 서킷 브레이커 했던 걸 제외하면 12번 중에 9번이 상승을 그 다음 날에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장에 올랐잖아요.
3: 예.
2: 그리고 요 12번 중에 9번의 5거래일 뒤에 일주일 평균 수익률이 4.5%였습니다.
3: 그러니까 너무 희망을 주시는데요.
2: 네. 일주일 정도 보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회복력을 갖고 간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3: 예, 올해만 봐도 3월 4일, 9일, 또 6월 8일, 23일, 26일, 7월 7일, 7월 13일 서킷 브레이크 있었는데 그 뒤로 7월 13일은 아직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회복세라든지 좋은 모멘텀이 있었다 설명해 주셨고요. 정부에서도 이거 레버리지 ETF 대책 세우고 있고 지금 F4도 만난다고요. 전문가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오는 겁니까?
2: 사실 뭐 청와대부터 해서 F4, 뭐 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이 요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내놓기는 했는데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출시 직후부터
3: 네.
2: 다들 아시듯이 나왔고요.
3: 네.
2: 출시 이후에 아직 사실 한 달여밖에 되지를 않아서
3: 네.
2: 지켜보자는 입장도 분명히 있는 거고
3: 네.
2: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동시에 정부 측에서는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3: 예.
2: 그래서 먼저 민간 측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3: 네.
2: 하는 건데 먼저 대책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게 이제 기본 예탁급 대폭 상향입니다.
3: 예.
2: 이게 1,000만 원을 지금 예탁을 넣고 레버리지 ETF를
3: 그렇죠.
2: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1,0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뭐 투자적으로 봤을 땐 적은 돈일 수도 있잖아요.
3: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 기준선을 한 3,000에서 5,000만 원 선으로 올려서 이 투기성 자금을 좀 진입을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3: 네.
2: 좀 나와주고 있고 일일 리밸런싱을 이제 장 막판에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지금 매물 폭탄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 예.
2: 통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예.
2: 음해 복리 효과를 제한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전장에서 내려버리면 아무리 다음 장에 올라도 주가가 원 상태로 복구가 안 되잖아요.
3: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을 줄여보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민간 증권사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3: 예.
2: 말씀드린 대로 민간 차원에서 먼저 예탁금 기준 상향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요. 당국 입장과 함께 이게 정리가 좀 되면 아마 구체적인 뭐 예탁금 상향폭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3: 네.
2: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너무 또 개인 투자자 많은 숫자가 몰리는 문제도 있고요. 아까 음해 복리 말했지만 100원이 50% 깎이면 50원이잖아요. 50원이 50% 오르면 100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2: 그렇죠.
3: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앞서 SK하이닉스 ADR 27% 급등 얘기도 했는데 여기도 뭐 레버리지 ETF처럼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세지는 거 아니냐 이 주식 자체가 걱정이 있습니다.
2: 일단 저도 걱정이 되는 그런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저도 미국 증시 위주로 보지만
3: 네.
2: 한국 그 회사의 증권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보는 건 참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3: 예.
2: 이제 일단은 오늘 마감됐던 미국 증시를 보면 상당히 좀 묘한 장면이 좀 나왔습니다.
3: 네.
2: 나스닥에서 SK하이닉스 ADR이 27%가 넘게 올랐고요.
3: 네.
2: 그러다 보니까 본주 대비해서 미국장에 상장된 ADR이 프리미엄이 51%가 넘었습니다.
3: 맞아요.
2: 그러니까 절반 가격 이상을 지금 미국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있다는 건데
3: 네.
2: 그러니까 원인은 한국하고 비슷해요.
3: 네. 그러니까
2: 미국에서도 파생 상품의 수급이 많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ETF가 이제 두 배 추종 ETF가 나왔고요.
3: 예.
2: 옵션 거래, 뭐 콜이라든지 풋옵션 거래할 수 있는 옵션 거래까지
3: 알겠습니다.
2: 오늘장부터 본격 개시가 되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올라갔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 기관들이나 마켓메이커들이 하이닉스 ADR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라는
3: 네.
2: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사느냐를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
3: 예.
2: 이게 보통은 본주가 있고 ADR이 있어서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은 이 본주를 기관을 통해서 ADR로 바꾸는 예. 그거를 활발하게 하면서 가격의 가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거래에 약간의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예. ADR로 변환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투자자들은 아, 본주 쪽보다는 그냥 ADR로 계속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여기는 상승을 하니까 네. 그렇게 투자를 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 중간에 이제 수급이 비게 되면서 예. 본주는 빠지고

0: 그리고 ADR만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1: 예.
0: 근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는 게
1: 아, 예.
0: 간밤에 IBM의 예비 실적이 나왔습니다.
1: 예.
0: 아주 미국의 큰 회사 IBM이 예. 나왔는데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잘 안 팔렸다라고 부정 뉴스가 나왔어요.
1: 예.
0: 근데 반면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집중돼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모두 몰렸고 설비 투자가 그쪽으로 갔다라고 CEO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예.
0: 메모리가 우리 쪽에서는 시장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도 2.5% 지수가 올라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그리고 수요일이니까 오늘 오후쯤에 이제 ASML 노광장비
1: 네.
0: 업체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1: 맞아요.
0: 내일은 TSMC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거 보시면서 변동성에 좀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또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영향받잖아요.
0: 예.
1: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펀드 매니저들이 비율 조정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개인들은 좀 어떤 점을 고려해서 이 흐름을 봐야 할까요?
0: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 자체는 시점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서서 우리가 팔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온 게 6월 초, 5월 말부터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자금 자체가 로테이션이 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 네.
0: 5월에는 세레브라스의 IPO가 있었고 6월에는
1: 네.
0: 구글이라든지 빅테크의 회사채 발행이 있었고 6월 중순에는 스페이스X의 IPO가 있었기 때문에
1: 예.
0: 자금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서 떠나고 있는 패닉셀링은 아닌 것 같고
1: 네.
0: 환율을 조금 환차선을 피하려고 자금 회수가 일어나면서 빅테크 IPO가 있으니까 여기에 유동성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큰 흐름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얘기해주고 앞서 서킷 브레이커 뒤에는 오르는 패턴이 있었다라는 얘기
0: 그렇죠.
1: 오늘 투자자분들이 귀 쫑긋 세울 것 같습니다. 뭐 CPI도 일단 한숨 돌렸는데요. 저희가 또 너무 탁월한 분석이셔서 자주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오진석 마켓 에디터였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정말 굿모닝 해드리고 싶은데요. 증시도 보셨다시피 여러 흐름과 맥락 속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보지 마시고요. 비 온다고 나쁜 날이 아니잖아요. 또 좋은 날도 오고요. 시원한 날도 옵니다. 자,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저는 여기까지 방송해드렸고요. 문자 사연 주신 분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정말 많이 인증해 주셨어요. 7278님, 2906님. 저 2009년생입니다. 등교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구독도 알려. 2009년생이면 지금 고2잖아요. 진짜 응원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해봅시다를 들으시다니요. 좋은 대학도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인증해 주신 분들 많으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6002님도 잠들기 전에 들어서 또 이른 시간에 함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신 분들께 커피 선물 드릴게요.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봅시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0: 강민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서리셨다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0: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서울에는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 흩날리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 32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홍주문터널 1차로에서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진 전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홍제램프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 30km 안팎으로 정체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정릉램프 부근 그리고 홍제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정체가 되는데 이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차로에서는 길게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도 정체 구간 부쩍 늘었습니다. 창동교에서 중단교를 지나 성수동 쪽으로 쭉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와 강풍에 대비하라고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국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되고 오늘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반지하 주택과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 침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있으면 재빨리 통제한 뒤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 곳과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 등을 숨기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적 조서에 박 경감이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으며 특히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하는 등 공이 지대한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보고에 나섭니다. 이어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데 보고 내용은 모두 생중계됩니다. 다음 달초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 그외 부처를 합쳐 모두 140개 공공기관이 국정 운영 현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0% 인쇄의 근거가 된 연구 용역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해당 용역 업무를 맡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책임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 12월 연구용역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엔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수부는 책임연구원을 상대로 이 같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배경과 이후 선관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례 전원회의 끝에 어젯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223만 6,30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하더라도 올해보다 월 7만 9,420원을 더 받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2% 오른 52,508.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38% 오른 7,543.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9% 오른 26,107.0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는 예상치를 밑돈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신규 상장한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이 2배 수준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낙관론을 담은 월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인베스팅닷컴은 바클레이스의 사이먼 콜스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SK하이닉스 ADR의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종가 대비 117% 높은 가격입니다. 바클레이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에 더욱 심화하고 2028년에도 개선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수년간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기간 연장과 함께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파견 공무원 증언과 파견 요청 기간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전에 열리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는데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도 불러 의견을 청취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에서 20mm, 강원 내륙은 최대 20mm, 전북 등 전라권은 최대 40mm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도, 오늘 내린

0: 비의 양은 16.1mm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장성철의 뉴스 명당.
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가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각자의 시선에서 각자의 주장만 계속하는 가운데 정작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사안의 본질에 닿지 못하고 슬픈 메아리만 만드는 것 같아 참으로 속상합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 중 가장 시끄러운 상임위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연결해 보안사건 공방 등 현안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민주당 상황 짚어봅니다. 당권 주자들이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논란과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 그리고 정치평론가가 함께 읽는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 심의로 함께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오늘도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고 꼭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 명당에 대한 사랑과 응원을 가득 담은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시원하게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비 어제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어요?
1: 네, 어제 국회에서도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맞아요. 저 기자들도 정신 없었습니다.
0: 아, 그런 날 술 드시면 안 돼요.
1: 네. 네.
0: 기자님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 마음에 불을 지를 네.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요.
1: 네, 뉴스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0: 네.
1: 02로 전화가 오면요 네. 스팸 아니고요 꼭 받아주셔서 장성철의 뉴스명당이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저희가 전화 받으신 분들 서운하지 않게 시원한 커피 쿠폰 빵빵하게 충전을 해놨으니까요
0: 네.
1: 샵 0945로 응원 문자 팍팍 쏘면서 전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커피로 입가심 하셨으면
1: 네.
0: 그릇도 바꾸셔야죠.
1: 어.
0: 무형문화재
1: 네.
0: 미산 김선식 선생의 명품 찻잔 세트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찻잔 세트는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1: 네.
0: 만든 거를 우리 뉴스명당에 기부를 해주셨어요.
1: 어.
0: 그래서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필살의 사연이 꼭 들어가야 돼요.
1: 네.
0: 보내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리고 대표님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습니다.
0: 뭡니까?
1: 어떤 거냐면 대망의 소식인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0: 오.
1: 당원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 이게 100만 신화를 만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보여주시고요. 뉴스 명당의 저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저는 미산 김선식 선생의
1: 네.
0: 찻잔 세트 너무 탐나가지고
1: 네.
0: 저도 샵 공구사오로 문자 보내려고 당첨시켜주세요. 피디님.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미묘한 신경전입니다.
0: 아,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놓고 한성숙
1: 네.
0: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에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당원 여러분들께서 서울시장이 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이런 궁금증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서울시장은 다른 광역단체장이랑 좀 다르게 규정에 따라서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처럼 의결권은 없지만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서 서울 현안에 대해서 의견 낼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어제 그 발언 기회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0: 네.
1: 어떤 얘기냐면 오 시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성숙 총리가 곧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니까 그 자리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 시장도 오늘 발언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보고서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좀 물러섰는데 좀 짧은 대화긴 했지만 중앙정부랑 서울시간 좀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오세훈 시장은 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1: 네, 어제 오세훈 시장 좀 많이 답답했는지 국무회의 끝나고 서울시청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0: 네.
1: 한마디로요. 규제만으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 이제는 공급 좀 늘려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0: 네.
1: 오 시장 이제 지금 정부가 대출 조이고 좀 세금 손보는 식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만 막을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좀 안정된다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 30페이지짜리 보고서로 이제 정리를 해서 국무회의에서는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이 발언 얻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 시장은 국토부에도 내가 이런 내용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0: 네.
1: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0: 좀 말하게 내비뒀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1: 네.
0: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네. 도중에 유튜브 댓글로 즉석 투표까지 했다면서요.
1: 네.
0: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1: 네, 핵심은요. 이 초고가 1주택에는 세금을 더 물리는 게 맞느냐 이걸 국민에게 직접 물어본 겁니다. 이 대통령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는 하지만
0: 네.
1: 10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까지 똑같이 혜택을 주는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즉석에서 시청자들에게 찬성하면 1번 또 네. 반대하면 2번을 눌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90% 정도가 1번이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대해서 대통령도 초고가 1주택은 부담을 더 늘리자는데 국민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결과 자체를 국민 전체 여론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유튜브 생중계 이제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좀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층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대통령 지지층 반응을 좀 실시간으로 확인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1: 두 번째 뉴스는 쿨하게 받아들이겠다입니다.
0: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선호투표는 당원당규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는데 네. 막상 도입되자 쿨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선호투표제 오늘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요.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0: 네.
1: 이제 어제 최고위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진 않고 구두동의로 의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친청계 의원들 반응 굉장히 격렬합니다. 대표적인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박규환 최고위원 기자들이랑 만나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신을 잠시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거든요. 그럼 사퇴해야 돼요. 최고위원. 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사퇴한다고 그런 모양새를 취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선호투표제 누구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1: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김민석 전 총리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0: 진짜요?
1: 나오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네. 이 송영길 의원이 먼저 탈락할 가능성이 지금 좀 점쳐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송 의원을 1순위로 찍은 당원들의 2순위 표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승부가 좀 갈리게 되는데 이 당내에서는 그 표가 정청래 전 대표보다는 김 전 총리 쪽으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0: 그렇게
1: 거예요.
0: 보이죠.
1: 제가 좀 비유를 좀 들어드리면
0: 좋아요.
1: 얼마 전에 저희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당연히 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데 그런데 한국이 탈락하면 끝까지 축구 안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러면 나는 뭐 브라질 응원해야지 나는 프랑스 응원해야지 이렇게 응원팀을 다시 하나 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호투표제도 좀 비슷한데 내가 가장 좋아했던 후보가 좀 탈락을 하면 미리 적어놓은 두 번째 응원팀으로 내 표가 자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 두 번째 선택이 김민석 전 총리일 가능성이 더 높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당원들이 예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러네요. 결과는 까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0: 아유,
1: 있습니다.
0: 선거는 결과 보고 얘기해야 돼요.
1: 네.
0: 근데 청년 최고위원 별도 선출 이거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서로 이제 필요한 것만 좀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0: 네.
1: 친명계 이번에 전당대 회에서 선호투표제 지키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반대로 친청계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만드는 게 좀 부담이었는데요.
0: 네.
1: 왜냐하면 사실 청년 최고위원 생기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사실 친청계에서는 좀 마땅한 청년 후보가 없었던 상황이다. 이런 것도 전해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친명계는 선호투표제를 얻고 친청계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0: 네.
1: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서로 필요한 카드 한 장씩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0: 네.
1: 청년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막상 이제 결과적으로는 청년보다 개파 셈법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정치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 가지고요.
1: 네.
0: 이 선거 제도나 여러 가지 일들이 변수가 많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다고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불리하고
1: 네.
0: 그러거든요. 그냥 끝까지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의견 수렴 쉽지 않네입니다.
0: 정정식 원내대표 얘기하는 것 같은데
1: 네.
0: 장동혁 당대표 거취에 대한 의견이 쉽게
1: 네.
0: 모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흔히 이제 점심은 오찬, 저녁은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런 오만찬을 거의 매일 잡고 있고요.
0: 네.
1: 의원들도 선수별로 따로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수십 명을 좀 한 번에 불러서 한 번에 밥 먹는 게 아니라 한 테이블에 한 허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 4, 5명 정도 불러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 당내에서도 정점식이 식사정책 재개 잘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오. 또 처음부터 장동혁 대표 거취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묻는 게 아니라요. 상임위 어디 희망하냐,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장 대표 거취 같은 민감한 현안까지 듣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장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은 내부 싸움보다 대여 투쟁이 먼저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쉽게 의견이 모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이는데요.
0: 네.
1: 제가 정점식 원내대표랑 오찬을 함께했던 의원들한테 두루 물어봤는데 정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다 듣고 있으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당부를 했다. 우리 당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원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단합을 강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0: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내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네. 입장을 밝혔어요.
1: 네. 같은 징계 얘기긴 했는데요. 좀 네. 반응이 달랐습니다.
0: 네.
1: 어떤 얘기였냐면 먼저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진행자가 물어봤는데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원내대표는 윤리위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 얘기가 나오자마자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경쟁 후보인 이 박덕흠 의원을 떨어뜨려달라고 한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0: 네.
1: 그럴 거면 애초에 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제 국민의힘 징계 1순위가 조경태 의원이겠구나. 아이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1: 실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해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건 좀 당내 분위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진종호 의원이 징계 1호 대상으로 많이 거론이 됐는데
0: 네.
1: 진 의원한테도 물어보니까 아 내가 1위였는데 조경태 의원한테 뺏기게 생겼다 이렇게 농담하기도 했고요.
2: 경쟁이네.
1: 네.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스피커가 큰 친한계 먼저 건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좀 덜한 조경태 의원부터 징계 수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때요?
1: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언급을 했는데 아직 당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적어도 지도부랑 좀 중진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복당 문제 아직 좀 섣부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정치적 이슈가 돼야 하는지 좀 모르겠다. 당원들과 의원들이 공감하는 시기가 먼저 와야 한다 이렇게 선을 좀 그었습니다.
0: 네.
1: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제 중진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직도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당을 서두르기엔 내부 정서가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취재를 해보니까 물밑에서는 좀 다른 변화도 좀 감지가 됐어요.
0: 네.
1: 어떤 얘기냐면 한 친한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남권에서도 이미 우리 쪽으로 기류가 넘어오고 있다. 옛날에는 식사 한번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에 먼저 만납시다 이런 연락 먼저 오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이제 박정훈 의원 부친상이나 좀 각종 의원 모임에서도 예전 같으면 안 마주치고 쌩하고 지나갈 의원들이 이제 중진 영남권 중진 그리고 한동훈 의원 자연스럽게 서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 자주 목격됐다고 하고요.
0: 네.
1: 다른 의원도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이거는 계속 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예요.
1: 네.
0: 오늘의 마지막 뉴스 뭔가요?
1: 마지막 뉴스는 10,700원입니다.
0: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올해보다 얼마나 오르는 거죠?
1: 시간당 38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0: 네.
1: 비율로는 3.7% 오르는 겁니다. 이제 한 달에 209시간 정도 일한다고 계산을 하면
0: 네.
1: 월급은 약 223만 원 정도 오르고요. 올해보다 약 8만 원 가까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0: 네.
1: 그런데 지금 노동계랑 경영계 이걸 두고 굉장히 양쪽 다 불만인 상황입니다. 노동계

0: 물가랑 생활비 너무 올랐는데 이걸 체감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은 반대로 인건비 부담 더 커졌다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상황입니다.
1: 어려운 문제네요.
0: 네.
1: 네. 정윤경 기자님,
0: 네.
1: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1: 다음
0: 뵙겠습니다.
1: 주에 뵐게요.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든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훈라면.
1: 문자로 5528님, 오늘부로 뉴스 명당 당원 가입합니다. 승인 부탁드려요, 대표님. 무조건 승인 완료죠. 입당 기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보내드립니다. 2부에서는요, 더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5: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여론이 출렁이며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논쟁이 또다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9: 예, 안녕하세요. 곽규택입니다.
8: 별일 없으시죠?
9: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8: 네,
9: 예.
8: 혼자만 잘 지내지 마시고 저랑 같이 좀 잘 지내요.
9: 예.
8: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있었잖아요.
9: 네네.
8: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보안사건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해요.
9: 네네.
8: 그동안 뭐 완전 폐지, 티끌만큼도 허용해서는 안 돼 이런 강경했던 입장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9: 네네. 지금 뭐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사위 지금 1소위에서 한창 논의 중에 있고요.
8: 네.
9: 또 민주당에서 조금 보완을 하는 법안도 일부 의원들이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할 텐데 네. 근본적으로 보안사건은 폐지를 하고 뭐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같아요.
8: 네.
9: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존치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 우리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9: 네네.
8: 보안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일반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이 받을 피해 정말 좀 예.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9: 예, 뭐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뭐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요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거든요.
8: 네.
9: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네. 피해자들이 검사가 직접 다시 한번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10: 많아요? 현실적으로?
9: 예,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네. 고소고발인이나 범죄 피해자들은 이것을 검사가 다시 수사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10: 네.
9: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65% 이상 나왔습니다.
10: 네.
9: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수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다면 뭐 보안수사권은 존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8: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안수사권 유지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키로 했는데
9: 네네.
8: 그럼 보안수사권은 그대로 두겠다?
9: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검사가 뭐 과거에 어떤 특수수사라고 하는 그런 인지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 네.
9: 경찰에서 수사를 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뭐 직접 보안 수사를 해도 검찰권 남용 이런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10: 네.
9: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 민생 사건이거든요.
10: 그렇죠.
9: 예, 그래서 형소법에는 보안수사를 존치를 시키고 다만 범인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으로 한정을 한다면
10: 네.
9: 뭐 부작용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0: 네.
9: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이 2020년부터 생겼는데
10: 네.
9: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 네.
9: 그래서 뭐 과거의 전권 송치는 아니더라도 어떤 고소고발인이나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사법경찰관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하는 예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그런 시스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 네.
9: 네네.
8: 그 민주당의 뭐 홍기원, 이소영, 뭐 고민정 의원 등 일부 네네. 뭐 11분 정도의 의원들이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 사건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발의했잖아요.
9: 예, 그렇습니다.
8: 뭐 성폭력, 스토킹, 아동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이런 범죄들이잖아요. 민생 범죄.
9: 네네.
8: 이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9: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에서 11분이 그런 법안을 낸것 자체가 저는

0: 가능한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인데,
1: 네.
0: 차라리 뭐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이나 요구가 있으면 뭐 검찰에서 다시 직접 보완서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0: 네.
1: 방향으로
0: 예.
1: 형수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로 지금 내일 정도에 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마지막 조율 중에 있고 조금
1: 네.
0: 문구를 다듬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1: 너무 늦게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부터 보안사건 문제가 상당히
0: 네네.
1: 좀 정치권의 화두였잖아요. 이제 와서야 개정안 낸다? 야당으로서
0: 그렇긴
1: 의무를 해태한 거
0: 한데,
1: 아니에요?
0: 물론 그런 조금 말씀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1: 네.
0: 이것을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민주당이 태도가 돌변할지는 사실 몰랐죠.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전 총리나 법무부 장관이나 전부 보안수사권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제기한 이 문제를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로 갑자기 모든 그 입장들이 다 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도 돌변이 있을지는 몰랐던 거죠.
1: 네. 근데 법안을 내면 같이 법사위 뭐 소위에서 논의해야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네.
1: 근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0: 네.
1: 언제까지 보이콧하세요?
0: 근데 사실 22대 국회 전반기 상황을 보시면
1: 네.
0: 법사위원장을 이 거대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점했을 때 얼마나 일방적으로 이 법사위가 진행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 경험을 했고요.
1: 네.
0: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법사위원장만큼은 견제 수단으로서 제1 야당에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쉽게 또 그런 법사위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0: 근데 지금 어차피
1: 에.
0: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그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많이 힘을 실어주고 계시고,
1: 네.
0: 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1: 네.
0: 물론 법사위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발언권을 줬으니까 표결로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것에 또 들러리만 될까봐 또 우려되는 면이 있죠.
1: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가져가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0: 네네.
1: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건 가지고 계속 내놔라. 안 내놓으면 우리는 국회 보이콧한다.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대응 방안인지 좀 회의적입니다.
0: 조금 시기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은 지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절대 못 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또 그럼 알겠다 그러고 순응하고 바로 들어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 또 새로운 지도체제가 되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협상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럼 정정식 원내대표나 당내 대다수의 의원분들은
0: 네네.
1: 법사위원장 안 내놓으면 우리 정기국회도 포기하고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까지 됐어요?
0: 아직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시기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당분간은 국회 원 구성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지금은 강고한 상황이고요.
1: 네. 보안사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권
0: 네네.
1: 내에 강경파 분들이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장기 사건 1년에 몇 번씩 있는 일이다. 최강욱 전 의원은 언론에 알려라. 법안 소위에서는 검찰 반성 부족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다소
0: 네네.
1: 감정적인 징벌적 조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0: 네네.
1: 반응들에 대해서 이 법조인이고 검사 출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사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죠.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지금 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은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다 공분하고 있는 가슴 아픈 사안입니다.

0: 근데 그런 사안들이 뭐 대한민국에 몇 건씩 일어난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고요.
1: 네.
0: 그런 사건이 한 건이라도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국회의 할 일이죠.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이 드러나서 지금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알지도 못하고 부실 수사로 암장되는 사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1: 네.
0: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고 사회적 이목을 끌지 않는 사건이라도 국민 개개인에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는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나 뭐 고소고발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하시는 데까지 해야죠.
1: 네.
0: 예, 예.
1: 알겠습니다. 그 아이템을 좀 넘겨가지고 한동훈 네네. 의원 복당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0: 예, 예.
1: 지난 선거 과정 중에서 한동훈 후보 복당 문제 거론하셨는데
0: 예.
1: 지금 어때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0: 그 당시에는 부산에 이제 북구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3자구도보다는 양자구도로 가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승리해야 되는 방법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고
1: 네.
0: 뭐 그 선거 이후에는 지금 뭐 한동훈 의원 본인도 뭐 당장 복당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1: 네.
0: 또 당에서도 뭐 그것을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안철수 의원님과 한동훈 의원 간에 이제 조금 논쟁이 붙으면서
1: 네.
0: 안철수 의원께서 복당은 절대 안 된다는 갑자기 조금 지금 뭐 당내에서 언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1: 네.
0: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뭐 당장 급하게 복당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시기를 보고
1: 네.
0: 좀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복당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1: 그것도 시간 두고 판단해보자 이런 생각이신
0: 예,
1: 것 같은데
0: 예.
1: 안철수 의원의 한동훈은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은 어떠셨어요? 얘기 듣고.
0: 조금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추경호 네. 그 전 원내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셔가지고
1: 네.
0: 이제 증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동훈 의원 측에서 왜곡된 진술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것은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발끈하신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뭐 영웅적 서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복당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나오고 하시는데 지금 뭐 그거는 잠시 그 두 분만의 지금 조금 이슈인 것 같고요.
1: 네.
0: 당 내에서는 지금 당 내의 어떤 내부 분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에 다 좀 빠져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이 말은 하지 않지만 좀 소강 상태로 가자.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하면서 민주당의 내분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싸워야지 내부 사건, 내부 문제로 지금 소란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어떤 암묵적인 조금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의원님 예, 예.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네네. 플랫폼 안에서 같이 정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다른
0: 저는
1: 생각?
0: 크게 본다면 지금 어차피 대한민국이 정치 지형이라는 게 사실 양당 체제로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한쪽 진영에 같이 몸을 담고 정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우파 진영의 또 자산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적절한 기회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안철수 의원은 창당하면 응원할게 막 이러고 조갑재 대표님은 창당해
0: 네.
1: 막 이렇게 뭐 창당에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목소리
0: 예,
1: 내셨잖아요.
0: 예. 예.
1: 어때요 의원님 생각?
0: 창당 이야기는 너무 좀
1: 생뚱맞아요. 생뚱맞으면은 아 뭐 더 답변 안 드릴게요.
0: 뭐 창당 이야기는 글쎄요 뭐 한동훈 의원 쪽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 없대요. 없다고
0: 예, 전혀 예, 전혀 그런 말은 언급한 적이 없어서
1: 네.
0: 뭐 새로운 창당의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1: 네.
0: 다만 뭐 복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큰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뭐 지금 당장 어떤 복당을 또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또 이 피로감만 키우는 것보다
1: 네.
0: 조금 적절한 시기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죠.
1: 의원님, 그 지방선거 네네. 끝나고 각종 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이번 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특히 PK에서
0: 네.
1: 20% 넘게 빠졌어요.
0: 예예.
1: 원인 진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사실 지난 이제 지방선거와 그 보궐선거 직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일부 그 보궐선거 지역에 좀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던.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1: 네.
0: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한 달 지난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요인은 제거가 됐고, 이제 원래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로 봐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그 부산 지역, PK 지역에서 20%가 갑자기 하락했다 하는 것은 조금 다음 주 여론조사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좀 튀었다?
0: 최근에 무슨 특별히 뭐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 네.
0: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지역에 20%가 빠졌다고 하는 것이 조금 뭐 부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의아한 면이 있거든요.
1: 네.
0: 물론 뭐 국민의힘의 어떤 내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또 지지자들의 피로감도 쌓였다고 보여지고 또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20%씩 뭐 출렁이는 그런 사건은 없지 않나 싶은데 예, 추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1: 뭐 이번 예. 주에 뭐 갤럽이라든지 다음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고요.
0: 예, 예.
1: 의원님 지난 월요일에
0: 네?
1: 장동인 대표 부산 찾았잖아요.
0: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1: 일요일이에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때 의원님 거기 같이 가셨어요? 참석하셨어요?
0: 저는 못 갔어요.
1: 왜요?
0: 예,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1: 네.
0: 토요일에 부산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래서 일요일 날은 부산에 없는 상황이어서 함께 못했고 아마 부산에서 일정이 맞는 의원님들 한 절반 정도가
1: 네.
0: 예,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 그 거리두기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일정 잡아가지고 딱 부산에 없어요?
0: 그렇지 않죠.
1: 그런 건 아니에요?
0: 그렇지 않죠. 예예예. 예, 예. 아마 시간이 많았으면은
1: 네.
0: 같이 뭐 그 시당에서 회의 참여도 하고 했을 텐데
1: 네.
0: 그 일요일 일정이 금요일 날 오후에 통지가 됐어요.
1: 네.
0: 예.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피치 못할 어떤 일정들이 있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참여를 좀 못한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그래도 당대표가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고 당대표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이 확고하고 그러면
0: 네네.
1: 이렇게 있던 일정도
0: 예.
1: 아이고 나 당대표랑 같이 일정을 함께 해야지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잡아놨던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는.
0: 아, 근데 뭐 아주 중요한 일정이면 또 못 그럴 수도 있죠.
1: 중요한 일정이셨구나.
0: 예.
1: 뭐 일부 뭐 언론이나 뭐
0: 예, 예.
1: 소문 같은 경우에는 집회 오라고 막 장동혁 대표나 측근들이 전화를 하면
0: 네,
1: 의원들이
0: 네.
1: 좀 피하기도 하고 좀 핑계대고 안 간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떠세요?
0: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장외 투쟁에 대한
1: 네.
0: 일단 인식 자체가
1: 네.
0: 지금은 원 내에서 어떤 조금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1: 네.
0: 지금 무슨 장외투쟁하는 것이 지금 시기상으로 맞나
1: 네.
0: 하는 좀 생각들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장외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저희 당원이라든지 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식이 맞지 않나. 다른 어떤 그 집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장외 투쟁을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냐
1: 네.
0: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막 PK 시위도 하잖아요. 그럴 때 막 그 피켓에다가 제명아 막 이런 식의
0: 아 1인 피켓 그 들고 계셨던 거
1: 네.
0: 말씀하시는 거죠?
1: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0: 글쎄요, 그게 뭐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 네.
0: 어차피 그 뭐 당 대표가 뭐 사실 공당의 대표잖아요. 네.

0: 근데 그걸 뭐, 마스크를 하고 참여하고 하더라도 어차피 누가 참여했고 하는 것은 다 이게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공당의 대표가 그렇게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은 조금 당 내에서도 조금 이거는 품격에 조금 고려할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1: 피켓 시위하고 장애 집회하고 이런 것들 제1야당
0: 네.
1: 대표로서 조금 좀 아쉬운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0: 그런 면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중도층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중도층에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
1: 네.
0: 하는 그런 우려는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1: 의원님께서 많이 좀 여러 말씀을 장 대표나 측근들에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예.
1: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감사합니다.
1: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 관리 식단, 혈당 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 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2: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초복인 오늘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남, 경북에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홍지문 터널 안에 있었던 전도 사고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지만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40분이 소요 됩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월계 1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도 대략 30분 이상 소요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상계교에서 중랑교를 지나 성동교까지 길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오늘 폼 미쳤다.
5: 미쳤다.
6: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7: 미쳤다. 우와. 우와.
8: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총 5명이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선호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고 모두가 입을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하지만 와 이분들 진짜 당대표 선거 끝나면 괜찮으려나 싶을 정도로 센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이분께 들어야 제맛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네. 전통적으로 네. 전당대에 세게 싸워도 네. 끝나면은 승복합니다.
0: 승복해요.
1: 그리고 함께 네. 갑니다.
0: 근데 이번에는 감정 싸움이 너무 심한
1: 매 것 같아요. 모든 당권 싸움은 감정 싸움이 되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 아니에요.
0: 근데 민주당
1: 나는 지금 현재 싸우지만은 걱정 없다고 생각해요.
0: 네.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면서 그 선출의 룰 갖고 이렇게 또 세게 붙은 적도 없잖아요. 선호투표제. 이게 이렇게 싸움 세게 붙을 일이었어요?
1: 룰 가지고

0: 이건 덜 싸운 거예요.
1: 덜 싸운 거예요?
0: 문재인 대통령하고
1: 네.
0: 제가 당대표 경선을 할 때
1: 맞아요.
0: 당권파들이
1: 네.
0: 4일 전에 당 룰을 바꿔버렸어요.
1: 네, 선출 룰을.
0: 예, 네, 선출 룰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이콧한다 하고 하루 이렇게 전주를 갔는데 그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래도
1: 네.
0: 받아들이고 싸워라. 근데 승복하고 했는데 결국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아주 잘못한 게 있어요.
1: 뭡니까?
0: 청년 최고위원.
1: 네.
0: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정부도
1: 네.
0: 민주당도 우리 사회 전체가 2030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2030 세대들을 우리 사회로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활력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섯 명 최고위원 중 청년 최고위원을 주기로 했다가 이걸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없애버렸어요.
1: 당원 당규상 불가능하대요.
0: 당원 당규. 그래서 저는 당원 당규는 고치면 되는 거예요.
1: 고치면 되죠.
0: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고치면 돼요.
1: 네.
0: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국민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니까
1: 네.
0: 빨리 고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부활시켜라.
1: 네.
0: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고민정, 김보미 이 당대표 출마자들이 386이 지금 686 됐지 않냐.
1: 그러니까
0: 언제까지 당신들만 해먹냐.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빨리
1: 목소리는...
0: 청년 최고위원제 네. 당원 당규를 바꿔서
1: 네.
0: 이번 전당대회에서 5명의 최고위원 선출 중 한 명은 청년 선출될 수 있도록 당원 당규 바꿔라.
1: 네.
0: 이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아니면 지명직이라도 해야 되나요?
0: 지명직은 힘이 없어요.
1: 힘이 없어요?
0: 예. 그건 항상 해왔으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게 공정성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예. 왜 우리는 지명직이냐. 공정하게 대결하겠다.
1: 그런데 의원님도 두렵지 않으세요? 그 청년 최고위원들이 좀 선배님들 길을 비켜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아니요. 그렇게 도전을 해야
1: 네.
0: 건강한 당이죠. 제가 우리 당에서 국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청년의 도전을 터줘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우리는 그 도전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는 노, 장, 청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1: 네.
0: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족들이 노인이 돌아가시면은 그 노인이 없으면은 옆에 부족에서 노인을 사온다는 것 아니에요.
1: 오.
0: 그런
1: 지혜를 배운다.
0: 지혜를, 경험을, 경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386, 68 됐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런 도전이 청년들한테 있어야 되고 686도 아 우리가 도전 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서로 어떤 모티베이션을 서로 주고받아야
1: 네.
0: 돼.
1: 그래서. 그 일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행사에서 김보미 전 강진군 군의장
0: 우리 해남 바로 옆에고
1: 네.
0: 김보미 대표 출마자가 네. 저하고 아주 잘 알아요.
1: 아 원래 잘 아세요?
0: 아, 잘 알죠.
1: 네. 정치의 새싹을 보셨어요? 아니면은 아이 좀 건방지게 저런 소리해? 어떤 느낌이세요?
0: 아니에요. 그런 도전이 있어야 청년이고
1: 네.
0: 그런 도전을 받아들여야 686 나가라는 소리가 안 들려요.
1: 네. 미래의 민주당의 정치적인 자원으로 좀 희망을 가져도 될 만한
0: 의장도 했지만은 잘했어요.
1: 당차더라고요.
0: 늘 도전적이고.
1: 네.
0: 그런데 군수 도전에서 경선에서 실패했어요.
1: 네.
0: 그 강진 저는 김범이 밀었죠.
1: 네.
0: 그렇지만은 출판기념회 같은데 그 축사해달라고 해서 그건 내가 다 다니면 안 되니까 그 간접적으로 그냥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찍어서 올려라.
1: 네.
0: 그렇게 하고 아주 당차고
1: 네.
0: 똑똑해요.
1: 네. 앞으로 민주당에서 좀 같이 정치할 만한 사람이다. 젊은
0: 아주 괜찮다니까요.
1: 그 선호투표제요. 대표님 누구에게 유리해요?
0: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에요.
1: 아니죠.

0: 선호투표자는 친청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1: 잘못했어요?
0: 잘못했죠. 네. 아니 저도 국회의장에 떨어졌지만은 국민과 당원의 지지가 80% 압도적이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다른 분들은 3% 5% 5% 7%였지만은 그분들이 당선됐어요. 그때는 선호투표를 했어요.
1: 네.
0: 물론 원내대표는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때는 아. 옳고 지금은 틀리고 물론 당헌 당규에 박혀 있지는 않다. 하지만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관습법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왜 그때는 정청래 대표가 하고
1: 네.
0: 자기 대표 나오니까 안 한다? 이건 아니죠.
1: 그래도 쿨하게 이제 받아들인 거는 잘했다.
0: 잘했죠.
1: 네.
0: 역시 정청래 나와요.
1: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대표님. 아, 내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뒷받침 잘할 사람이다. 믿어달라. 내가 이재명 지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출마 선언문 딱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0: 저는 그 정청래 대표의 그 말은 믿어요.
1: 믿어요?
0: 예.
1: 오.
0: 왜냐하면은 제가 정청래 대표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은
1: 네.
0: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나게 존경하고 사랑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하면서도 저랑 이견도 있고 같을 때도 있는데
1: 네.
0: 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소위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당대표가 되건 안 되건
1: 네.
0: 끝까지 잘 지킬 사람이다. 이건 믿어요.
1: 근데 의원님께서도 정청래 대표 출마 안 하는 게
0: 아,
1: 좋겠어라고도 얘기하셨잖아요.
0: 그것은 우리가 지방선거에 산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패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길 때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69, 70%에 가까운 지지도를 받던 대통령 지지도가 데드크로스가 되고 민주당이 내란당보다도 뒤처질 때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1: 네.
0: 행정적 책임은 총리가 지지만은 정치적 책임은 당대표가 지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지선의 패배와 지지도 하락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사퇴한다. 그리고 나 같으면은 당대표 안 나오겠다. 차라리 대통령 후보로 직진하든지
1: 네.
0: 그렇게 생각해서 했지만은 본인이 나오겠다 하면은 21세기 대명천재에서 누가 막아요? 나는 잘 나왔다고 생각.
1: 잘
0: 거듭
1: 나왔다고 생각해.
0: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내란을 극복하고 청산하고 3대 개혁을 하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만큼 우리 민주당에서 공적을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1: 오.
0: 저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1: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대표님은 제 1순위로 정청래 후보 찍으실 거예요?
0: 아, 그건 안 해요. 아니, 제가 안 찍는다 하는 것은
1: 네.
0: 저는 지금 현재 김민석, 정청래,
1: 네. 송영길.
0: 송영길, 고민정, 김보미 누구도 지지 않는다고 표명은 안 해요. 그렇지만 싸우고 다른 길로 나가면은 제가 고쳐줘야죠.
1: 그렇죠.
0: 얘기해야죠.
1: 훈계하셔야 돼요.
0: 아, 그렇죠.
1: 대표님이
0: 그렇기
1: 중심 잡아주셔야
0: 때문에
1: 돼요. 네.
0: 저는 계속해서 선호도 투표는 해라.
1: 네.
0: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냐?
1: 네.
0: 자기는 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안 한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문제도 제가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 지금 당헌 당규 고쳐서 해야 돼요. 안 되면은 민주당은 2030을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보안수사권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1: 아니, 그거
0: 말씀드리지만은
1: 좀 이따 할 거예요. 잠깐만요.
0: 예.
1: 이거부터 하고, 잠깐. 저기, 정청래 대표가 자기는 뭐, 대선 안 나간다.
0: 아, 나
1: 당대표직
0: 그 말을 나올까
1: 이용해서.
0: 봐서 빨리 보안수사권으로 넘어갔는데.
1: 그 대권 얘기한 거, 대선 출마 얘기한 게 이게 적절했어요. 출마 선언에. 지금 대통령 임기 4년이나 남았잖아요.
0: 적절 여부를 떠나서
1: 네.
0: 이번 당대표는 임기가 네. 2년밖에 아니에요.
1: 그렇죠.
0: 대통령 선거는 4년 남았기 맞아요. 때문에 나는 지금 당대표가 그 소리 할 필요가 없는데
1: 부적절이다.
0: 아마 속으로 나도 대권 나가겠다 하는
1: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0: 선언이라고 봐요.
1: 그렇게 봐야죠.
0: 네.
1: 그리고 저 어제 이제 김용남 의원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가 어제 김어준 씨 방송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 당이 평택을 해서는 후보를 안 내는 게 좋았던 것 같다. 지금 와서 좀 후회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합시다 막 이랬거든요.
0: 김영남 의원도 화낼 필요 없어요.
1: 왜요?
0: 자기도 졌으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1: 그래도
0: 나는 제가 김영남 의원을 얼마나 서포트했어요.
1: 네.
0: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뭐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 결과적으로 보면은
1: 네.
0: 그런데 당시는
1: 네.
0: 제가 단일화를 굉장히 주장했거든요. 평택에서 단일화해야 울산이 단일화하고 다른 지역도 단일화한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같은 목표, 같은 길을 또 이재명 대통령을 함께 당선시켰기 때문에 단일화하자라고 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저한테 전화해서 단일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1: 오.
0: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때는 언제고 지금 후회? 물론 과거의 일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1: 그러니까
0: 그렇게 느낍니다.
1: 당 대표가 자당 후보로 공천했는데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
0: 아, 글쎄요.
1: 이게 좀
0: 적절하지 않는 않아요. 후회다 이거죠.
1: 네.
0: 마음속으로 하더라도
1: 네.
0: 그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아,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1: 네.
0: 단일화 하지 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김영남 의원을 저 서포트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계속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해도 내 소신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진보 세력이 승리하니까 단일화해라. 나중에는 안 되니까 조국 후보 당신이 사퇴해라. 떨어진다.
1: 네.
0: 떨어지면은 당신도 조국 혁신당도 참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라. 내 말이 맞았잖아요.
1: 네. 저는 대표님이 해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지방선거 전에 저랑 인터뷰하시면서 아, 경남이 어렵다. 대구도 좀 어렵다는데 부산은 이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다 맞아가지고 이번 전당대회 때는 누가 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리해요?
0: 김민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1: 그래요?
0: 네.
1: 그럼 알겠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 여쭤볼게요. 그러면
0: 네.
1: 어제 의총 계속 참여하셨어요?
0: 아니요.
1: 하셨어요?
0: 그냥 갔다가 와고
1: 네.
0: 제가 주영진 뉴스 브리핑
1: 네.
0: 거기 가서 나오시고
1: 네,
0: 봤잖아요.
1: 네. 네.
0: 거기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1: 네.
0: 한 3, 4일, 한 3일
1: 월요일이죠.
0: 전부터.
1: 월요일이죠.
0: 예, 월요일부터. 얘기하셨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그 전부터 얘기를 나도 보안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 턱도 없다.
1: 오.
0: 이런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지금 현재 장윤기 사건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1: 네.
0: 사회적 약자,
1: 네.
0: 청소년, 여성
1: 맞아요.
0: 성범죄,
1: 맞아요.
0: 장애인
1: 맞아요.
0: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1: 네.
0: 그래서 저도 수정했어요. 잘못하면 고쳐야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어제 법사위 사전회의에서 우리가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1: 네.
0: 그리고 특히 여성계, 여성 여협에서도 반대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민변
1: 네.
0: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하는데 일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그런 범위 내에서
1: 예외 조항은 둬야 된다.
0: 예외 조항을 두자.
1: 네.
0: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라고 했고 어?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법사위에서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어제 의총에서 11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보안사건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0: 뭐
1: 대표님
0: 그런 사람도 어제 법사위에서도
1: 네.
0: 그런 사람도 있고
1: 네.
0: 제가 옛날 그 전에 3, 4일 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0: 계획된 이재명 검찰이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느냐? 이건 기소 수사의 분리 원칙에 의해서 검찰에서 완전히 수사권은 박탈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더
1: 네.
0: 숙의를 하자는 거예요.
1: 의원님이 느끼시는 당내 분위기는 좀 다수가 보안수사권 예외 조항을 둬야 된다라는 쪽으로 흐름이 잡혀가고 있다.
0: 저는 그렇게 잡혀간다고 봐요.
1: 네. 그럼 이게
0: 그리고
1: 전당.
0: 제가 얘기를 했으면은
1: 네.
0: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1: 당연하죠. 대표님이 그 해안과
0: 아니, 제가
1: 경륜.
0: 무슨 힘이 있다는 게
1: 네.
0: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옳잖아요.
1: 그렇죠.
0: 예. 국민 여론이 그렇잖아요.
1: 네. 전당대회 전에 될까요? 당권 주자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0: 전당대회는 이제 될수 있다고 봐요.
1: 전당대회
0: 예, 저는
1: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전에 이거를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스러워요?
0: 지금
1: 후회하는 게
0: 현재
1: 되나요?
0: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은 민주당만 더 어려워져요.
1: 네, 빨리 결론 내리는 게 나아요?
0: 그렇지, 빨리 그런 국민과 뜻을 같이 한다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하고 DJ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방향이 섰으면은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왈가왈부를 없애는 더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근데 대표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권리당원분들은 그냥 무조건 폐지, 닥치고 폐지, 티끌도 두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강하신
0: 그렇죠.
1: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당대회에서 보안사건 예외적인 조항을 두자라고 하는 후보는 상당히 불리할 거 아닙니까?
0: 그러면 예 주장을 주자고 하는 당원도 많잖아요.
1: 네.
0: 저도 지금 강성 지지자들은 저한테 지금 댓글도 굉장히 험하게 달 거예요.
1: 아닌데요?
0: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국민 생각과 같은 그러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것을 흔들리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오,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는 막 탁치고 폐지야 막 이렇게
0: 그것도
1: 그
0: 옳아요.
1: 그것도
0: 그
1: 옳고요.
0: 주장해라 이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게 좋은지 후회할 게 좋은지 그런 거는 좀 당권 주자들은 머리
0: 저는
1: 아플 것 같아요.
0: 저 의원총회를 한번더 열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 중에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또 그냥 개정안도 낸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안도 가지고 병합심사해서 논의해야.
0: 국민의힘은
1: 네.
0: 정당이 아니에요.
1: 정당이 아니에요?
0: 예,
1: 왜요?
0: 그렇죠.
1: 당대표도 있고 뭐당 조직도
0: 장동혁
1: 있고 당원도 있고.
0: 대표가 하는
1: 네.
0: 꼴 보세요. 제명아 놀자. 제명아 보안니.
1: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런 당대표가
1: 네.
0: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은 해체해야 돼요.
1: 아이, 그 장동윤 대표만 그러지 다른 의원들은 거의 동의하진 않잖아요.
0: 아니죠. 그러한 것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1: 아니, 잘
0: 만약
1: 요즘
0: 반대한다면 그분이
1: 거리두기.
0: 사퇴하듯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해버리면은
1: 네.
0: 장동윤 체제는 몰라가는 거예요.
1: 네.
0: 어제 이재호 민주화
1: 네, 두
0: 위원장하고
1: 분 대담
0: 함께
1: 나누셨죠.
0: CBS 나갔어요.
1: 네.
0: 거기 이재호 위원장도 장동혁 정치를 하지 마라. 의원직도 사퇴해라.
1: 네.
0: 해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1: 근데 이재호 이사장님 나빠요. 저희 방송에 좀 아침에 나오시라고 했더니 바쁘다고 안 나오셔놓고
0: 아니
1: 저녁 방송
0: 아침에는 이제
1: 나가시고.
0: 출근하니까 그럴 수도
1: 그래도요.
0: 있겠지만은
1: 좀 통화하시면은 제가
0: 저랑 같이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나올 거예요.
1: 알겠습니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복당 문제 이렇게 좀 보시면 어때요? 이거 가지고 뭐 안철수원은 얼씬도 거리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0: 안철수 의원이 살다가 옳은 말 처음 했어요.
1: 진짜요?
0: 한동훈
1: 네.
0: 대표는 보세요. 장동혁 당 대표가 어떻게 됐든 전환길 씨한테는 공천 주더라도 한동훈은 안 준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걸 알아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오직하면은 단계. 이건
1: 범죄.
0: 범죄다.
1: 네.
0: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제명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1: 네.
0: 저는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

0: 한동훈 의원은 200명을 채워준 윤석열을 탄핵시킨 공로는 인정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아예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면서 신당을 창당해라.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1: 오, 신당 창당.
0: 신당을 창당해서 해야지. 저거 안 되는 것을 간만 보고 다니면 되겠냐 이거죠.
1: 복당은 안 될 거라고 보세요?
0: 저는 안 되리라고. 장동혁이 있는 한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권을 꿈꾸는 주자들이 한동훈이 들어오면 안 좋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저 당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당이다 이거죠.
1: 아니 그래도 제일 아니, 야당인데요.
0: 아니 윤동현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1: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 소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니죠.
1: 아니에요.
0: 지금도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의 60%가 그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나는 다음에 당권에 도전하더라도 또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1: 이렇게 정당이나 진영을 넘어서 대표님께서 따끔하게 좀
0: 아니 그건 진짜
1: 혼내주세요.
0: 그건 나빠요.
1: 네.
0: 나는 한동훈 왜 신당 창당을 못해요.
1: 네.
0: 그런 배짱이 없어. 능력도 없고.
1: 맨날
0: 혼자 다니면서
1: 않잖아요.
0: 또 장동혁이한테 간보러 가잖아요. 그건 안 돼.
1: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저 평론하는데
0: 아니 어떻게 됐든 저는
1: 아니, 시간 다 됐어요.
0: 보안수사 하고
1: 네.
0: 민주당은 청년 최고위원 당헌 당규 개정에서 해라.
1: 네.
0: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요. 청취율 조사 전화가 대표님께 가서 어디 방송을 즐겨 들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0: 솔직히 YTN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좋아합니다.
1: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0: 예.
1: 거기까지만. 예, 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장성철의 뉴스명당 4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2: 안녕하세요.
0: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아, 이렇게 날이 꾸질꾸질하고 비 오는데 또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띠링띠링 015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청취율 조사하는 업체입니다. 여러분, 뭐를 즐겨 듣고 계세요? 뭐라고요?
4: 장성철의 뉴스명당.
0: 좋습니다. 지난번 조사보다 배 이상의 청취율이 안 나오면 세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2: 아, 나오면 책임지겠습니다.
1: 뭐가 보상이 있어요?
0: 나오면 제가 아침을 요즘에 같이 먹지만 네. 저녁으로 제가 한번 샥 모시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배가 나오면. 네. 약속하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윤희용 대표님,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8.9%로 2주 연속 상승했어요. 네. 조사 결과부터 좀 분석 좀 해주세요.
1: 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8세 이상 2,515명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0: 네.
1: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48.9%로 그 전주보다 1.9%포인트 수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이게 하락 추세가 이제 끊어졌다, 막았다,
1: 네,
0: 이제 상승 추세로 바꿨다.
1: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뭐 상승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할 정도의 수치는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0: 네.
1: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던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멈췄다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왜 멈췄어요?
1: 아마도 이제 이게 일단은 빠질 만큼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제 고정 지지층들이 있는 것이니까 예전에 네. 보게 되면 뭐 ARS 방식으로 하게 되면 최근에는 40% 중반대 정도가 사실은 방어선인 것 같아요.
0: 네.
1: 고정 지지층들이 이제 많이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여권 내의 내분 내지 갈등에
0: 그렇죠.
1: 연루되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평가가 낮아진 측면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지난번 3대 메가 프로젝트 뭐 관련해서 발표한 이후로
0: 네.
1: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급을 최근에는 안 하고 있어요.
0: 아.
1: 여권 내 인사들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0: 정리됐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건가요?
1: 정리 여부를 떠나가지고 분리하는 것을 확실한 기조로 지금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당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고 정치적 사안과 분리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관리를 지지율 관리를 한다.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것 아닌가.
0: 네.

0: 그냥 추정인 측면인데요.
1: 네.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분석하십니까?
2: 6.3 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한동안 하락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일단 대선 때 득표율인 49% 50%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지만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그 대선 때 얻은 득표율 그만큼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치가 대략적으로 뭐 48.9%면 대선 때 득표율하고 비슷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확실한 반등이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지지대 형성을 했다. 여기까지 일단 내려가는 걸로 네. 더 내려가지는 않는 걸로 지지대 형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2: 네, 일단은 그 선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그 선조차도 빨리 무너지는 대통령도 있거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었죠. 네, 취임하자마자 50% 선이 무너졌었고 네. 40% 선도 금방 무너졌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60%대 지지율을 회복하는 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권 2년차 3년차 정도라도 네. 현재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1: 한번 다음 주 여론조사 흐름도 한번 지켜보죠.
2: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좀 그 여당 내 정쟁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지지율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광주 전남 쪽으로 많이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가 쏠리는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광주 전남 원래 지지율이 높고 자칫하면 영남 지지율 더 낮아질 수도 있고
1: 그렇죠.
2: 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지금 전반적으로 국정 기조의 최우선순위가 네. 산업, 경제 이쪽에 가 있다. 네. 이런 것은 또 지지대 형성을 하기에는 괜찮은 네. 그런 주제가 되겠죠.
1: 김정현 기자님.
3: 네.
1: 그 루시니 님이 유튜브 댓글에 네. 정현이는 나훈아 같아 이러는데 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어요?
3: 요새 듣고 있어요.
1: 요새요?
3: 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많이들 알아보시면 좋죠.
1: 그렇죠.
3: 취재도 잘 되고.
1: 그러겠네. 네.
3: 그래서 어제 저도 여권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여권도 이제
1: 그럼 요거까지 네. 한번 같이
3: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1: 네. 앞으로 잠깐만요. 이제 잠깐만. 네. 민주당 지지율이 44.8, 국민은 38.1, 여야 지지율이 4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좀 벌어졌어요.
3: 네.
1: 요거까지 한꺼번에 해서 민주당 취재하신 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3: 네. 일단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가지고는 네.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앞으로 좀 오르지 않겠냐 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네. 2차 부처별 생중계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되거든요. 다음 그렇구나. 달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 1차 업무 보고 때 보면은 네. 대통령 긍정평가 1순위로 꼽힌 이유가 업무 보고였어요. 그래서 업무 보고를 하면은 어느 정도 상승 동력을 조금이나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3: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은 23일에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악재가 될지 아니면 호재가 될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 부동산 문제.
3: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1: 그러네요.
3: 그래서 요거는 지지율 때문에 하기보다는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지금 전당대회 들어가잖아요. 오늘부터 네. 이제 후보 등록도 받고
3: 네.
1: 그러면 후보들 간의 싸움이 격화될 거예요.
3: 네.
1: 그것이 지지율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3: 그
1: 아니 좋은 경선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싸우지.
3: 그런데 네.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가지고는 네. 일부 떨어질 요소가 있는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지지철을 한다든지
1: 네.
3: 뭐 그런 분들이 일각에서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 어쨌거나 결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상승 동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윤희웅 대표님.
4: 네.
1: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떨어졌잖아요.
4: 네.
1: 이런 장동혁 대표가 장애로 돌아서 그런 측면이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네. 인식이 됐을까요?
4: 네, 그럴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세요? 또?
4: 먼저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 결과는 정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날짜가 다르거든요. 네. 9일, 10일 양일간 실시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 네.
4: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이제 사실은 좀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4: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회의 문이 창이 열렸던 네. 상황 같아요.
1: 맞아요.
4: 제가 봤을 때는
1: 이거면 이제 우리가 이제
4: 뭐 잘한 건 네.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줬는데 그래서 문을 이제 활짝 그 지지자들이 열어준 거예요. 닫혔던 마음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0: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 부분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 정권의 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사안들이 사실은 제법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당 내분 이슈들 있고 당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 또는 뭐 이제 올림픽 공원 이 이슈들 사실상 정치적으로 소멸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이제 사실은 제일 큰 스피커라고 할수 있는 당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어떤 그런 정권 견제의 목소리조차 사라지게 되니까 다시 지지율이 선거 이전으로 이제
1: 되돌아가는.
0: 하락하고 있는 현상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6월 2주차에 최고점을 찍었다가요. 4주 연속 하락해가지고
1: 계속
2: 지금
1: 하락했어요.
2: 44.3에서 38.1까지 6.2%포인트가 빠져가지고 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쭉 상승 동력을 마련한 것을 지금 다시 지선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 장동혁 대표가 뭐 피켓 시위하고 장애투쟁하고 제명아 나랑 놀자 막
2: 네.
1: 이러고 그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세요?
2: 저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1: 네.
2: 20대 지지율이에요. 20대 국민의힘 지지율.
1: 아,
2: 이게
1: 그것도
2: 어떻게
1: 떨어졌어요?
2: 되냐면 같은 기간에 보면요.
1: 오.
2: 59.1에서
1: 네.
2: 46.6으로
1: 오, 많이
2: 12.5%포인트 한
1: 떨어졌네요.
2: 달간 떨어졌습니다. 이게
1: 네.
2: 전 연령층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 오.
2: 장동혁 대표가 올곧 나가가지고 이제 재선거 여론을 등에 업고 반짝 효과는 입었으나 지속 효과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볼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1: 왜요?
2: 그럼 지선 전에 20대 국힘 지지율이 얼마나 됐는가를 따져보면 30%대였어요. 그럼 지금은 하방이 40%대란 말이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1: 네. 김수민 평론가님,
3: 네.
1: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3: 장동혁 대표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명하 어쩌고 하는 것도 지금 별로 화제가 안 되고 있어요.
1: 하지 않네요?
3: 네, 국민들이 그러려니
1: 그러려니
3: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의 행보나 사건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장동혁 대표의 위치입니다.
1: 네.
3: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 사람 아직 거기에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많이들 묻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1: 아직도 당대표야,
3: 그렇죠.
1: 장동혁.
3: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직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미래를 선반영한 거예요. 무엇을 반영했냐면 오세훈 한동훈의 국민의힘이라는 미래. 그리고 장동혁 대표 올해 못 가겠지. 다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이나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선호 분명히 있습니다.
1: 있어요.
3: 네,
1: 예.
3: 그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층의 절반 정도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 유지해야 된다.
1: 맞습니다.
3: 이런 여론이 나타나기도
1: 네.
3: 했는데
1: 네.
3: 근데 그 지지율만 갖고는 민주당을 이길 수는 없단 말이죠.
1: 그렇죠.
3: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붙는 사람들은 주로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세훈이나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1: 네.
3: 선호하는 사람들인데
1: 네.
3: 아직도 버티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1: 그게
3: 그러면서
1: 실망감이 반영.
3: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식으로 치면 PER이 이제 내려가는
1: 네.
3: 선반영됐던 게 다시 물거품이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양쪽에서 어떤 의제를 당이 다루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뭐좀 지지층 중심의 의제들을 뭐 검찰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중심으로 당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1: 그렇죠.
3: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됐거나 논란이 있지만 메가 프로젝트는 경제 산업 이슈인데
1: 네.
3: 장동혁 대표도 물론 부동산 얘기도 하고 여러 경제적 얘기도 하지만 어떤 그 당대표의 이미지나 기존의 당의 이미지가 그쪽보다는 뭔가 정체성 정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 경제 쪽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굳히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구조적으로 다소 열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장애 집회나 피켓 정치는 계속할 것 같아서 다음 주도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 지금 방금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40, 정청래 28.2, 송영길 12.3 이렇게 좀 발표됐습니다.
0: 조사 개요 말씀드릴까요?
1: 제가 할까요?
0: 네.
1: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1일부터 13일 전국 성인 2019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윤희용 대표님,
0: 네.
1: 그냥 흐름이 계속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다른 여론조사랑 비교해 봐도.
0: 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인 거예요. 오늘
1: 네.
0: 아침에 지금 보도가 막된 것이거든요.
1: 네.
0: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40.0, 네. 정청래

0: 28점이 송영길 12.3 고민정 4.3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과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이거든요.
1: 그렇죠.
0: 예, 거기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보다 김민석 전 총리가 좀 우세한 흐름들이 어쨌든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뭐 그것은 이제 호남에서도 그 흐름은 이제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1: 뭐예요?
0: 전당대회 제도 룰과 관련해서.
1: 그러면 이제 어제 끝났잖아요. 이제
0: 결론이 정해졌잖아요.
1: 네.
0: 이 조사가 1순위를 물어본 거예요.
1: 아~
0: 1순위를. 그럼 이제 2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조사를 이 조사기관이 했어요.
1: 했어요?
0: 네.
1: 오.
0: 그 결과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2순위를 그러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했어요. 송영길 31.7.
1: 오.
0: 김민석 17.5.
1: 오.
0: 정청래 16.3. 고민정 10.3.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해서 2순위를 누구로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선호 투표제에 맞춰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확인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이제 당원들하고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렇긴 한데 지금 김민석, 송영길 이 두 사람의 뭐랄까 이제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위가 김민석 전 총리였었는데 지금 이제 2위로 가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위였는데 지금 이제 1위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순위에서는 야. 송영길 후보가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전 총리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랑 연대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 인물 아니야라고 해서 주는 표가 있겠고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래서 각을 가장 많이 세우는 인물이 김민석 전 총리잖아요. 그러면 덜 각이 세워지는 인물 이거나 아니면 덜 유력한 인물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2순위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어서 뭐 저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지지층과의 이제 그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더 크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순위가 상당히 높아서 이것도 상당한 나중에 이제 변수라고 하면 변수 이슈라고 하면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50%가 안 될 경우에는 2순위까지 모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마지막 후보긴 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2순위에서는 월등한 1위를 보이고 있네요.
1: 김정현 기자님.
2: 네.
1: 만약에 김민석, 송영길 이 두 분이 결선 가면 그 2순위 결선이 그냥 2순위 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 될 수 있겠네요.
2: 김민석, 송영길
1: 네.
2: 두 분 가면요.
1: 그러니까 그
2: 그러면은
1: 2등이면.
2: 송영길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1: 그러겠네요. 네.
2: 그래서 그러니까 선호 투표 됐을 때 송영길 후보는 네. 누가 1등이든지 간에 네. 2등만 되면 네.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1: 되게 고무적이겠네요. 오늘 네. 여론조사.
0: 이제 선호 투표제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지금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2순위 표까지
1: 그렇죠.
0: 그렇게 정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출마한 사람은 사퇴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1: 그렇죠.
0: 봤을 때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쪽으로부터 2순위 수혜를 네. 받으니까 이 제도의 가장 큰 숨은 수혜자는 제가 봤을 때 송영길 전 대표였습니다.
1: 송영길 후보가 2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2: 근데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로 따져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보는 게
1: 네.
2: 일반적일 것 같고
1: 네.
2: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 봤을 때 송영길의 2순위가 어디로 갈 거냐 방금 조사에도 나오긴 했지만
1: 김민석 가겠지 네,
2: 제가 이제 12개 여태까지 이제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12번 있었습니다.
1: 네.
2: 제가 12번 다 찾아봤어요.
1: 네.
2: 그래서 분석을 이제 각 지지층별로 이념 성향 그리고 지지 정당 그리고 국정운영 수행평가에 대해서 그룹별로 나눠봤을 때
1: 네.
2: 송영길 지지층은 김민석 지지층과 굉장히 더 흡사합니다.
1: 그렇죠. 네, 서로 교차 투표할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이거 수치도 합쳐보면은 김하고 송을 합치면은
1: 네.
2: 거의 다 과반이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결선 사실 결선 투표를 갔든 선호 투표를 갔든 사실 결과가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0: 이 조사 기관이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이게 이제 ARS 방식으로 실시된 건데 ARS에서는 이제 이게 1순위로 선택한 후보를 2순위에서 원래는 제외를 하는 게 이 제도에 맞는데 ARS 조사의 한계 특성상 그 1순위 응답했다 하더라도 2순위를 누구 지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복 응답도 있기는 있으니까

0: 뭐 이제 약간은 거기서 감안해서 봐달라는 이제 기사의 문구도 같이 있네요. 네.
1: 김수민 평론가님, 네. 정청래 대표 측은 이제 본인들이 그냥 1등 한대요.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약간 좀 힘들지 않아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네. 전반적인 현재 판세 분위기 어떻게 좀 보십니까?
2: 일단 뭐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말들이 많았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크게 뭐 승부를 좌우하는 변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송영길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송영길 의원이 선호투표를 해서 뭐 개표하는 과정에서 사실 선호투표제하고 2차 방식의 결선투표제 가장 다른 점이 네. 2차 방식 결선투표제는 1, 2등 안에 들어가야 되고 네. 근데 선호투표제는 처음에 꼴찌만 안 하면 그 사람이 1등으로 당선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네. 제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송영길 의원이 중간 개표 과정에서 2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송영길 의원한테 유리한 제도긴 한데 또 구도가 그런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강 구도 로 봐야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그 송영길 의원한테 좀 안 좋은 소식은
1: 뭐예요?
2: 김민석 그 전 총리 지지자들이 2순위로 송영길 의원 지지한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 표를 자기가 못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중간에 탈락을 해야 그 표를 2순위로 송영길 의원을 지지한 표를 흡수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추격 주자일수록 2순위로 지목되는 게 아니라 1순위로 지목되는 게 더 중요해요.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이쪽 지지자들의 표를 어떻게 흡수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1순위 김민석, 2순위 송영길인 사람들을 어떻게 순위를 뒤집어 놓을 거냐.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한테도 뭔가 공격이 들어갈 수도 있다.
1: 네.
2: 아주 센 공격은 아니랄지라도. 네, 그런 걸 한번
1: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분
2: 네,
1: 사이에서.
2: 아직까지는 없는데. 근데 그대로 그냥 있으면 네. 결국에는 선호 투표를 하더라도 유리할 게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정청래 전 대표는 저는 뭐 선호투표제든 결선투표제든 사실 다른 후보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정말 정청래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과반 득표를 하려면 처음부터 1순위 개표에서부터 45% 정도를 넘어야 되는
1: 그렇죠.
2: 숙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일단은 바라볼 것은 당원들의 지지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렇게 몰입하는 행보 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왕 당하는 거 역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또 내고 있는 것이죠. 들려고.
1: 김정현 기자님
3: 네.
1: 정청래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3: 네.
1: 대권 얘기했어요. 대선 출마 얘기했어요.
3: 네.
1: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때요? 뭐 할만하지 뭐 아니면 폴스 무슨 대권 얘기야.
3: 뭐예요? 생뚱맞다는 얘기가 많죠.
1: 많아요?
3: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실상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격카드로 꺼내든 거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10년간 그 이용하는 딴지 게시판 1000개 넘게 거기다 게시글을 올렸거든요. 거기 보면은 김민석 총리 시절에는 야 김민석 너 당권 먹으려 그러지라고 의심을 하다가 이제 당권을 도전하니까 너 대권 먹으려 그러지.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1: 네.
3: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이제 그걸 공격 카드로 꺼내든 것 같은데
1: 네.
3: 그 다른 그 딴지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니 그걸 공격 카드로 썼든 수비 카드로 썼든 간에 지금 집권 2년 차에 무슨 대권을 얘기하는
1: 그러니까.
3: 게 맞아? 물어본 적이 있나?
1: 그렇겠죠.
3: 안 궁금하고 안 물어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것 같고 역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1: 그러네요.
3: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다 당대표 거쳐가지고 대권을 먹었거든요.
1: 네.
3: 그럼 이제 비판을 누구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분명해지지 않고 해서 네. 공격은 했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또 궁금한 게 유시민 씨는 좀 조용했는데 오늘 뭐 2시에 방송 나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3: 네.
1: 어떨까요? 좀 본인이 참전해서 영향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3: 이번에는 진짜 명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ABC 나올 때 그리고 용역 촉법하고 네. 재건축하고 건축 중축 얘기했을 때는
1: 네.
3: 뚜렷한 어떤 그런 목적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네.
3: 근데 이번에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진행되는 과정에 정청래 대표를 밀어주려고 나오는 건지
1: 네.
3: 아니면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1: 보안사건?
3: 네.
1: 그러네. 시점이 좀 그러네. 네.
3: 그러니까 지금 나온다는 게 사실 그전에도 사실 네. 명분이란 게 잘 없긴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왜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봐야 되겠네 그럼.
3: 뭐 꼭 봐야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그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건 한번 다음 주에

0: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그냥 전당대회에서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니까?
1: 당대표요?
0: 네.
1: 당대표는 지금 현재로서는 김민석 제가
0: 김민석.
1: 뽑습니다.
0: 김수민 평론가는요?
2: 저도 김민석 전 총리가 현재로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0: 현재 왜 현재로선이라는 전제를 달아요?
2: 근데 저는 계속 김민석 전 총리가 될것 같다는 얘기를 해오긴 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윤희용 대표님.
3: 네, 지금 뭐 이제 당원들이 이런 이제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랑 얼마나 갖고 다르냐가 쟁점인 상황인데, 규모가 이제 워낙 큰 상황이니까 당원들의 규모가, 그리고 이제 정권 초반에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기류가 당원들의 좀 더 작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류에 올라탄 인물이 좀 더 유리한 흐름.
0: 누구예요?
3: 총리가 아무튼 약간 그 좀 흐름인 것 같긴 한데.
0: 누구냐고요?
3: 아, 김민석 후보가 네. 그 흐름에 좀 더 가깝다고 당원들이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0: 윤희용 대표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3: 네, 제가 그 흐름 있는 것 같아요.
4: 시조하십니까? 네.
3: 너무 그러지 마세요.
0: 아니 지방선거 때도 막 그냥 뭐 전망 안 네. 하신다 그러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3: 지금 아무튼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 흐름이 약간 유세한 건 아닌가. 그러나 또 선거 결과는 또 끝까지 또 보긴 해야 되는 거니까요.
0: 알겠습니다. 뭐 전당대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아요가 중요하고 띠링띠링
3: 청취율 강성철의 뉴스
0: 다시
2: 호흡이 안 맞습니다.
0: 띠링띠링 뭘 들으시죠 요즘에?
3: 강성철의 뉴스 명당.
0: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오늘의 뉴스 명당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방송될 생생경제는 새롭게 론칭된 YTN 경제라디오 채널에서 방송되니 유튜브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7시 10분에 돌아옵니다. 뉴바 안녕!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110만 용인특례시

0: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전북과 경북에 5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9도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수암터널 부근 3,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송내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고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멀리 구미부근 3, 4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도 정체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 사고 때문에 이 뒤쪽으로 멀게 1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강한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지만 오후까지는 곳곳에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전북에는 최대 40mm, 경북에는 많게는 30mm,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5에서 20mm,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늘까지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높은 물결과 너울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거머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 951세대가 덥고 습한 날씨에 냉방을 하지 못하는 등 2시간여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에 날아온 물체가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적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동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미국이 요구하기로 했던 20%의 보호 비용을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무역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미국이 오늘 오전 5시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고 해상 봉쇄 개시를 1시간 앞두고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에도 나섰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4시를 기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